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1: 오늘은 시청각장애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지원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예, 활동지원사. 사회활동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확대가 되고 있죠. 이분들로
1: 네.
0: 인해서.
1: 예. 네. 우리가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장애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0: 서 이제 자립하고 사회 활동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시청각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적인 장애보다는 이제 사실은 사회적인 장애에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양성되고 있는 활동 지원사 분들은 사실은 어떤 특정 장애를 이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장애 영역이 15개 영역이 있는데요. 이제 그 15개 영역에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활동 지원사분들이 양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이 어려운데 사실 이동에 대한 거는 활동 지원사분들이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은 이 활동 지원사분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이제 의사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 양성 교육 과정을 보면 그냥 장애에 대한 그 15개 영역에 대한 장애에 대한 그냥 개괄적인 그 내용만 이렇게 그 가르쳐주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장애 각 장애마다 맞는 그러한 이렇게 이제 방법을 익히고 있는 활동지원사분들이 많지 않다. 특히 이제 우리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는 의사소통이 참 중요한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군요. 그러면 시청각 장애인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나?
0: 일단은 똑같이 일반 장애인들하고 똑같이요. 이제 그 활동 지원법에 근거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그러면 이제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와서 이제 점수를 이렇게 환산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그 활동 지원사를 매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청각 장애가 먼저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활동 지원사 이렇게 점수를 내가 활동지원사를 쓰고 싶다. 그래서 그 제도를 신청을 해도 이렇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활동지원사가 매칭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특히 저시력자분들, 저청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복장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시각장애는 좀 중하게 쳐주는데 청각장애는 경한장애 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기반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활동 지원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점수가 안 나와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런 활동 지원 제도에 신청을 해서 점수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활동 지원 센터에다가 이제 이렇게 부탁해서 신청해서 매칭해서 활동 지원사를 이제 이렇게 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1: 이용인과 활동 지원사 간에 뭐 오해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다고요.
0: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농아인 분들도 수어가 수어로 하지만 수어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생겨서 사실은 이렇게 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시청각 장애인 분들은 촉수화를 쓰니까 더 오해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활동 지원사가 이제 수어를 전혀 모르게 되면 이제 주로 손바닥에 글씨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활동 지원사가 시청각 장애인의 손에 손바닥에 글씨를 써주면 당사자는 잘 알아듣지만 또 이분이 대답을 하려면 특히나 이제 농아인 기반의 시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어를 써도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글씨로 써줘야 되는데 그 글씨를 잘 못 알아들어서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 예를 들면 뭐 나는 병원에 가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뭐 동사무소를 간다든가 이제 이래서 막 화를 낸다든가 이제 이러는 그런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또 이제 그 시각장애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내가 놓은 위치에 그게 딱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활동지원사분들이 이제 가사일도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 청소를 하다가 이거를 좀 옮겨놓는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얘기를 안 해주면 이제 활동지원사가 그거를 훔쳐갔다. 이렇게 도둑으로 이제 의심받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0: 받으시기도 하고 참 그래서 의사소통에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사례를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제가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그 시청각 장애인분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이셨어요. 그리고 요리사로 이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 암에 걸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암 때문에 시각과 청각을 나이가 많이 이제 한 40대 넘어서 시각과 청각을 갑자기 잃어버리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약간 이제 약간 저시력이고 이제 저청력이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만날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집에서 막 유부초밥도 만들어 오시고 막 이러셨었어요. 모임에 오실 때. 근데 이분이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그 상태가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파킨슨씨 병까지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육병에 파킨슨씨 병에 이제 또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약간의 그 이명이라든가 환청 같은 것들도 좀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활동지원사분을 한 거의 한 그 자기가 시청각 장애인이 되고 나서 활동지원사로 이제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했던 좋은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의심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분이 내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활동지원 자기가 돈을 못 찾으니까 활동지원사한테 돈을 찾아달라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의심 때문에 다른 활동지원사로 바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안 맞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이제 또 활동지원사분이 남자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사일 같은 거는 이분이 혼자 살고 계신데 가사일 같은 거 전혀 안 해주시고 또 이제 소통도 의사소통도 전혀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나중에는 장애가 너무 심해지셔서 안 보이고 안 들리시게 돼서 이제 거의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야 될 수준이 되셨거든요. 근데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도 가족분들이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족분들하고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러셔서 이제 집에서 계시다가 어느 날 활동지원사분이 활동지원하려고 가보니까 돌아가 계셨어요.
1: 아이고.
0: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군요.
0: 네, 예. 그렇죠.
1: 자,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스위스 어로우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발달장애인들의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2: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달장애인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크게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의사소통이나 사회성, 학습능력 등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을 보면 무엇을 못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일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할까?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배우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과 강점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재능은 미술, 음악, 스포츠, 뭐 컴퓨터, 요리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1: 네.
2: 먼저 미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 자폐성 장애인 청년의 사례가 있거든요.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보다는 그러니까 많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집중력이 좀 부족한 학생으로 오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미술 선생님은 이 학생이 그린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시죠. 학교 운동장을 한번 보고 그렸는데 운동장 주변의 나무 위치나 건물 구조, 창문의 모양까지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후 부모님과 교사들이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미술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놀랍게도 이 학생은 복잡한 건물이나 도시 풍경을 한 번만 보고도 거의 사진처럼 기억해서 그릴 수가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여행 중에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면 몇 분만 살펴본 뒤 세밀한 그림으로 그대로 재현하기도 하고요. 특히 건축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 전시회나 이런 데 작품을 출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의사소통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림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세상과 나누고 있는 거죠.
1: 예, 시각적으로 우수한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진 기억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2: 네, 그러니까 시각적 기억이 우수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자폐성 장애인들이 특히 많고요. 또 다른 사례로 음악적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 소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어릴 때 말을 시작하는 시기가 또래보다 늦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서 부모님이 많이 걱정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죠. 부모님은 처음에는 단순한 흉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실제 멜로디를 거의 정확하게 연주하고 있었어요.
1: 네.
2: 이후 여러 음악을 들려주었는데 한 번 들은 곡을 대부분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요뿐 아니라 클래식 음악도 상당 부분 그대로 따라 연주를 하고요. 전문가의 평가 결과 뛰어난 청음 능력과 음악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음악 수업을 받으면서 실력은 더욱 발전을 했고요. 지금은 작은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열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은 이 소년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 거죠.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진심을 느끼게 되고요.
1: 흔히 말하는 절대 음감도 있고요. 청각 기억이 매우 훌륭하군요.
2: 네, 그렇습니다. 또 숫자와 계산에 특별한 능력을 보인 사례도 있어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어떤 청년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려운데 숫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거죠. 어릴 때부터 달력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특정 날짜를 말하면 무슨 요일인지 즉시 대답할 수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2005년 4월 16일은 무슨 요일이니? 하고 물으면 바로 몇 초도 되지 않아 정확한 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도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정확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셨다고 하고요. 달력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판, 버스 노선 번호도 쉽게 기억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는 데이터 입력과 문서 정리 업무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높은 집중력이랑 정확성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숫자 오류도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례를 보면 발달 장애인의 강점이 어떤 직업 능력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예, 숫자를 잘 이해하고 기억을 한다면 업무 능력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2: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지적장애인 여성도 있는데요. 이 여성은 이제 학교 공부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강아지,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다고 하고요. 동물의 또 행동을 관찰하는 걸 즐기고, 아픈 동물을 보면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서 보살펴주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단순히 이제 동물을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네, 성장하면서 특별한 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다는데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작은 행동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거죠. 예를 들어 강아지가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거나 밥을 먹지 않으면 금방 이상을 발견하고요. 동물병원에서 직업체험을 하면서도 수의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변화를 이야기해 놀라움을 주고요. 이후 반려동물 돌봄 관련 직업훈련을 받았고 현재는 반려동물 보호시설에서 일하며 동물들을 좀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바로 그 능력을 강점으로 발전시킨 거죠. 또 요리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례도 있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이 청년은 집에서 어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항상 좋아했는데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한 재료 손질부터 시작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레시피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따라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드러났어요. 특히 반복적인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같은 크기로 재료를 썰거나 정해진 순서대로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매우 꼼꼼하게 해낸 거죠. 직업훈련 기간에서 제과 제빵 교육을 차분히 받은 후에 빵집에서 이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1: 예.
2: 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제빵 과정에서 그 성실함, 집중력이 아주 큰 장점이 된 거죠.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예. 일단 성실하고요. 반복된 업무도 성실히 해나가는 모습은 정말 큰 장점이겠는데요.
2: 네, 맞아요. 컴퓨터 분야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재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한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를 좋아했는데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어려워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어요. 특히 프로그램 오류를 찾는 작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지나치는 작은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지루해하지 않고요. 결국 정보기술 관련 교육을 받은 후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그의 꼼꼼함과 집중력을 높이 평가해서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적절한 환경에서는 강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좀 공통점이 있어요. 발달장애인들의 재능은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된 것이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기다림

0: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교사, 직업훈련 하시는 선생님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그 발달장애인의 장애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좀 강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재능이 좀 더 뽑힐 수 있었거든요.
1: 네.
0: 또한 모든 발달장애인이 특별한 천재성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천재적인 재능이 없더라도 누구나 어느 정도 자신만의 강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실함이 강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절함이 강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반복적인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이 또 뛰어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장애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개성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발견해 나가는 것일 것 같습니다.
1: 예,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발달장애인의 재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상배가 부릅니다. 안 돼요, 안 돼.

0: 같이 하셔도 됩니다.
1: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떤 운동인가요?
0: 자, 발가락을 가지고 이 가위바위보 모양을 만들면서 운동을 하시는 건데요. 예. 뭐 혹시 청취자분들 뭐 바닥에 앉아 계신다면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1: 예.
0: 이렇게 이 발가락 가위바위보는 사실 뭐 이제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워서 밖으로 나가기 싫으신 분들 또 뭐 사무실에 오래 앉아 계셔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이 다리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인데요. 우리가 이제 손바닥을 그 종아리 앞면 전경골근이라고 하는 그 종아리 앞쪽 바깥쪽에 있는 근육에다 이렇게 살짝 대시고 이 발가락 가위바위보를 하시면 다리 근육이 얼마나 움직이는지가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발가락을 이렇게 쫙 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위로 이렇게 딱 제쳐주시는 거죠.
1: 고개 가위.
0: 네. 그게 쫙 제쳐주시고 밑에 발가락 4개는 안쪽으로 싹 모아주시면 가위 모양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바위는 뭐 주먹이니까 발가락 그러니까 5개, 10개를 전부 다 꽉 모아주시는 거예요. 네, 꽉 오므려주시고 그 다음에 보는 발가락 10개가 정말 사방으로 쫙 나갈 수 있게 쫙 펴주시는 이 발가락 가위바위보인데요. 안 하시던 분들이 이걸 하시게 되면 근육이 이제 안 움직이던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 발가락에 쥐가 나요. 발에 쥐가 나요.
1: 얘기를
0: 쥐가
1: 듣는
0: 나요.
1: 것만으로도 쥐가 날 것 같네요.
0: 쥐가 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 처음부터 뭐 강하게 안 하시더라도 내 엄지발가락이 올라갈 수 있나? 한번 제쳐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네 발가락은 아웃으로 모아주시고 또 주먹처럼 이렇게 발가락 그 10개를 전부 다 안쪽으로 쫙 모으셨다가 쫙 펴주는 연습을 천천히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고 이거를 정말 뭐 하루에 100개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다리 운동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방금 전까지 한번 따라해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100개요.
0: 물론 처음부터 100개를 할 수는 없겠죠.
1: 예.
0: 네, 오늘 적어도 한 5개를 하셨다면 내일은 한 6, 7개로 늘려보시고 조금씩 늘려가신다고 하면 내 인체의 이 그 기능을 좀 살리는 역할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병원에 이 내추럴이나 내경색으로 아예 그냥 누워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병문안을 가면 이 발가락 가위바위보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내려와서 걸으실 수도 없고 처음에는 뭐 말씀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듣기만 하시는 분들일 경우에 제가 생각 속에서라도 발가락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갈 때마다 본인이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도 좀 도와드리고 이제 본인이 하실 수 있게 해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그냥 누워 계시다가 보면 벌써 일주일이 지나면 다리 근육부터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을 움직이실 수 있는 방법이라 환자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무실에서 오래 계시는 분들도 이 책상에 앉으셔서 신발 잠깐 벗고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다리 근육을 움직여주시게 되면 우리의 혈액순환을 조금 더 이렇게 증진시키는 역할이 될 수 있거든요.
1: 재활하는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는군요.
0: 재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이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발목, 다리와 관련된 운동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0: 아, 그래 볼까요? 자, 먼저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잠시 멈추시고 이 첫 번째, 자, 발을 쭉 뻗은 상태에서 이 발목을 두 개를 붙이신 상태에서 발을 앞쪽으로 이렇게 양발을 다 쭉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그걸 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내려서 한 10초, 15초. 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는 그 신전시켰던 것을 내 얼굴 쪽으로 발가락을 이렇게 쭉 향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1: 반대로?
0: 반대로 쭉 한번 당겨주세요. 굴곡 운동인데요.
1: 네.
0: 사실 발목이 삐시는 분들 보면 이 발목의 유연성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발목을 거의 안 삐시는 분들과 삐시는 분들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유연성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발목이 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어도 삐끗하셨어도 거뜬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몇 가지 운동이 발목 유연성도 올려주고 발목 피로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발 두 개를 같이 붙여서 쫙 펴는 신전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저희 얼굴 쪽으로 쫙 잡아당기는 굴곡 운동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1: 그 동작만으로도 발목의 유연성이 길러지는 건가요?
0: 그렇죠.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거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신전을 시켜서 한 10초, 15초

0: 잡고 굴곡을 시켜서 10초, 15초짜리 잡는 것을 예. 그냥 1초, 1초씩 왔다 갔다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의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그 발을 같이 붙인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른쪽 발은 땡겼으면 왼쪽 발은 늘리고.
1: 아, 이번엔 반대로.
0: 네, 반대로 굴곡과 신전을 같이 해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을 거고요.
1: 예, 발가락을 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0: 발가락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발목을 이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 발가락을 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위바위보 말고 자 발가락을 일단 다리를 반대 무릎에다 올려놓으시고
1: 예.
0: 손으로 발가락 전체를 이렇게 잡으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이제 왼쪽 다리를 올렸어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왼쪽 발가락 다섯 개를 이렇게 전체를 잡아서
1: 움켜잡고
0: 이렇게 네. 발등 쪽으로 제쳐주고 발바닥 쪽으로 제쳐주고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또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도 발가락을 살짝 이렇게 돌리실 수 있어요. 전체를 다 잡으셔서.
1: 예.
0: 그래서 발가락 운동을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발가락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이렇게 끼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1: 깍지 끼는 것처럼.
0: 그렇죠. 근데 예. 사실 이게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발 속에서 발가락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생활하시죠.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사이가 다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피곤하신 상태인데 그거를 오늘 집에 가셔서 샤워하시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한번 다 한번 끼워보세요. 손가락 네 개를 전부 다
1: 예.
0: 그 사이에 끼시면 굉장히 아파지는데요. 그 아픈 상태를 서서히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발가락 사이사이도 벌어지면서 아까 우리 가위바위보 중에 보호가 훨씬 더 잘 예. 되실 수 있겠죠.
1: 그렇군요. 또 다른 배울 만한 동작이 있을까요?
0: 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양손으로 발바닥에다가 이렇게 작은 원들을 좀 만들어주면서 발바닥에 이 피로를 좀 풀어주시는 운동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그 발바닥 그 발꿈치 옆에를 엄지 검지를 가지고 꾹꾹 눌러주시는 것도 발의 피로를 내려주실 수 있고
1: 예.
0: 그 다음에 주먹을 쥐고 우리가 이렇게 너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먹을 쥐면 그 너클을 가지고 발바닥에다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는 거 그것도 발바닥에 이렇게 불이 나거나 묵직하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예. 수 있을 겁니다.
1: 그 동작들을 하면 발 마사지 받는 느낌도 들고 많이 발이 시원해지겠는데요.
0: 그렇죠. 본인이 본인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발이 얼마나 하루 종일 우리를 데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그런데 우리는 많이 다른 사람들이 발 마사지 해주는 것만 생각을 하시지 내가 내 발에 선물을 준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살고 있어요.
1: 예, 오늘은 스스로 발에게 선물을 하는 하루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황가람이 부릅니다. 나는 반딧불.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무장애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6월이 되니까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커지는데요.
2: 네.
1: 이번에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2: 네. 초록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죠. 예. 바람은 시원하고 햇살은 따뜻한 요즘. 집안에만 있기엔 너무 아까운 날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춘천으로 떠나봤는데요.
1: 예.
2: 저는 두 바퀴 대신 전동일체 네 바퀴로 의암호를 따라 달려봤습니다. 어머, 눈이 시릴 만큼 푸른 하늘과 거울처럼 맑은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1: 아, 자, 그러면 저희 그 코너 제목대로 네 바퀴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춘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가셨나요?
2: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의암호 스카이워크였고요. 예. 춘천역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투명한 유리 바닥 그 아래로 의암호가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전망 명소입니다. 발 아래 펼쳐진 푸른 물결을 이제 보니까 마치 호수 위를 걷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날씨도 좋아서 햇빛을 받은 물결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는데요.
1: 예.
2: 의암호가 왜 춘천을 대표하는 풍경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 의암 스카이워크는 어떤 곳인가요?
2: 스카이워크는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전망이 뛰어난 곳이에요. 전망대에 서면 의암호와 그 주변 산세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특히 맑은 날에는 호수와 하늘의 경계가 흐려질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1: 예.
2: 이제 휠체어 이용자도 진입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잠시 이제 멈춰서서 바람을 맞으면서 풍경을 감상하기에 참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1: 스카이워크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나요?
2: 함께 간 친구가 그 유리바닥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무섭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 모습 예. 이제 모두 웃음이 막 터졌습니다. 또 이제 전망대 그늘에서 이제 먼저 쉬고 계시던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쉬어가요 하시면서 자리를 내어주셨는데요.
1: 예.
2: 왜 여행을 하다 보면 멋진 풍경도 좋지만 그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1: 맞아요.
2: 의암호의 윤수와 함께 그 다정한 순간도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1: 예.
2: 스카이워크를 지나면 그 소양강 처녀상이 보이는데요. 강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바람에 흩날리는 치맛자락과 애틋한 표정이 춘천의 오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1: 예.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을 하셨나요?
2: 네, 소양강 처녀상을 이제 지나서 조금 더 달리다 보면 춘천 사이로 248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 예.
2: 그 의암공원과 공지천 유원지를 연결하는 다리인데요. 의암호와 그 춘천대교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정말 멋졌습니다.

0: 무엇보다 이제 반가웠던 것은 작년에는 한쪽 엘리베이터만 이용할 수 있어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 가보니까 양쪽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이용객들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뭐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동 동선을 크게 바꾸는 반가운 개선이었습니다.
1: 작은 변화가 정말 큰 변화가 됐군요.
0: 그럼요. 이제 달리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잠시 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상마당이라고 있어서 그곳에 들렸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이 인상적인 문화 공간인데요. 시원한 음료 한 잔을 마시면서 의암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행의 여유가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한참을 달리다 만난 쉼표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1: 그리고 삼악산 케이블카가 그쪽에 생기지 않았나요?
0: 네, 맞아요. 삼악산 케이블카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케이블카인데요. 장애인과 고령자에게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탑승이 안 되더라고요. 전동휠체어를 맡기고 수동휠체어로 갈아타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1: 그러면 수동휠체어로 갈아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0: 비장애 입장에서는 단순히 옮겨 타는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요. 이제 저같이 전동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자립성과 안전이 걸린 문제예요.
1: 예.
0: 이제 전동휠체어는 단순한 이동수 단이 아니라 그 신체의 일부와도 같은 거거든요. 저도 수동휠체어는 혼자서 구동할 수가 없어서 이동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국내외 다른 케이블카에서는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사례도 있는데요.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1: 예, 모두가 탑승 가능한 환경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0: 네, 그래도 이번 여행은 아쉬움을 달래준 것도 있었어요. 이번 여행의 최고는 의암 킹카누 체험입니다.
1: 카누요?
0: 네. 사실 이제 전동휠체어를 탄 채 카누에 올라탄다는 것이 처음에는 걱정되기도 했는데요. 혹시 균형 잃지는 않을까?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현장 그 직원분들이 안전하게 탑승을 도와주시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1: 그래도 걱정은 조금 하셨죠. 실제로 타보니까 어떻던가요?
0: 예, 정말 좋았습니다. 예. 이제 굳이 힘껏 노를 젓지 않아도 그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었는데요. 물살이 스치는 소리, 바람 소리,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부고 섬 주변을 천천히 이제 둘러보니까 마치 물 위를 그 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기분이더라고요.
1: 예.
0: 특히 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물 위에 가만히 떠있는 물멍의 시간은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1: 예, 의암호 킹카누. 전동휠체어 이용하는 분들도 안전하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용 방법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0: 네, 전동휠체어를 탄 상태로도 탈 수 있다는 것이 참 매력적인데요. 한 대의 카누에 네 대의 휠체어가 탑승 가능합니다. 전동 두 대와 수동 두 대, 그 외에 비장애인이 함께 탑승 가능하고요. 특히 반가운 소식은 6월부터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그 관광바우처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1: 예.
0: 지원 기간 동안에는 정상가의 그 50% 할인된 15,000원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부담이 좀 덜 되는 금액으로 체험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다만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가 될 수 있고요. 할인 혜택은 1인당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약은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의암호 킹카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날짜와 인원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1: 예, 자 끝으로 교통과 편의시설 정보도 알려주시죠.
0: 용산역에서 ITX 청춘열차를 이용하거나 경춘선 전철을 타고 춘천역에 내리시면 되고요. 나는 라이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강원도 통합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77-2014이고요. 의암호 라이딩 코스 주요 지점마다 장애인 화장실과 편의시설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하면 닭갈비 빼놓을 수 없잖아요.
1: 네.
0: 곳곳에 휠체어 들어갈 만한 식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춘천 의암호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무장애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수화기와 옥내 수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의 독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자 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데이지 파일을 귀로 듣기도 하고 사람이 직접 낭독한 오디오북을 듣기도 하죠. 또 저시력인 분들은 큰 글자 도서를 읽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유형의 대체 도서로 마련된 책 중에 오디오북으로 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신간 오디오북을 몇 권 소개합니다. 책 자체는 고전입니다만 최근에 오디오북으로 제작된 건데요. 고전 보급에 힘쓰고 있는 비영리단체 올제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빈처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해서 경북 점자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소설책이나 에세이, 오디오북은 다른 점자 도서관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고전은 귀한 자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책들 경북 점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웰북 사이트에서 읽어볼 수 있거든요.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054-277-2998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12일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윤상이 부릅니다. 한 걸음 더.

0: 네, 안녕하세요. 플라멩고 댄서 양서연입니다. 사실 저는 약간 잔존 시력이 있는 약식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춤을 추기도 했고 지금 장애인 모델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요가를 하면서 이제 몸을 다지고 제가 이제 뭔가를 몸으로 쓰는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시각장애인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또 그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삶을 새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시작은 했는데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해볼까 하고 있어요. 요가 클래스가 있고요. 워킹 클래스가 있고 댄스가 있고 이제 플라멩코 같은 경우에는 배우고 싶다 하면 또 그분들을 중심으로 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제 생각 중에 있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와서 몸을 한번 쓰고 하면 기분이 달라지고 또 내 스스로 처음에 안 됐던 게 나아지는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성취감 그런 거를 한번 느껴보았으면 해서 제가 19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과정이 있잖아요. 삶이 좀 달라지거든요.
1: 플라멩고 댄서 양서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춤을 추는 일도 했고 장애인 모델이나 요가도 해왔던 걸 바탕으로 댄스, 워킹, 요가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뭔가 배우면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삶이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중도에 실명한 분들 중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하면서 더 이상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분들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걸 배우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기초 재활 교육 꼭 받으시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재능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트와이스가 부르는 알코올 프리, 태연이 부르는 위켄드.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합니다.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다른 네. 사람들까지 좋아하게 되면 그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좀 식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네.
0: 신세미 씨는 어떠세요?
1: 네. 저도 그게 제 고질병일 정도로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 마음이 확 식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0: 그거 어떻게 고치?
1: 그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 사람을 이제 다시 좋아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0: 그냥 어떻게 보면 빨리 질리는 게 아닐까요?
1: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혹시 그러면은 나만 좋아하는 가수, 나만 감춰두고 몰랐으면 좋겠다.
1: 네.
0: 있어요.
1: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물상자에 이제 꽁꽁 감춰두고 저만 즐기고 싶은 가수들이 한 세네 팀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오늘 그 알려주시는 거예요?
1: 아닙니다. 오늘은 또 비밀로 하고 제가 네. 조금 더 이 가수들이 유명해졌을 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아, 내가 이제 그 보물상자에서 꺼내도 될 때?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사실 노래를 네. 듣기 전에 이제 노래 곡 제목만 봤을 때 이 곡이 어떤 내용이겠구나 또 어떤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곡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짐작이 될 때가 있는데요.
0: 있죠.
1: 약간 단서처럼 그쵸, 제목을 그쵸. 보게 예. 되는 거죠. 근데 가끔 같은 제목을 가진 곡인데 서로 막상 내용물을 들여다봤을 때 분위기가 전혀 다르거나 뭐 가사가 전혀 다르거나 이럴 때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제목 다른 노래를 주제로 음악 골라봤습니다.
0: 아, 제목은 같은데 완전 다른 분위기, 그죠? 네. 그런 노래들인데 첫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아무래도 제목부터 먼저 얘기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곡으로는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당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 이런 굉장히 로맨틱한 네네. 그런 사랑 노래인데 빌리 조엘이 73년도에 피아노맨으로 크게 히트를 하고 나서 77년도에 이제 두 번째 초대형 히트곡을 갖게 해준 곡입니다.
0: 진짜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Just the way you are. 있는 그대로의 너.
1: 네. 예,
0: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맞죠?
1: 맞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사실 제목부터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겠구나. 그 여인을 위해서 쓴 곡이겠구나. 이런 건데요. 빌리 조엘의 당시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0: 잠깐만요. 당시 부인?
1: 네.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0: 아, 예, 예, 예. 예,
1: 부인이 더 있습니다.
0: 아, 순간 걸려가지고.
1: 네.
0: 예, 예, 예.
1: 이 당시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웨버라는 인물을 위해서 이 곡을 썼는데요. 이제 두 사람은 73년도에 결혼해서 이제 82년도까지 약 10년 정도를 살았고요. 사실 빌리 조엘이 그 이후에 세 번이나 더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이 엘리자베스 웨버라는 인물은 이제 빌리 조엘의 전성기 시절을 이끌어준 매니저이기도 했고요.
0: 아.
1: 또 아내였다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특별합니다.
0: 그러면은 이제 세 번을 통해서 총 네 번 했으니까 이제 Just the Way You Are가 네 개 1, 2, 3, 4가 있나? 네, 죄송합니다.
1: 정말 그런데 명곡이기 때문에
0: 아,
1: 아무래도
0: 그렇죠.
1: 이 한 곡으로 남긴 것 같아요.
0: 주인공은 한 명이 확실하고
1: 맞아요. 네. 게다가 뮤즈도 이 엘리자베스 웨버가 한 명인데요. 이 곡을 뮤즈로 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빌리 조엘이 자신의 아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이 곡을 써놓고서는 녹음하고 나니까 막상 이 곡에 확신이 안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묵혀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주변에서도 곡이 너무 서정적이지 않아?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당시 아내이자 매니저였던 그 엘리자베스가 이 곡은 될 거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이 결국에는 스트레인저라는 앨범의 두 번째 싱글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이 곡이 발표되자마자 진짜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빌리 조엘의 가장 큰 히트곡 중 하나가 되는데요. 이렇게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리 조엘은 엘리자베스 웨버랑 이혼 후에 이 곡을 거의 20년 가까이 라이브 무대에서는 부르지 않았던 네, 그런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
0: 와, 그 와중에 아 그렇군요. 빌리 조엘이 또 진심이었네요.
1: 네.
0: 근데 제 노래에는 죄가 없는데 그죠? 라이브 무대에선 듣지 못했던 그 곡 오늘 들어보시죠. 빌리 조엘이 부릅니다. Just the way you are.

0: 그러니까 이게 20년 동안 못 불렀잖아요.
1: 네.
0: 왜냐면 그 뒤에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결혼. 왠지 좀 그 현 부인들이 싫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0: 네, 네, 네, 네. 다음은 또 어떤 노래인가요?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1: 네.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Just the Way You Are이라는 제목을 가진 또 다른 곡을 들어봐야겠는데요. 아. 브루노 마스의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예.
1: 네,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은 2010년에 나온 브루노 마스의 심지어 데뷔곡이었는데요. 사실 브루노 마스는 좀 약간 좀 반전이 있거나 아니면 복잡한 가사보다는 좀 처음부터 곡의 핵심을 이제 들려주는 그런 곡들을 좀 쓰고 싶었다고 해요.
0: 네.
1: 이를테면 에릭 클랩튼의 Wonderful Tonight이라는 아, 곡이
0: 네.
1: 아니면 조카커의 You Are So Beautiful 같은 곡들을 자신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제 탄생한 곡이 바로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Just the Way You Are이라는 곡이고요. 사실 브루노 마스가 과거에는 이제 꿀성대라는 또 별명으로 불렸었는데
0: 아, 지금은 아닌가요?
1: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장르 음악의 대부로 불리더라고요.
0: 네.
1: 이런 브루노 마스의 달콤한 목소리랑 만나서 신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곡이 또 차트 1위까지 오르는 그런 기염을 보여줬고요.
0: 네.
1: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토이의 뜨거운 안녕이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의 제목을 보면 안녕이 언제 가장 뜨거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0: 뜨겁다.
1: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인이 이별하는 순간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0: 아, 저는 만나는 그 순간을 생각했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
1: 어떤 순간이 될 수 있을까 좀 상상을 하게 되는데
0: 네네.
1: 아무래도 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하는 날
0: 무슨 눈물 흘리며 이별을 욕을 하면서 이별하지 서로
1: 하지만 이 곡에서는 네. 너무나 착하게도 이제 우리의 아름다웠던 추억도 상기하면서 이제 눈물로 삼키면서 보내준다 이런 메시지를
0: 네.
1: 또 담고 있는데
0: 저와는 다르게.
1: 심지어 이 곡은 또 반짝거리는 이런 신디사이저 연주를 써가지고 슬픔보다는 좀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어떤 소중함, 고마움을 더 부각시켜서 좀 아름답고 찬란한 느낌이 동시에 드는 곡입니다.
0: 네, 들어보시죠.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토이의 뜨거운 안녕 이어서 듣습니다.

0: 네, 방금 토이의 뜨거운 안녕을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곡과 제목이 같은 다른 곡을 준비하신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잔일이의 뜨거운 안녕 준비했는데요. 네. 이 곡의 가사가 참 절절해요. 사랑하지만 기어이 가신다면 헤어집시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서는 굉장히 남성다운 그런 남성의 시점에서 쓰여진 이별곡인데요.
0: 자, 제 남성의 입장에서 네. 남성분들 들으시는 분들 진짜 이래야 됩니다. 네.
1: 네, 정말 이별의 정석을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곡인데 사실 이 곡을 나눔가 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우림의 김유나 씨가 부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성의 전유물처럼 느껴진 그 뜨거운 안녕이라는 곡을 정말 여성으로서 멋지게 소화를 했는데 이 당시 이 곡을 어떻게 편곡했냐고 얘기했을 네. 때 자신은 이제 마치 독주를 마시는 느낌으로 이 곡을 해석했다라고 밝힌 게 인상적이었어요.
0: 살짝 소름 돋네요. 네. 네.
1: 이제 독주를 마시면 속이 타는 것 같지만 삼키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뜨거운 눈물을 삼으면서 안녕.

0: 크라잉넛다운 그런 이별 노래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강한 부정은 좀 오히려 긍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헤어져서 막 기쁘다고 하는데 조금은 슬퍼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1: 없지 않아요. 네. 자, 잔일이의 뜨거운 안녕 그리고 크라잉넛의 뜨거운 안녕 같은 제목의 두 곡 이어서 듣습니다.

0: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은 같은 제목 다른 노래라는 주제로 음악 감상하고 있는데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엔 클로저라는 클로저. 제목을 가진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스코틀랜드 밴드인 트래비스의 클로저라는 곡 들어볼 텐데요. 네. 이 곡은 이제 권태로워서 결국에 이별을 택한 커플이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가까워보자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0: 이별을 번복하는군요.
1: 네. 예. 이 뮤직비디오가 참 재밌는데요. 밴드 멤버들이 마트 직원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다들 좀 권태롭게 동태눈을 하고 뭐 계산도 하고 가격표를 붙이다가 그중에 한 멤버가 곰돌이 탈을 쓰고 전단지를 나눠주다가 갑자기 탈을 벗으면서 이 클로저라는 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음악과 이 사랑의 힘으로 모두가 생태눈 으로 돌아오는 그런 좀 잔잔하지만 재밌는 내용의 뮤직비디오인데 이게 마치 이 곡과 좀 비슷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들어볼 곡은 니오의 클로저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또 마성의 여인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 끌린다 이런 내용의 댄스 곡이고요. 사실 이 곡을 니오가 실제로 런던에 갔을 때 클럽 몇 군데를 방문을 했는데 연기가 자욱하고 어두운데 그 와중에 신비로운 분위기가 풍기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클럽의 에너지를 좀 이 곡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진짜 그렇게 느껴지는지 이제 들으면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트래비스의 클로저, 니오의 클로저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와, 제목만 같이 이거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네. 진짜 예, 재밌습니다. 다음은 또 누구의 노래 들어보나요?
1: 네, 이번에는 One More Time이라는 제목을 가진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년 전인 여름에 데뷔한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이라는 곡 먼저 듣겠습니다. 이 아이돌 그룹으로서 이제 혼성 멤버를 가진 그룹이 나와서 오?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고
0: 되게 드문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예. 게다가 이 5명 멤버들이 다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네, One More Time이라는 제목을 가진 곡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네. 많은데 이 올데이 프로젝트라는 그룹이 부르는 One More Time은 이제 이 그룹이 청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청춘의 느낌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0: 네, 바로 들어보시죠. 올데이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

0: 자, 금요일에 함께하는 레츠고 뮤직. 오늘은 같은 제목 다른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했는데요. 벌써 마지막 노래 들을 시간입니다. 네.
1: 네, 벌써 마지막 곡인데요. 마지막 곡은 전설의 전자음악 듀오인 다프트 펑크의 One More Time 준비했습니다. 이 곡이 5분이 넘는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 한 번 더 축하하자. 그리고 계속 춤을 추자. 멈추지 말자. 이런 내용인데 진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좋은 음악은 복잡하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제목처럼 한 번 더 듣고 싶어지는 굉장히 매력 있는 곡인데 네. 2000년도에 발표됐을 당시에 전자음악이지만 영국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랐던 곡이기도 합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다프트 펑크의 One More Time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판사복을 벗은 뒤에야 깨달은 것들. 정재민 지음, 성우 김용효 읽음. 가령 누군가와 대화하며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폭우에 불어난 계곡물처럼 늘어나 콸콸 소통이 될 때, 만나면 늘 30년 전으로 돌아가 장난을 걸고 싶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여행을 떠날 때, 직경 6.6cm의 연두색 테니스 공을 향해 라켓을 휘두르며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9년째 그만두지 않고 있는 독서 모임 언그독에서 같은 책을 읽지 않았다면 동네 축구처럼 느슨했을 대화의 텐션이 책을 읽은 덕에 프로 축구처럼 올라갈 때, 허름한 동네 식당에서 별 생각 없이 먹은 자잘한 파가 촘촘히 박힌 따뜻한 계란말이와 묵은지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가 어릴 적 어머니가 집에서 해주신 것처럼 맛있을 때, 길 가다 처음 만난 강아지가 내 앞에 드러누워서 무방비 상태로 배를 내놓을 때, 내가 변호한 분이 내게 변호사님이 제 변호사라서 너무 든든해요 라고 말했을 때, 공직을 마치자마자 유튜버가 되어 첫 채널 서초동 아고라를 운영해 보았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한 문장씩 써내려갈 때 나는 사는 듯 산다고 느낀다. 삶은 두 가지 국면으로 이루어진다. 혼자 사는 국면과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는 국면. 혼자 살 때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자기 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믿음이 있다. 자신을 믿어야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타인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야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 돌아보면 나도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 오디오 북.
0: 법대를 간 것도 판사가 된 것도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남들이 좋다고 해서 간 길이었다. 좋다는 길을 따라간 덕분에 나이와 깜냥에 비해 좋은 대접을 받고 손해도 보지 않았지만, 그런 삶이 그리 만족스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았다. 그렇게 남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애써왔다. 그래서 불어 선배도 친구도 우근도 없는 낯선 직업 경로로 들어서서 혼자 힘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 했다. 그 결과 포르쉐를 타는 삶을 산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 돈 내 산 자전거의 페달을 내 두 다리의 힘으로 밟으며 살아간다고는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걸로 족하다. 그러나 그 사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은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다. 혼자 있으면 편할 뿐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인데도 그저 편안함에 안주할 때가 많았다. 20여 년을 공직에 있으면서 사람을 가려야 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것을 오랜 세월 숙성시키는 일이 마감 바느질이 어딘가 매끄럽지 못한 옷처럼 어색하고 서투를 때가 종종 있다. 생각해보면 그중 가장 큰 서투름은 사람을 어떤 경우에 얼마나 믿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서투름이었다. 불행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타인을 믿지 않으면 불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대를 늘 의심하고 경계하면 사랑을 주고받고 행복을 느낄 기회도 봉쇄된다. 여기서 우리가

0: 가장 행복하게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지인들에게 사람을 얼마나 믿냐고 물으면 답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이는 아예 안 믿는다고 답하고 어떤 이는 7알, 어떤 이는 5알을 믿는다고 한다. 나는 공무원으로 일할 때까지는 8, 9알을 믿었던 것 같은데 법정 밖 관계에서 말이다. 변호사가 되어 사기 사건들을 많이 맞고 나 자신도 수차 속다 보니 이제는 3알도 안 믿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정도가 사는 듯 사는 삶을 사는데 최선인 것인지, 불신의 가드를 더 올려야 할지, 아니면 타인을 더 믿어주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지난번 낸 에세이 혼밥 판사가 혼자 사는 삶의 국면에 대해 말했다면, 이번 에세이에서는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는 삶의 국면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특히 사람들 사이의 믿음과 불신의 양상에 대해 믿음과 불신이 전방위적으로 작동하는 변호사의 일을 소재로 삼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 책의 사례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쓴 것이다. 판사로서 재판을 할 때는 재판받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다는 느낌이 없었다. 그저 마지막에 선택적으로 한쪽을 신뢰하거나 불신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니 믿음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접착제가 없다면 의뢰인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과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나는 가족 못지않게 온 힘을 다해 그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 대리운전하는 변호사는 그렇게 믿음의 접착제로 연결된 의뢰인을 뒷좌석에 태우고 경찰, 검찰, 법원을 돌아다니며 우리를 믿어달라고 호소한다. 한 곳씩 들릴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믿는다거나 못 믿는다는 채점지를 내민다. 이 책에서 작가로서의 나는 택시를 타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이 모든 믿음과 불신의 관계를 관찰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형성되는 신뢰 또는 불신의 기류, 또 신뢰로 한편이 된 변호사와 의뢰인이 경찰, 검사, 판사를 만났을 때 촉발되는 신뢰와 불신의 화학작용을 관찰했다. 이 글의 카메라는 변호사 사무실, 경찰서, 구치소, 법정을 비추지만 보다 깊은 층위에서는 법조계를 떠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언제 신뢰가 생기는지, 왜 믿거나 믿지 않는지, 타인과 세상에게 어떻게 신뢰받을 수 있는지, 그 결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말해보려는 것이다. 혼자서가 아니라 독자들과 함께. 오래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듯 편안하게. 라켓으로 테니스 공을 칠 때처럼 집중해서 자잘한 파가 촘촘히 박힌 따뜻한 계란말이와 묵은지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처럼 맛있게. 서로의 말이 불신 없이 상대의 마음에 가서 닿으리라는 100%의 확신으로 그렇게 폭우에 불어난 계곡물처럼 콸콸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는 듯, 사는 듯이.
1: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2: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어느 피의자의 긴급 체포부터 구속까지. 어느 날 오후 늦게 재판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분 좋게 저녁 약속 장소를 향해 운전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1: 정재민 변호사님이죠?
0: 젊은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1: 제 남자친구가 방금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어서 잡혀갔어요. 남자친구가 자기가 혹시 잡혀가거든 변호사님을 찾으라고 미리 연락처를 주었거든요.
0: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위급할 때 펴보라고 장수들에게 남긴 비단 주머니 안에 내 연락처가 있었다는 것 같아 신기하면서도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으려는 이제는 뭔가 수상했다. 남자친구의 이름을 물었더니 그녀는 박중규라고 답했다. 모르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를 어떻게 알죠?
1: 아, 그건 저도 몰라요. 남자친구 아빠가 평소에 변호사님 말을 많이 했대요. 믿을만한 분이라고.
0: 그녀는 이어서 체포한 경찰 수사관에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며 문자 메시지로 연락처를 보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경상남도 창원에서 박준규를 체포해 경기경찰청으로 데려가고 있단다. 밤 9시부터 조사를 할 예정이니 변호인도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박준규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내게 도움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다. 수임료를 준다는 말도 없었다. 그날 저녁에는 간만에 옛 판사 시절 동료들과 식사 약속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박준규와 그 여자친구가 다급히 도움을 청하고 경찰도 당장 밤 9시까지 수원으로 오라는 것이다. 저녁을 먹으며 잠시 고민하다 결국 가기로 했다. 여자친구의 눈물 섞인 절박한 목소리도 한몫했지만 박준규의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었다는 말이 걸려서였다. 아버지와 자식이 그렇게 나를 믿어주었는데 나는 계속 의심만 하고 외면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았다. 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잘 아는 분일 수도 있는데 도와주러 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누군지 알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지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밥값을 내고 일어나 차를 몰고 수원으로 출발했다. 가는 길에 긴급 체포처럼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경찰에 도착해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 나는 수사관에게 잠시 박준규의 단독 접견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사관이 가리킨 어느 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박준규가 양쪽에 한 명씩 형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팔뚝과 목덜미, 반바지를 입은 다리에 용문신이 그려져 있고 조끼 100kg을 훌쩍 넘길 정도로 체격이 컸다. 수갑을 풀어준 형사들이 떠나고 책상 앞에 앉자마자 그는 나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말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부친의 이름을 말했다. 이름을 듣자 박준규와 닮은 그 부친의 얼굴이 기억났다. 고향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알았던 10살 남짓 많은 형님이었다. 순간 그 형이 10여 년 전에 내게 연락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오토바이 절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며 도와달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사정을 들어보니 억울한 부분이 있어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를 일부 써주고 담당 검사에게 사정 설명도 해주었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 그때 그 아들이 바로 박준규였다. 준규는 그 당시 기소유예를 받게 도와준 삼촌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기를 빼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자친구에게 미리 내 이름과 연락처를 일러둔 모양이었다. 나는 준규에게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의 총책이 맞는지 물었다. 접견 직전에 수사관에게 준규의 혐의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그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준규는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사기 조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내가 그런데 왜 경찰이 너를 총책으로 지목했겠냐? 무슨 근거가 있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지만 준규는 한사코 아무런 증거가 있을 수 없다.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영장 단계, 법원 단계마다 자백과 부인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면 불이익이 크고 변호사에게는 솔직하게 말해야 방어를 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준규는 사기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로서는 더 할 말이 없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길을 조언하되 선택은 의뢰인이 하는 것이고 선택 이후에는 의뢰인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곧 조사가 시작되었다.
2: KBS 오디오.
3: 야.
0: 수사관은 이미 구속된 5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박준규를 총책으로 지목했다고 했다. 특히 리더격인 L이 모든 지시를 준규에게 받았고 준규가 허락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준규의 지시를 받는 또 다른 인원을 통해 돈 세탁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마련한 돈은 준규가 지정한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준규가 가져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준규는 L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아도 긴급체포 이틀 전 L의 모친에게 연락이 와 자신의 아들이 적어도 상중하 중에 상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어서 기분이 쎄해서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준규를 긴급체포할 당시 준규의 차에 1억 원 상당의 현금이 있었는데 조직의 금고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다른 조직원들이 준규가 한 번씩 포르쉐를 타고 와서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준규는 자기가 포르쉐를 타고 다니긴 했지만 자신은 그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돈은 20살 때부터 했던 음식 장사로 모은 전재산이라고 했다. 경찰은 준규에게 휴대폰은 왜 두 개씩 들고 다니느냐? 긴급체포 당시에도 텔레그램 수신이 잦던데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준규는 휴대폰 중 하나는 이미 경찰에게 비밀번호와 함께 제출했고 다른 하나는 주운 것이라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했다. 준규가 범행을 부인한 채 조사는 마무리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민 변호사의 에세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용효였습니다.

0: 자, 각자 원하는 항목에 손드는 거야. 비가 와도 수색 나가고 싶은 사람.
1: 따다다.
2: 와, 무려 여섯 명.
0: 그럼 수색 나가기 싫은 사람?
2: 류미야, 박찬민 두 명뿐이야? 철호아, 넌 뭐야?
3: 기권.
2: 그래 뭐 상관없어. 대세는 이미 결정났으니까. 조장, 어쩌냐? 나가야겠다? 왜 말이 없어? 상황 파악이 안 돼? 6대2잖아.
4: 그래, 좋아. 관리조한테 가서 장화랑 우비 달라고 해. 그리고 여기서 다시 모여.
5: 저기 차로아.
3: 어? 왜?
5: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수호편 아니었어?
3: 편? 난 누구 편도 아닌데.
5: 넌 언제나 시호 옆에서 부조장 역할을 했잖아.
3: 시호 편이라서 한 거 아니야. 누구 편? 그런 게 어딨어. 여기선 그냥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건데.
5: 근데 왜
3: 기권했냐고?
5: 어.
3: 실망했어?
5: 어.
3: 실망했대도 어쩔 수 없어. 난 쓸데없는 권력 다툼에 끼고 싶지 않을 뿐이야.
5: 그래도 기권은 아니잖아.
3: 왜 아닌데?
5: 아까 시호 표정 완전 한 대 맞은 얼굴이었어.
3: 그랬다가 금방 말짱해지던데. 너도 봤잖아.
5: 그래서 손절하기로 한 거야?
3: 손절은 무슨. 시호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을 텐데.
5: 그럼 조장한테 실망했어?
3: 그냥 좀 지친 것 같아. 시호의 방식에.
5: 어떤 방식?
3: 너무 원칙대로만 하는 거?
5: 야, 그건 좋은 거잖아.
3: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 기존 조언을 내치면서까지 축구부 4명을 받았던 것도 그렇고. 아,
5: 그건 그렇지만
3: 조장들이 축구부 애들 성향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조에 들이기 싫은 애들을 전부 CEO한테 몰아준 건데. 그건 뭐냐면 조장회의에서 CEO는 아군이 없다는 뜻이야. 조장한테 인맥이 없으면 딸린 조원들만 피곤해져. 손해만 보고.
5: 그치만 우리 조 그동안 잘해왔잖아.
3: 참아왔던 거지. 이런저런 불이익을.
5: 야, 그래도 넌 CEO를 도와줘야지. 그게 네 역할이라며.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고.
3: 지금 난 조장의 자질을 말하고 있는 거야. 물론 CEO 공정하고 올고다. 하지만 벙커 전체가 공정하고 올고든 건 아니야. 이런 데선 연줄을 만들고 세력을 쌓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조원들, 내 사람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일 수도 있거든. 다른 애들은 어쩌면 재현이가 그런 조장이 돼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5: 난 김재현 싫어.
3: 어차피 생존 게임이야. 애들은 싫고 좋고가 아니라 어느 쪽이 나의 생존에 유리하냐 판단할 뿐이고. 그러니까 너도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5: 난 시호를 돕고 싶어.
3: 돕는다고? 걔가 남의 도움을 바랄 것 같아? 걔가 다른 사람한테 기대 같은 걸 할 것 같냐고.
5: 무슨 말이야 그게?
3: 넌 은시호를 몰라. 시호가 어떤 앤지.

0: 오늘 점심도 건빵 한 봉지가 다야. 아 그러게 괜히 나오자 그래가지고. 씨.
1: 욕하지 마. 조장이 무능해서 그런 거니까.
2: 내 말이 불평하려면 조장한테 가서 해.
1: 맞아.
0: 야 니들 갑자기 왜 이러냐? 김재원한테 세뇌라도 당한 거야? 아님 협박? 아 차로아 넌 왜 말이 없어. 너도 한통속이야?
3: 로아는 묵묵히 건빵만 씹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깨달은 건 내가 차로아를 전혀 모른다는 거였다. 그동안 로아와 수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그건 단지 정보의 교환이었을 뿐 대화는 아니었다.
4: 난 내 역할에 충실할 뿐이야. 내가 시오를 잘 돕는 게 우리 모두를 돌보는 것이기도 하니까. 다들 견디고 있는 거 안 보여? 너만 정의롭고 너만 이타적이고 너만 제정신인 것 같아? 가자. 가서 기분 좋게 밥 먹자. 그래야 내일 또 하루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3: 로아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얘기들 중에 자기 얘기는 없었어. 다정하고 친절해서 익숙하다 착각했을 뿐이지. 저렇게 다정하고 친절한 것도 어쩌면 생존을 위한 연기일지도 몰라.
0: 아 분위기 겁나 꿀꿀하네. 차로아 무슨 말 좀 해봐.
4: 건빵이나 먹어. 오후 수색하려면 에너지 아껴야지.
0: 알았어.
4: 귀여워. 초딩 같아.
0: 초딩? 야, 너 선 넘었어? 해보자는 거야?
4: 미안.
3: 긴장감을 풀려고 시시한 농담을 하고 밝은 미소로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새로 들어온 조언을 챙겨주고. 그런 게 정말 로아의 자연스러운 본성일까? 아니면 성격에 맞지도 어울리지도 않는 연기를 하면서 생존하고만 있는 걸까?

0: 그날 오후 수색을 마치고 벙커로 복귀하기 위해 길을 걸을 때였다.
1: 조심해!
2: 고마워. 지훈이 너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다.
1: 그래? 니들은 어때?
3: 우리도 든든해.
1: 야, 든든해, 든든해. 아, 그럼 내가 앞장설까?
3: 좋아.
1: 조장, 내가 앞장서라는데? 어차피 벙커 가는 길 다 알잖아. 이왕이면 키 크고 덩치 있는 놈이 리더로 나서는 게 좋지 않아?
4: 그래, 뭐 그렇게 해. 내가 뒤로 갈 테니까 네가 맨 앞에서 가.
1: 그럴까? 다들 잘 따라오고 있다.
4: 다들 뒤로 물러나. 맨홀에 빠졌어. 야, 김재현, 너 괜찮아?
1: 괜찮아.
4: 이마에 피나는 것 같은데 다쳤어?
1: 떨어지다가 벽에 긁힌 것 같아. 크게 다친 건 아니야. 뼈 부러진 데도 없고 근육도 멀쩡해.
4: 이거 맨홀 뚜껑이 낡아서 부서진 것 같은데. 하필 부서지기 직전에 맨홀 뚜껑에 발을 디딘 거였어. 생각보다 깊잖아.
5: 바닥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라서 추가 붕괴는 없을 것 같아. 저 밑엔 하수도로 이어져 있을 것 같은데.
4: 맞아, 하수도야.
5: 추락 방지 장치도 없었나 봐.
4: 가만, 맨홀이라면 내부 사다리가 있을 텐데. 김재현, 거기 벽에 사다리 없어?
1: 없어.
4: 어쩐다. 아, 오다가 철물점을 본 것 같은데. 저기 야축구부. 저기 철물점 보이지? 가서 얘 꺼낼 수 있는 거 찾아서 갖고 와. 사다리 같은 거.
1: 알았어.
4: 내부 사다리가 없으면 오래 못 버틸 거야. 빨리 꺼내야 돼.
5: 그래도 어젯밤에 내린 비로 바닥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덜 다친 것 같아.
4: 야, 김재현, 그 밑에 물이 얼마나 찼어?
1: 허벅지까지.
4: 그럼 비가 계속 오면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1: 애들 온다.
6: 자, 이거 사다리.
4: 가만. 이거 안 되겠는데. 구멍에 들어가질 않아.
6: 자, 야, 그럼 이거 밧줄.
4: 좋아. 이걸 던져보자. 야, 밧줄 던져줄 테니까 이걸로 허리를 묶어.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잡아당겨볼게.
1: 알았어.
4: 저 던진다. 하나, 둘.
6: 저기 저 못해.
4: 다들 괜찮아? 깔린 사람 없지?
6: 저게 뭐야? 저 못대랑 나무랑 같이 쓰러진 거야?
4: 맨홀이 끌을 막아버렸어.
6: 야, 치우자. 치워야 재현을 꺼내지.
4: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
6: 아니, 아니, 다 같이 들어올리면 돼.
4: 야! 다들 괜찮아?
7: 간판이, 간판이 떨어졌어. 뭐가 흔들리는 느낌 들지 않아?
4: 여진이 있는 것 같은데 추가 붕괴가 있을지도 몰라. 일단 벙커로 돌아가자.
6: 뭐?
4: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날도 저물고 있어. 여기서 이러고 있느니 벙커로 돌아가서 두뇌조나 관리자의 도움을 구해보자. 정 안 되면 내일 날 밝았을 때 방어조랑 같이 와서 치워볼 수도 있고. 이동하자. 다들 배낭 챙겨.
6: 알았어. 야, 잠깐만.
0: 불독이 맨홀 근처로 다가섰다.
6: 재현아, 우리 일단 철수할 거야. 벙커로 돌아가고 내일 해 뜨자마자 올게. 도구랑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때까지만 좀 참아.
1: 그래, 걱정 말고 가.
4: 가자, 따라와.
0: 이대로 가는 거야? 전부 다?
5: 어.
0: 내일이면 해결할 수 있어? 두뇌조라 해봤자 의학책 몇 권, 시설관리 매뉴얼 몇 권 읽은 애들이잖아. 관리조한테 장비가 있을 거란 보장도 없고, 병원조 애들이 수색원 하나 구하려고 벙커를 비우고 나서줄까? 설령 나선다 해도 아무런 도구 없이 나무랑 전봇대를 치울 수 있을까?
5: 치울 수 있길 바래야지. 나중에 생각하자.
0: 아니야, 지금 생각해야 돼. 밤중에 추가 붕괴가 일어나서 김재현 있는 거리가 무너지면 어떡할 거야?
5: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0: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쟤를 두고 가는 거 포기하는 거야. 새총에 다친 그 애처럼 한 사람을 그냥 포기하는 거라고. 왜 아무도 말이 없어? 왜 이렇게 다들 잔인해? 모두가 말없이 걷기만 했다. 그 순간 어떤 목소리가 기다렸다는 듯 머릿속에 울렸다.
5: 약속해 줄래? 언젠가 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친절을 베풀겠다고.
0: 뭐야, 내 앞에 지금 생각나는 거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5: 너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누군가한테 친절을 베풀어줘. 그럼 나 맘 편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0: 미쳤어? 이런 상황에 친절은 무슨... 우리 언니만 살려주면 네가 시킨 대로 할게. 친절을 베풀게.

0: 한 옆에 한 명은 남아야 되지 않아?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혼자 두기는 그렇잖아. 그래서 네가 거기 남아서 뭘 할 수 있는데?
1: 맞아, 남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피해만 더 커질 뿐이야.
0: 나도 알아. 아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아. 뒤에서 자꾸만 뭔가가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
2: 여튼 안 돼.
0: 조장!
2: 내가 너 감정 앞세우지 말라 그랬지. 이건 네 감정과 별개의 문제야.
0: 그런 거 아니야! 감정대로면 나도 벙커로 가고 싶어.
2: 근데
0: 그냥 떠날 수가 없어서 그래.
2: 그래서 너 혼자 남아서 뭐 할 건데?
0: 그냥 니들이 내일 아침 다시 올 때까지 김재현 옆에 있을게. 시호가 잠깐 동안 내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2: 정말 그러고 싶어? 정말 괜찮겠어?
0: 어, 괜찮을 거야. 걱정 마.
3: 야, 너!
0: 나 뭐?
3: 재현이가 널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0: 그게 무슨 말이야?
3: 네가 재현이한테 마치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 같겠지만 남아봤자 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방해만 될 뿐이라고. 네가 다치기라도 하면 재현이 불편하기만 할 거라고.
0: 상관없어. 난 김재현 마음에 들려고 남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게 불편해서 남는 거니까.
3: 진심이야?
0: 진심이야.
2: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4: 조장! 안 된다고 해!
2: 이미 결정 났어. 우린 갈게. 넌 여기 남아. 얘들아! 가자!
0: 나는 조원들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반대편으로 걷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0: 뭐야? 왜 이래?
1: 웃어. 2층 올라가자, 효석아.
2: 란주는 얼굴이 새빨개진 효석과 꼭 팔짱을 낀 채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 조용했다. 운 좋게도 범초본의 계단과 복도에는 아주 많은 화분이 있었다. 란주는 효석과 함께 중앙 계단 말고 또 다른 계단이 있는지 찾아봤다. 범초본에는 총 3개의 계단이 있었다. 중앙 계단과 건물 양쪽에 있는 계단 2개. 란주는 효석과 함께 맨 오른쪽으로 향했다. 2층 맨 오른쪽에는 요원실과 방문객용 접대실이 있었고 거기서 작은 복도로 걸어 들어가면 본부장실이 있었다. 그 근처에서 헤매는 것은 크게 오해를 사지 않을 거라고 란주는 생각했다. 가는 동안 두 번 정도 요원들과 마주쳤으나 요원들은 효석과 란주의 목에 걸려있는 비지터 S 명찰을 보고는 고개를 돌린 채 자기 할 일에 몰두했다. 맨 오른쪽 계단을 타고 란주와 효석은 지하 1층으로 내려왔다. 란주는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볼 수 있는 모퉁이에 효석을 세워 망을 보게 한 뒤 자신은 그곳에 있는 화분에 손을 댔다. 누군가 오면 효석은 크게 헛기침을 하기로 했다. 란주는 커다란 화분 옆에 쪼그려 앉아 화초와 난과 나무들의 기억을 읽기 시작했다. 다리가 저릴 만큼 기억을 읽었지만 체령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란주가 다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날 때였다.
3: 이봐, 학생.
1: 네?
3: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2: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인상을 팍 쓴 채 란주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란주는 말문이 막혔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 란주는 애먼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할 말을 찾고 있었다. 그때였다.
0: 저희 S인데요.
3: 뭐?
0: 저희 S라고요.
2: 어느새 란주 옆에 다가온 효석이 비지터 S 명찰을 자랑스럽게 남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있었다. 남자는 당당한 효석의 모습에 기막혀 하다가 명찰에 적힌 S를 보고서는 휙 돌아섰다.
3: 잘 사는 집 놈들이란. 아, 애를 진짜 싫은데 좀 회사에 못 돌아다니게 할 수 없나? 아이고.
0: 아저씨! 그거 청형이거든요? 청소년 혐오라고요!
2: 효석이 가운 입은 남자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높이는 동안 란주는 길게 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0: 네? 성란주, 왜 이렇게 쫄았어?
1: 생각해봐. 여기 체령이 끌고 가서 실험을 해버리는 곳이야. 안 떨리겠냐? 잘못 걸려나 싶어서 무서웠다고.
0: 에이, 걱정 마. 안 잡혀가. 내가 있잖아.
1: 너의 그 뻔뻔한 발랄함이 도움이 될 때가 다 있네.
2: 란주의 말에 효석이 해벌쭉 웃었다. 란주는 효석이 내민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0: 여기 돈 많은 집 애들은 견학 오면 그냥 S 준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진짠가 봐.
1: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구나. 근데 안내표에는 지하 1층까지밖에 없는 것으로 적혀있는데 계단이 하나 더 있지 않았어?
0: 그러게.
2: 두 사람은 명찰에 S가 잘 보이게끔 목에 걸고 비상구를 열었다. 과연 한층 아래로 향하는 계단이 눈에 띄었다. 란주와 효석은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문을 열자 위층보다 어둑한 조명이 두 사람을 맞았다. 란주는 비상구 앞에 작은 복도에 있는 큰 아레카 야자를 봤다. 효석이 망을 봐주는 사이 란주는 아레카 야자 곁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댔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란주는 좀 더 오랜 기억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 란주가 찾던 장면이 있었다.

0: 지난번에 숲속에서 마주친 범쳐본 남자와 그 남자에게 질질 끌려가는 체령의 모습이. 남자는 체령과 함께 작은 복도 끝에 있는 문 너머로 자취를 감췄고 잠시 뒤 혼자 그곳을 빠져나왔다.
1: 효서가 저기야. 저 안에 체령이가 있어.
2: 어떻게 들어가지? 안에 지금 사람 있는 거 아니야?
1: 잠시만.
0: 란주는 다시 아레카야자 위에 손을 얹었다. 체령이 사라진 문으로 누가 가장 최근에 오갔는지를 확인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 하나가 최근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여자 한 명이 들어간 뒤 나오지 않았다.
1: 안에 여자 한 명 있어.
2: 들어갔는데 체령이 없으면 어떡하지?
1: 들어간 건 확실한데 나오는 건 못 봤어. 저기서 나가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체령이는 저 안에 있어.
2: 아, 야. 아, 이제 나도 떨린다.
1: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일단 들어가서 여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지?
2: 어떻게든 되겠지. 들어가 보자.
0: 두 사람은 작은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 랩 제로라고 적힌 명패가 걸린 문 앞에 멈춰섰다. 란주는 문 손잡이를 잡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가장 떨리는 순간에 연휴와 유라, 현우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1: 세 사람이 함께 했더라면 더 자신 있었을 텐데.
0: 란주는 짧게 숨을 뱉었다. 그리고 문을 펄컥 열었다. 랩실 안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 한 명과 묶여있는 체령이 있었다. 두 사람을 알아본 체령의 눈이 커다래졌다.
3: 아니, 너희들 누구?
0: 여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란주가 여자에게 달려들었다. 란주는 연휴의 오빠들에게 배운 대로 여자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입을 막았다.
4: 아! 아! 야! 아!
0: 체령의 입을 막은 것과 똑같은 청테이프가 컴퓨터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효석은 잽싸게 청테이프를 뜯어 여자의 입을 막고 한 번 더 테이프를 뜯어 등 뒤로 돌려둔 여자의 두 손을 둘둘 감았다. 여자를 포박하는 두 사람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여자를 체령의 옆에 앉게 한 두 사람은 체령의 입에 붙은 청테이프를 뜯어냈다.
1: 세상에, 여길 어떻게 왔어요? 말하자면 길어. 일단 얼른 나가자.
5: 아니, 잠시만요. 저 컴퓨터 안에 중요한 거 있어요.
0: 두 사람이 대화하는 사이 효석은 낑낑대며 체령의 손에 묶여있는 노끈을 잘라냈다. 체령은 곧장 달려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뒤에 있는 여자가 안 된다는 듯이 입이 막힌 채로 소리를 냈지만 세 사람은 여자를 헐끗 쳐다보기만 하고 컴퓨터로 고개를 돌렸다.
1: 뭔지는 몰라도 기밀사항인가 보네.
5: 네, 여기서 다 봤어요. 실험할 때마다 일지를 적는데 그때그때 대기업에서 실험비 받은 거 장부에 기록하더라고요. 이거 다 불법일 거예요.
0: 체령은 책상 서랍을 뒤져 USB를 찾아냈다. 그것을 컴퓨터에 꽂고 실험 일지와 장부를 모두 옮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었다.
1: 넌 그걸 어떻게 다 알아?
5: 옆에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자세한 건 나가서 이야기해줄게요.
1: 잠깐만, 무슨 소리 안 나요?
0: 세 사람은 숨죽인 채 밖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로 저벅거리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 란주와 효석은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체령을 바라봤다. 그러나 체령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얼굴이었다.

0: 란주와 효숙의 이야기 두 번째. 잠깐 실험실을 둘러보던 채령은 이내 뭔가가 떠오른 듯 실험실 안쪽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작은 병에 담긴 혈액을 들고 와 바닥에 붓고는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포박당한 것처럼 등 뒤로 돌렸다.
1: 언니! 오빠! 거기 컴퓨터 책상 아래 숨어요. 거기면 안 보일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0: 란주와 효석은 자신들이 묶어놓은 여자를 잡아끌고 문 뒤편의 컴퓨터 책상 아래에 숨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채령이 악을 쓰기 시작했다.
1: 안 돼! 들어오지 마요!
2: 왜? 또 무슨 일이야?
0: 남자가 문을 벌컥 열었다. 란주는 등 뒤에 바짝 붙은 효석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자신만큼이나 효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남자가 문을 열자 채령은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붉히며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듯 행동했다. 남자는 채령의 다리 아래 고여있는 붉은 피를 보고 꽤나 당황한 듯 했다.
1: 혹시 여성용품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수건도 같이요. 그리고 배가 너무 아파요. 약도 좀 주세요.
2: 그래. 알겠다. 미안하다.
0: 말까지 더듬으며 대답한 남자는 문을 닫고 나갔다. 거참 하는 소리와 함께 걸음소리가 저 멀리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란주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효숙과 란주는 컴퓨터를 보았다. 파일을 USB에 옮겨 담는 작업은 98% 정도 완료돼 있었다.
1: 효숙 오빠, 응? 나 좀 도와줘요.
0: 채령은 종이 상자들이 쌓여있는 곳에 가서 효숙을 불렀다. 상자를 치우자는 채령의 말에 효숙은 상자를 들어 옮겼다. 대부분 빈 것이어서 두 사람은 순식간에 상자를 치웠다. 상자가 놓여있던 곳에서 문이 나타났다. 채령은 여자의 가운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잠겨있던 문을 열었다. 안은 거대한 창고였다. 이 창고에서 실험을 당하고 종종 갇히기도 했다는 채령의 말에 란주와 효석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3: 아, 그 사람 네 친아빠 아니야?
1: 우리 아빠는 목표가 있으면 가족이든 뭐든 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도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0: 채령과 효석은 발버둥 치는 여자 연구원을 들어서 창고 안에 넣었다. 효석은 나오기 전 연구원의 목에 걸려있는 사원증을 빼앗았다. 크기가 방문객용 명찰과 똑같아서 쓸데가 있을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문을 닫은 뒤 상자를 다시 쌓아 올렸다.
1: 얼마나 남았어요?
3: 다 됐어! 나가자!
0: 효석은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채령은 물티슈를 꺼내 무릎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두 사람과 함께 랩실 밖으로 나갔다. 랩실 바깥으로 나온 것까진 좋았지만 안전하게 채령을 데리고 범초본을 빠져나갈 일을 생각하니 란주는 눈앞이 캄캄했다. 효석은 자기 명찰을 채령에게 걸어주고 빼앗은 연구원의 명찰을 뒤집어 목에 걸었다. 세 사람은 종전걸음으로 비상계단을 타고 1층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1층 비상계단 출입구는 잠겨 있었다. 란주는 효석의 얼굴을 쳐다봤다.
3: 어쩔 수 있냐. 2층에 가서 내려와야지.
4: 거기 다 특수부 사람들 아니야?
1: 특수부 사람이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날 알아볼 거예요.
3: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잖아. 지하 중앙 계단에서 올라가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0: 란주는 한숨을 쉬었다. 라투스를 잡을 때보다 더 긴장되고 떨렸다. 채령이 옆에서 손을 꾹 잡았다. 며칠 못 본 사이 통통했던 채령의 얼굴은 여위였고 팔에는 주사 때문에 피멍이 들어있었다. 란주는 채령의 손을 맞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효석의 뒤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효석은 손에 난 땀을 바지에 닦은 다음 조심스레 2층 문을 열었다. 그런데 고개를 내밀던 효석이 화들짝 놀라며 문을 닫았다.
4: 어? 왜 그러는데?
3: 본부장 아저씨랑 눈 마주쳤어. 본부장 아저씨 지하 랩실로 갈 생각인가 본데?
0: 란주의 입이 딱 벌어졌다.
3: 야, 지하 1층으로 가서 맨 왼쪽 끝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와. 나는 여기서 나가서 본부장 아저씨랑 대화하면서 시간을 좀 벌다가 그리로 갈게.
0: 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채령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다. 효석은 심호흡한 뒤 비상문 두 개를 차례대로 열다가 본부장의 가슴팍에 얼굴을 부딪혔다.
5: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군요. 효석 학생을 본 것 같았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었죠?
0: 호랑이 같은 본부장의 눈빛에 효석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6: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겠어서요. 팀장님 기다리다가 찾으러 나왔어요.
5: 화장실은 저기 중앙 계단을 지나 반대편에 있어요. 오늘 윤 팀장 외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자 왔나요?
6: 아니요. 란주랑 둘이 왔는데 역시 유라를 설득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 두 사람도 우리 범초본에 꼭 필요한 인재지만 유라가 범초본에 함께 와준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군요. 친구를 잘 설득할 수 있겠어요?
6: 네.
5: 만약 오지 않으면 범초본 조사 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친구에게 알려줘요. 좋은 친구라면 옳은 게 뭔지 알려줘야지. 안 그래요?
6: 네.
0: 효석의 대답에 양원혁 본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 격려하듯 어깨를 툭툭 치더니 비상구 문 너머로 사라졌다. 효석은 제발 란주와 채량이 안전하게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빌며 2층 맨 왼쪽 계단으로 걸음을 옮겼다.

0: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제3라디오 12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바로 꺼졌지만 소방당국은 불소 누출 가능성에 대비해 점검 중입니다. 또 SK하이닉스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공장 직원 3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공급 분기 설비 배관에 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송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한국은행 창립 76주년 기념사를 통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더해 높은 원달러 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물가

협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대원칙에 있어서 당내 이견이나 혼란은 없다며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단지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분열이라 단정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건 과도한 규정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KBS 라디오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지는 오는 24일 전후 사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원구성협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경제 관련 상임위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6.3 지방선거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절반씩을 구성하자고 재차 제안했습니다. 대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내부에서 근무 시간에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을 중심으로 동영상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근무 시간 중 중구 선관위 직원이 개인 골프채를 가져와 계단과 계단 사이 공간에서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일 단건으로 발생한 일인지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을 한 것인지를 조사 중이라면서 근무 탐안에 해당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코치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이 코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치는 오늘 새벽 6시 25분쯤 구리시 아천동의 왕복 6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코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코치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실외 골프 연습장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10분쯤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의 한 실외 골프 연습장 철탑 구조물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약 40m 아래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4명이 숨진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주요 공사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 대표도서관 시공사 현장 대리인과 감리단장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4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입찰 비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고 일요일에는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오늘 6월 12일 금요일, 몸도 마음도 아주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은 당연히 북중미 월드컵으로

향해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 대표팀과 체코와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리도 또 휴대전화 화면도 온통 응원의 열기로 가득한데요. 생각해보면 축구도 우리네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90분 내내 공격만 할 수는 없죠. 때로는 수비도 필요하고 또 예상치 못한 위기도 버텨내야 하고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뛰는 팀이 결국 기회를 만들어내는데요. 긴 인생 마라톤을 묵묵히 달리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간혹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격려와 용기가 있다면 잘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승리를 향한 뜨거운 응원의 박수 보내면서 노래 선물 첫 곡 엄정화와 클론이 함께합니다. 발로차!

응원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직접 뛰는 선수는 아니지만 한 마음으로 응원하다 보면 뛰는 것만큼이나 긴장이 되고 또 골이 들어가면 내가 해낸 것처럼 막 뛰면서 기뻐하게 되는데요. 오늘만큼은 우리 목이 쉬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팀에게 힘찬 응원과 뜨거운 박수 마음껏 보내주세요. 자, 강원래 노래 선물 매주 금요일에는 코러스계의 왕이자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어울리는 테마 음악과 제작 현장의 생생한 뒷이야기까지 유쾌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 기대해 주세요.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이 노래 듣고 코러스

0: 코러 슬라인. 코러스계의 여왕이자 다정다감한 이웃집 언니처럼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가요계 대모,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0: 김연아 씨는 축구 경기 좋아하십니까?
1: 그럼요.
0: 그럼 학창시절에 뭐 공도 쳐고 그랬나요?
1: 공을 차지는 않았죠. 응원을 좋아하죠. 응원을.
0: 응원. 네. 그래요. 지금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기간인데 김연아 씨가 여태까지 봤던 축구 경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축구 경기가 있다면?
1: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는 바야흐로 2002년.
0: 2002년. 그래요.
1: 네. 한국 대 이탈리아.
0: 아하. 네. 한국 대 이탈리아전. 네. 맞아요. 진짜 흔히 말하는 각본 없는 드라마.
1: 그렇죠. 그때 소리를 얼마나 지르고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네.
0: 전반에 지는 줄 알았어요.
1: 그렇죠.
0: 안정환 씨가 페널티킥 못 넣고 또 이렇게 한 골 먹고 나니까. 네. 근데 후반전 끝까지 가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동점골과
1: 맞아요.
0: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골든골이 그 한 경기에 다 나왔다는 거. 진짜 공 하나가 그렇게 온 국민을 들썩들썩하게 하고 뭔가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또 때로는 또 좌절을 느끼게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주제를 어떤 주제로
1: 오늘 주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0: 그래요? 약간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1: 상관이 있으려나?
0: 네.
1: 자
0: 오늘은 저는 주제를 보고 물론 청취자분들 잘 모르겠지만 안정환 씨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요?
1: 근데 안정환 씨가 눈이 크진 않지 않나? 잘생겼지?
0: 직접 본 적 없으시죠?
1: 있어요. 저는 사진도 그래요? 찍었고요. 그럼요.
0: 잘생겼을 때도 봤어요.
1: 네. 지금도 잘생겼는데?
0: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1: 눈 큰 가수.
0: 눈 큰 가수.
1: 네.
0: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1: 저도 상관없죠.
0: 그렇죠.
1: 네. 예전에 약간 저보고 별명이 새우젓. 또는
0: 새우젓? 왜요?
1: 눈이 너무 작다고.
0: 눈이 너무
1: 아니면은
0: 작다고.
1: 단추구멍.
0: 단추구멍. 맞죠. 일단 작은 거에.
1: 작아서 맞아요. 놀렸죠. 네.
0: 우리 화요일 코너에 나오는 홍록기 씨 같은 경우는 만날 때마다 야, 너 눈 다 뜬 거니?
1: 네.
0: 그 보이는 건 다 보이니? 막 이렇게 좀 약간 놀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눈이 큰 사람들이 왜 부러울까요? 더 멀리 볼 수 있어 그런 건가?
1: 그러니까 눈이 크면 뭔가 얼굴이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딱 봤을 때 눈이 작아서 이렇게 개심치레 있는 것보다 뭔가 되게 눈이 맑고 이렇게 시원하고 그럼 뭔가 첫인상이 되게 좋게 느껴지는
0: 맞아, 맞아요.
1: 것 같아요.
0: 아, 예전에 또 우리 그 평론가, 문화평론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인형을 갖고 놀 때 눈이 큰 인형을 갖고 놀았기 때문에 이게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좀 약간 그 배우,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몸으로 경험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게 우리가 편견으로 만들어진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1: 그렇죠.
0: 아무튼 그래도 눈이 큰 게 작은 것보다 큰 게 낫지 않나?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연아 씨가 부러워할 수 있는.
1: 아, 그래 저는 이제 쌍꺼풀 수술해서 그래도 많이 커졌어요.
0: 아, 그래요?
1: 네네 그럼요. 많이 커졌죠.
0: 아, 알겠습니다.
1: 네네.
0: 자 오늘은 눈 큰 가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눈 큰 가수 누굽니까?
1: 자. FT 아일랜드의 이홍기 씨입니다.
0: 아, 이홍기 씨?
1: 네.
0: FT 아일랜드가 3인조 밴드죠?
1: 그렇죠.
0: 어허.
1: 그 지금의 그 대형 엔터테인먼트를 있게 한 그 아주 효자 팀이죠.
0: 그래요?
1: 네.
0: 대형 엔터테인먼트 어떤 엔터테인먼트입니까?
1: 그 실명을 말해도 될까요? FNC 엔터테인먼트라고.
0: 아, 그렇구나.
1: 그 1호 가수예요. 1호 가수인데 이 친구들이 잘 되면서 그 회사가 이제 CN블루 뭐 AOA 막 이렇게 또 막 그 연기자들 막 뭐 배우들 막 영입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상장사가 됐죠.
0: FT 아일랜드 이용기 씨가 눈이 크다고
1: 눈이
0: 실제로 뵌 적 있나요?
1: 그럼요.
0: 오.
1: 눈이 크고 그 처음에 봤을 때는 덧니도 살짝 있었거든요.
0: 네.
1: 되게 귀여웠어요. 눈 크고.
0: 근데 우리가 눈을 어느 정도 커야 될지 가로 세로로 재보지 않잖아요.
1: 네.
0: 그냥 봤을 때 좀 놀랄 정도인가요?
1: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0: 아, 그 정도는 아닌데.
1: 네. 눈이 뭐 쏟아질 것 같다 이건 아닌데 대부분 눈 큰 뭐 배우 눈 큰 가수들 하면 이제 여자분들이 많고 남자 배우님들 중에는 좀 있는데 가수 쪽에는 그렇게 막 너무 눈이 크다라는 가수가 그렇게 남자분은 별로 떠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눈이 큰 편이죠.
0: 근데 우리가 화면상으로 봤을 때 저 친구 키가 좀 크네 그러면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크고
1: 그렇죠.
0: 눈이 조금 크네 그럼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크고
1: 맞아. 맞아요.
0: 근데 좀 작다 싶을 친구들은 실제로 보면 그렇게 또 작지는 않아요.
1: 근데 저런 거 있어요. 화면으로 봤는데 약간 좀 몸집이 있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마르고 정상인인 사람.
0: 클론이 그랬어요.
1: 클론이 왜 뚱뚱하게 나왔어요? 아니죠.
0: 구준엽 씨가 덩치가 크게 나오고 제가 마르게 나왔었는데 네. 그 클론으로 활동할 때 꿍따리 샤바라 때만 하더라도 구준엽 씨의 허리가 28인치로 그리고 저는 34인치였는데.
1: 어머나 세상에.
0: 몰랐죠. 네. 그러니까 그 코디
1: 구준엽 씨가 더 크게 나왔는데.
0: 스타일리스트가 항상 바뀔 때마다 34 바지를 저한테 구준엽 씨한테 갖고 와고 28 바지를 저한테 갖고 와주고 좀 오해가 있었던.
1: 그렇네요.
0: 서수남 하청일도 마찬가지예요.
1: 왜요?
0: 하청일 씨가 키를 굉장히 작게 봤는데 실제 키가 178이래요.
1: 어 그때 그 키면은 큰
0: 키인데 서수남 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튼 오늘은 눈큰 가수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용기 씨 그리고 이분과 함께 만나볼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분은 눈이 진짜 큽니다.
0: 누굽니까?
1: 신화의 에릭 씨.
0: 아, 네. 신화의 멤버 중에서 또 에릭이 눈이 큰가 봐요.
1: 정말 커요.
0: 키도 큰데 에릭
1: 키도
0: 씨.
1: 크죠. 아 근데 신화 멤버들은 네. 그 민우 씨 빼고는 키가 다 큰 편이에요. 아하. 근데 그 유난히 에릭 씨가 눈이 너무 크더라고요.
0: 네. 요즘에 우리 뭐 에릭, 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영어 이름이 들어간 친구들이 참 많아요.
1: 맞아.
0: 예전에는 없었는데.
1: 에릭남, 폴, 김 뭐.
0: 근데 이 에릭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살다 온 건가요?
1: 캘리포니아 쪽에서 살았대요.
0: 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건가요?
1: 태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갔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0: 조사가 있네.
1: 한국에서 태어났죠.
0: 79년 강남구 대치동에서 일남이녀로
1: 좀
0: 막내로 네. 태어났네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미국에 갔다.
1: 이민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0: 이야, 근데 신화 멤버들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좀 의리가 있는 그렇죠. 있는 팀으로
1: 네, 맞아요. 네.
0: 그 위에 예전에 H.O.T가 좀 해체가 되고 네. 둘은 솔로로 나오고 또 셋이서 합쳐서 하고 막 그래가지고 신화는 신화도 해체하려나 그랬는데 여자 아직까지도 그 멤버 그대로.
1: 근데 그 멤버 그대로긴 한데 네. 그래도 다 솔로 활동들은. 조금씩 다 하셨죠. 이제 자기 솔로 앨범들 하고 그렇게.
0: 근데 우리가 김윤아 씨도 그런 가요계 이렇게 좀 흐름을 잘 알듯이 네. 솔로로 하게 되면 다시 안 보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1: 많죠.
0: 근데 이 신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 신화는 멤버들끼리 되게 친해요. 끈끈하고 그 의리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뭐 모 팀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같이 활동을 하는데
0: 같이 뭐 활동하는데도
1: 같이 활동을 하는데 행사를 갈 때도 따로따로 가고 거기 가서 만나고 그렇게 사이 안 좋은 팀들도 꽤 있어요.
0: 꽤 있어요.
1: 네.
0: 클론은 안 그랬는데.
1: 클론은 지금도 사이 좋죠.
0: 근데 우리끼리 사이가 좋다는 말하기가 좀 약간 그런데 근데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싸워도 화해가 잘 되더라고요.
1: 가수로 어떤 소속사에서 만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친구였잖아요.
0: 그렇죠. 짝꿍이었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싸우기도 하고 예전에도 많이 그랬을 텐데 이제 소속사에서 팀을 맺어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이제 그 어떤 그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이제 자기가 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고 그렇더라도 서로 이제 합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오는 그 파트 갖고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더 많네. 네가 더 많네.
0: 근데 그게 진짜 예술가들은 우리 흔히들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피카소하고 고흐하고 네. 같이 그림을 그린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1: 그쵸.
0: 그래서 그게 기획사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약간 어긋날 수 있지만 친구 사이 같은 경우는 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1: 그쵸.
0: 아무튼 네. 부럽습니다. 둘 다 눈이 크니까.
1: 그렇죠.
0: 그래요. 자, FT 아일랜드하고 신화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곡 만나볼까요?
1: 네.
0: 소개해 주시죠.
1: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그리고 신화의 으쌰으쌰. 으쌰.

0: 금요일엔 국민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눈큰 가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눈큰 가수는 누굽니까?
1: 이분은 네. 정말 너무 커.
0: 그래요? 눈이?
1: 약간 과장하면 얼굴의 네. 반이 눈이야.
0: 아, 그래요?
1: 민혜경 씨요.
0: 맞아요. 맞아요.
1: 민혜경 씨입니다.
0: 민혜경 씨가 네. 저는 저를 노려보는 줄 알았어요.
1: 눈이 너무 커서?
0: 화난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눈을 한번 껌뻑하는데 한 네. 2초가 걸리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껌뻑 껌뻑. 야,
1: 그러면은 네. 약간 먼지가 우리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0: 눈곱도 크지 않을까?
1: 그렇지 않을까?
0: 왠지 모르게 네.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게
1: 그렇죠.
0: 되는. 아, 민혜경 씨 맞아요. 네. 별명이 왕눈이었잖아요.
1: 왕눈이. 왕눈이. 또 입도 크셔가지고 입 큰 네. 개구리 뭐 그런 별명이 있었죠.
0: 네. 그때 당시 개구리 왕눈이. 그게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민혜경 씨는 히트곡이 참 많습니다.
1: 참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있었는데요. 그 곡 말고도 그대 모습은 장미 또 보고 싶은 얼굴 아세요?
0: 보고 싶은 얼굴
1: 근데 그대 모습은 장미 알죠? 정말 히트곡 많아.
0: 그 노래 가사보다는 안무를 네. 좀 많이 외웠던.
1: 아, 그렇지.
0: 그때 그 안무를 그렇지. 좀 이항우 씨라고 또 통큰아이에서 또 춤을 췄던 아. 민혜경과 블랙 타이거.
1: 아, 블랙 타이거였어요? 아,
0: 블랙 타이거란 멤버가 있었는데 그 멤버 장이었는데 근데 그분 얘기하자면 참 뭐 하여튼 3박 4일이 걸린데 그때 당시 민혜경 씨 그리고 김한선 씨 대한민국 최고의 그때 여자 가수 인순이 씨 모든 분의 안무를 짰던 분인데
1: 이 항우.
0: 네, 항우 씨. 근데 아, 사랑은 이제 그만도 있었고
1: 그렇죠.
0: 장미꽃 단송이 그리고 그렇죠. 또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네. 있지만 이런 노래도 네. 있었고
1: 아. 히트곡 참 많으신 가수분이고요. 네. 저희 중학교 선배님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사회 졸업생인데
0: 실제로 본 적 있나요?
1: 있죠.
0: 오.
1: 그 언니라고 합니다. 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제 리즈 시절에 전영록 오빠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영록 오빠랑 민혜경 언니랑 엄청 친한 거예요.
0: 어허.
1: 그래서 민혜경 언니 뭐 이제 코러스도 제가 하러 갔지만 이제 거기 전영록 오빠 곡도 있었고 또 김범용 씨 곡도 있었어요.
0: 아.
1: 그래서 하루는 김범용 오빠가 야 내가 이번에 혜경이한테 곡을 줬는데 너 좀 코러스 좀 하러 와 이랬어요. 그래? 그래서 갔어요. 끝났어요. 제가 했더니 야 현아야 좀 있으면 합창하러 좀 사람들 올 건데 네가 디렉팅 좀 해줘라 이런다.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그 어떤 교회 성가대나 이런 합창단 분들이 올 줄 알았는데 막 남궁옥 분 씨, 혜은이 씨, 김세환 씨 막 이런 분들이 우르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이 그러니까 민혜경 씨의 약간 지인분들인가 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합창을 하는데
0: 그 디렉팅 할 때는 이거 안 돼요. 똑바로 해. 막 이렇게 좀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1: 일단 내 말을 안 들어. 제 말을 듣지를 않고 자기들이 막 떠들어. 뭐 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아니 오빠가 이거를 해. 이러면서 내가 이제 토크백을 딱빵 눌러요. 저기요. 일단 멜로디 한번 입 좀 맞춰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하다가 누가 틀리지 않은 거. 오빠 그게 아니라니까. 막 자기들이 막. 이게 통제가 안 돼요.
0: 근데 뭐 통제가 안 되는 건 둘째치더라도 민혜경 씨 인맥이 그렇게 좋다라는
1: 그렇죠,
0: 거네요.
1: 그렇죠. 네.
0: 야, 코러스로 누군가 김연아 씨도 물론 코러스 네네. 잘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지인들이 와서 코러스를 해주는 네네.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홍보도 되고
1: 그렇죠.
0: 힘이 되고.
1: 네. 다 오셨더라고요. 한 10분 이상이.
0: 야, 네. 근데 민혜경 씨 그때도 눈을 이렇게 깜빡.
1: 눈이 컸죠. 네, 눈이 컸어요.
0: 진짜 쏟아질 듯한 그런 눈을 갖고
1: 계신 눈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진짜.
0: 민혜경 씨.
1: 네.
0: 자, 이 민혜경 씨와 함께 만나볼 눈 큰 가수 이번에도 여가수입니다.
1: 이분. 눈 쏟아집니다 이분도 거의 뭐 양대 산맥입니다.
0: 누굽니까?
1: 김혜림 씨.
0: 맞아요, 김혜림 씨. 아유, 우리 KBS 젊음 행진
1: 네.
0: 진행도 했었고,
1: 맞아.
0: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네. 잘 추고 또 얼굴도 이쁘고,
1: 맞아요.
0: 또 어머님도 가수였잖아요.
1: 어머님이 배우 겸 가수 나이심 네. 여사님께서 네.
0: 김혜림 씨는 정말 더 대성할 수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좀 약간 슬럼프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슬럼프도 있었고요.
0: 네.
1: 그 어머님이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어요. 몸이.
0: 아.
1: 그런데 혜림 씨는 이제 결혼 안 하고 싱글이니까 그 어머니 간병을 본인이 직접 하셨나 봐요. 약간 나중에는 좀 치매 증상도 있으시고 그러셨대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한동안 활동을 못하고 거의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그 컴백 하는 공백이 좀 길어서 기간을 또 놓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수가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만큼 이렇게 뭔가 좀 남자들한테 친근하게 다가서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네. 진짜 아, 좀 아쉽네요. 그렇게 좀 더 대성할 수 있고 또 뭐 배우라든가 여러 가지 길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슬럼프, 아, 그 슬럼프가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네, 그랬었구나. 네. 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김혜림 씨 하면 쟁쟁하니까 멋진 활동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눈 큰 가수 두 분의 노래 만나볼게요. 소개해 주시죠.
1: 네. 민혜경 씨의 그대 모습은 장미, 김혜림 씨의 날 위한 이별.

0: 금요일엔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코러스 라인 오늘은 눈 큰 가수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그리고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 두 분 다 눈이 엄청 큰데.
1: 그럼요.
0: 자,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얼마만큼 또 눈이 큰지.
1: 자, 이번에 남자분입니다.
0: 그래요.
1: 빅뱅의 탑.
0: 아, 탑.
1: 네. 배우로도 야. 활동하고 계시죠.
0: 그래요.
1: 네.
0: 탑도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탑. 과 그 다음에 권상우 씨, 네. 신현준 씨가 나오는데, 야 연기도 잘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몸매가 아니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1: 뚱뚱했대요, 엄청.
0: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뚱뚱한 했는데 네. 양현석 씨가 살을 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1: 아.
0: 그래서 양현석 씨가 야 이게 살 빠지면 잘생겨지는구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1: 그 제작자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을까요?
0: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1: 안 보이죠.
0: 제가 살 뺀다고 잘생겨지나요?
1: 잘생겨집니다.
0: 저도요?
1: 네. 무조건 그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했습니다.
0: 아... 네. 저 말라본 적 있는데.
1: 말라본 적 언제 네. 있죠? 클론할 때?
0: 클론 그 전에.
1: 아, 그 전에. 네.
0: 그 전에도 저는 그 잘생겼다는 얘기는 굳이 없이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1: 잘생겼다기보다 지금보다는 낫다.
0: 아, 지금보다는 낫겠다.
1: 지금보다는 낫다.
0: 그 평가가 낫겠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네. 최고의 다이어트, 아, 최고의
1: 성형?
0: 성형은 다이어트다.
1: 다이어트. 네.
0: 그리고 결과는 지금보다는 나을
1: 지금보다
0: 것이다.
1: 지금보다 낫다. 네.
0: 아, 그래요. 빅뱅의 탑. 아, 근데 빅뱅 멤버들 다 잘생겼잖아요.
1: 잘생겼죠.
0: 잘생겼어요.
1: 네. 지드래곤 뭐.
0: 잘생기고, 춤도 네.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또 맞아. 백도 든든하고.
1: 그렇지.
0: 오늘 들어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빅뱅의 뱅뱅뱅.
0: 아, 빅.
1: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0: 개그맨에게 그때 그 잘생긴 정우성 씨인가?
1: 네.
0: 그래서 개그맨이 물어봤어요.
1: 뭐라고요?
0: 잘생겨도 불편한 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1: 어,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0: 사람들 쳐다보고 그 불편하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아요.
1: 아니 원래 씨는 네. 예를 들어서 뭐 못생겨서 불편해요? 뭐 뚱뚱해서 불편해 이런 거 물어보면 사실은 그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
0: 그게 좀 이렇게 뭐 자존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한 귀로도 한 귀로 흘리면 이런 거지. 그렇죠. 뭐 근데 그런 걱정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응원의 걱정이잖아요. 한번 살 좀 빼라, 좀 이렇게 좀 먼저 너 관리 좀 해라. 막 근데 뭐 해도 말도 뭐 그냥 아 그래 응원이구나 저렇게 들으면 되는데
1: 그렇죠.
0: 그걸 또 듣고 마음에 상처받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1: 아, 그렇구나.
0: 김현 씨는 어떠세요?
1: 저는 제 얼굴이 마음에 들거든요.
0: 아 그래요?
1: 저는 제 얼굴도 마음에 들고 되게 너무 귀엽네. 귀엽지 않냐 막 이렇게 하거든요. 남들은 인정 안 하지만 저는 그냥 행복해요.
0: 저는 김연아 씨에게 네. 원래 씨 나 살 빠진 것 같지 않아? 라는 얘기를 매주 듣거든요. 근데 김연아 씨는
1: 빠져보이지 않아요?
0: 살찌는 체질이 아니에요.
1: 그럼요.
0: 그대로야. 항상 네. 그대로. 항상 그렇죠. 그대로.
1: 어제도 그 어제 밤에도 야식으로 갈치조림을 거의 마시다시피 했는데 뭐 똑같더라고요. 네네.
0: 갈치조림을
1: 마시다시피 했어.
0: 맛있겠다. 네. 그래요. 자 이번에 만나볼 눈큰 가수는 원래 강원래가 추천하는 눈큰 가수입니다.
1: 자 누굽니까?
0: 저는 이분 만나고 정말 눈이 쏟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분 눈이
1: 네.
0: 바로 장동건 씨입니다.
1: 아.
0: 야 장동건 씨를
1: 가수라긴 뭐하지만 음원을 내셨었죠.
0: 그때 당시에는
1: 네.
0: 이 장동건 씨가 음원 낼 때는 배우들이 네.
1: 맞아.
0: 손지창 씨도 그렇고
1: 맞아.
0: 뭐 여러 가지
1: 김민종 씨
0: 몇 분의
1: 네.
0: 가수들이 음반을 낼 때인데 그때는 그 젊은이들의 프로그램을 할 때 막 창실 이런 얘기할 때 다 음반 냈었는데
1: 맞아.
0: 이 장동건 씨를
1: 네.
0: 어떤 배우 그러니까 배우의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
1: 네.
0: 그때 잘생긴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일부러 그렇게 섭외를 했나 봐요. 근데 장동건 씨가 제 옆에 지나가길래 제가 동근아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형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나 네. 눈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장동건 씨가. 그래서 제 아내가 오빠 장동건은 어떻게 알아?
1: 어떻게 원래 알아요?
0: 아니요. 저도 처음 봤어요.
1: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연예인인데 녹음실 갔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 줄
0: 그러니까
1: 알고 착각한 거예요.
0: TV를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몇 번 봤기 때문에
1: 네네.
0: 한 번은 마주쳤겠지 하는 생각에 동근아 오랜만이다 나보다 어리겠지 해서 동근아 오랜만이다 했는데 형 잘 지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1: 동갑 아닌가?
0: 동갑 아니죠. 나보다 어리니까. 다행이에요.
1: 그렇군요.
0: 그때 뮤지컬 했던 친구가 나랑 네. 동갑이었어요.
1: 아.
0: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인사를 하고 바닥에서 눈을 이렇게 다시 들어야 될 정도로 야 근데 얼굴이 안 무거울까? 눈이 그렇게 큰데?
1: 글쎄요. 근데 솔직히 배우분들 보면 약간 그 뭐라 그래야 좀 개성 있는 배우들 말고는 미남인 분들이 많이 강동원 씨도 눈 크죠. 뭐 원빈 씨도 크죠. 정우성 씨도 크죠. 다 크잖아요. 근데 배우의 기본 조건은 눈이 맑고 좀 커야 되나 봐요.
0: 그러니까 배우들이 좀 외모를 따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있죠, 그것도 있죠. 하나 그 잘생긴 것도 하나의 연기에 들어간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는데 장동근 씨가 그때 제가 봤을 때만 해도 그렇게 연기를 잘한다는 평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한 3, 4년 후에 친구란 영화를 찍고 나서
1: 그지
0: 아 네가 가라 하와이
1: 친구 뭐 태극기 휘날리며 그래서 아주 정점을 찍었지.
0: 그러니까 좋은 감독 만나면 맞아, 진짜 이게 배우로도 정말 새로운 또 역할을 맡아낼 수 있구나 연기를 제대로 뽐낼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던 가수가 바로 가수가 아니죠 배우
1: 네.
0: 장동건 씨인데 장동건 씨의 노래 중에 오늘은 우리들의 천국 OST 중에 너에게로 가는 길 이 노래를
1: 아, 우리들의 천국
0: 네, 이 노래를 네. 장동건 씨가 불렀다라는
1: 거예요.
0: 그래요. 자, 그 두 곡 만나보면서 김연아 씨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김연아 씨가 두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빅뱅 뱅뱅뱅 그리고 장동건 씨가 불렀습니다. 너에게로 가는 길.
0: 두 곡 전해드리면서 김연아 씨와는 인사 나눕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뵐게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장애 특성별 예방과 대응을 담은 장애인 재난안전 가이드 카드 뉴스를 발행했습니다. 장애인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난정보 역시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 유형별로 다르게 진행돼야 하는데요. 이번 대응이 조금 더 남다른 것은 기존의 3개 유형을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장애인 등록증에 담긴 명칭이 아니라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시각정보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 음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과 정서 및 의미 이해가 어려운 장애인,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낮춰서 이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쉬운 정보를 담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장마나 태풍은 물론이고요. 폭염도 대비해야죠. 특히 음성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문장을 미리 준비하고 평소 119를 비롯한 다양한 신고 방법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해드리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에서는 김민하 감독의 교생실습이란 영화 준비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례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충남 당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오케스트라 지휘자 권주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케스트라가 뭐 이제 이음 콘서트라고 그래갖고 저희 약간 브랜드 하는 이제 음악회인데 음악회를 1년에 많으면 3번, 적어도 한 번은 장애인 음악가랑 비장애인 음악가랑 같이 하고 물론 이제 정말 프로 연주자들도 있고 약간 준프로 또 학생들도 있고 그분들의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는 마음이 이제 저도 되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더 어떤 표현이라든지 물론 테크닉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그 표현력,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분 같은 게 귀가 되게 예민하시니까 그런 화문을 만드는 과정, 그분들의 어떤 열성, 그리고 되게 많은 부분이 음악인으로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장애인 분들하고 제 비장애인 같이 섞여 있는 합창단하고도 같이 이제 하모니를 하면 또 그런 그분들의 어떤 열성, 그리고 그 중에서 그분 한 분이 장애인이신데도 작곡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은 부분이 하여튼 서로 음악을 상생할 수 있는 음악으로서 상생할 수 있고 같이 음악인으로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중심은 이제 그냥 장애인이니까 뭐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장애인 음악가를 발굴해서 육성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거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현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그 교생실습이라는 신작 영화를 가져오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이 영화는 이제 선생님, 학교, 아이들을 관한 영화예요. 제목에서도 네. 아실 수 있을 텐데. 주인공은 은경이라는 여성인데요. 한선아 씨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0: 한선아 씨. 예.
1: 은경은 학생들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0: 아, 교생할 때 또 그렇죠. 예.
1: 네, 교사가 되는 것이 오랜 꿈이었던 그녀는 설렘을 안고 모교 세영 여고로
0: 모교로
1: 예, 교생 실습을 나가지만 학교의 분위기는 자신이 기억하던 모습과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꺼리낌 없이 인강을 듣고 교사들 역시 그런 문제를 제지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데 익숙해져 있죠.
0: 예.
1: 그러던 중 은경은 학교 안에서 묘하게 동떨어진 분위기를 풍기는 흑마술 동아리 쿠로이 소라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0: 예.
1: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0: 네네네.
1: 그 동아리 부원 아오이 리코 하루카 이름도 약간 예명인데 예, 예. 이 세 학생은 각각 언어수리 외국어 영역 전국 1등을 유지하는 수재들로
0: 예.
1: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동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0: 네네.
1: 이 아이들이 이제 흑마술을 하잖아요. 동아리를. 네. 그러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라 정말 이건 위대하고도 숭고한 의식이야. 이렇게 무게를 잡고 다니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뭔가 굉장히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은경이 이 아이들의 뒤를 이제 좀 파보는데
0: 네네네.
1: 결국 그들이 일본 요괴 이다이나시와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네, 충격적인 비밀에 다가서게 됩니다. 이거 네. 올컬트 영화예요.
0: 아,
1: 올컬트
0: 예.
1: 코미디 호러 영화예요. 네. 실제로 학생들은 그 일본 요괴인 이다이나시하고 유선호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
0: 유선호 씨? 예.
1: 이 이다이나시에게 영혼을 바치는 대신 시험의 답을 보는 네, 그런 힘을 얻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전국 1등을 유지하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은경은 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요괴와 맞서게 되고 이후 영화는 게임처럼 단계별 미션을 클리어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0: 예.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내용 듣고 있으니까 이제 호러 같기도 하고 뭐 중간에 코미디 같기도 하고 네. 정확하게 어떤 장르의 영화입니까?
1: 그냥 설정만 보면 뭔가 이렇게 흑마술, 뭐 네. 요괴 나오니까 호러 같잖아요.
0: 그러게요, 예.
1: 네.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공포보다는 코미디의 비중이 훨씬 크고
0: 예.
1: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귀여운 영화, 러블리한 영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 얘기하기를 네. 이제 홍보. 로 얘기하기로 호러블리
0: 호러하고 러블리 네. 합쳐서 호러블리
1: 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영화예요.
0: 예.
1: 예를 들면 뭐 귀신과 대결을 하다가 갑자기 황당한 농담을 한다거나 그리고 갑자기 그 옛날 픽셀이 다 보이는 게임풍의 연출을
0: 네네네.
1: 한다거나 진지함을 깨뜨리는 타이밍의 대사들 이런 것들이 영화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 영화예요.
0: 네.
1: 좀 어떤 웃음 포인트

0: 는 취향에 따라서 좀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이 개그의 타율도 관객마다 또 반응차가 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일종의 이제 B급 감성의 그러네,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영화는 그런 B급 감성을 숨기지 않고 정면 돌파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1: 네.
0: 그리고 이 중심에 주인공 그 은경 역의 한선아 배우가 예. 있습니다. 은경은 사실상 관객이 가장 쉽게 이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데 한선아 배우는 특유의 밝고 생활감 있는 연기로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끌고 갑니다. 과장된 상황 속에서도 톤을 무너뜨리지 않고 능청스러운 대사 처리와 리액션으로 그게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과하게 힘을 주지 않는 코믹 연기, 자연스러운 코믹 연기가 영화의 엉뚱한 세계관과 예상외로 잘 어우러지고요. 사실 한선아 배우가 아니었다면 좀 너무 붕 뜰 수도 있었던 이 영화 전체적 분위기를 네. 한선아 배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붙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배우상을 또 수상하기도 했어요. 이런 이제 공로가 있는 것이죠. 이 영화를 연출한 김민아 감독. 항상 이런 색깔의 영화들을 만들어 왔는데 예. 전작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에 이 영화도 이런 풍이었어요.
1: 아, 그렇네.
0: 그래서 만약에 이 전작을 인상 깊게 봤던 관객이라면 이번 작품의 결도 익숙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특유의 키치한 감성, 장난기 넘치는 연출, 공포와 병맛 코미디 사이를 오가는 분위기는 이번에도 유지됩니다.
1: 예, 호러의 러블리. 호러블리라는 이제 변칙 장르를 이렇게 표방하고 있지만 영화가 품은 메시지는 꽤 묵직하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웃기지만 우습지 않은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 이렇게 김 감독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코미디의 외피 안에는 무너진 교단과 거대해진 사교육 시장의 그림자.
1: 그렇네.
0: 그리고 일제강점기 조선 우민화 정책의 일환이었던 서당 사냥의 역사가 예리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괴가 일본 요괴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역사 도 좀 끌어들이고 있어요. 김민아 감독이 이제 2023년에 단편 버거송 챌린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네. 그 영화도 역시 학생과 선생님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홍보를 하면서 교사들과 만나게 되는데 지난 2023년 7월 사망한 서희초 교사 사건에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교권을 주제로 삼았다고 이 영화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식민지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서당을 이제 없애버렸다고 그랬죠. 해요.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을 21세기 학교로 옮겨서 이제 현재 학교 모습에도 이제 더해 주기도 했는데요.
1: 예.
0: 서당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존재했던 교육기관이죠. 그렇죠. 훈장을 필두로 교학상장을 목표로 교육과 예절을 가르치는 학교의 시초 오늘날 학교의 시초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1: 하늘 천다지 했던 데 아닙니까?
0: 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군이 훈장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우리의 정신과 말을 빼앗으려는 서당 사냥작전에 맞서서 아이들을 제자들을 지켜냈다고 하죠. 이 영화의 그 배경이 되는 학교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사립학교라는 점도 이제 이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좀 맞아 떨어져요. 이제 과거에 어땠다 이런 식으로 흘러온 건데 일제강점기 조선으로 흘러들어온 요괴 이다인 아씨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국권 하락을 21세기 교권 하락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두었습니다.
1: 네네.
0: 영혼과 맞바꾼 성적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창씨개명.
1: 아, 창씨개명.
0: 네, 이런 것들로 좀 이제 은유하고 있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수능 귀신과 대결을 해야 되는데.
1: 아, 수능 귀신이요?
0: 예, 은경. 이 교생이 각각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 답을 맞춰서 통과해야지 아이들의 영혼을 구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쉬운 듯 보이지만 사실 고난도인 아재개그 귀신도 물리쳐야 돼요.
1: 아재개그? 야 이거 이해하기 힘든데.
0: 네, 이런 상황들을 이제 한선아 배우가 맡아서 애교와 코믹을 적절히 섞고 있습니다.
1: 네.

0: 감독 얘기도 해보죠. 영화를 연출한 김민아 감독이 이제 90년생이라고 하던데 네. 젠지 세대라 불리는 새로운 세대의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이제 소위 거장, 네, 이른바 거장이라고 불리는 분들, 감독님들은 보면 60년대 말, 70년대 초,
0: 그렇죠, 70년대, 네, 그렇죠.
1: 요 정도 세대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80년대는 뭐 MZ세대라고 하는데 90년대 이후 세대들은 또 젠지세대라고 네. 2000년대생 완전히 다른 또 이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그렇죠. 지금 도래를 하고 있고 벌써 이제 영화계에도 감독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영화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과 그렇겠네요. 세계관을 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영화예요. 이 영화는 교육의 본질이 흐려진 현 시대에 무거운 주제를 장르적으로 접근한 영민함이 번뜩이는 영화입니다.
0: 네.
1: 웃음의 이면에 슬픈 역사와 씁쓸한 현실도 담겨 있는데요.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고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게 공포인 아. 이것이 바로 현실. 그런 현실을 압축한 학교라는 세계를 아하, 보여줍니다. 예. 사실 이 김민아 감독이 굉장히 뭐랄까 예상을 벗어나는 게 자기는 호러 영화를 못 본대요. 무서워서.
0: 저도 호러 영화 잘 못 보거든요.
1: 네. 호러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0: 그렇죠. 이분은 또 만드셨네.
1: 네. 그래서 이제 키치한 감성으로 10대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런 형태로의 호러 영화, 새로운 호러 영화를 만든 거죠.
0: 아, 그렇네요.
1: 코미디와 섞어서. 이 영화는 저예산 독립영화인데요. 저예산 영화의 한계를 기발함과 재치를 더해서 코미디로 확대했습니다. 황당한 설정이 이어지지만 종국에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영화예요. 픽셀 게임 방식을 통해서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고 이 영화에서 녹여내고 있는 그 서당의 역사는 또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극중 캐릭터가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거는 화면 보면서 이제 관객의 갑자기 말 거는 이게 우리에게는 그 스크린과 캐릭터들 사이에 이제 관객과 배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스크린이 있어서 네. 사실 모르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관객에게 뭐 말을 거는 거예요.
0: 아.
1: 이런 예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긴 했는데 이게 좀 다시 부활해서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있느냐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귀여운 설정도 있는 거고요. 이 영화에서 여고괴담 시리즈 약간 네. 재치 있게 뒤튼 부분도
0: 아,
1: 있어요.
0: 그래요?
1: 여고괴담 시리즈는 일반적으로 귀신에게 이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렇죠. 네. 김 감독의 영화에서는 학생 2입니다.
0: 아.
1: 네. 소녀들이 주체가 돼서 고난을 이겨내는 진취성이 강조되죠. 최근 그 젠지 세대 감성을 디지털 기계와 접목해서 공포 체험형으로 만든 살목지라는 영화가
0: 살목지 예.
1: 굉장히 흥행했죠. 역시 이제 90년대생 감독이었고
0: 아.
1: 이들의 재개발랄함이 영화들에서 다 돋보이는데요. 이 교생 실습이 굉장히 흥행하고 있어요. 그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그 바람에 이 감독의 전작인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개단 개교 기념일도 이제 OTT에 있는. 근데
0: 아.
1: 여기도 이제 갑자기
0: 역주행.
1: 관심이 예.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김민아 감독의 장르 개척 외길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여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개단 개교 기념일부터 비슷한 세계관의 영화가 이미 이제 세 편을 더 생각하고 있다고
0: 아, 그래요?
1: 시리즈처럼 생각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웹툰, 웹소설, 영상화에 밀려서 사실 오리지널 스토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예. 앞으로 이 김민아 감독의 활약이 좀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영화 교생 실습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주원의 노래 이어드리죠. 아껴둔 사랑을 위해.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요즘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준비도 지원하고 있죠.
1: 네. 주간활동서비스는 청년기에 있는 발달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서비스인데요. 경상남도에 있는 한 주간활동 제공기관이 발달장애인 청년들을 위해 자립준비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0: 네.
1: 뭐 장을 본다거나 요리하는 거, 그다음에 무인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요리한 다음에 청소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0: 예, 예.
1: 네. 그래서 주간활동 서비스는 이제 사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의미 있는 생활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실 이게 이제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고 그다음에 자립적인 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남 양산에 있는 해피데이라는 주간활동 제공기관은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생활하는 데 필요한 영역을 골고루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여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관에서 생각하기에는 독립해서 혼자 살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건강 관리하는 거하고 요리하는 걸 우선적으로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 건강 관리는 이제 소근육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다음에 일상에서 건강 신체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게 뭐 튼튼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리 활동은 좀 굉장히 자세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요리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메모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메모장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하나 물품을 찾아보는 거.
0: 예.
1: 그리고 이걸 사서 찾아서 내 카트에다 담고 계산하고 우리 계산대 나오면 요즘은 셀프 포장이라서 본인이 박스에 담아오잖아요.
0: 네네네.
1: 이런 것까지 연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구매한 다음에는 물론 이제 계산대를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빨리 하려면은 무인 스피드 계산대가 요즘 많으니까
0: 그렇죠.
1: 여기서 스스로 정산하는 것도 해보고 있고요. 사온 재료를 직접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자르고 요리하는 거. 그래서 오이 뭐 씻고 썰기 면을 삶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요리하는 작업이 비장애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단순하고 별것이 아니겠지만
0: 예.
1: 발달장애인 분들한테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자립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AI, 인공지능 앱도 개발됐다면서요.
1: 네.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립을 돕는 AI 앱을 개발한 회사는 여원 앤 컴퍼니라는 회사인데요.
0: 네.
1: 이 앱의 이름이 보통의 하루입니다. 네. 이 회사의 대표가 변호사예요. 그래서 법무법인 여원의 변호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여원앤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유영규 씨입니다. 이 유 대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자식보다 하루 늦게 죽고 싶다라는 말을
0: 예,
1: 평생 하는
0: 예.
1: 것을 보고 네, 부모들의 역할을 뭔가 도울 게 없을까 그래서 나는 이 앱을 개발 한번 해보자 여기서 이제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유 대표의 동생도 발달장애인이어서 부모님이 오랜 시간 동안 발달장애인의 자녀를 돌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 현실을 이제 계속 눈으로 봐왔던
0: 그랬겠죠.
1: 거죠. 네, 그래서 유 대표는 어릴 때부터 동생과 함께 성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사후 발달장애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깨달았다.
0: 네.
1: 그래서 부모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유 대표가 이제 굉장히 그 동생한테서 찾아낸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동생이 정서적 유대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머니하고 끈끈하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어머니의 말과 표정과 목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다라는 점에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 대표가 개발한 보통의 하루라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잘 돕는 것인데요. 누가 돕느냐면 AI 페르소나 기술이라고 해서 부모의 얼굴과 목소리를 학습한 AI 아바타가 일정 정해진 시간마다 하루 일과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어날 시간이다. 세수해라. 아침 먹자. 이렇게 이제 일과를 익숙한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이 그 기계를 통해서 말을 하니까 발달장애인이 그걸 듣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대표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누가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어머니 같은 주보호자의 목소리가 발달장애인이 행동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잘 찾아냈다라고 그럼요. 하겠습니다. 네. 예. 유 대표가 특히나 본인 동생은 시간은 볼 줄 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몇 시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행동으로 알려주는 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그 보통의 하루라는 앱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고 있나요?
1: 네. 지금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데요. 한 보호자는 이것은 보통의 하루가 아니라 기적의 하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자녀가 이제 성인 자폐성 장애인인데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는 반응하지 않고 오직 엄마 목소리만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30이 넘는 30살이 넘는 이 발달장애인 아들을 독립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는 이 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30년 동안 아이의 일상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챙겼다.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 자녀가 이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 루틴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랬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태블릿 PC 화면에서 엄마가 지수야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고 밥 먹으러 식탁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은 발달장애인 청년 지수 씨가 소파에 누워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수 씨 가족에게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

0: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게 단지 시간만 알려줄 뿐이지 발달 장애인들한테는 오히려 이 소리가 소음이어서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발달 장애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정서적으로 친밀한 사람이 해주는 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1: 예, 예.
0: 그래서 기존 알람의 한계를 극복할 때 유 대표는 이 앱 개발할 때 그럼 정서적 유대를 어떻게 기술로 구현할 것인가 이걸 가장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목소리를 입히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보호자의 목소리를 입힌 AI 페르소나가 보호자를 대신해서 일상을 안내하는 것을 개발해서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하나하나 다 안 챙겨도 되니까 돌봄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죠.
1: 네.
0: 그리고 이후에 발달장애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다 하더라도 이 자립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자치구가 주도해서 발달장애인의 재무교육 기회를 마련한 사례도 있다고요?
0: 네. 서울시 강동구 사례인데요. 강동구는 이제 올해 2026년 발달장애인 맞춤형 금융교육이란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환경이 사실 이제 굉장히 디지털 중심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혼자 자립해서 사는 발달장애인과 같은 정보 취약계층 은 이 금융 서비스 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도
1: 그럼요.
0: 있지만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이제 명의 도용, 사기 전화, 보이스피싱
1: 맞아요.
0: 같은
1: 예.
0: 네,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강동구가 발달 장애인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권익을 보호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이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 맞아요. 예.
0: 그래서 지원은 이제 KB의 금융 KB 금융 공익재단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ESG라 해서 워낙 이제 뭐 금융회사라든가 기업들이 이런 작업들을
1: 맞아요,
0: 많이 하니까
1: 네.
0: 네,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과 같이 개발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라는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세심한 게 이 교육을 하는 분은 장애인 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진만 파견했다라고 합니다. 네,
1: 예.
0: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고요. 교육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 굉장히 소규모로 그래서 10명을 넘지 않는 형태로 교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론 교육은 사실 발달장애인분들이 어려워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체험이라든가 반복학습에 굉장히 집중하고 그다음에 시청각 자료까지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라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원미연의 노래 이어드리죠. 이별여행.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할 곳은 어딘가요?
1: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충남 당진입니다. 이 충남 당진은 당차고 야무진 도시라는 이름처럼 최근 이동약자와 보행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청주고속도로 덕분에 수도권이나 충청권 어디서든 차량으로도 접근하기가 아주 편리해졌는데요.
0: 그래졌죠. 예.
1: 네, 많은 분이 당진하면 대형 해수욕장이나 또 널리 알려진 대형 성지들만을 떠올리시지만 실제 당진 구석구석에는 숨겨진 무장의 보석 같은 명소들도 아주 많습니다.
0: 네.
1: 오늘은 대중적인 명소인 외목마을, 솔매성지, 실리성지를 과감하게 제외하고 비교적 덜 알려진 한적하면서도 또 휠체어로 다가가기 편리한 네 곳의 숨은 명소들을 엄선했습니다.
0: 네. 첫 번째 명소는 최근 열린 관광지 조성을 완료했다는 합덕재 수변공원인데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나요?
1: 네, 후백제 견원이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군마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지는 이 합덕재 수변공원은 김제 벽골제, 황해 연안 남대지와 함께 조선시대 3대 저수지 중 하나로 꼽히는 유서 깊은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입니다. 최근 약 1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열린관광지 개선 사업을 거치면서 보행약자들을 위한 최고의 생태 휴양지로 거듭이 났는데요.
0: 네.
1: 지형 특성상 전 구간이 완벽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동 휠체어를 굴리거나 또 유아차를 밀기에도 피로감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6월 중순인 지금은 수만 평의 저수지에 초여름의 푸른 연잎들이 일제히 돋아나면서 거대한 초록빛 바다를 이루는 장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예.
1: 연못 사이사이 격자형으로 뻗어나간 목재 데크길은 턱이나 계단 단차가 전혀 없고 또 폭이 한 2.5m 이상으로 넓게 시공이 돼서 전동 휠체어로 내가 마주와도 안전하게 비켜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 수변공원과 바로 연결되는 실내 관람시설, 합덕수리민속박물관과 또 합덕재 생태관광체험센터의 내부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1: 네, 합덕재 바로 앞에 위치한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은 선조들의 수리 농경 문화를 미니어처 또 디오라마, 실제 농기구 유물로 세밀하게 재현해서 아이들과 어르신들 모두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박물관 주 출입구는 단차가 없고요. 또 내부 전시실 역시 계단이 없는 단층 구조와 매끄러운 평지 통로로 설계가 되어서 휠체어 이동에 제약이 없는 편입니다.
0: 네.
1: 또 바로 옆에 있는 합덕재 생태관광체험센터 역시 가상현실 VR 체험 등을 장벽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한 무장의 동선이 확보되어 있고요. 또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자동문이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람료와 주차료가 모두 무료고요. 대형 관광지에 비해서 이 관람객이 붐비지 않아서 휠체어 이용자분들이 좀 여유롭고 쾌적하게 초여름 실내 나들이를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0: 그렇군요. 두 번째 명소는 이국적인 감성으로 가득한 아미 미술관인데 그 폐교를 개조한 곳이라 그 단차가 많을 것 같은데 보행약자들의 접근성 어떻습니까?
1: 네, 이 순성면에 위치한 아미 미술관은 폐교된 농촌 분교를 작가들의 손길로 재탄생시킨 살인 미술관입니다.
0: 네.
1: 반쟁의 덩굴이 뒤덮인 붉은 벽돌과 초록빛 잔디밭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과거 오래된 학교 건물은 이 높은 문턱과 계단이 많아서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이 아미 미술관은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주요 출입구마다 이 완만한 목재 경사로를 또 단단하게 고정 설치하면서 문턱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0: 네.
1: 교실과 교실을 연결하는 내부 복도 역시 단차 없이 매끄러운 목재 바닥과 또 콘크리트 평지로 마감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도 작품을 관람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고요. 6월이면 야외 정원에 수국과 다양한 야생화들이 화사하게 피어나는데요. 매표소에서 전시장 본관까지 이어지는 이 메인 관람로가 이 거친 흙길이 아닌 고른 흙포장으로 이제 평지로 정비가 되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보행약자 가족들이 조용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기에도 아주 훌륭한 명소입니다.
0: 그렇군요.
1: 올해의 메인 전시는 집 공간에서 삶으로인데요. 궁극적으로 집이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고 해요. 이 전시가 모두에게 각자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성장해가는 궤적을 반추하는 사유의 장이 되길 바라며 기획한 전시라고 하니까요.
0: 네.
1: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0: 그렇군요. 아미 미술관 내부의 전시 환경과 또 장애인 편의 시설은 어떻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1: 미술관 내부의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유월의 자연광과 현대 미술 작품들이 조화를 이룹니다. 작품들이 너무 높지 않은 성의 눈높이에 걸려 있어서 휠체어 앉은 시선에서도 왜곡 없이 온전히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숙직실이나 교무실로 쓰이던 공간을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 공간과 또 카페 지베르니 역시 입구에 턱이 없고 내부에 휠체어가 진입하기 편한 오픈형 뭐 입식 테이블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관람 후에는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쉬어가기도 좋습니다. 미술관 야외 광장 한편에는 베리어프리 기준에 맞춘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주차장 또한 내표소 바로 앞 평지에 장애인 전용 구역이 지정돼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세 번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적한 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바다 코스라고 하는데 한진포구 해상 데크길의 진입로와 주행 환경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1: 네, 많은 분이 서해 바다를 보러 대형 해수욕장을 찾으시지만 복잡한 인파와 이 모래사장 푹푹 빠지잖아요.
0: 네.
1: 부담스러워서 이 송화읍에 위치한 한진포구 해상 데크길이 또 완벽한 대안입니다. 이 한진포구는 과거 조선시대부터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둔포와 연결되던 큰 나루터인데요.
0: 아, 예.
1: 현재는 고즈넉한 어촌마을의 풍경을 간직한 곳입니다. 최근 이 포구의 울창한 수림이 우거진 이 절벽 아래에 해안선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거대한 보행교 형태의 해상 데크길이 완공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입로의 경우 포구 광장 주차장에서부터 이 해상 데크길 입구까지 계단이나 단차가 전혀 없는 평지형 진입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또 데크 상면의 틈새가 촘촘하고 매끄럽게 마감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동일체어 바퀴가 얇은 바퀴들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고요. 어르신들 지팡이 짚더라도 끼일 염려가 없는 아주 좋은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한진포구 해상 데크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위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이 해상 데크길은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나가다가 해안선을 따라 수백 미터로 쭉 이어지는데요. 전 구간이 단차 없는 평평한 목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데크길 중간에는 이 갑판처럼 넓게 조성된 대형 광장형 전망대 공간이 두 군데나 마련이 되어 있어서
0: 오.
1: 중간에 휠체어를 멈추고 안전하게 바다를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이곳에 사면 아산만의 푸른 바다와 함께 이 서해의 거대한 대동맥인 서해대교의 장엄한 전경이 이 시야방에 없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0: 예.
1: 특히 6월에 선선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어선들이 드나드는 포구의 활기찬 모습을 감상하기에 최적입니다. 데크길 곳곳에는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곳 또한 저녁 시간에는 서해대교의 화려한 야경을 장벽 없이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는 야경 명소이기도 합니다.
0: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장소는 당진의 대표적인 종합휴양지 삽교호 관광지인데요. 여기 바다공원 구역은 보행 환경이 어떻게 정비되어 있나요?
1: 네, 삽교호 관광지는 서해대교 건너 당진의 관문에 위치한 곳입니다. 거대한 퇴역 군함과 해양공원, 놀이공원이 한 곳에 모여있는 종합휴양지인데요. 이곳은 과거에 갯벌이었던 해안을 내립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전 구간이 경사가 없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동약자들에게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0: 네.
1: 특히 바다와 맞닿아 있는 삽교호 바다공원 전체가 이 화강석 블록과 또 평지 매트로 고르게 포장되어 있거든요. 유아차나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 아주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0: 예.
1: 공원 중심에서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 일직선으로 길게 뻗어나간 해상 산책로는 폭이 한 3m 이상으로 아주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이 교행하기도 자유롭고요.
0: 네.
1: 난간의 높이가 적절해서 휠체어에 앉은 높이에서도 이 아산만 바다와 서해대교 그리고 멀리 영웅바위까지 아주 시원한 뷰로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화진 활동가와 함께 충남 당진 여행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드리죠. FM 104.9MHz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혜림이 부르는 날 위한 이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회에서 두 대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늘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이겼습니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우리 대표팀은 후반 14분 크레이치의 실점에 1-0으로 끌려가다가 황인범의 동점골에 이어 오현규의 후반 35분 결승골로 2-1 승리를 획득했습니다. 대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대표팀은 오는 19일 A조 최강 멕시코와 2차전을 치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며 아마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2일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을 한 뒤 MOU 교환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양국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한국은행 창립 76주년 기념사를 통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더해 높은 원달러 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물가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월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물가, 고용 등의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M15X 공장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바로 꺼졌지만 이 과정에서 불소 누출 가능성이 있어 현재 소방당국이 화학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직원 3천여 명을 대피시킨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공급 분기, 설비 배관에 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 30대 회사 동료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20분쯤 평택시 고덕동에 있는 회사의 숙소 부근에서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코치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이 코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치는 오늘 새벽 6시 25분쯤 구리시 아천동의 왕복 6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코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코치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강원도를 제외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는 차차 구름이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일요일에는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KBS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스포츠 경기 관전 방법은 크게 경기장을 찾아 직관하는 것과 중계방송 보는 것으로 나뉘죠. 그리고 중계방송을 보는 것도 혼자 보는 것과 여럿이 함께 보는 것으로 나뉩니다. 특히 월드컵 같은 경우는 집에서 보느냐, 그것도 혼자 보느냐, 가족과 함께 보느냐가 다르고요. 친구들과 맥주집에서 치맥하면서 보느냐, 아니면은 광화문 광장이나 여의도 등의 거리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홀 앞에 붉은 악마들과 함께 모여서 목청이 터져라 함께 응원하면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전의 맛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월드컵을 즐기고 계신가요? 그런데 스포츠 경기 중계 방송을 함께 관전해 보면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성격도 나타나곤 합니다. 안타까운 장면에서나 신나는 장면에서나 감정에 큰 기복 없이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혈질적인 성격을 유감 없이 발휘하면서 요란스럽게 응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은 마치 본인이 감독인 양 화면 속에

선수들에게 소리를 치기도 하지요. 네, 어떻게 관전을 하든 다들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에 진출하길 기대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대표팀 파이팅입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문 의학 정보로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강 백세에서 역경의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고요. 유혜진 리포터와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의 화면 해설 방송부를 들어보는 황금연못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을 법정 수급 연령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급자는 103만여 명으로 2020년 62만 명 수준에서 6년 만에 4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조기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마다 6%씩 줄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시점은 50대 후반에 머무는 반면 연금 수급 연령은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이 커진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기 수급이 노후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을 만큼 정년 연장과 재고용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자녀를 대신 키우는 혈연 기반 위탁 가정이 고령과 저소득의 이중고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동복지 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혈연 위탁 부모는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어섰고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요청은 경제적 지원 상담이었고 학업과 정서 문제 지원도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육 보조금이 지자체 예산에 의존해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고령 위탁 부모와 아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건강관리와 돌봄, 주거 서비스를 아우르는 에이지테크 산업이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이지테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령자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착용 가능한 기기와 스마트홈, 돌봄 로봇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과 초기 시장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는 코리아나예요. 더 빅토리.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건강 100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 의학 정보로 건강을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오강섭 교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역경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2: 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연구들과 책들도 행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 네.
2: 행복하다고 해서 모두 풍요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1: 네.
2: 다른 면들도 많이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역경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행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2: 그렇습니다.
1: 네.
2: 루이시 시게이로 박사는 미국의 심리학자로 시카고 대학, 콜롬비아 대학 등에서 연구하고 강의를 한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1: 네.
2: 루이시 교수는 인생이 행복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많은 역경들도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인간에게 역경이 필요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중 첫 번째는 프리드리 니체의 사례입니다. 철학자인 니체는 그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1: 네.
2: 이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경험은 대체로 의도한 것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자연재해나 질병과 같은 역경은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한다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1: 네.
2: 니체는 지진도 일종의 카타르시스라고 말하면서 지진은 많은 우물을 메워버리고 여러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지만 땅 속에 숨겨진 힘과 비밀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1: 네.
2: 니체는 특히 고대 그리스에서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인간의 힘, 즉 살아가고 재창조하는 힘을 발견하고 널리 알렸다고 하는데요.
1: 네.
2: 니체는 특히 자신의 질병 경험에서 이를 극복하면서 이런 통찰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2: 투병을 통하여 통상의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1: 네.
2: 그런 투병 이후에 병은 내게 잊어도 된다고 잊으라고 명령했다. 가만히 누워 여유를 갖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의 필요성을 알려주었고 이는 곧 생각의 필요성을 의미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평생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때보다 더 행복한 적도 없었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1: 네.
2: 즉 투병 중에 그는 자신이 본래의 자아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통스러운 투병 과정에서 이를 이겨냄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더욱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 네, 흔히 투병 과정은 불행해 보일 수 있는 역경인데 그걸 이겨내면서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됐다는 거군요.
2: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대니얼 카노먼 박사의 사례입니다.
1: 네.
2: 카노먼은 독특한 이력의 인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입니다.
1: 네.
2: 그는 인간 인지에 관한 연구들을 통하여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의 사고도 변화시킨 인물인데요. 수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2024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1: 네.
2: 그는 유대인으로 프랑스에서 나치가 점령한 시기에 수없이 피난을 다녀했고 그의 아버지도 2차 세계전 당시 사망하는 등 어려서 역경이 많았다고 합니다.
1: 네.
2: 그러나 성인이 되어 그는 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게 살았다고 자부할 만했다고 합니다.
1: 네.
2: 노벨상도 받았으니 당연히 주위에서는 그렇게 여겼습니다만
1: 네.
2: 그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아.
2: 대신에 나는 나의 삶이 흥미로웠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1: 네네.
2: 그는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행복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1: 네.
2: 그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점령한 파리를 탈출하고 3, 4년간 도피 생활을 하고 이후 노벨상을 탈 때까지 우여곡절로 가득했던 이런 자신의 삶을 흥미로웠다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1: 그러니까 불행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과거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현재 성공을 이어서 흥미로운 삶이라고 표현을 했군요.
2: 그렇습니다.
1: 네.
2: 의식 교수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연구 결과들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일본의 1995년 한신 이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고베 지역에서 의시 교수가 직접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1: 네.
2: 한신 이와지 대지진은 6,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폐허가 된 매우 큰 지진이었는데요.
1: 네, 네.
2: 의시 교수는 1995년 지진 이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고베시와 주변 지역인 효고현 생활복구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1: 네.
2: 당시 보험회사들은 피해를 입은 주택들을 조사해서 완전 피해, 절반 피해, 부분 피해, 피해 없음의 네 종류로 분류하였다고 했는데요.
1: 네.
2: 집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사람들은 지진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001년 조사에서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고 더 심한 부정적 감정과 신체 질환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1: 네네.
2: 10년이 지난 2011년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지속됨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1: 네.
2: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자연재해 경험이 피해자들의 가치관과 직업 선호도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989년부터 2000년까지 고베와 도쿄의 지자체, 단체, 구인 지원자 동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1: 네.
2: 두 지역에서 사회복지사, 소방관, 유치원 교사 일자리에 몇 명이 지원했는지 확인한 결과 1995년 고베에서는 이들 직책당 지원수가 급증하였지만 도쿄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 아.
2: 이런 결과는 지진으로 인하여 친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1: 네네. 큰 지진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는 오래 지속이 됐지만 사회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커졌다고 하시군요.
2: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지진 연구인 중국의 스촨성 연구도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 네네.
2: 장 드세티 박사 연구팀은 2008년 4월 중국 스촨성에 사는 6살과 9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타적 기부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1: 네.
2: 이후 2008년 5월 스촨성에 대지진이 발생하였는데요. 연구진은 지진 발생 한 달 후에 같은 학교에서 6살과 9살 집단의 데이터를 다시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1: 네.
2: 연구팀은 아이들을 조용한 교실로 불러 스티커 100장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10장을 골라서 가지라고 하고

0: 10장 중에 실험에 참여하지 않아서 스티커를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기부하고 싶으면 기부하라고 빈 봉투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1: 네.
0: 연구자들은 실험 이후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스티커를 기부했는지 확인하였다고 하는데요.
1: 네.
0: 지진 이전에는 9살 아이들은 스티커 10장 중에 평균 1장 정도를 기부한 반면에 지진 발생 이후의 실험에서는 9살 아이들이 10장 중 평균 4장 정도를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1: 아.
0: 이는 인류가 지닌 최고의 자질 중의 하나인 친사회성이 지진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슬픔에 대한 해독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합니다.
1: 네.
0: 즉 지진 생존자들의 관점은 변화하고 이런 변화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이전보다 정신적으로 더 풍요로워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지진이라는 역경을 통해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풍요로워졌다는 얘기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코로나 감염 이후의 변화에 관한 연구도 있는데요.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연구 참가자들에게 미국은 5달러, 이탈리아에서는 4유로를 나누어주고 이들 금액 중에 일부를 기부하겠는지 질문한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에게서 기부 의사가 더 높았고 기부 금액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1: 아, 네.
0: 또한 2021년 스웨덴 연구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사는가를 설문한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들에게서 정신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고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었다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1: 아, 인간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동안에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오늘 역경이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역경은 그 순간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만 그 또한 본인이나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건강백세 오늘은 인생에서 역경의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오강섭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양수경입니다. 그대의 의미.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의 황금연못 스페셜입니다.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화면 해설 방송부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은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제424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이 회차는 황금연못 자문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생토 공감토 코너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0: 네.
1: 이 회차의 주제는 웬만해선 나를 막을 수 없다였습니다.
0: 네, 네.
1: 사람마다 아무도 못 말리는 취미나 성향, 습관이 있기 마련이죠.
0: 네.
1: 오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첫 번째 이야기 마당 주제는 나는야 아무도 못 말려입니다.
0: 네.
1: 김홍성, 가혜란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패널로 국악인 남상일 씨와 이승현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그럼 안찬희 성우의 화면 해설로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0: 네.
2: 한 20년 동안 푹 빠졌어요.
3: 어떤 거예요?
2: 예, 숫자 6개짜리의 복권이요.
4: 유창원 80세.
3: 13? 21?
4: 숫자 맞춰보는 자료 영상.
3: 여보!
5: 맞춰봐.
3: 아!
4: 자막, 모두가 바라는 1등 당첨.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의 행렬. 대박을 기대하며 신중히 번호 선택 후 구매.
2: 복권을 네. 사가지고 네.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네. 두 번째, 네. 세 번째, 네. 네 번째, 네.
6: 다섯 번째.
4: 혹시 설마?
2: 야 이거 왔구나 했는데 왔구나. 안 맞아버렸어.
3: 아 오답 알았어요. 네. 어떡해. 그래도 선생님 그럼 순위 든 거 아니에요? 다섯 개 맞으면?
2: 몇 등? 3등.
3: 3등.
2: 예. 네. 그러면 얼마냐?
3: 네. 네.
2: 100만원 좀 넘어요.
7: 오! 예. 야.
2: 그러면 3천원 넣어가지고 네. 100만원 넘으면 흥자 기어 아니요?
3: 맞네 맞죠.
2: 기어.
3: 아니 근데 이게 100만원 되기가 어디 쉽나요? 선생님 그렇죠. 그거 어디 쓰셨어요?
2: 젤로 나우 가까운 부인
3: 네.
2: 정장 한번 30만원.
3: 와.
2: 네. 그 다음에 손자들 용돈을 주는데 얼마씩 주었겠어요? 5만원 주고
3: 네.
2: 나번이나 통장 하나 넣고
3: 네.
2: 계속 샀더니 안 돼야 이제 그때는
3: 아~
2: 그러니까 우리

0: 집에서 네. 고만 사라고 굉장히 찬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복권을 사가지고 네. 밖에 나가서 맞춰봐서 네. 5,000원짜리로 되었으면 자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산 것 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1: 아니 이번에 그러면 당첨이 되면 네.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0: 당첨이 되면 예. 제일 먼저 부르이토끼 좀 하고 오~ 네. 나머지는 우리 집 식구고 나하고 평생도 쓸려먹고 크루즈 여행도 한번 가고.
2: 야 이미 설계는 다 해놓으셨어요.
1: 그러셨네. 예.
2: 아니, 이게 행운을 너무 쫓다 보면은 지금 일상에 있는 행복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아하. 유창훈 선생님처럼 난 일주일 행복하니까 그걸로 됐어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복권을 사시는 건 좋지만
0: 3,000원짜리 이상은 안 산다니까요.
1: 예. 알았어요. 예.
3: 차막 복권에 대한 지나친 몰입은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주전이 주전이 씨도 뭔가 이렇게 계속 상상을 하고 계시.
3: 아, 35세.
1: 두 분이 쌍둥이시죠? 유일한 쌍둥이. 어우, 진짜, 정말 이름 가리면 누가 누군지 모두 못 알아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언니십니까?
3: 주전희 씨.
1: 아, 그래요?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됐다!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4: 제가 평소에 헤어 메이크업 샵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명한 이런 샵들은 뭔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거기를 순차적으로 다 다녀보고 싶어요.
2: 야.
1: 마치 연예인 된 것처럼.
4: 네, 맞아요.
1: 아, 여기도 한번 가보고 네. 저기도 한번 가보고.
4: 네, 네, 네.
3: 주전미 씨.
4: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 조금 오래돼서 네. 부모님 사시기 좀 더 편안하시도록 조금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드리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5: 그렇게 되면 언니는 뭐가 되는 거야?
1: 야, 엄마, 난 아무 없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2: 쌍둥이여도 마음속 생각은 이렇게 많이 다를 수 있네요.
6: 네, 유창원 사문단은 20년 이상 복권 사는 데 푹 빠져 계시군요.
7: 네, 그렇습니다. 네. 중독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네. 한번 당첨이 돼서 100만 원 넘게 받으신 적이 있대요. 네. 그 이후로 더 많은 당첨금을 꿈꾸면서 꾸준히 복권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6: 네.
7: 제가 사는 동네에 1등 당첨자가 많이 나와서 주말이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복권을 사가는 판매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네.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사니까 당첨 확률도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6: 네.
7: 이게 어떻게 보면 복권이라는 게 본인의 운이잖아요.
6: 네, 네.
7: 쌍둥이 주니어 자문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첨되면 각자 하고 싶은 일도 가지각색일 텐데 그래도 재미삼아 하는 것이어야지 지나치면 뭐든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유창원 선생님도 일주일에 한 장 정도만 구매하시면 아내분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6: 네.
7: 두 번째 이야기마당 주제는 나의 슈퍼스타입니다.
6: 네.
8: 저는 임영웅의 진한 아주 열렬한 팬으로 예. 해마다 사진 보고 노래 듣고 너무 힐링하고 있는 경산에 있는 홍경옥입니다.
3: 69세 자막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아이콘 트로트 부흥의 영웅

0: 수많은 팬들이 함께하는 모습들.
1: 혹시나 노래하는 그런 사진이 가슴에 딱 박혀 있는데.
2: 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얼핏 봤는데 머리핀도 임영웅 씨 색깔로.
0: 하늘색 티셔츠와 응원봉까지.
1: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오신 게 그러니까 임영웅 씨 내가 팬인 걸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선에서 와주신 겁니까?
3: 네.
2: 그 팬 사랑은 웬만해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군요.
4: 네. 너무 좋죠. 임영웅이. 얼굴을 담아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티를 많이 제작해가지고 집에 있고
2: 아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1: 네. 아니 어디 사신 게 아니라 제작해가지고
4: 제작해 너무 많아요. 아. 컵도 많이 만들고 예. 열쇠 고리도 만들고 그래 해가지고 지금 좀 어마무시하게 맞는데 네. 그걸 좀 다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가도 너무 아쉬워요. 와서 이렇게 자랑 좀 해주고 싶은데
1: 두 대를 불러야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가져오냐. 그래서 저희가 공을 미리 사진을 좀 찍어왔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0: 집안 전체가 임영웅 사진과 온갖 굿즈들로 가득 차 있다.
1: 야,

0: 우리 선생님 정도 되면 네.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싸 네. 그러니까 인기 스타이실 것 같아요. 같아요. 팬들 네. 사이에서도 그래가지고, 그렇죠.
1: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완전히 임영웅 박물관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우리 팬들이 너무 많이 오세요. 전국에서.
2: 아 정선에 가시면 이 댁은 꼭 들려야 한다.
1: 네. 그래 옆구리 또 자주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 오셔가지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서로 안고 울고 좋아서 그냥
2: 그래. 지붕색을 바꾸실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좋아하시나 싶은데 임영웅 씨가 광고도 많이 찍었잖아요.
1: 광고 많이 했어요. 그, 뭐 정수기에다가 네. 뭐 저기 죽도 하고 간장도 맞아, 하고 맞아요. 임플란트 해가지고 제가 이게 부분 들리를 했었는데요. 네. 임플란트 여덟 대나 했어요 그거를요.
2: 아 진짜 그 광고 보시고 임플란트를 하셨다고요?
3: 자동차 있던데 자동차.
1: 그게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그걸 못 사가지고 그 돈도 많잖아요.
2: 아, 그래서 좀 못 사니까. 네.
3: 네. 선생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임영웅 씨를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1: 아 트로트 외 프로그램이 있는데
2: 프로그램이
1: 거기에
2: 있었죠.
1: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엄마를 위해서 바치는 노래가 노사연님의 바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잘하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너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요.
4: 가수 임영웅 씨야 뭐 트로트계의 BTS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팬들을 갖고 계신데 네.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은 게 팬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셨어요. 아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5: 네. 홍경옥 선생님께서 결혼 직후에 고관절을 다치신 시아버님 병 간호를 했고 네. 이후에 위암에 걸리신 시어머님도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두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친정어머니가 또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네. 또 병 간호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헛헛하고 할 일이 사라지니까 우울증을 겪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던 중에 임영웅 씨가 노사연 씨의 바램이란 노래를 부르는 걸 듣게 됐고 이후에 열혈 팬이 되면서 삶의 활력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임영웅 효과가 홍경옥 선생님께만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참 음악이라는 것이 가지는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제가 우리 유해진 씨한테 오래전에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는 LA 공연까지 따라갔다 왔다고.
5: 아,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갈 것 같아요. 여유가 된다면 얼마든지.
4: 좋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죠. 임영웅의 바램.

0: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는 황금연못 스페셜입니다. 다시 황금연못 이야기 들려주세요.
1: 네. 세 번째 이야기마당 주제는 내 보물을 소개합니다 인데요.
0: 네.
1: 이분은요. 아주 특별한 물건들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네. 내용 들어보시죠.
0: 네.
2: 이번에 이제 저희가 만나볼 분은요.
3: 네.
2: 수집 분야에서 그야말로 큰 손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4: 큰 손?
2: 왜냐하면 수집을 하는 물품의 종류 또한 엄청 다양하고요.
3: 네네.
2: 분야도 엄청 폭넓습니다. 그야말로 수집 왕이신 김진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3: 박수 받아주시죠. 야,
4: 반갑습니다.
3: 자기소개 좀 짧게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5: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제 부인과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학박사 김진수입니다.
6: 61세.
5: 그 30여 개 아이템에 예. 60여만 점을 모았는데요. 뭐 걸리는 대로 다 모으는
3: 예. 예.
5: 김진수의 수집 박사입니다.
3: 자, 어느 정도 수집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6: 김진수 씨가 보물창고를 연다.
3: 우와, 이 카메라들 좀 보세요.
6: 4단 앵글 선반에 가득 놓여있는 카메라들.
5: 120년 전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약 한 4,500점 정도 이렇게 모아놓은 카메라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어마어마하네요.
6: 검은 상자의 안경 모양 렌즈의 카메라.
5: 네, 1900년부터 생산이 된 거고요. 전 세계에 약 만 대 이하로 아주 그 귀한 카메라입니다. 최초의 3D를
4: 그 감상할 수 있는 그
5: 카메라죠.
6: 다음 보물창고에는 화석들이 가득한 가운데 갈색빛이 도는 주먹만한 화석도 있다.
3: 세상에. 공룡 변 화석.
7: 화석.
3: 아. 변이에요, 변.
6: 고생대 암모나이트부터 삼엽충까지.
4: 어머, 이거.
3: 야, 이건 과학책에서
4: 이거
3: 과학 책에서 본
4: 거 삼엽충. 아, 이런 걸 실제로 가지고 계시다고요?
6: 크고 작은 화석들은 물론 또 다른 창고에는 유리관 안에 다양한 수집품들이 진열돼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관련 기념품인 2만 개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도자기 티스푼 세트부터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 모형의 재떨이. 마스코트 호돌이 배지와 기념주와 기념 메달까지. 다음 보물은 비공개.
4: 아, 이게 가장 아끼는 보물이신 거예요?
3: 가장 아끼는 보물을 오늘 가져오셨다고 예, 말씀을 들었는데
5: 예, 제가
3: 말이죠?
5: 제가 가져왔습니다.
3: 예.
4: 오, 60만 점이나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니까 진짜 궁금한데 뭘까요?
3: 이게 88 올림픽과 관련된 거라고 하는데.
5: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요, 성화봉입니다.
6: 1988년 9월 17일 개막,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올림픽. 당시 전국 62개 경유지를 거쳐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힌 성화. 영원히 기억될 역사적인 순간.
8: 하늘 높이
5: 직접 봉송 주자들이 가지고 뛴 겁니다. 디자인이 안정감이 있고 또 용이 두 마리가 이렇게 여의주를 다투는 디자인 때문에 유럽의 수집가들이나 박물관에서 소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3: 그래요.
5: 지금은 국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6: 팔 길이만은 금색봉.
4: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는 그러니까요. 것도 처음 네. 알았고
5: 예.
4: 이 성화에 용이 있다는 것도 실은 네. 저희가 그렇게 자세히 몰랐거든요.
5: 용이 두 마리가 네, 조각이 돼 있고요.
4: 네.
5: 제일 안정감이 있으면서 멋있게 만들어진 성화봉입니다.

0: 어떻게 수집을
1: 용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각인되어 있다.
2: 88 올림픽 때 네. 그 선수촌 병원에서 제가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네. 가니까 애국 선수들이 배지 익스체인지라는 거예요.
0: 아, 교환을 네, 하죠. 배지 교환을 이렇게
2: 제가 남대문 시장에 가서 태극기 배지 우리나라 관광 배지를 몽땅 사가지고 가가지고 네. 그래서 한 2, 300개 정도 그게 수집이 된 거예요.
0: 각국 배지를?
2: 네, 갑자기. 각국 배지를.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이제 조개껍질, 화석, 광석, 운석, 뭐 이렇게 이제 뭐 우표, 주화, 뭐 이렇게 이제 네, 그 영역이 많이 넓어진 거죠.
3: 개인적으로는 우리 선생님의 네. 수집으로서 네, 수집. 취미를 갖게 된 계기가
2: 네,
3: 됐다.
2: 네, 그렇습니다.
3: 선생님,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2: 저는 이제 60여만 점 모았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박물관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네. 제가 진짜 기증하겠다.
4: 김진 선생님 그동안 모은 물품이 무려 60여만 점에 이른다고요. 네. 이야, 금액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하고 보관하는 공간도 엄청나겠어요.
5: 맞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때 선수촌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외국 선수들이 서로 배지 교환을 하는 걸 보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우리나라 배지를 몽땅 사서 선수들과 교환을 하게 된 게 당시에 2, 300개 달했고 이 일을 계기로 수집을 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졌다고 합니다.
4: 네, 네.
5: 뭐 운동이나 춤, 노래처럼 몸으로 하는 취미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좋아하는 물건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분들도 있는데요.
4: 네.
5: 뭐 어떤 것이든 의미가 있겠지만 나라에서 관련된 박물관을 만든다고 하면 기꺼이 기증할 의사도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4: 네.
5: 정부 관계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네.
5: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 마당 주제는 내 인생의 활력소입니다.
4: 네.
6: 저는 손주 때문에 네. 요즘 살맛이 나요.
7: 최영채 80세.
8: 네네. 손주 그 재롱에 아,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 막 깔깔.
9: 저희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잖아요.
0: 왜요, 왜요?
9: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0: 아~
8: 네, 네.
9: 그 아마 딱 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3: 손주가 막 한 30개월 정도 돼가지고.
6: 아,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올해 제 손주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0: 진짜 재롱 할 때
6: 3학년인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제가 예. 특별한 날 빼고는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차로 등교시켰어요.
3: 아~
6: 그야말로 우리 손주의 제가 무보수 기사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근데 이게 매일매일 등교시켜주시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6: 제게는 유일한 손자예요. 혼자 딱 하나. 그래 초등학교 들어갈 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혹시 등교길에 사고나 나지 않을까 그 걱정 때문에 제가 데리고 다니게 됐어요.
1: 9년째 매일 함께하는 등굣길. 손자 최태은 군이 어릴 때 같이 바둑을 두는 사진.
6: 제가 술을 아주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0: 그렇죠.
6: 손자 때문에 저녁에는 밤에는 술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달 아침에 음주운전 하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6: 그래서 손자 때문에 술을 저녁에나 먹고 낮에만 조금 마셔요. 그리고 저녁에는 일찍 자고 아침에는 6시에 꼭 일어나요. 일어나서 운동도 하게 되더라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0: 건강하게 등교시켜주시려고.
6: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손주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제 활력소를 찾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손주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제 생각으로 태워달도 생각이에요.
9: 아니, 한편으로 걱정이 되네요.
0: 네.
9: 대학교 들어가면 우리 선생님의 그 뭐라 그럴까 보람된 그 운전 낙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저희 집으로 오시고 시기도 딱 맞네요.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니까 선생님 아니 접혀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건강 관리하니까
6: 네, 그래서 언제든지 저한테 많이 월급 주면
3: 갈게요. 우리 최용채 선생님의 거침없는 건강 비결 또 바른 생활 비결은 바로 손자였다 이 얘기를 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0: 네, 내 인생의 활력소인 손자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바른 생활 사나이로 살고 계신데 또 다른 선생님의 활력소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10: 예, 저는 요즘 그 취미 생활에 푹 빠져 있어요.
1: 이춘반 88세.
0: 난타.
10: 예. 난타를 왜 하게 됐냐면은
3: 예.
10: 그 제가 생각지 않았던 대장암 수술했어요. 21년에 또 1년도 안 돼서 22년에 또 11월 달에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자꾸 의욕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심지어는 나 가슴이 답답하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제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서 이러고 있지만 집에만 있지 말고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다른 분야를 한번 재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그냥 무조건 복지관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죠.
0: 네.
10: 그랬더니 난타가 있더라고요.
3: 네.
10: 그래서 그냥 난타 수업을 신청을 했어요.
9: 아니, 사실 이 난타가 네. 이 채 잡기도 힘들고 이게 치려면 맞아요. 소리를 내려면 네. 힘도 있어야 있어요. 되고 리듬감도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 안 힘드셨어요?
10: 아, 첫 번에는 갔는데 난타띠를 딱 주는데 난타띠를 양손에 잡고 있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눈치껏 보고 있으니까는 옛날에 그것이 다듬이질하고 비슷하더라고요.
0: 강자도.
10: 네, 그런데 제가 소시적인 다듬이를 좀 했거든요.
3: 아~
10: 그래서 두구두구두구 이러더라고요.
3: 그렇죠.
10: 그래서 이제 한 시간을 눈치껏 보면서 두드렸어요, 진짜. 그러고 나니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이신데 어디 이렇게 잘 두드시냐고
3: 네.
10: 칭찬을 해주시는데
3: 네.
10: 옳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난타지기 딱 좋은 나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네. 생기더라고요.
1: 수업 영상.

0: 신나게 한 두 시간 두드리고 나면은 집에 오면 저절로 콧노래가 불러지고 흥얼흥얼하면서 네. 침대에 두고 두구두구두구 요리하다가 칼토마토 두구두구두구두구
1: 그게 난리하네요.
0: 근데 아주 생활의 힐링이 돼요. 내가 그 우울증이 와서 견디지 못했던 감정이 언제 없어졌는지 바란 것 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2: 복지관까지 가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가고 났더니 그냥 그렇게 힘이 솟구친다는 말씀이시네요.
0: 그래서 아하. 금년 목표가 네. 난타 공연에 나가는 것이 제 금년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 감을 때만 가만히 있고 두구두구두구두구 둥딱둥딱 그냥 좋아요, 이러고 좋아요. 사니까 제가 거기 꼭 받아서 내가 암 수술을 두 번이나 했다 그런 생각 싹 없어지고 너무
3: 멋지시다.
1: 선생님의 활력소가 바로 그 난타인 건데 네, 저희가 네. 칠 줄은 몰라도 박수는 잘 치거든요.
0: 그렇죠.
1: 난타 공연 잡히시면 저희도 불러주세요.
0: 고맙습니다.
2: 아유, 네.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4: 네, 귀한 손주가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난타라는 취미가 또 활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네. 내 삶이 다소 무료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나에게 어떤 게 즐거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시고 뭐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저도 난타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4: 응원하겠습니다.
5: 네, 황금 연못 스페셜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5: 네, 매일 평범하고 비슷한 일상 속에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재미있는 활력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팀 모두 한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 패션 보이즈의 Go West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2시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전국 곳곳에 마음이 훈훈해지는 특별한 버스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는 학생 전용 통학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에는 간식 바구니가 있어서 아침을 거르고 나온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여러 농어촌 지역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장애인들을 위해 대형 세탁 장비를 실은 버스가 마을을 찾아갑니다. 또 버스 정류장이 먼 시골 마을에 주민들이 부르면 언제든 집 앞까지 달려가는 수요응답형 효자버스도 운행되고 있다고요. 참으로 고마운 버스들이죠. 자, 벌써 금요일인데 오늘은 추억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특별한 버스를 이용해 보시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버스가 오늘도 여러분 계신 곳까지 찾아가겠습니다. 장유정의 노래입니다. 정류장.

네, 오늘은 이기헌 시인의 시 아내의 빨래 공식을 소개합니다. 아내의 빨래 공식은 늘 일정하다. 물 높이 중간에 놓고 세탁 10분, 헹굼 3번, 탈수 3분 후에 다시 헹굼 1번. 그러나 간혹 공식이 파기될 때가 있다. 남편 잘 둔 친구를 만났다던가 나의 시선이 그녀를 빗나갔다 싶은 날이면 아내의 빨래 법칙엔 밟아 빨기가 하나 추가된다. 그런 날이면 나는 거실에 앉아 아내가 세탁실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린다. 잔소리가 어디서부터 터질 것인지 마음 졸이며 지켜보다가 거실을 정리하다가 하지도 않던 걸레질을 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고 온 날에도 아내가 빨래하는 시간만 되면 늘 긴장한다. 예정된 공식대로 세탁기가 돌아가면 그제서 오늘의 스포츠 뉴스를 본다. 네, 김세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네, 봄, 가을만큼은 아니지만 6월도 여행하기 꽤 좋은 시절입니다. 봄꽃이 지나간 자리에 짙은 초록이 차오르고 땡볕 더위는 아직 오기 전이어서 밖에서 시간 보내기에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여행지도 시간에는 이맘때 한번 다녀오면 좋을 만한 곳, 강원도 동해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동해 하면은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떠올리시겠지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곳은 바다가 아닙니다. 산속에 위치한 독특한 곳인데요. 바로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무릉 별류 천지입니다. 최근에 동해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지요. 하늘 아래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이라는 무릉계곡 암강문의 글귀에서 이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곳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년 가까이 석회석을 캐던 광산이었습니다. 채광이 끝나고 버려진 폐 광산을 동해시에서 복합관광지로 새롭게 꾸몄지요. 산을 깎아내면서 생긴 웅장한 석회암 절벽과 채석 과정에서 형성된 웅덩이에 지하수가 고여 만들어진 두 개의 인공호수 청옥호와 금옥호가 독특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바위에 남은 석회물질 덕분에 물빛이 투명한 에메랄드빛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곳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지요.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무릉 별류 천지 라벤더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지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라벤더 축제에서 즐길 만한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금희의 노래 즐거운 데이트, 홍성원의 행복한 순간, 그리고 트윈폴리오의 축제의 노래 세 곡입니다.

네, 노래 세 곡 들으셨는데요. 이금희의 즐거운 데이트, 홍성원의 행복한 순간, 그리고 트윈폴리오의 축제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내일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강원도 동해의 무릉 별류 천지 라벤더 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초에서 중순 무렵이 되면 호수 주변에 조성된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야외 정원에 잉글리시 라벤더가 만개합니다. 하얀 석회암 바위산과 옥빛 호수, 그리고 짙은 보라색의 라벤더 밭이 아주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지요. 축제 기간엔 단순한 꽃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우선 호수 주변에서는 버블쇼와 꿈보라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들이 열리고, 나만의 라벤더를 그려보는 상상 드로잉, 라벤더 클래스 같은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밤 10시까지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면서 달빛과 야간 조명이 어우러진 보랏빛 정원을 산책해 보시죠. 아주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걷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무료로 운영하는 무릉 열차를 이용해 보시지요. 열차를 타고 편안하게 호수와 라벤더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짜릿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호수 위를 날아가는 스카이 글라이더나 산등성이를 내려오는 알파인 코스터 같은 체험거리도 있는데, 축제 기간에는 이용료 30% 할인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먹거리 중에 특이한 게 있는데, 먹거리 존에 가면 다양한 푸드트럭이 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시멘트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눈에 띄더군요. 흑임자로 동해의 대표 생산품인 시멘트 색깔을 낸 아이스크림인데, 떠먹는 숟가락도 작은 삽 모양이라고 합니다. 깨알 같은 아이디어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강원도 동해에서 열리는 무릉 별류 천지 축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수첨 만나보시죠.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그리고 김상희의 관광열차.

0: 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받는 선물은 바로 이름입니다. 평생 그 사람을 상징하는 세 글자 내외의 이름. 어떤 이름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요. 저는 이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수첩.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단장님 성함의 뜻을 지난주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1: 아, 그럴까요? 예. 그 제 이름에 동격동자가 있어서 예. 시작하는 해가 이렇게 쭉 한 장에 뜨잖아요.
0: 매일. 동쪽에서 뜨죠.
1: 그렇죠.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0: 제자는 그러면은 무슨?
1: 있을 제자.
0: 있을 제자. 네. 아, 동쪽에 존재하라.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신 귀인이네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1: 늘 깨어 있어라. 예. 정신 차려라.
0: 아, 멋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0: 본인 이름이 늘 마음에 들었습니까?
1: 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조금은 제동아 이러면 애들 이름 같기도 하고 좀
0: 애들
1: 그래서
0: 이름 같은 예. 우리 아이동자랑 네, 있잖아요. 네. 또, 예.
1: 우리 송인 선생님이 맨날 그렇게 불렀어요. 예, 제동아 예. 뭐 이래가지고 다들 그런데
0: 그분한테는 아이죠.
1: 그렇죠. 예.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예. 너무 애 같지 않나. 근데 되게 좋아요.
0: 예. 부르기도 좋아요.
1: 네, 네.
0: 예, 몽글몽글하고 발음상
1: 친근감 있고.
0: 예,
1: 그렇습니다.
0: 제 이름은 받침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쯤 없어야
1: 근데
0: 되는데.
1: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아니, 가벼워 보이진 않아요. 이름이.
0: 가볍진 않죠.
1: 편 이러니까.
0: 네, 격하잖아요. 좀 느낌이.
1: 아니 격하다기보다는 장관이나 뭐 이런 정계나 아, 이쪽의 이름 같은 느낌.
0: 아 그래요. 예. 네. 연예계에도 뭐 그 유명한 석현 회장님도 계시고 물론 본명인지 모르겠지만.
1: 네. 예. 그렇지.
0: 정계에도 뭐 동명 2인까지는 아니고 많아요. 성은 다른 네. 예.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만. 예, 저도 뭐 마음에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멋진 예명을 쓰는 가수들의 노래들 선곡하신 거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아무래도 뭐 가수들은 예명 쓰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1: 아, 뭐 대충 보니까 한 12명이면 진짜 거짓말 한 6, 7명은 거의 예명이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1: 본명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예.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가수부터?
1: 네, 말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강진.
0: 강진.
1: 전남 강진 하면 생각나는 가수 있습니다.
0: 예, 예. 예,
1: 가수 강진 씨가
0: 네.
1: 예, 본명은 사실 이분이 강옥원 씨예요.
0: 아, 성 씨는 강 씨가 맞군요.
1: 네, 네. 옥자 원자.
0: 오, 예. 성함도 좀 아주 개성 있는 이름인데.
1: 네, 강진 씨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강옥원 씨입니다. 이거 좀
0: 강옥원 발음하기 예, 좀
1: 발음도
0: 힘드네요.
1: 어렵고.
0: 예. 고향이 진짜 강진입니까?
1: 아니요, 이분은 저 전라남도 영암군이.
0: 아, 영암.
1: 뭐 전라도 분은 맞는데
0: 네.
1: 사실 강진으로 알아요, 그죠? 웬만한 사람들은.
0: 강진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요?
1: 아마 그럴 거예요. 홍보할 때 제가 강진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몇 번.

0: 들었어요 제가.
1: 아, 네. 고향이 강진입니다.
0: 등을 보기 위해서라든가.
1: 그렇게 멀지 않으면 뭐.
0: 예. 그렇죠. 뭐 거기서 거기니까.
1: 예. 아, 영암도 좋고 강진도 좋습니다. 체격이 참 우리 신재동 단장님하고는 비슷한 면모가 있는 게 아주 호리호리하고 날렵하고 군살도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인물도 좋으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여성 팬들이 참 많으시죠.
0: 관리 참 잘해요. 이분이.
1: 맞아요.
0: 네. 네. 이분이 그 1987년도에 나훈아 씨가 작사 작곡한 그 땡벌이라는 노래를 아. 리메이크를 하면서
1: 예, 예.
0: 2006년에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에서 조인성 씨가 운전하면서
1: 예, 그 노래를
0: 불러서 이거 쫙 부른 다음에 그냥 어. 난리가 났었어요.
1: 이 노래가 뭐냐 해가지고 뭐 예. 엄청난 역주행 히트를 했죠.
0: 그러니까 근데 예. 하여튼 그 강진 씨 하면 가벼운 듯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1: 네.
0: 또 호소력은 뭐 역시 물론이고
1: 네.
0: 되게 섬세한 그런 노래를 하는 분이에요.
1: 또 귀에 쏙쏙 꽂히죠.
0: 그렇죠. 그리고 예. 되게 리듬감 있고 곡 초이스 할 때 엄청 까다로운 분이에요.
1: 아,
0: 그를 되게
1: 생김새와 비슷하시고
0: 네, 그를 되게 성정. 이게 중요하게 여기고
1: 예.
0: 곡을 찾을 때 장아 엄청 까탈스럽게 하시는 아. 그만큼 또 음악적인 뭐 욕심이 있다는 거겠죠.
1: 그러니까 원칙주의자 같은 면모가 있으신가요?
0: 그런 거 좀 있어요.
1: 예. 네. 자기관리도 철저하시고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런데
0: 예.
1: 이 곡을 받기 위해서 원곡자인 나훈아 씨를 직접 찾아가셨다고 들었어요.
0: 네.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이 곡을 그 부인 그분도 원래 부인 가수 출신이잖아요.
1: 아.
0: 당신 이거 땡벌 해야 이 노래.
1: 아.
0: 근데 처음에는 아 뭐 당연히 뭐야 이 노래가 땡벌이 아쉬워 막 그랬다는 거예요.
1: 품이 떨어져.
0: 어, 근데 이제 그 이 부인께서 아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있다.
1: 예.
0: 어. 그래서 가봐라 한번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뭐 그래가지고 가서 예. 한 게 기가 막히게 그냥 난리가 났던 거죠.
1: 그러면 이게 발표하자마자 인기를 좀 얻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그 비열한 거리 영화에 나오면서 그때까지는 뭐
0: 사실은
1: 알려지지 않았던
0: 그렇죠.
1: 건가요?
0: 그렇죠. 그 전에는 그냥 나훈아 씨의 효과라는 것도 예, 사실
1: 예, 예.
0: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어, 뭐 나훈아 씨한테 그걸 받았대. 뭐 이렇게 해서 그런지 약간은 좀 그렇게
1: 있었는데.
0: 나쁘진 않았어요.
1: 예, 예.
0: 술렁술렁했는데 본격적으로 영화에서
1: 아, 맞아요. 아.
0: 그 영화가 또 누아르라 그러나요? 뭐
1: 그렇죠.
0: 그런 종류인데.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 조인성 씨가 그때 당시에는 또 탑스타니까.
1: 그 당시에 참 재밌게 봤죠.
0: 거기서 불러주니까 뭐 그런 복이 없죠.
1: 예. 예. 하긴 뭐 그전에도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 곡을 초이스했겠죠. 영화에서도 말이죠.
0: 그럼요. 그럼요.
1: 예. 예. 자, 그러면 이어서 준비한 노래 또 하나 있죠.
0: 네. 어떤 이 노래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1: 아.
0: 조용한 밤이었어요.
1: 소녀와 가루
0: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어, 나 이 너무 좋았어요.
1: 진미령 씨와 연배가 좀 어떻게 됐어요?
0: 아,
1: 단장님
0: 저는 그분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아, 나 여자분들 나이를
1: 실례죠.
0: 그렇게 실례기도
1: 알려고
0: 하고
1: 하는 게 실례.
0: 저보다 아마 위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1: 조금 위이신 것 같아요.
0: 예, 예. 근데 뭐 지금도 아우 뭐 관리 잘하시고
1: 이 노래 국제가요제 출전하면서 이제 부른 것인 건데 그 당시에 거의 소녀 같은 이미지였고
0: 맞습니다.
1: 어리셨잖아요.
0: 아, 그때는 이 진미령 씨 하면 생각나는 게 하얀 민들레라는 노래도
1: 하얀 민들레.
0: 있어요. 근데
1: 네,
0: 항상 나올 때 보면 그 정장을 입고 나왔어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넥타이 매고 근데 네. 어 그게 너무 저는 멋있었어요. 딱 나는데 설레었어.
1: 치마 대신에 바지 정장.
0: 꼭 바지 정장을
1: 입으셨고.
0: 입었어요.
1: 예. 네. 또 이 노래는 또 수녀와 가루동은 장덕 씨가 만든 거잖아요.
0: 천재죠, 천재.
1: 예.
0: 진미령 씨가 사실은 원래 그 김미령 씨더라고요.
1: 아, 본명이 김미령. 예. 예명이군요.
0: 그래서 그 외할머니 분이 성씨가 진씨 성을 가지셨어요.
1: 아, 외할머니 좋아하셨나 보다.
0: 할머니 성을 따서.
1: 네.
0: 예. 진미령으로 바꿔서 소녀. 아. 근데 정말 이 노래도 되게 크게 히트를 쳤었어요.
1: 그럼요. 예, 예.
0: 장덕 씨 오빠하고 그죠?
1: 네.
0: 같이 정말 천재.
1: 현이와 덕이.
0: 네, 천재 그 뮤지션들이에요. 사실.
1: 비혼의 남매죠.
0: 이 노래를
1: 네.
0: 중학교 2학년 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천재죠, 진짜.
0: 이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1: 장덕 씨가
0: 그때 75년 작사 작곡을 다 해가지고.
1: 오.
0: 서울 가요제 출품곡이에요.
1: 77년도.
0: 그러니까 77.
1: 그 어린 장덕 씨가 화가들이 쓰는 빵떡모자라고
0: 하죠.
1: 빵모자
0: 맞아요.
1: 쓰고
0: 맞아요.
1: 지휘했던 네. 장면이 아주 두고두고
0: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이 이름 쭉 두고 굉장히 뛰어났고
1: 네.
0: 오빠가 이름이 장현 현 씨인가요?
1: 예.
0: 좀 필요한 사람들은 일찍 모셔가나 봐요.
1: 아유,
0: 하늘에서.
1: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멋진 예명을 가진 두 가수 강진의 땡벌 그리고 진미령의 소녀와 가로등 들어보시죠.

0: 네, 소녀와 가로등 진미령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강진의 땡벌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멋진 예명을 가진 가수와 그 가수의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자녀들 이름을 직접 지으셨나요? 아니면 뭐 장명소에서 받아오셨나요?
1: 네, 제가 큰애가 딸이고 딸은 제가 직접 지었어요.
0: 돌림자를 썼습니까? 아니면 보통
1: 돌림자 쓰면서.
0: 아, 쓰면서.
1: 직접 짓고. 예. 아들은 돈을 드리자.
0: 아들 이름은 투자를 하고
1: 받아왔는데.
0: 아니, 좀 형평에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1: 아, 집안에 이제 어른들이. 예, 예. 첫 번째 이름은 네. 집안에 어른이 지어주셨어요. 아~ 조금 뭐 이렇게 글을 이렇게
0: 한학을 하신 분
1: 아시는 분이라서. 예. 근데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예. 다시 지었어요.
0: 그래서 보통 여러 개를 주죠, 이렇게 보면.
1: 예. 그래서 다시 지었는데 네. 저는 다시 지은 이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름이 네. 어떨 땐 이렇게 불고 어떨 땐 저렇게 불고 그래요.
0: 어? 이름이 두 가지입니까?
1: 그러니까 본적에는 그렇게 올라가 있고.
0: 아, 집안 어른이 지어주는 네, 이름으로 본적에 올리고. 아, 그렇군요. 주민등록상 이름은?
1: 이제 집안 어른이 지어준 이름.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그거 바꾸기 쉽지 않던데요.
0: 아, 그래요?
1: 뭐 막
0: 그럼 본인은 헛갈리겠네요.
1: 이제 뭐 그렇게 개의치 않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아, 어려서부터 이제 그 불렀던 호적 이름을 예, 예. 지는 그냥 그렇게 알고 이제 저는 제가 지은 이름으로 장명소에 지금 부르죠.
0: 사회생활은 당연히 호적상 이름으로
1: 그러겠죠.
0: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아, 참 우리나라 참 이름 참 중요시하니까 너무.
1: 맞아요.
0: 예, 맞아요. 예. 자, 그 작사 작곡가나 프로듀서가 신인 가수에게 예명을 그 선물해 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단장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후배 가수들이나 신인 가수들에게 지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1: 저도 그 신인 가수들은 항상 지어달라 그래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사실 제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운명이
0: 가수의 운명
1: 그렇죠. 걸린 아. 문제잖아요.
0: 예, 예, 근데
1: 제가 그냥
0: 예.
1: 기분 내키는 대로 뭐 해봐 이렇게 갖고는 그게 그럴 건 아닐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0: 예.
1: 네.
0: 아, 신중하게.
1: 그래서 저는
0: 어지 웬만하면 좀 사양하시는군요.
1: 그냥 알아서 잘 해봐 뭐 예. 그냥 말죠.
0: 아, 네. 뭐 그것도 뭐 적절한. 예. 네.
1: 아니 괜히 해줬다가 예. 이름 때문에 안 됐다는 등 뭐 이러면
0: 아, 그렇죠.
1: 그 나중에 무슨
0: 잘 되면 좋지만
1: 원망 듣잖아요.
0: 예. 잘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 다음은 어떤 분입니까?
1: 네. 신유 씨입니다. 신유 씨.
0: 신유 씨.
1: 신유 씨의 꽃물이라는 노래인데
0: 예.
1: 우리 신유 씨는 또 본명이 신동자룡자입니다.
0: 동자룡자요?
1: 그래서 신동룡.
0: 흔치 않은 이름이네요. 네. 그 동쪽에서 나타나는 용입니까?
1: 그러니까 이 이름도 괜찮은 것 같은데.
0: 신재동 단장님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신유로 바꿨어요.
0: 예,
1: 신유. 부모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이게 어머니가 특히 어머니가 이제 이 노래로
0: 네.
1: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라.
0: 아, 치유할 때 유자.
1: 그렇지. 그래서 신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불렀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예. 신유 씨가 데뷔 당시에 참 가요계의 왕자님으로 통했죠.
1: 정말 좀 약간 부티났어요.
0: 예, 예.
1: 얼굴이 하얗고 뽀얗고 어.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고 그 좀 정말 그 여성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0: 그렇죠.
1: 이제 힘 있는 미성 보이스, 힘 있는 미성,
0: 네.
1: 힘이 없는 미성이 아니고
0: 네.
1: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결의 작사 정유성 씨가 작곡을 해서
0: 꽃물
1: 그렇죠 2012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0: 네네.
1: 이거 되게 그 좋아했었어요 대중들이 그래서 노래자랑에서도 많이 불렀고 그랬던 곡입니다.
0: 네, 네. 사랑이 가슴에 꽃물처럼 스며든다 뭐 이런 시적인 비유가 있는 가사죠.
1: 그렇습니다.

0: 신유의 꽃물 들으셨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멋진 예명을 가진 가수들의 노래들 듣고 있는데요. 국민 MC 유재석 씨가 한때 잠깐 이벤트성으로 트로트 가수로 활동한 게 있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때 유산슬
1: 이런 예, 맞습니다.
0: 독특한
1: 맞습니다.
0: 이름을 썼는데 참 그 예명이 멋진 예명도 있지만은 좀 개성 있는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예명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딱 들으면 딱 그러니까 각인되는.
0: 네.
1: 혹시 아나운서들은 예명 같은 거 안 쓰십니까?
0: 없죠.
1: 그래요?
0: 아나운서 중에 혹시 연예계 생활을 병행한다, 뭐 노래를 낸다 이러면은 예명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본 적은 없어요.
1: 아나운서는 사실 본명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0: 아, 당연하죠.
1: 아나운서가 나와서 예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0: 아니 자기 이름이 있는데 왜 굳이 예명을?
1: 그러니까. 예.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0: 아니 그 아나운서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전현무 아나운서도
1: 그 본명이...
0: 본명을 쓰고 있잖아요. 굳이 연예계 진출했다고 예명을 달지 않고 자기 이름을 잘 쓰고 있죠. 이미 그 생긴 인지도가 있으니까.
1: 그렇죠.
0: 전현무라는 인지도.
1: 이미 그 이름으로 떴으니까.
0: 그렇죠.
1: 굳이 쓸 네. 일은 없죠.
0: 네.
1: 그러네요. 괜한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0: 네. 어쨌든 그 재밌는 예명도 참 많은데 오늘 마지막 그 골라오신 분은 평범한 예명 같아요. 좀.
1: 그렇습니다. 이제 한예진 씨인데.
0: 한예진.
1: 예.
0: 그냥 본명 같잖아.

0: 그래요. 예명이었어요.
1: 저도 본명인 줄 알았어요.
0: 예예예. 예, 예.
1: 어, 근데 본명이 한명숙 씨라고.
0: 아, 그 원래 원로 가수가 계시니까.
1: 그렇죠. 옛날에 아.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먼저 예, 뭐 예. 그 불렀는데 그 사실 이름이 똑같잖아요. 오. 그래서 바꿨다고 합니다.
0: 이건 좀 어찌 보면 이제 후배의 예의죠.
1: 그렇죠. 네. 어쩌면 좀 얹어갈라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렇잖아요, 그죠?
0: 본명을 네. 고집하면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 대선배 이름을 갖다.
1: 뭐 새로운 새로 들어온 아나운서가 예, 예. 원숙현이라든가 뭐.
0: 아, 그건 상관없어요.
1: 괜찮아요. 원삭현이라든가. 뭐
0: 아니 그 아나운서실에도 비슷한 이름 가진 분 네. 친구들이 참 많아요.
1: 그래요? 많아요?
0: 한때 그 지원이란 이름을 가진 아나운서가 지원이? 4명이에요 지금 4명. 4명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그 성은 다 다르고.
1: 그냥 본명 드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0: 본명이죠. 예.
1: 그러면 못 바꾸지, 아나운서니까.
0: 예, 예. 아. 다행히 성이 달라서. 물론 동명이인도 있고.
1: 그렇네.
0: 예. 아, 그렇습니다.
1: 원사켜는 좀 이상하다.
0: 아, 왜 그러세요?
1: 원숙이 아니 근데 이게 그 연예계 보면 많아요. 뭐 천록담 씨는 이정 본명 이정이고 마이진 씨는 뭐 김화진. 그죠? 애녹 씨는 또 뭐 고향이 충남 서산인데 어떻게 애녹 어디 저 외국에 사는 줄 알았는데
0: 무슨 성서에 나오는 이름 같기도 하고
1: 충남 네. 서산이랍니다 서산
0: 이 예명들은 이제 아주 기억에 딱 남는
1: 그렇죠.
0: 개성 있는 예명들이
1: 정용 예. 그래서 이제 한혜진 씨가 제가 이 노래는 정말 이제 제 작품 중에서
0: 아.
1: 제가 굉장히 아끼고
0: 신재동 단장님의 작품이군요
1: 네네 그 사랑스러워 뭔가 장화 이 노래는 그렇게 애정이 가는 작품이에요
0: 제목이
1: 좋은 날.
0: 좋은 날.
1: 이게 아. 그 코로나 시기 굉장히 소상공인들 어렵고 이럴 때
0: 아, 예.
1: 이제 만들었던 거 윤율이라는 그 작사가가 만들었는데 이 한혜진 씨가 이 노래 부를 때 사비 부분만 가면 한 6번을 녹음을 하다가
0: 사비가는 그 후렴구죠.
1: 예. 거기만 가면 울음이 터져나와 가지고
0: 아, 좋은 날인데 왜 울어요?
1: 아, 그때 이제 자기 어떤 그
0: 배경과
1: 뭔가 이렇게 오바랩이 되면서
0: 생각나서
1: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올랐던 거죠.
0: 예, 예.
1: 그래서 아마 그 글도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만 있자.
0: 네.
1: 반드시 좋은 날 올 거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니까
0: 예.
1: 그렇게 돼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데 이걸 잘 안 해. 노래가 너무 어려워요.
0: 아, 어려우니까 많이 못 부르시는 거예요. 노래 교실에서 많이 불러줘야 되는데.
1: 거의 한 옥타브 정도 차이가 나서.
0: 아, 그래요.
1: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게 좋은데 뭐. 한 옥타브가 좋은데.
0: 일단 가수가 가창력이 되니까.
1: 그러니까.
0: 네, 그렇게 높이신 건데.
1: 예.
0: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따라 부를 수 있게. 네,
1: 조금
0: 쉽게 만들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한혜진의 좋은 날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겠네요.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선곡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임승천 씨 서해선곡 등대섬입니다.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임승천 씨 서해 선곡 등대 선물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입안은 물론 주변으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강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인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구내염과 같은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쉽진 않다는 지적입니다. 입안과 주변으로 어느 위치에 암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도 다양할 텐데요. 구강암의 위험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생기면 꽤 오래 고생하는 질환이죠. 손발톱 무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365 비욘세의 러브 온 탑 듣고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강암은 입 안쪽을 비롯해서 입 주변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혀, 잇몸, 볼 안쪽, 또 혀 아래 입천장, 그리고 입술에도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구강암도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구강암 발생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도 궁금한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양현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구강암이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늘고 있다면서요?
1: 예, 구강암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네.
1: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고령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고령화와 더불어서 이제 기존의 흡연 음주 또 불량한 구강 위생 관리가 더해지면서
0: 네.
1: 더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최근에는 젊은 층에도 증가 추세여서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0: 네. 고령화, 흡연, 음주 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는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한 부분과도 연관이 있다면서요?
1: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저희가 흔히 HPV 바이러스라고 많이 하는데요.
0: 네.
1: 구강암 또 작은 경부암뿐만 아니라 특히 목구멍 쪽에 있는 구인두에서 암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청소년기 예방접종이 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0: 네.
1: 이런 연관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입 안쪽이나 바깥쪽에 생기는 거라서 얼른 이상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1: 네, 초기 구강암은 작게 헐었거나 하얗고 붉은 반점처럼 보여서
0: 네.
1: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데요. 의외로 아프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0: 네.
1: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럼 구강암의 범위가 입 안쪽, 바깥쪽 혀, 입 천장, 입술까지 어디든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어디든 생길 수가 있고
0: 네.
1: 그런 부위에 따라서 명칭이 이제 붙기도 합니다.
0: 설암도 구강암의 하나인 거죠? 그럼 암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도 좀 다양하겠어요?
1: 네, 맞습니다. 혀에 생기면 설암,
0: 네.
1: 잇몸에 생기면 치은암, 볼 안쪽은 협점막암 이렇게 부위마다 이름이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0: 그럼 구강암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랄까요? 어떤 암이 가장 많은가요?
1: 네, 방금 전 또 말씀드렸던 설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전체 구강암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0: 그럼 입 주변으로 생기는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병으로도 불리는데 이런 증상들 중에 암의 신호일 수도 있는 건가요?
1: 예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2주나 3주 이상 낫지 않는 구강 내 궤양, 또 하얗거나 붉은 반점이 계속되면서 움푹 패이거나 또 덩어리지게 자라난다면 의심해보고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0: 네. 구강 내 궤양 말씀하셨는데 구내염도 흔하잖아요. 이것도 위험 신호일 수 있나요?
1: 네. 일반 구내염은 보통 한 주에서 3주 사이에 낫는데요.
0: 네.
1: 3주가 지나도 낫지 않거나 크기가 커지고 또 통증 없이 딱딱하게 만져진다면 단순 구내염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또 구내염은 항암 치료 중에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생기는 구내염은 보통 치료가 끝나고 전신이 회복되게 되면은 잘 나을 수가 있는데요. 반면 암으로 인한 구강 병변은 치료 없이는 계속 악화될 수가 있어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 네.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1: 통증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기수가 좀 진행되고 주변 조직으로 침범을 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더라도 의심할 만한 이제 증상들이 발견이 되면은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은 입병이 뭐 2, 3주가 지나도 낫지 않으면 의심을 해야 되겠네요.
1: 네.
0: 또 다른 의심 증상들도 있을까요?
1: 네, 그 외에도 혹시 삼킬 때 불편감이라든지 목이나 목 주변 그리고 턱 아래 멍울 같은 것이 잡히는 것도 하나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출혈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1: 네. 피가 나는 원인 구강 내 출혈이라고 하죠. 보통 복용 중인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 평소에 잇몸병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피가 지속적으로 난다거나 하면은 전문가를 보고 확인해서 나쁠 것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런데 그렇게 출혈이 있다는 건 사실 양치를 하다가도 출혈이 생길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계속 입에서 피가 난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양치를 했는데도 피가 계속 난다면 이것도 의심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런 상황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게 또 고혈압 약제라든지 아니면은 협심증 약이라든지 또 뇌경색이 알았던 분들은 그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 같은 걸 먹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과 좀 감별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확실하지가 않으면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또 갑자기 치아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구강암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면서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암이 잇몸 주변 뼈나 혹은 턱뼈를 침범하게 되면 치아 주변을 지지하고 감싸고 있는 구조가 약해지게 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잇몸병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치아가 갑자기 흔들린다면 그 원인 또한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치과 치료 중에 구강암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예. 실제로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구강 검진이 구강암 조기 발견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턱 주변으로도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턱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암이 진행되게 되면 턱 아래나 목 주변에 멍울이 잡힌다 그러죠. 멍울이 잡히거나 입을 벌리기가 갑자기 어렵거나 삼키기가 조금 껄끄럽다거나 혹은 턱이나 입술 부위가 치과에서 맞은 것 같이 저린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 멍울은 딱딱한 멍울인 건가요?
1: 맞습니다. 이 멍울은 좀 유동성이 떨어지고 딱딱하면서 눌렀을 때 통증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멍울일 것 같습니다.
0: 여러 증상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있어도 암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부분 치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1: 네, 그렇게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0: 증상이 치과 질환 중에 잇몸 질환과 겹쳐서 헷갈려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진단이 늦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구강 검진이 예방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근데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조기 발견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0: 네, 크기가 보통 2cm 이하이거나 또 전이가 없다. 일기 상태를 조기라고 봅니다. 2단계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수술 범위도 작고 치료 성적도 훨씬 좋습니다.
1: 네. 그렇게 조기에 진단되고 치료를 하면 치료 효과가 그만큼 높은 거네요?
0: 네, 엄청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1기에서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보통 80에서 90% 이상인 반면에 3, 4기로 넘어가게 되면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네, 조기 발견 시에는 수술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기 때문에 회복도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구강암의 원인에서 치주 질환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인 거죠?
0: 맞습니다. 치주 질환이 있으면 만성 염증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구강 위생 관리랑 정기적인 치과 검진 또 치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강암 예방과도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구강암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0: 네.
1: 그런데 구강암에도 종류가 있나 보죠? 편평세포암종이 많다면서요? 이건 또 뭔가요?
0: 네, 편평세포암종이란 이제 구강 점막세포, 가장 바깥층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인데 이 바깥 점막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종을 편평세포암종이라고 합니다. 이 구강암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침샘 기원의 암종, 또 색깔이 검정색으로 갈색으로 나타나는 흑색종, 육종 등의 다양한 형태의 구강암이 존재합니다.
1: 네. 그럼 암으로 진단이 되면 수술이 우선인가요?
0: 네, 구강암은 현재까지는 1차 치료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행 정도에 따라서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병행하거나 후속 치료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1: 네. 조기에 발견이 되면 수술로 이제 절개가 가능한데요. 림프절이라든지 전이 된 경우도 많은가요?
0: 네, 처음 진단 시에 이미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전이가 검사 시에 확인되지 않더라도 미세 전이 가능성을 우려해서 종양과 함께 목 주변 림프절을 같이 제거하는 예방적 림프절 청소술을 시행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1: 네. 그럼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수술 범위도 달라질 텐데요. 재건술이 필요하기도 하겠네요.
0: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구강은 얼굴의 모든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암을 제거하고 나면 제거하고 없어진 부위를 복원하는 재건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간단한 재건술도 있지만 미세혈관 수술을 동반하는 고난이도의 재건수술도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암이 진행되어 턱뼈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턱뼈를 포함한 암을 제거하게 되는데 턱뼈는 얼굴의 외형과 씹고 삼키는 중요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암 제거와 동시에 재건이 필수적입니다. 예전에는 암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재건한 뼈가 붓기를 기다리고 이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했었는데 최근에는 하루에 완성하는 턱 재건이라는 개념을 구강암 재건 수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환자 본인의 턱 형태를 미리 설계하고 맞춤형 재건 도구를 제작한 다음에 종양 재건, 턱뼈 재건, 임플란트 식립까지 암 수술 당일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수술 처음 깨어날 때부터 턱 외형이 회복된 상태이고 씹는 기능도 훨씬 빠르게 돌아와서 상당히 진행된 암에서도 치료는 물론 삶의 질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최근에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 재건을 한다면 어떤 부위를 쓰게 되는 건가요?
0: 재건은 보통 이제 다리에 크게 두 가지 뼈가 있는데 정강뼈라고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뼈가 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종아리뼈가 있습니다.

0: 네, 종아리뼈를 활용해서 거기 붙어있는 미세혈관들을 또 같이 채취해서 재건을 하게 되고요. 네. 또 골반뼈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1: 구강암도 로봇 수술로 진행이 되나요? 아무래도 얼굴 쪽이라서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로봇 수술은 또 하나의 구강암 치료의 큰 변화인데요. 네. 특히 목구멍 깊숙이 생기는 구인두암의 경우에 입을 통해서 로봇팔이 들어가서 수술하기 때문에 얼굴에 흉터를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또 구강암 수술과 자주 동반되는 목 임파절 제거술이 예전에는 목 중앙의 절개를 통해서 진행되었었는데 로봇 수술은 귀 뒤로 흉터를 감출 수가 있어서 장점이 있고요. 수술 후 흉터 등으로 인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사회적으로 위축을 많이 경험하시는데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또 턱 교정이나 임플란트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턱 교정과는 다르지만 임플란트 재건이라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하루에 완성하는 턱 재건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로봇 수술이 결합되게 되면 얼굴에 흉터 없이 암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턱뼈와 임플란트까지 당일 재건하는 것이 한 번의 수술로 가능해집니다. 암 치료와 삶의 질 회복을 병행하는 접근이 최근 구강암 치료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설암의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말하고 먹는 일은 어떨까요? 암 치료 후에 관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건가요?
0: 물론 수술 범위나 부위에 따라서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어 치료와 재활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등을 통해서 치아 기능을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일상적인 식사와 대화가 가능한 경우들이 전보다는 많아졌습니다.
1: 네. 근데 구강암에서 설암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절제된 혀는 어떻게 이식을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0: 예, 아까 말씀드린 재건 부분에서 그 부분은 잠깐 얘기를 안 해드렸었는데요. 예, 저희 몸에 이제 연조직이라고 하죠. 아까 턱뼈는 경조직, 뼈를 가지고 재건을 했다면 연조직은 이제 허벅지에 있는 살과 혈관들을 이식을 해서 혀를 재건하기도 하고 이제 손목에 있는 이런 얇은 피부와 혈관을 채취해서 혀를 재건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혀 이식을 진행할 경우에는 재건은 암수술과 함께 바로 이어지나요?
0: 네. 보통은 암수술과 동시에 재건하는 즉시 재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지연되게 좀 나중에 재건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수술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근데 혀는 이제 말하고 먹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식 후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0: 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식 후랑 수술 후에 어느 정도의 재활이 되냐는 절제 범위랑도 연관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오셔서 수술을 받게 되시면 그 기능 회복도 훨씬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기능 회복을 위해서 뭐 특별한 훈련이 필요할까요?
0: 예, 저희 또 재활의학과에서 이런 암 수술 후에 환자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재활 치료들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활 치료들을 병행을 하면서 환자분들의 상태가 나날이 좋아지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식을 하면 모양뿐 아니라 감각도 돌아오는 거죠?
0: 감각은 이제 저희가 이식편에 신경 재건을 요즘에 같이 해주기도 하는데요. 감각신경을 이제 얼굴 부위에 있는 다른 감각신경에 연결을 해주면 신경 회복 그리고 감각 회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거와 별도로 주변에서 이제 신경들은 천천히 모여들기 때문에 감각이 회복이 또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뭐 신경 이제 감각 회복 이런 게 천천히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뜨겁고 매운 음식을 섭취하거나 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상관없나요?
0: 그런 부분이 또 암 환자분들 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구강암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은 분들 중에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해서 입안이 이유도 없이 화끈거리고 조금

0: 조금 떫은 맛이 나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법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설암 수술한 부위 주변으로 또 생길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0: 네. 네, 그래서 암 수술 후에는 추적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 2년 동안 재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음 2년 동안 몇 개월 간격으로 저희들이 하는 암 검사들이 있습니다. 또 영상도 찍고 육안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 이후에 3개월 또 5년간은 저희가 조금 기간을 늘려서 텀을 보긴 하는데 5년 동안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서 암 재발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암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구강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구강아강면외과 양현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에디킴의 너 사용법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좀은 손발톱에도 생깁니다. 비교적 오래 고생하는 것도 피부 무좀과 비슷한데요. 손발톱에 무좀이 생기면 초기부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무좀은요, 피부 무좀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손톱, 발톱에도 무좀이 생길 수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피부 무좀과 또 동시에 손발톱에도 무좀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0: 네.
1: 이제 손톱이나 발톱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단단하고 또 이제 진균감염이 잘 안 일어날 것 같이 생겼지만은 네. 특히 이제 무좀균 같은 경우에는 손발톱에도 무좀균을 번식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0: 네.
1: 또 이제 한번 손발톱이 이제 감염이 되면 또 피부 무좀도 오래 갈 수 있긴 하지만 피부 무좀보다 더 오래 또 이제 빨리 잘 안 낫는 치료를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
0: 네.
1: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1: 네, 그 무좀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균은 피부 사상균이라는 진균, 곰팡이균이 되겠는데요. 이 사상균 할 때 이제 사는 이제 실사자를 써서 이제 실모양의 이런 곰팡이균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었고 이 사상균의 특징은 이제 이 사상균이 번식하기 위해서 쓰는 영양분이 이 사람의 각질층에 있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을 단단한 단백질을 분해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케라틴 분해 효소가 이 피부 사상균의 특수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효소를 이용해서 사람 각질층 피부에도 있는 각질층을 녹여서 거기에서 번식을 하게 되고 손발톱에도 역시 손발톱 역시 대부분이 단단한 성분 구성 성분이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 성분이 되겠는데 이것이 역시 피부 사상균에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어서 손발톱에 이제 피부 사상균이 잘 자라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피부 무좀균하고 같은 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손발톱 무좀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손톱이나 발톱이 각질처럼 하얗고 두꺼워지던데요. 초기부터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1: 네, 이제 손발톱에 이 피부 사상균이 감염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 현상이 이 말씀하신 이제 각질처럼 하얗게 두꺼워지는 우리 마치 피부 무좀처럼 그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렇게 변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손상에 의해서 피부 사상균에 의한 손발톱 손상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과도하게 과증식 각질층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방어하기 위해서 각질층을 많이 만들어낸 것이 오히려 이제 두껍고 하얀 각질을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는데
0: 네.
1: 아마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이후에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제 하얗게 또 발톱 손발톱이 또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제 초기에는 아마도 이제 잘 겉으로 봐서 잘 안 보일 정도로 아마도 이 무좀균이 이 손발톱에 자리하는 과정을 추정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끝에 손톱 끝에 피부와의 경계부 이쪽은 보통은 이렇게 잘 막혀 있는데 이쪽 틈새로 우리가 오염된 피부를 긁는다든지 해서 이 손톱 사이에 그런 피부 사상균이 끼게 되고 거기서 계속 자리하면서 케라틴 분해 효소를 내서 또 역시 손발톱을 녹이면서 그쪽으로 이제 침투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침범되는 부위가 이제 손톱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얗게 반달처럼 되어 있는 피부와 손톱 경계부 사이 그쪽 틈새로도 또 균이 자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피부 손톱 밑으로도 침투해서 자랄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손톱 끝 발톱 끝에 있는 피부 틈새로 들어오게 되고 그쪽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약간 변색 정도로 하얀 점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시작되면서 점차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증상으로 보면 다른 질환과도 혼동할 수 있나요?
1: 네, 이렇게 손톱이 색깔이 변하고 두꺼워지고 이런 질환은 이제 또 다른 질환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건선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이 손톱에 또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가장 흔하게는 이제 손발톱의 손상, 뭐 여러 가지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제라든지 피부염처럼

0: 이제 손발톱에 피부사상균이라고 하는 부종균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네.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직접 이 세균, 진균을 직접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든지 네. 아니면 이 균을 배양을 시켜서 한참 지나서 이 균이 배양 검사에서 자랐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 네. 또 균이 있는데 이제 검사 과정에서 그 균이 채취가 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손발톱 무좀이 강하게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손발톱에도 이제 무좀 손이나 발 피부에도 무좀이 있다든지 뭐 전형적인 점점점 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로 의심이 되면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험적으로 치료를 먼저 또 해서 치료에 대한 반응을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손발톱 무좀으로 오래 고생을 하시던데요. 치료는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0: 네.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 손발톱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두꺼워진 피부 각질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네. 여기에는 직접적인 어떤 신경이나 혈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살아있는 조직이긴 하지만 네. 계속 어느 정도 손발톱이 새로 나기 전까지는 이 균이 계속 잠복해 있다, 계속 균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균이 더 증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발톱이 새로 완전히 자랄 때까지는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손발톱이 깨끗해졌다고 하더라도 좀 증상이 좋아 보여도 이제 남아있는 균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찰이나 또 추가적인 치료를 조금 연장해서 좀 치료 시간을 좀 길게 보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처방되는 약은 먹는 약인가요?
0: 네, 우선 뭐 여러 가지 이 약들이 있는데 네. 우선 이제 먹는 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손발톱 자체는 굉장히 단단한 각질층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 침투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물론 이제 열심히 바르면은 그 바르는 약이 또 손발톱에 흡수가 되고 치료 효과는 있지만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먹는 약을 함께 이제 병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드시는 약은 이제 항진균제 직접적으로 이 진균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몇 가지 종류의 약들을 먹는 약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또 이 바르는 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좋은 약들이 개발돼서 처음에는 약을 발라도 이제 잘 흡수가 안 됐지만 요즘은 이제 잘 흡수도 잘 되고 효과도 좋은 국소 도포제들을 아직 좀 가격이 좀 부담되실 수 있지만 시도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이제 동시에 같이 복합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치료하시는 경우에는 치료율이 80% 이상 또 재발률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먹고 바르고 하는 것들을 함께 병용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항진균제의 경우에는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0: 네, 보통 이제 손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6주에서 길게는 12주, 3개월 이상 먹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발톱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길게 12주에서 6개월까지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겠는데 사람마다 이제 손발톱의 이제 성장 속도라든지 면역 여기 좀 다르기 때문에 경과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약들도 이제 매일 먹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정도 1주 정도 먹고 3주 동안 쉬었다가 또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손톱이 서서히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또 손톱에 충분한 새로 자랄 때 각질층에 약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항진균제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약도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먹고 바르는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드시는 약은 이제 전신적으로 흡수된 다음에 각 우리 손톱, 발톱까지 그 약물이 혈관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0: 워낙에 선발톱의 성장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더디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계속 충분한 약물이 오랫동안 가기에 또 좀 한계점이 있겠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손발톱에 이런 항진균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투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 이제 손발톱의 두꺼운 각질의 특성상 좀 흡수되는데 좀 장애가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나온 이런 국소도포제는 그래도 손발톱에 직접적인 효과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꾸준히 받으시는 치료를 잘 병행하시는 것이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치료 기간은 새로운 손발톱이 자라는 동안 계속되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손발톱이 자랄 때까지는 좀 드셔주셔야 되고 이제 남아있는 진균이 또 잠복해 있다가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균을 억제하는 치료를 계속 유지하셔야 되겠는데요. 아주 드물게는 우리가 이제 먹는 약을 먹어도 그 진균에 충분히 도달되지 않는다든지 또 이렇게 발라도 이제 깊숙이 있는 이런 곰팡이가 덩어리를 형성한 부위에 충분히 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약물 치료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드물지만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손발톱을 제거해서 거기에 있는 곰팡이 덩어리를 직접 제거하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드물게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손발톱이 새로 자랄 때까지 꾸준히 잘 드시는 것이 매우 치료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주겠습니다.
1: 그런데요, 이 노인들은 만성질환으로 복용 중인 약도 있는데 무좀약을 이렇게 오래 먹어도 괜찮을까요?
0: 네,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1: 그러시군요.
0: 여러 가지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있고 또 이 약물 자체가 이제 간이나 콩팥에 또 좀 부담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또 필요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처음에 약을 시작하기 전에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나 간 기능 상태 같은 것들 한번 확인하고 또 약을 투약하면서 중간에도 강도 간 독성이나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는지 또 기존에 드시고 계신 약물과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임상적인 수치가 변화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잘 관찰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효과는 약하더라도 전신적인 부작용이 좀 적은 비유적 적은 먹는 약을 하면서 또 국소치료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든지 하면서 환자분의 그 위험 요인을 잘 평가해서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도 특히 이제 어르신들에게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손톱 무좀이 있는 분들은 집안일을 하면 안 되나요? 전염을 걱정하시던데요.
0: 네, 집안일 자체는 이제 가능하신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염을 시키거나 또 자가 감염 또 또 다른 부위로 내 몸에도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집안일 자체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더라도 이제 각질 조각이라든지 또 이러한 각질을 통해서 이제 접촉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특히 이제 뭐 수건이나 이제 슬리퍼, 발 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 함께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분리하고 잘 세탁하고 소독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손발톱 무좀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0: 네, 대부분 이제 이러한 손발톱 무좀으로 인한 영구적인 변형이 생기거나 이제 외모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그 세균 감염이 잘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균 감염으로 인해서 피부 손상이 생기고 그 자리에 또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생겨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봉화지경 같은 것들이 어떤 초기 시초가 된다든지 특히 이제 당뇨 환자분 같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0: 네. 이런 분들은 한번 세균 감염, 염증이 생기고 곪게 되면은 좀 더 깊은 조직까지 이런 염증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써도 혈액순환이 잘 안 좋게 되면 네. 항생제가 충분히 그 감염 부위에 충분한 효과를 또 내기가 어려워서 당뇨 환자의 합병증 또 만드는 위험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이제 이러한 그 손발톱 우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분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또 너무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또 예외적으로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러한 무좀 항진균제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강적인 우선 치료 순위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의 어떤 이득을 잘 살펴서 치료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이 몸의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는 자가 전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손발톱이 변형되기도 하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발톱 무좀 자체로 인해서
1: 네.
0: 손발톱이 뭐 이렇게 두꺼워지고. 또 이렇게 잘 부서지기 쉬운 그런 형태가 된다든지
1: 네.
0: 또 모양이 매끈한 형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 또 이렇게 외모적으로 이제 색깔도 변색이 된다든지
1: 네.
0: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소실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고 우리 손발톱 생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또 기저부가 또 손상이 되게 되면 또 2차적인 손발톱 모양의 변형이 또 좀 오래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손발톱 무좀으로 치료 중인 분들이 꼭 지켜야 하는 부분들 짚어주세요.
0: 네, 우선 복약하시고 뭐 또 이렇게 바르고 하는 치료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
1: 네. 네,
0: 가급적이면 기간을 지켜서 충분히 끝까지 하시는 것이 좋겠고
1: 네.
0: 또 일부 환자분들은 드시다가 또 이제 간이나 전신적인 부담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권고하는 중간 점검, 혈액 검사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1: 네.
0: 또 이제 치료를 잘 하더라도 이제 생활 환경을 통해서 본인이나 또 주변에 감염이 되거나 또 재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손발을 잘 건조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다른 가족들과 공유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분리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고 또 이제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 또 우리 뭐 레이저 같은 보조요법 또 비용도 좀 들지만 이런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의사와 상의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손발톱 무좀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두의 김밥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4개 관용구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술어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관용구 골격이 이리하다, 날 이리하다, 핏대가 이리하다, 무대에 이리하다.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순우리말 동사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서다입니다. 골격이 서다는 어떤 일을 형성할 때 기본 줄거리와 틀이 이루어지다를 뜻하고, 예를 들어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골격이 서 있나?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날서다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연장의 날이 날카로워지다를 뜻하는 경우엔 숫돌에 갈아 날이 선 칼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성격이나 표현, 판단력 따위가 날카롭다라는 뜻으로 쓴다면 그의 말은 날이 서고 조리가 분명하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따위의 기세가 세차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경우엔 겨울이라 그런지 바람에 날이 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핏대가 서다는 매우 화가 나거나 흥분하여 목에 핏대에 피가 몰리고 얼굴이 붉어지다고, 무대에 서다는 공연에 참가하단데 무대에 오르다와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영은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금융코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전문가의 금융코칭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지원인의 금전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해서 안정적인 금전관리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 주체성을 갖기 어려운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발달장애인도 경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이 금전관리와 관련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업이 이런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

0: 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1: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0: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1: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법이든 관습이든 정해진 규칙을 지킨다면 서로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죠. 그 원칙을 무시하기에 대립하게 되고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오늘 연극이야기에서 만나볼 작품,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는 체육복을 입어야 한다는 당연한 규칙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다룬 작품 원칙입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최정철의 My Love.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공연 이야기 홍콩 극작가 거융캉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작품 원칙 만나봅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최근 우리 사회 학교는 아주 첨예한 가치관의 갈등 현장이 되었는데 연극 원칙도 교육과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요?
2: 네, 이 작품은 홍콩 작품입니다. 거융캉이라는 극작가가 2015년에 쓴 작품인데 당시에 대학교 과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2013년쯤에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제 학교 안에서 있었던 인사 교체 갈등이 있었고 그것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조금 발전시켜서 2015년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홍콩에서 초연을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2024년에 처음에 낭독 공연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지난해 이제 한국적 상황에 맞춰서 각색한 그 본 공연이 공연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홍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한국의 상황을 적절히 믹스매치해가지고 한국 관객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우리 시대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작품으로 완성이 됐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어떤 이제 신임 교장으로 부임한 사람이 있는데 이연조라는 여성 교장이거든요. 이 이연조 교장이 와서 이제 이 학교에 새로운 교칙을 이제 도입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칙 하나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어떤 평교사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교장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그동안 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교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달라요.
1: 네.
2: 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돌하는 가치관들이 있고 결국에는 인사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하나의 규칙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안에 있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가치관을 질문하는 그런 작품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 새 규칙은 어떤 거였나요?
2: 굉장히 심플한데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운동장에서 체육복을 입으라는 얘기였어요. 그 교복을 입고 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어떤 체육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체육복을 입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운동장에 나가는 게 체육 시간에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2: 뭐 체육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이니까 애들이 옷을 갈아입고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뭐 쉬는 시간에 나간다거나 점심 시간에 나간다거나 이러면 애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뭐 쉬는 시간 10분에 운동장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10분 사이에 옷 한번 갈아입고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1: 안 교복을 갖고 있고
2: 그렇죠. 안 나가게 되죠. 체육복을 뭐 운동장에서 입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에는 또 어떻게 보면 교실 안에서 체육복을 입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치마 안에 그냥 체육복 바지 입고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 교장 선생님이 너무 빡빡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운동장이든 학교 교실에서든 원칙에 이 규칙에 맞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는 애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벌점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은 이 원칙을 입각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또 있는 거죠. 근데 그쪽은 이제 강정구 교장, 교감이라는 분인데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갈등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결국에는 이제 체육복을 입냐 마냐에 대한 것으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 장면을 현장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3: 체육복 안 입었다고 점수를 까는 건 솔직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4: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체육활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운동할 때는 체육복을 입으라는 규칙이 문제가 있습니까?
3: 아니요. 그냥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규칙에도 유두리가 좀 있어야죠.
4: 원칙은 원칙입니다. 규칙을 만들어 놓고선 누군 단속하고 누군 안 하면 규칙을 지킨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공정하지 않죠.
3: 교장 선생님의 기쁜 뜻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4: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3: 상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겠죠.
4: 선생님, 불만 있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3: 불만 없습니다. 까라면 까야죠. 자!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1: 네, 학교를 대하는 교장과 교감의 가치관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다르다는 게.
2: 두 사람의 이렇게 목소리 톤도 굉장히 다르죠.
1: 네.
2: 그래서 이현주 교장이 중시하는 것은 법과 절차, 그리고 뭐 대학 진학률 같은 그런 수치화된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강정규 교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사립학교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8년간 이 학교에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굉장히 단단한 유대감을 쌓아온 사람이고, 뭐 졸업한 이후에도 이 선생님을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선생님입니다. 보통 이제 자율성과 융통성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작품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아이들이 오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데, 애들이 등장하면서 뭐 거기 있는 그 교감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하고 뭐 농담 따먹기도 하고 막 하이파이브하면서 막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 결국에는 이 이현주 교장 이 오기 전에 학교는 너무나 이제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현주 교장이 오면서 이제 굉장히 독단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게 되고, 당연히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가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교장이라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학교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1: 네, 어떤 사고였나요?
2: 이 작품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동아리가 나오는데, 마라톤부가 있어요. 그 마라톤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정규 고감이 이제 그 지도교사로 하고 있었는데, 이 마라톤부원이 훈련하던 도중에 이제 버스에 치이는 그런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학교 안에서만 훈련을 했으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이 운동장과 뒷산을 다 애들을 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동장만 뛰는 건 이제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일정한 규정으로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러닝하는 데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10년간 유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어떤 안전사고가 있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뒷산까지 따라갔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교사가 부재한 상태로 아이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몇 명이 이탈을 하면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생이 다쳤고 이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어야 할 선생이 거기에 같이 있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교감을 중학교로 전출시키려고 합니다.
1: 그 이후에 교장을 향한 주변의 불만이 더욱더 거세졌겠네요?
2: 네.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편교사나 학생들에게 교감 선생님의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선택을 해서 이제 중학교로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교장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 계기로 이 이현주 교장이 하고 있는 학교 운영 방식을 이제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나서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그 들어보신 말 중에 이제 까라면 까야죠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 선생님이 이제 학생부장 천성일 선생님입니다.
1: 네.
2: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건 지시에 따르기는 하지만 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감이 그 중학교로 가기로 선택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교장이 은근한 강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동료 교사들과 같이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라엘이라는 학생회장이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거부에 앞장서게 되고, 심지어 이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실제로 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0: 까지도 이 수업 거부에 동참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1: 뭐 천성일 선생이나 김나일 학생 같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물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이제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이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라톤 부원이기도 하고 학생신문 편집장이기도 한 양준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준이도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신문에 이제 본인이 사설을 쓰게 돼요. 근데 그 사설에 이제 트럼프 정권을 비판하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자기의 의견과 다르면 모두를 배제하는 이런 게 독재자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트럼프를 빗대서 이제 교장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낸 셈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배포되기 전에 그 신문을 먼저 받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아침에 등교하는 그 양준이 앞에 나타나서 이 사설을 네가 썼냐 막 이런 식으로 묻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 혹시 마이클 샌달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읽어봤나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책 안에 나와 있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이제 어떤 험지에서 한 명의 미군을 구출해야 되는 이제 미군 특수부대 부원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지나가는 양치기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봤을 때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양치기를 살려둬야 되는가 죽여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이제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교장이 묻게 되는 거죠. 사실 양준이는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는 객관적으로 어떤 입장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듣고 라엘이가 이제 수업 거부에 같이 동참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본인이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죠. 뭐 교장의 입장을 옹호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수업 거부에 참여하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양준이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중립이라는 것은 한쪽이 더 치우쳐 있다라는 말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양한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로 선택하는가 그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작품이 이 원칙이라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교사와 학생들이 이런 여러 행동에 나선 이후에 교장이 좀 태도가 바뀌었나요?
0: 전혀 안 바뀌어요. 예, 끝까지 자기의 의견을 거의 감정적 동요 없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거든요. 그 천성일 선생님이 이제 사직서를 가지고 와서 동료 교사들도 이렇게 사직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 모든 사직서를 받아서 수리를 하고 바로 교육청에 전화해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 채용해달라고. 그 보는 앞에서 바로 그렇게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교장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다 빠진다라는 거는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는 것이 박탈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향성은 다를 수 있지만 교장 역시도 학생을 본질로 삼고 있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현조가 이제 이 학교에 부임한 것 자체도 이게 사립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국적인 상황으로 각색을 하면서 경기도 일기 신도시에 새로 만들어진 사립학교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립학교가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학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립학교 안에서도 이제 이사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재단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현조가 이 학교에 부임한 거는 이제 그 이사단 안에서 봤을 때 학교가 더 이상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 수가 당연히 늘어날 수가 없고 그 과정 안에서 대학 진학률 역시 점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학부모의 요구도 있을 거고 대학 진학을 해야만 어떤 사회생활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현실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대 다수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교장은 자기의 뜻을 계속해서 관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잘 드러내는 부분이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학부모 간담회 장면이 있거든요.
1: 네.
0: 이 장면을 현장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은 무엇인가? 진정 학생들을 위하는 교육은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 고민해왔습니다.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현조 선생님께서 교장으로 부임하시고 난 뒤 우리 학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

0: 학교가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그 학교가 맞습니까?
1: 우리 학생들은 이런 교장 선생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좋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할 차례인 것 같네요. 교사들의 항의성 사직도 학생들의 수업과보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결정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떼법을 쓰면서 학교의 시스템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3: 교감 선생님은 저와 한결이가 둘레길을 벗어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치만 최종 결정은 저희가 했습니다. 만약 교감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저와 한결이도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4: 네, 각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인상적인 작품인 것 같아요.
5: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준호 연출이 이제 작품을 이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균형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 네.
5: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이현조 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적으로 몰리기가 가장 좋은 인물이죠.
4: 그렇죠.
5: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품이 너무 기울면 이제 교장은 완전한 악인으로 빠져서 이 사람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제 이 다섯 명의 인물들이 각자의 처한 위치라든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행동 방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대의 뭐 어떤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다거나 뭐 어떤 움직임이 많거나 그런 작품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우들의 대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대사가 그 가치관이 굉장히 잘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현장음에서도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딕션이 좋으세요. 뭐 연기를
4: 네,
5: 딕션 좋게 그 말이 하나하나 다 꽂히게 이야기를 해주죠.
4: 진짜 교장 선생님 같아요.
5: 네, 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 말이 약간 현혹이 될 때가 있어요.
4: 그러니까요.
5: 네, 그래서 그 이런 균형감이 굉장히 좋고 그렇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깔아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관객들에게 누가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해보는 거죠. 이 교장 역시도 이제 학교 재단 안에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이제 어떤 톱니바퀴 중에 하나라는 것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이 없다면 또 학생과 선생 사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학교가 어떤 하나의 작은 사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원칙이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4: 네.
5: 그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는 게 이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4: 네, 제일 중요한 건 뭔가 문제라는 게 인식됐을 때 좀 질문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5: 맞아요. 이 작품이 그 전에는 이제 이 이현조 교장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자유롭게 질문하는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현조 교장이 오면서 선생님들도 더 이상 질문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결국에 이제 교칙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교칙을 잘 들여다보면 그 교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교사들의 어떤 의견이 들어간 게 전혀 없어요. 학생들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간 게 없고.
4: 네. 그러니까
5: 결국엔 논의 없이 갑자기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또 이 원칙만을 내세우느라 원칙이 이제 보지 못하는 다른 사각지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원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치관들이 충돌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4: 공연은 어디서 언제까지 열리나요?
5: 네, 이 작품은 6월 14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 111에서 계속됩니다.
4: 오늘 공연 이야기 단순한 규칙에서 시작된 갈등을 다룬 작품 원칙 함께했습니다. 공연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4: 샤키라의 Try Everything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모두가 시인을 꿈꾸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시 이야기 오늘은 이장옥 시인의 시집 정오의 희망곡 만나볼게요. 이영주 시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이영주 시인이 늘 시를 한번 일단 써보라고 자꾸 권유를 하시는데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좀 시를 쓰더라 감각이 있더라 하는 사람이 좀 분명히 있긴 하죠.
2: 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본 결과 뭐 재능이라는 느낌까지 이야기할 건 아닌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적 어법이 뭔지 좀 빨리 캐치하는 분들. 그러니까 수많은 또 독서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모두 글을 잘 쓰진 않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시집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들이 시를 썼을 때 다 잘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이 읽으면 결국은 잘 쓰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몇 권 안 읽었는데 아 시를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좀 빨리 캐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 환경이 조성되면 확실히 시를 좀 빨리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최근에 제가 그 모자부사라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2: 아 그러셨구나.
1: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 형님이 또 시인이잖아요.
2: 아 전 안 네. 봐서.
1: 보세요. 엄청 좋으실 거예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장면에서 그 형이 썼던 시를 이렇게 읊는 장면이 나와요. 옆에 심지어 자막이 같이 떠요. 시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한 줄씩 한 줄씩. 근데 아 시가 진짜 좋은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일상의 시가 이렇게 함께하니까 굉장히 각박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네. 시가 나오니까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2: 마음이 네. 위안이 되고.
1: 아마 이 시, 그 드라마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시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예. 거기서 그 형님 보니까 네. 아픔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2: 시를 잘 그런 얘기를 할 거. 네. 상처와 고통이 네. 있는 사람들이
1: 깊으면 예. 깊을수록 시가 네.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 미안하지만 그렇더라고요.
2: 네.
1: 자, 맞아요. 이장옥 시인의 시집을 들고 오셨다고요?
2: 네. 이장옥 시인의 정오의 희망곡이라는 시집인데요. 거기서 전선들 근하신년 정오의 희망곡 5회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정오의 희망곡이 KBS 프로그램
2: 지금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그쵸? MBC인 것 같아요.
1: MBC군요. 네. 어쨌든 굉장히 오래 했던 프로그램
2: 네,
1: 이름인데
2: 저도 기억이 납니다.
1: 아, 그걸 또 이제 시로 표현을 하셨군요. 네. 이장옥 시인은 어떤 작가인가요?
2: 이장옥 시인은 94년 현대문학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는 내 잠속의 모래산, 정오의 희망곡, 생년월일, 영원히 아니라서 가능한, 동물입니다. 무엇일까요? 음악집 이렇게 있고요. 소설도 쓰셨는데 소설은 칼로와 유쾌한 악마들, 뜨거운 6월의 바다와 중독자들 등등이 있습니다. 2016년 대산문학상, 2014년 김유정문학상, 2011년 문지문학상, 2005년 문학수첩 작가상 등을 수상하셨는데 네.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소설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인인데 네. 어느 순간부터 소설을 써서 소설을 엄청 많이 쓰셨어요.
1: 그렇군요.
2: 장편 소설도 많이 내고 단편집도 많이 내고 또 계속 뭐 이상문학상이라든지 이런 문학상 후보로도 오르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비평도 하십니다.
1: 뭐 팔방미인이시네요.
2: 네, 그래서 상당히 이 비평 시인이니까 비평을 만약에 예를 들어 시집 비평을 쓴다고 하면 저는 어떤 시집은 이장옥 시인의 해설을 읽고 다시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1: 예리하시군요.
2: 네, 그 정도로 비평도 굉장한 수준에 올라가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시 소설 비평을 다 하시는데 이분이 네. 결국 어떤 전공의 교수님 될까? 모두 궁금했는데 소설 쪽이 되셔가지고 아마도 이장옥 시인을 생각하고 이 학교의 대학원을 많이 가실 수 있는데 소설이 전공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그렇군요. 또 그런 분이 쓴 시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네. 어떤 시부터 만나볼까요?
2: 네, 전선들이라는 시입니다. 전선들, 이장욱. 우리는 완고하게 연결돼 있다. 우리는 서로 통한다. 전봇대 꽃대기에 올라가 있는 배선공이 어디론가 신호를 보낸다. 고도 8,000m의 기류에 메인 구름처럼 우리는 멍하니 상공을 치어다본다. 너와 단절되고 싶어. 네가 그리워. 터스 한 마리가 전선 위에 앉아 무언가 결정적으로 제 몸의 내부를 통과할 때까지 관망하고 있다.
1: 네, 아 요즘에 그러고 보니까 도시에서 전봇대 본 적이 참 오래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 네, 맞습니다.
1: 정말 이렇게 복잡하게 전선 연결된 전봇대처럼 서로 연결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2: 네, 이 시집이 두 번째 시집이시거든요.
1: 네.
2: 그래서 시집 자체가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당시에 이제 전선들에 대한 감각이랄까? 이런 것들이 한참 시에 많이 나올 때예요. 지금 찾아봤는데 2006년에 나온 시집이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뭐 전선을 통해서 연결되고 혹은 이것이 이제 뭐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런 것들을 시나 소설 안에서 굉장히 많이 표현하던 시기였고
1: 네.
2: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각에 집중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서로 완고하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감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너에 대한 감각을 나와 자꾸 완고하게 연결돼 있다면 동일화시켜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너의 모습을 못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너만 있는 거고.
1: 너무 가까이 묶여 있어서.
2: 네. 친밀할수록 약간 상대방을 모르게 되잖아요.
1: 그럴 수 있죠.
2: 그 안에 나의 감정만 더 씌워지니까. 그래서 이 시에서도 보면 너와 단절된다라고 하는 감각이 결국은 너를 그리워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좀 많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1: 단절되고 싶을 만큼 그립다는 거는 그만큼 또 정이 있다는 거겠죠?
2: 네. 그래서 너무 사실은 서로의 존재감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단절이 됨으로 인해서 너라고 하는 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더 그리워할 수 있고 또 너와 나의 관계는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서 어쩌면 이 아이러니가 이장욱 씨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바로바로 뒤집히는 역설의 방식이잖아요.
1: 네.
2: 단절되고 싶어? 그리워? 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어떤 재미있는 요소를 또 우리에게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1: 터세가 무언가 제 몸을 통과할 때까지 관망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걸 관망하는 걸까요?
2: 네. 터세의 한 마리가 전선이 앉아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언가 결정적으로 제 몸의 내부를 통과할 때까지 이런 구절이 있어요.
1: 네.
2: 결정적인 게 뭘까? 그걸 알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에요라고 시인이 말해주면 편한데.
1: 네. 각자 그거는 또 네. 해석하는 건가요?
2: 자기마다
1: 읽는 사람의 뭐
2: 다르니까. 결정적으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다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결정적인 것이 통과를 했을 때 달라지잖아요, 존재가. 그러니까 그걸 관망하고 있는 새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결정적인 것이 내 몸을 통과하기를 기다리는 게 삶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두 번째 시 만나보죠.
2: 네. 근하신년이라는 시입니다. 근하신년, 코끼리 군의 엽서. 이장욱. 너에게 나는 소문이다. 나는 사라지지 않지. 나는 종로 상공을 떠가는 비닐봉지처럼 유연해. 자동차들이 착지점을 통과한다. 나는 자꾸 몸무게가 제로에 가까워져. 밤새 고개를 들고 열심히 너를 떠올렸다. 속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물과 사물 사이에 거리가 있을 뿐. 나는 아무 때나 정지할 수 있다. 완벽하게 복고적인 정신으로 충만하고 싶어. 가령 부르주아에 대한 고전적인 적의 같은 것, 나를 지배하는 기압골의 이동 경로, 혹은 저녁 8시 홈드라마의 웃음. 나는 명랑해질 것이다. 교보문고 상공의 순간 정지한 비닐봉지. 비닐의 몸을 통과하는 무한한 확률들. 우리는 유리해지지 말자. 널 사랑해.
1: 네, 너에게 나는 소문이다 로 시작이 됐는데 너에게 나라는 존재가 그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2: 네. 희미하죠.
1: 네, 그러니까요. 슬프네요.
2: 네, 이게 우리가 소문을 통해서 다가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경우들 있죠. 그리고 나라는 실체를 너가 보기도 전에 소문을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했다. 파악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먼저 시작인 것 같아요. 관계가 실제로 만나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는 케이스들이 꽤 있고, 사실은 여기서는 화자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체성 자체가 이제 비닐봉지로 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이제 뜬 소문처럼 이렇게 떠돌는 존재여서 너의 옆에 딱 붙어 있는 실체라기보다 계속 소문과 떠 있는 비닐봉지 같은 이런 어떤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네. 그 너에게 비닐봉지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이제는 명랑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2: 네. 이 비닐봉지가 공중에 떠 있을 때 바람이 불면 막 날아다니는데
1: 네.
2: 그게 명랑한 어떤 운동성? 이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슬플수록 괜찮아 웃어 명랑하게 살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이러니한 감각 이런 것들이 이장우 씨의 특징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0: 그 근하신년이랑 엽서는 알겠는데 코끼리군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양한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데이빗 린치의 엘리펀트맨이라고 하는 영화도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어떤 희귀성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외모를 기형으로 만들어서 코끼리맨으로 불렸던 사람에 대한 영화인데 그걸 보면 결국은 외모의 기형성보다 내면이 가지고 있는 깊이, 감수성, 아름다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기질인데 그런 엘리펀트맨을 사람들이 외모 때문에 외면하고 그랬지만 마지막에 그 사람은 매우 행복하게 죽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코끼리군과 좀 감수성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다음 시 만나볼게요.
0: 네, 드디어 정오의 희망곡이라는 시를 네. 준비해봤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이장우. 우리는 우호적이다. 분별이 없었다. 누구나 종말을 향해 나아갔다. 당신은 사랑을 잃고 나는 줄넘기를 했다. 내 영혼의 최저 고도에서 넘실거리는 음악. 음악은 정오의 희망곡. 우리는 언제나 정기적으로 흘러갔다. 누군가 지상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냉소적인 자들은 세상을 움직였다. 거리에는 키스신이 그려진 극장 간판이 걸려있고 가을은 순조롭게 깊어갔다. 나는 사랑을 잃고 당신은 줄넘기를 하고 음악은 정오의 희망곡. 냉소적인 자들을 위해 우리는 최후까지 정오의 허공을 날아다녔다.
1: 네. 우호적이다. 또 분별력이 없었다. 당신은 사랑을 잃고 나는 줄넘기를 했다. 이렇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네요.
0: 네. 이런 그 시적 어법 자체가 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장우 씨는 스타일인 것 같고 우호적인데 분별이 없고 그러니까 원래 우호적인 게 어떻게 보면 분별이 없을수록 우호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분별하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우호적이게 되기보다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대립이 오히려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사랑을 잃었을 때 당신이 나는 줄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뭔가 나는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이고 당신은 슬픔에 빠져 있고 이런 건데 뒤로 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내가 사랑을 잃고 당신은 줄넘기를 했다. 이렇게.
1: 그러게요.
0: 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사실은 이 슬픔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고 또 슬픔이 전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이런 어떤 아이러니한 감각들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해요.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봄에는 이랬지만 가을엔 또 상황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보다 어떤 생활의 요소를 핵심적으로 딱딱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거를 또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냉소적인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냉소적인 자들을 위해서 최후까지 정오의 허공을 날아다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0: 네.
1: 냉소적인 자들이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서 좀 서글퍼지네요.
0: 네. 그렇기도 하네요. 사실 그 냉소적인 자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부분 분별 없이 우호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의미에서는 냉소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분별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세상을 좀 바꿔가는 어떤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은 사랑보다는 냉소적인 어떤 태도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더 좀 우리가 끌어안기 힘든 힘을 또 가지고 네.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감정에 또 휘말리다 보면 일하기 힘드니까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유명한 CEO들이 네, 상당히 공감력이 좀
1: 떨어지나
0: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1: 글쎄 뭐 딴 거 모르겠지만 시를 쓰긴 힘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좀 아픔이 있어야 시가 나오니까
0: 네, 상처와 고통이

0: 맞아요. 한 편 더 만나볼게요.
1: 네, 오해라는 시입니다. 오해, 이장욱. 나는 오해될 것이다. 너에게도, 바람에게도, 달력에게도. 나는 오해될 것이다. 아침 식탁에서, 신호등 앞에서, 기나긴 터널을 뚫고 지금 막 지상으로 나온 전철 안에서. 결국 나는 나를 비껴갈 것이다. 갑자기 쏟아지는 햇빛이 내 생각을 휘감아 반대편 창문으로 몰려가는데, 내 생각 안에 있던 너와 바람과 용의자와 국제면 하단의 보트 피플들이 강물 위에 점점이 빛나는데, 너와 바람과 햇빛이 참지 못한 나는 오전 8시 순환선의 속도 안에 약간 비스듬한 자세로 고정되는 중. 일생을 오해받는 자들 고개를 기울인 채 다른 세상을 떠돌고 있다. 누군가 내 짧은 꿈속에 가볍게 손을 집어넣는다.
0: 네, 처음에 오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 이제 용의자에서부터 보트피플까지 뭔가 약간 초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했더니 뭐 꿈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1: 네, 꿈속에서 있는 장면같이 여겨지기도 하는데, 뭐 앞부분을 보면 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오해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필립 로스라고 한 소설가의 작품의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오해를 하고 필생을 다해 결국은 오해를 한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네. 그 이해되는 과정 중에 오해가 어떻게 보면은 이해로 잘못 여겨지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해받기를 원할수록 더 오해되는 상황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꿈속의 꼭 장면만은 아니고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시인의 인식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당시에 또 뭐 국제면 하단의 보트 피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또 신문을 읽으니까 용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보트 피플 얘기가 나오는 시대였던 것이죠. 요즘은 거의 없죠. 이런 그렇죠. 어떤 경우가 예. 대체로는 이제 뭐 국제 난민이 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시대상도 좀 살펴볼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꿈속에 손을 넣었다 하나로 현실과 꿈으로 확장시키는 요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0: 네, 일생을 오해받는 자들 고개를 기울인 채 다른 세상을 떠돌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1: 아마도 앞에 나오는 용의자나 보트 피플들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사회면에 실리는 이런 여러 좀 사회적 약자들 혹은 뭐 고향에서 자신의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러면 살고 있는 어떤 생활적 요소라기보다는 다른 세상을 계속 떠도는 느낌으로 평생을 그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감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오늘 시 이야기는 이장욱 시인의 시집 정오의 희망곡 만나봤습니다. 이형주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최유리의 바다 이어드릴게요.

해마다 6월이면 최승자. 해마다 6월이면 당신 그늘 아래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내일 열겠다고 내일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닫고 또 닫고 또 닫으면서 뒷걸음질 치는 이 진행성 퇴화의 삶. 그 짬과 짬 사이에 해마다 6월에는 당신 그늘 아래 한번 푸근히 누웠다 가고 싶습니다. 언제나 리허설 없는 개막이었던 당신의 삶은 눈치챘었겠죠. 내 삶이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오만과 교만의 리허설 뿐이라는 것을. 오늘도 극장문은 열리지 않았고 저 혼자 숨어서 하는 리허설 뿐이로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나는 간다. 에고 에고 나는 간다. 뜨거운 6월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땀을 식혀갈 수 있는 여유가 또 다른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최승자 시인의 해마다 6월이면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디네슨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요리는 오감의 예술이자 관계의 예술입니다. 향으로 먼저 다가오고 혀로 머물고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의 온도를 바꿉니다. 무엇보다 요리는 대개 함께 먹는 예술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같은 시간, 같은 향기, 같은 접시를 공유하는 예술이지요. 바베트의 만찬은 그래서 완전히 관계적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다시 식탁에 앉힌 것입니다. 바베트의 요리는 아름다움과 선함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서 탄생한 예술입니다. 누가 몰라본다고 해서 재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심이 무가치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자기 실현은 오히려 타인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 예술을 완전히 실현했을 때 기쁨을 느낀 것은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두가 변화했고 화해했고 조금 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때 다른 삶을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들도 우리가 거절한 것들도 모두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마르티나가 젊은 시절 거절한 사랑, 필리파가 포기했던 음악까지도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녀들 안에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은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신비롭게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대한 예술가 바베트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다 알지 못하는 수고를 오래 해온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몫을 묵묵히 감당해온 사람, 자기 안에 큰 세계를 품고도 말없이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소설은 깊은 위로가 됩니다. 바베트가 차린 식탁은 저녁상이 아니라 오래 닫혀있던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건넨 것은 단지 수프나 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것은 존엄, 환대, 예술, 은총이었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마음에도 바베트가 차려놓은 식탁, 그 위에 작은 촛불 하나가 오래오래 반짝이기를 바랍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의 독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자 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데이지 파일을 귀로 듣기도 하고 사람이 직접 낭독한 오디오북을 듣기도 하죠. 또 저시력인 분들은 큰 글자 도서를 읽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유형의 대체 도서로 마련된 책 중에 오디오북으로 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신간 오디오북을 몇 권 소개합니다. 책 자체는 고전입니다만 최근에 오디오북으로 제작된 건데요. 고전 보급에 힘쓰고 있는 비영리단체 올제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빈철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해서 경북 점자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소설책이나 에세이, 오디오북은 다른 점자 도서관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고전은 귀한 자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책들 경북 점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웰북 사이트에서 읽어볼 수 있거든요.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054-277-2998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12일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윤상이 부릅니다. 한 걸음 더.

0: 네, 안녕하세요. 플라멩고 댄서 양서연입니다. 사실 저는 약간 잔존 시력이 있는 약식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춤을 추기도 했고 지금 장애인 모델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요가를 하면서 이제 몸을 다지고 제가 이제 뭔가를 몸으로 쓰는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시각장애인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또 그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삶을 새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시작은 했는데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해볼까 하고 있어요. 요가 클래스가 있고요. 워킹 클래스가 있고 댄스가 있고 이제 플라멩코 같은 경우에는 배우고 싶다 하면 또 그분들을 중심으로 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제 생각 중에 있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와서 몸을 한번 쓰고 하면 기분이 달라지고 또 내 스스로 처음에 안 됐던 게 나아지는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성취감 그런 거를 한번 느껴보았으면 해서 제가 19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과정이 있잖아요. 삶이 좀 달라지거든요.
1: 플라멩고 댄서 양서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춤을 추는 일도 했고 장애인 모델이나 요가도 해왔던 걸 바탕으로 댄스, 워킹, 요가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뭔가 배우면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삶이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 중도에 실명한 분들 중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하면서 더 이상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분들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걸 배우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기초 재활 교육 꼭 받으시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재능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트와이스가 부르는 알콜 프리, 태연이 부르는 위켄드.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합니다.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좋아하게 되면 그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좀 식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네.
0: 신세미 씨는 어떠세요?
1: 네. 저도 그게 제 고질병일 정도로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 마음이 확 식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0: 그거 어떻게 고치지?
1: 그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 사람을 이제 다시 좋아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0: 그냥 어떻게 보면 빨리 질리는 게 아닐까요?
1: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혹시 그러면은 나만 좋아하는 가수, 나만 감춰두고 몰랐으면 좋겠다.
1: 네.
0: 있어요?
1: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물상자에 이제 꽁꽁 감춰두고 저만 즐기고 싶은 가수들이 한 세네 팀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오늘 그 알려주시는 거예요?
1: 아닙니다. 오늘은 또 비밀로 하고 제가 조금 더 이 가수들이 유명해졌을 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아, 내가 이제 그 보물상자에서 꺼내도 될 때?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사실 노래를 듣기 전에 이제 노래의 곡 제목만 봤을 때 이 곡이 어떤 내용이겠구나, 또 어떤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곡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짐작이 될 때가 있는데요.
0: 있죠.
1: 약간 단서처럼 그쵸, 제목을 그쵸. 보게 예. 되는 거죠. 근데 가끔 같은 제목을 가진 곡인데 서로 막상 내용물을 들여다봤을 때 분위기가 전혀 다르거나 뭐 가사가 전혀 다르거나 이럴 때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제목 다른 노래를 주제로 음악 골라봤습니다.
0: 제목은 같은데 완전 다른 분위기, 그죠?
1: 네.
0: 그런 노래들인데 첫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아무래도 제목부터 먼저 얘기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곡으로는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당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 이런 굉장히 로맨틱한 네네. 그런 사랑 노래인데 빌리 조엘이 73년도에 피아노맨으로 크게 히트를 하고 나서 77년도에 이제 두 번째 초대형 히트곡을 갖게 해준 곡입니다.
0: 진짜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Just the way you are. 있는 그대로에도.
1: 네. 예,
0: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맞죠?
1: 맞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사실 제목부터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겠구나. 그 여인을 위해서 쓴 곡이겠구나. 이런 건데요. 빌리 조엘의 당시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0: 잠깐만요. 당시 부인?
1: 네.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0: 아, 예, 예, 예. 예,
1: 부인이 더 있습니다.
0: 순간 걸려가지고.
1: 네.
0: 예, 예, 예.
1: 이 당시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웨버라는 인물을 위해서 이 곡을 썼는데요. 이제 두 사람은 73년도에 결혼해서 이제 82년도까지 약 10년 정도를 살았고요. 사실 빌리 조엘이 그 이후에 세 번이나 더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이 엘리자베스 웨버라는 인물은 이제 빌리 조엘의 전성기 시절을 이끌어준 매니저이기도 했고요. 예, 또 아내였다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특별합니다.
0: 그러면은 이제 세 번을 더해서 총 네 번 했으니까 이제 Just the Way You Are가 네 개 1, 2, 3, 4가 있나 네, 죄송합니다.
1: 정말 그런데 명곡이기 때문에
0: 아,
1: 아무래도
0: 그렇죠.
1: 이 한 곡으로 남긴 것 같아요.
0: 주인공은 한 명이 확실하고
1: 맞아요. 네. 게다가 뮤즈도 이 엘리자베스 웨버가 한 명인데요. 이 곡을 뮤즈로 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빌리 조엘이 자신의 아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이 곡을 써놓고서는 녹음하고 나니까 막상 이 곡에 확신이 안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묵혀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주변에서도 곡이 너무 서정적이지 않아?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당시 아내이자 매니저였던 그 엘리자베스가 이 곡은 될 거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이 결국에는 스트레인저라는 앨범의 두 번째 싱글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이 곡이 발표되자마자 진짜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빌리 조엘의 가장 큰 히트곡 중 하나가 되는데요. 이렇게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리 조엘은 엘리자베스 웨버랑 이혼 후에 이 곡을 거의 20년 가까이 라이브 무대에서는 부르지 않았던 네, 그런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
0: 와.

0: 그 와중에 아 그렇군요. 빌리 조엘이 또 진심이었네요.
1: 네.
0: 근데 제 노래에는 죄가 없는데 그죠? 라이브 무대에선 듣지 못했던 그곡 오늘 들어보시죠. 빌리 조엘이 부릅니다. Just the way you are.

0: 그러니까 이게 20년 동안 못 불렀잖아요.
1: 네.
0: 왜냐면 그 뒤에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결혼. 왠지 좀 그 현 부인들이 싫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0: 네, 네, 네. 다음은 또 어떤 말인가요?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1: 네.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Just the Way You Are이라는 제목을 가진 또 다른 곡을 들어봐야겠는데요. 아. 브루노 마스의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예.
1: 네,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은 2010년에 나온 브루노 마스의 심지어 데뷔곡이었는데요. 사실 브루노 마스는 좀 약간 좀 반전이 있거나 아니면 복잡한 가사보다는 좀 처음부터 곡의 핵심을 이제 들려주는 그런 곡들을 좀 쓰고 싶었다고 해요. 네. 이를테면 에릭 클랩튼의 Wonderful Tonight이라는 곡. 이나 네. 아니면 조카커의 You Are So Beautiful 같은 곡들을 자신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제 탄생한 곡이 바로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Just the Way You Are이라는 곡이고요. 사실 브루노 마스가 과거에는 이제 꿀성대라는 또 별명으로 불렸었는데
0: 아, 지금은 아닌가요?
1: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장르 음악의 대부로 불리더라고요.
0: 네.
1: 이런 브루노 마스의 달콤한 목소리랑 만나서 신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곡이 또 차트 1위까지 오르는 그런 기염을 보여줬고요.
0: 네.
1: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토이의 뜨거운 안녕이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의 제목을 보면 안녕이 언제 가장 뜨거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0: 뜨겁다.
1: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인

0: 이별하는 순간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1: 저는 만나는 그 순간을 생각했는데.
0: 그러니까요. 어떤 순간이 될 수 있을까 좀 상상을 하게 중간.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하는 날.
1: 무슨 눈물 흘리며 이별을 욕을 하면서 이별하지 서로.
0: 하지만 이 곡에서는 네. 너무나 착하게도 이제 우리의 아름다웠던 추억도 상기하면서 이제 눈물로 삼키면서 보내준다 이런 메시지를 네. 또 담고 있는데 심지어 이 곡은 또 반짝거리는 이런 신디사이저 연주를 써가지고 슬픔보다는 좀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어떤 소중함, 고마움을 더 부각시켜서 좀 아름답고 찬란한 느낌이 동시에 드는 곡입니다.
1: 네, 들어보시죠.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토이의 뜨거운 안녕 이어서 듣습니다.

0: 네, 방금 토이의 뜨거운 안녕을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곡과 제목이 같은 다른 곡을 준비하신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잔이리의 뜨거운 안녕 준비했는데요. 네. 이 곡의 가사가 참 절절해요. 사랑하지만 기어이 가신다면 헤어집시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서는 굉장히 남성다운 그런 남성의 시점에서 쓰여진 이별곡인데요.
0: 자, 제 남성의 입장에서 네. 남성분들 들으시는 분들 진짜 이래야 됩니다. 네.
1: 네, 정말 이별의 정석을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곡인데 사실 이 곡을 나눔가 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우림의 김유나 씨가 부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성의 전유물처럼 느껴진 그 뜨거운 안녕이라는 곡을 정말 여성으로서 멋지게 소화를 했는데 이 당시 이 곡을 어떻게 편곡했냐고 얘기했을 네. 때 자신은 이제 마치 독주를 마시는 느낌으로 이 곡을 해석했다라고 밝힌 게 인상적이었어요.

0: 딱 소름 돋네요.
1: 예. 예. 이제 독주를 마시면 속이 타는 것 같지만 삼키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뜨거운 눈물을 삼으면서 안녕을 말하는 그런 남자의 마음이 이제 느껴졌던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혹시 이어서 들어볼 곡도 뜨거운 안녕인가요?
1: 맞습니다. 네. 이어서 감상할 곡 역시 뜨거운 안녕이라는 제목을 가진 곡인데 네. 이번에는 밴드 크라잉넛의 곡이에요.
0: 느낌 완전 다르겠네요. 네.
1: 이 앞선 두 곡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에서는 이 헤어지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고 발걸음이 가벼울까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0: 안 좋은 관계였나 보다. 네.
1: 그리고 네. 심지어 아까 하신 말씀대로 네. 헤어지는 마당에 사랑한다, 보고 싶단 말이 무슨 소용이냐, 그건 그렇죠. 다 헛소리다 라고 맞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크라잉넛다운 그런 이별 노래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강한 부정은 좀 오히려 긍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헤어져서 막 기쁘다고 하는데 조금은 슬퍼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0: 없지 않아요. 네. 자, 잔일이의 뜨거운 안녕 그리고 크라잉넛의 뜨거운 안녕 같은 제목의 두 곡 이어서 듣습니다.

0: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은 같은 제목 다른 노래라는 주제로 음악 감상하고 있는데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엔 클로저라는 클로저. 제목을 가진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스코틀랜드 밴드인 트래비스의 클로저라는 곡 들어볼 텐데요. 네. 이 곡은 이제 권태로워서 결국에 이별을 택한 커플이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가까워 보자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0: 이별을 번복하는군요.
1: 네. 예. 이 뮤직비디오가 참 재밌는데요. 밴드 멤버들이 마트 직원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다들 좀 권태롭게 동태눈을 하고 뭐 계산도 하고 가격표를 붙이다가 그중에 한 멤버가 곰돌이 탈을 쓰고 전단지를 나눠주다가 네. 갑자기 탈을 벗으면서 이 클로저라는 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음악과 이 사랑의 힘으로 모두가 생태눈으로 돌아오는 그런 좀 잔잔하지만 재밌는 내용의 뮤직비디오인데 이게 마치 이 곡과 좀 비슷한 네네.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들어볼 곡은 니오의 클로저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또 마성의 여인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 끌린다 이런 내용의 댄스 곡이고요. 사실 이 곡을 니오가 실제로 런던에 갔을 때 클럽 몇 군데를 방문을 했는데 연기가 자욱하고 어두운데 그 와중에 신비로운 분위기가 풍기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클럽의 에너지를 좀 이 곡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진짜 그렇게 느껴지는지 이제 들으면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트래비스의 클로저, 니오의 클로저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와, 제목만 같이 이거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네. 진짜 예, 재밌습니다. 다음은 또 누구의 노래 들어보나요?
1: 네, 이번에는 One More Time이라는 제목을 가진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년 전인 여름에 데뷔한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이라는 곡 먼저 듣겠습니다. 이 아이돌 그룹으로서 이제 혼성 멤버를 가진 그룹이 나와서 오?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고
0: 되게 드문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예. 게다가 이 5명 멤버들이 다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네, One More Time이라는 제목을 가진 곡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네. 많은데 이 올데이 프로젝트라는 그룹이 부르는 One More Time은 이제 이 그룹이 청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청춘의 느낌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0: 네, 바로 들어보시죠. 올데이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

0: 자, 금요일에 함께하는 레츠 코뮤지. 오늘은 같은 제목 다른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했는데요. 벌써 마지막 노래 들을 시간입니다. 네.
1: 네, 벌써 마지막 곡인데요. 마지막 곡은 전설의 전자음악 듀오인 다프트 펑크의 One More Time 준비했습니다. 이 곡이 5분이 넘는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 한 번 더 축하하자. 그리고 계속 춤을 추자. 멈추지 말자. 이런 내용인데 진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좋은 음악은 복잡하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제목처럼 한 번 더 듣고 싶어지는 굉장히 매력 있는 곡인데 네. 2000년도에 발표됐을 당시에 전자음악이지만 영국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랐던 곡이기도 합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다프트 펑크의 One More Time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장애 특성별 예방과 대응을 담은 장애인 재난안전 가이드 카드 뉴스를 발행했습니다. 장애인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난정보 역시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 유형별로 다르게 진행돼야 하는데요. 이번 대응이 조금 더 남다른 것은 기존의 3개 유형을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장애인 등록증에 담긴 명칭이 아니라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시각정보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 음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과 정서 및 의미 이해가 어려운 장애인,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낮춰서 이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쉬운 정보를 담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장마나 태풍은 물론이고요. 폭염도 대비해야죠. 특히 음성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문장을 미리 준비하고 평소 119를 비롯한 다양한 신고 방법 챙겨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듀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여름 안에서.

듀스의 여름 안에서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해드리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에서는 김민하 감독의 교생실습이란 영화 준비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례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충남 당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오케스트라 지휘자 권주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케스트라가 뭐 이제 이음 콘서트라고 그래갖고 저희 약간 브랜드 하는 이제 음악회인데 이제 음악회를 1년에 많으면 3번, 적어도 한 번은 장애인 음악가랑 비장애인 음악가랑 같이 하고 물론 이제 정말 프로 연주자들도 있고 약간 준프로 또 학생들도 있고 그분들의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는 마음이 이제 저도 되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더 어떤 표현이라든지 물론 테크닉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그 표현력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분 같은 게 귀가 되게 예민하시니까 그런 화문을 만드는 과정 그분들의 어떤 열성 그리고 되게 많은 부분이 음악인으로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장애인 분들하고 제 비장애인 같이 섞여 있는 합창단하고도 같이 이제 하모니를 하면 또 그런 그분들의 어떤 열성 그리고 그 중에서 그분 한 분이 장애인이신데도 작곡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은 부분이 하여튼 서로 음악을 상생할 수 있는 음악으로서 상생할 수 있고 같이 음악인으로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중심은 이제 그냥 장애인이니까 뭐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장애인 음악가를 발굴해서 육성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거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한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그 교생실습이라는 신작 영화를 가져오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이 영화는 이제 선생님, 학교, 아이들을 관한 영화예요. 제목에서도 네. 아실 수 있을 텐데. 주인공은 은경이라는 여성인데요. 한선아 씨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0: 한선아 씨. 예.
1: 은경은 학생들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0: 아, 교생할 때 또 그렇죠. 예.
1: 네, 교사가 되는 것이 오랜 꿈이었던 그녀는 설렘을 안고 모교 세영 여고로
0: 예,
1: 교생 실습을 나가지만 학교의 분위기는 자신이 기억하던 모습과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꺼리낌 없이 인강을 듣고 교사들 역시 그런 문제를 제지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데 익숙해져 있죠.
0: 예.
1: 그러던 중 은경은 학교 안에서 묘하게 동떨어진 분위기를 풍기는 흑마술 동아리 쿠로이소라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0: 예.
1: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0: 네네네.
1: 그 동아리 부원 아오이 리코 하루카
0: 이름도
1: 약간 예명인데 이 세 학생은 각각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전국 1등을 유지하는 수재들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동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0: 네네.
1: 이 아이들이 이제 흑마술을 하잖아요. 동아리를. 네. 그러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라 정말 이건 위대하고도 숭고한 의식이야. 이렇게 무게를 잡고 다니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뭔가 굉장히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은경이 이 아이들의 뒤를 이제 좀 파보는데
0: 네네네.
1: 결국 그들이 일본 요괴 이다이나시와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네, 충격적인 비밀에 다가서게 됩니다. 이거 올컬트 영화예요.
0: 아,
1: 오컬트
0: 좀,
1: 코미디 호러 영화예요. 네. 실제로 학생들은 그 일본 요괴인 이 이다이나 씨하고 유선호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
0: 유선호 씨?
1: 이 이다이나 씨에게 영혼을 바치는 대신 시험에 답을 보는 네, 그런 힘을 얻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전국 1등을 유지하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은경은 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요괴와 맞서게 되고 이후 영화는 게임처럼 단계별 미션을 클리어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0: 예.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내용 듣고 있으니까 이제 호러 같기도 하고 뭐 중간에 코미디 같기도 하고 네. 정확하게 어떤 장르의 영화입니까?
1: 그냥 설정만 보면 뭔가 이렇게 흑마술, 뭐 네. 요괴 나오니까 호러 같잖아요.
0: 그러게요,
1: 네.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공포보다는 코미디의 비중이 훨씬 크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귀여운 영화, 러블리한 영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 얘기하기를 이제 홍보. 로 얘기하게 하기로 호러블리
0: 호러하고 러블리 합쳐서 호러블리
1: 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영화예요.
0: 예.
1: 예를 들면 뭐 귀신과 대결을 하다가 갑자기 황당한 농담을 한다거나 그리고 갑자기 그 옛날 픽셀이 다 보이는 게임풍의 연출을
0: 네네네.
1: 한다거나 진지함을 깨뜨리는 타이밍의 대사들 이런 것들이 영화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 영화예요.
0: 네.
1: 좀 어떤 웃음 포인트는 취향에 따라서 좀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이 개그의 타율도 관객마다 또 반응차가 클 수도 있습니다.
0: 예, 예.
1: 일종의 이제 B급 감성의
0: 그러네,
1: 영화라고
0: B급
1: 볼 수 있는데
0: 네.
1: 이 영화는 그런 B급 감성을 숨기지 않고 정면 돌파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0: 네.
1: 그리고 이 중심에 주인공 그 은경 역의 한선아 배우가 있습니다. 은경은 사실상 관객이 가장 쉽게 이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데 한선아 배우는 특유의 밝고 생활감 있는 연기로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끌고 갑니다. 과장된 상황 속에서도 톤을 무너뜨리지 않고 능청스러운 대사 처리와 리액션으로 그게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과하게 힘을 주지 않는 코믹 연기, 자연스러운 코믹 연기가 영화의 엉뚱한 세계관과 예상 외로 잘 어우러지고요. 사실 한선아 배우가 아니었다면 좀 너무 붕뜰 수도 있었던 이 영화 전체적 분위기를 네. 한선아 배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붙들어주고
0: 아, 그래요.
1: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배우상을 또 수상하기도 아, 했어요. 이런 이제 공로가 있는 것이죠. 이 영화를 연출한 김민아 감독. 항상 이런 색깔의 영화들을 만들어 왔는데 예. 전작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아, 예, 예, 개교 기념일 이 영화도 이런 풍이었어요.
0: 아, 그렇네. 예.
1: 그래서 만약에 이 전작을 인상 깊게 봤던 관객이라면 이번 작품의 결도 익숙하게 느껴질 그렇겠네요. 가능성이 큽니다. 예. 특유의 키치한 감성, 장난기 넘치는 연출, 공포와 병맛 코미디 사이를 오가는 분위기는 이번에도 유지됩니다.
0: 예, 호러의 러블리, 호러블리라는 이제 변칙 장르를 이렇게 네. 표방하고 있지만 영화가 품은 메시지는 꽤 묵직하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웃기지만 우습지 않은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 이렇게 김 감독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코미디의 외피 안에는 무너진 교단과 거대해진 사교육 시장의 그림자
0: 그렇네.
1: 그리고 일제강점기 조선 우민화 정책의 일환이었던 서당 사냥의 역사가 예리하게 담겨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괴가 일본 요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역사 도 좀 끌어들이고 있어요. 김민아 감독이 이제 2023년에 단편 버거송 챌린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네. 그 영화도 역시 학생과 선생님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홍보를 하면서 교사들과 만나게 되는데 지난 2023년 7월 사망한 서희초 교사 사건에 아, 예, 관심이 선생님. 생겼다고 예. 합니다. 어.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교권을 주제로 삼았다고 이 영화는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식민지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서당을 이제 없애버렸다고 그랬죠. 해요. 예.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을 21세기 학교로 옮겨서 이제 현재 학교 모습에도 이제 더해 주기도 했는데요.
0: 예.
1: 서당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존재했던 교육기관이죠.
0: 그렇죠.
1: 훈장을 필두로 교학상장을 목표로 교육과 예절을 가르치는 학교의 시초 오늘날 학교의 시초라고
0: 그렇죠.
1: 할 수
0: 예. 하늘
1: 있는데
0: 하늘 천다지 했던 데 아닙니까?

0: 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군이 훈장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우리의 정신과 말을 빼앗으려는 서당 사냥작전에 맞서서 아이들을, 제자들을 지켜냈다고 하죠. 이 영화의 그 배경이 되는 학교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사립학교라는 점도 이제 이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좀 맞아떨어져요. 이제 과거에 어땠다 이런 식으로 흘러온 건데. 일제강점기 조선으로 흘러들어온 요괴 이다인 아씨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국권 하락을 21세기 교권 하락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두었습니다. 영혼과 맞바꾼 성적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창씨개명.
1: 아, 창씨개명.
0: 네, 이런 것들로 좀 이제 은유하고 있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수능 귀신과 대결을 해야 되는데.
1: 아, 수능 귀신이요?
0: 예, 은경. 이 교생이 각각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 답을 맞춰서 통과해야지 아이들의 영혼을 구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쉬운 듯 보이지만 사실 고난도인 아재 개그 귀신도 물리쳐야 돼요.
1: 아재 개그, 야 이거 이해하기 힘든데.
0: 네, 이런 상황들을 이제 한선아 배우가 맡아서 애교와 코믹을 적절히 섞고 있습니다.
1: 네. 그 감독 얘기도 해보죠. 영화를 연출한 김민아 감독이 이제 90년생이라고 하던데
0: 네.
1: 젠지 세대라 불리는 새로운 세대의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이제 소위 거장, 예, 이른바 거장이라고 불리는 분들, 감독님들은 보면 60년대 말, 70년대 초,
1: 그렇죠, 70년대, 네, 그렇죠.
0: 요 정도 세대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런데 이제 80년대는 뭐 MZ세대라고 하는데 90년대 이후 세대들은 또 젠지세대라고
1: 네.
0: 2000년대생 완전히 다른 또 이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1: 그렇죠.
0: 지금 도래를 하고 있고 벌써 이제 영화계에도 감독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영화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과
1: 그렇겠네요.
0: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영화예요. 이 영화는 교육의 본질이 흐려진 현 시대에 무거운 주제를 장르적으로 접근한 영민함이 번뜩이는 영화입니다.
1: 네.
0: 웃음의 이면에 슬픈 역사와 씁쓸한 현실도 담겨 있는데요.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고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게 공포인 이것이 바로 현실. 그런 현실을 압축한 학교라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1: 예.
0: 사실 이 김민아 감독이 굉장히 뭐랄까 예상을 벗어나는 게 자기는 호러 영화를 못 본대요. 무서워서.
1: 저도 호러 영화 잘 못 보거든요.
0: 네, 호러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1: 그렇죠. 이분은 또 만드셨네.
0: 네, 그래서 이제 키치한 감성으로 10대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런 형태로의 호러 영화, 새로운 호러 영화를 만든 거죠.
1: 아, 그렇네요.
0: 코미디와 섞어서. 이 영화는 저예산 독립영화인데요. 저예산 영화의 한계를 기발함과 재치를 더해서 코미디로 확대했습니다. 황당한 설정이 이어지지만 종국에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영화예요. 픽셀 게임 방식을 통해서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고 이 영화에서 녹여내고 있는 그 서당의 역사는 또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극중 캐릭터가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거는 화면 보면서 이제 관객의 갑자기 말 거는 이게 우리에게는 그 스크린과 캐릭터들 사이에 이제 관객과 배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스크린이 있어서
1: 네.
0: 사실 모르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관객에게 뭐 말을 거는 거예요.
1: 아.
0: 이런 예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긴 했는데 이게 좀 다시 부활해서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있느냐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귀여운 설정도 있는 거고요. 이 영화에서 여고괴담 시리즈를 약간 재치 있게 뒤튼 부분도 있어요. 여고괴담 시리즈는 일반적으로 귀신에게 이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1: 그렇죠.
0: 김 감독의 영화에서는 학생 2입니다.
1: 아.
0: 네, 소녀들이 주체가 돼서 고난을 이겨내는 진취성이 강조되죠. 최근 그 젠지 세대 감성을 디지털 기계와 접목해서 공포 체험형으로 만든 살목지라는 영화가
1: 살목지
0: 굉장히 흥행했죠. 역시 이제 90년대생 감독이었고 이들의 이 재개발랄함이 영화들에서 다 돋보이는데요. 이 교생 실습이 굉장히 흥행하고 있어요. 그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그 바람에 이 감독의 전작인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개단 개교 기념에도 이제 OTT에 있는. 네. 아. 여기도 이제 갑자기 역주행. 관심이 예.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김민아 감독의 장르 개척 외길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여요.

0: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개단 개교 기념일부터 비슷한 세계관의 영화가 이미 이제 세 편을 더 생각하고 있다고.
1: 아, 그래요?
0: 시리즈처럼 생각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웹툰, 웹소설, 영상화에 밀려서 사실 오리지널 스토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0: 앞으로 이 김민아 감독의 활약이 좀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영화 교생 실습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주원의 노래 이어드리죠. 아껴둔 사랑을 위해.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요즘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준비도 지원하고 있죠.
1: 네. 주간활동서비스는 청년기에 있는 발달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서비스인데요. 경상남도에 있는 한 주간활동제공기관이 발달장애인 청년들을 위해 자립준비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0: 네.
1: 뭐 장을 본다거나 요리하는 거, 그다음에 무인계산기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요리한 다음에 청소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0: 예, 예.
1: 네. 그래서 주간활동 서비스는 이제 사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의미 있는 생활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실 이게 이제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고 그다음에 자립적인 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남 양산에 있는 해피데이라는 주간활동 제공기관은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생활하는 데 필요한 영역을 골고루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여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관에서 생각하기에는 독립해서 혼자 살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네, 그들은 이제 건강 관리하는 거 하고 요리하는 걸 우선적으로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 건강 관리는 이제 소근육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다음에 일상에서 건강 신체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게 뭐 튼튼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리 활동은 좀 굉장히 자세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요리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메모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메모장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하나 물품을 찾아보는 거.
0: 예.
1: 그리고 이걸 사서 찾아서 내 카트에다 담고 계산하고 우리 계산대 나오면 요즘은 셀프 포장이라서 본인이 박스에 담아 오잖아요.
0: 네,
1: 이런 것까지 연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구매한 다음에는 물론 이제 계산대를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빨리 하려면은 무인 스피드 계산대가 좀 많으니까
0: 그렇죠.
1: 여기서 스스로 정산하는 것도 해보고 있고요. 사온 재료를 직접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자르고 요리하는 거. 그래서 오이 뭐 씻고 썰기 면을 삶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요리하는 작업이 비장애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단순하고 별것이 아니겠지만
0: 예.
1: 발달장애인 분들한테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자립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AI, 인공지능 앱도 개발됐다면서요.
1: 네.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립을 돕는 AI 앱을 개발한 회사는 여원 앤 컴퍼니라는 회사인데요.
0: 네.
1: 이 앱의 이름이 보통의 하루입니다. 네. 이 회사의 대표가 변호사예요. 그래서 법무법인 여원의 변호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여원 앤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유영규 씨입니다. 이 유 대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자식보다 하루 늦게 죽고 싶다라는
0: 아유,
1: 말을
0: 예,
1: 평생
0: 말씀하시죠.
1: 하는 것을 보고 네, 부모들의 역할을 뭔가 도울 게 없을까 그래서 나는 이 앱을 개발 한번 해보자 여기서 이제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유 대표의 동생도 발달장애인이어서 부모님이 오랜 시간 동안 발달장애인의 자녀를 돌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 현실을 이제 계속 눈으로 봐왔던
0: 그랬겠죠.
1: 거죠.
0: 예.
1: 네, 그래서 유 대표는 어릴 때부터 동생과 함께 성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사후 발달장애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깨달았다.
0: 네.
1: 그래서 부모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유 대표가 이제 굉장히 그 동생한테서 찾아낸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동생이 정서적 유대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머니하고 끈끈하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어머니의 말과 표정과 목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다라는 점에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 대표가 개발한 보통의 하루라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잘 돕는 것인데요. 누가 돕느냐면 AI 페르소나 기술이라고 해서 부모의 얼굴과 목소리를 학습한 AI 아바타가 일정 정해진 시간마다 하루 일과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어날 시간이다. 세수해라. 아침 먹자. 이렇게 이제 일과를 익숙한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이 그 기계를 통해서 말을 하니까 발달장애인이 그걸 듣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대표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누가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0: 어머니 같은 주 보호자의 목소리가 발달 장애인이 행동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잘 찾아냈다라고 그러네요. 하겠습니다. 네. 예. 유 대표가 특히나 본인 동생은 시간은 볼 줄 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몇 시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행동으로 알려주는 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그 보통의 하루라는 앱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고 있나요?
0: 네. 지금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데요. 한 보호자는 이것은 보통의 하루가 아니라 기적의 하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자녀가 이제 성인 자폐성 장애인인데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는 반응하지 않고 오직 엄마 목소리만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30이 넘는 30살이 넘는 이 발달장애인 아들을 독립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는 이 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30년 동안 아이의 일상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챙겼다.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 자녀가 이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 루틴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랬다라고 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태블릿 PC 화면에서 엄마가 지수야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고 밥 먹으러 식탁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은 발달장애인 청년 지수 씨가 소파에 누워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예. 지수 씨 가족에게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풍경이라고 해요. 어머니가 아침에 지수 씨를 깨우고 씻기게 하려면은 한 시간이 넘게 씨름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앱이 평범한 일상을 우리에게도 선물해줬다. 라고 하신 게 이해가 됐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무엇보다 이제 목소리를 활용한 앱 개발의 결정적인 계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유 대표가 말하기를 기존에 이제 알람들이 있죠. 우리 이제 그 휴대폰이라든가 시계에서 울리는 이런 알람 방식은 네.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게 단지 시간만 알려줄 뿐이지 발달 장애인들한테는 오히려 이 소리가 소음이어서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1: 예.
0: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발달 장애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정서적으로 친밀한 사람이 해주는 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1: 예.
0: 그래서 기존 알람의 한계를 극복할 때 유 대표는 이 앱 개발할 때 그럼 정서적 유대를 어떻게 기술로 구현할 것인가 이걸 가장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목소리를 입히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보호자의 목소리를 입힌 AI 페르소나가 보호자를 대신해서 일상을 안내하는 것을 개발해서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하나하나 다 안 챙겨도 되니까 돌봄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겠죠.
1: 네.
0: 그리고 이후에 발달 장애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다 하더라도 이 자립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자치구가 주도해서 발달 장애인의 재무 교육 기회를 마련한 사례도 있다고요.
0: 네, 서울시 강동구 사례인데요. 강동구는 이제 올해 2026년 발달 장애인 맞춤형 금융 교육이란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환경이 사실 이제 굉장히 디지털 중심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혼자 자립해서 사는 발달장애인과 같은 정보 취약계층은 이 금융서비스 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도
1: 그럼요.
0: 있지만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이제 명의도용, 사기전화, 보이스피싱
1: 맞아요.
0: 같은
1: 예.
0: 네,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강동구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권익을 보호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이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원은 이제 KB의 금융 KB 금융공익재단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ESG라 해서 워낙 이제 뭐 금융회사라든가 기업들이 이런 작업들을
1: 맞아요, 많이
0: 하니까 네. 네,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과 같이 개발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라는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세심한 게 이 교육을 하는 분은 장애인 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진만 파견했다고 합니다. 네,
1: 예.
0: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고요. 교육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 굉장히 소규모로 그래서 10명을 넘지 않는 형태로 교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론 교육은 사실 발달장애인 분들이 어려워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체험이라든가 반복학습에 굉장히 집중하고 그다음에 시청각 자료까지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라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할 곳은 어딘가요?
1: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충남 당진입니다. 이 충남 당진은 당차고 야무진 도시라는 이름처럼 최근 이동약자와 보행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청주고속도로 덕분에 수도권이나 충청권 어디서든 차량으로도 접근하기가 아주 편리해졌는데요.
0: 그래졌죠. 예.
1: 많은 분이 당진하면 대형 해수욕장이나 또 널리 알려진 대형 성지들만을 떠올리시지만 실제 당진 구석구석에는 숨겨진 무장의 보석 같은 명소들도 아주 많습니다.
0: 네.
1: 오늘은 대중적인 명소인 외목마을, 솔매성지, 실리성지를 과감하게 제외하고 비교적 덜 알려진 한적하면서도 또 휠체어로 다가가기 편리한 네 곳의 숨 명소들을 엄선했습니다.
0: 네. 첫 번째 명소는 최근

0: 열린 관광지 조성을 완료했다는 합덕재 수변공원인데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나요?
1: 네, 후백제 견원이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군마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지는 이 합덕재 수변공원은 김제 벽골제, 황해 연안 남대지와 함께 조선시대 3대 저수지 중 하나로 꼽히는 유서 깊은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입니다. 최근 약 1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열린관광지 개선 사업을 거치면서 보행약자들을 위한 최고의 생태 휴양지로 거듭이 났는데요.
0: 네.
1: 지형 특성상 전 구간이 완벽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뭐 수동 휠체어를 굴리거나 또 유아차를 밀기에도 피로감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6월 중순인 지금은 수만 평의 저수지에 초여름의 푸른 연잎들이 일제히 돋아나면서 거대한 초록빛 바다를 이루는 장관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0: 예.
1: 연못 사이사이 격자형으로 뻗어나간 목재 데크길은 턱이나 계단 단차가 전혀 없고 또 폭이 한 2.5m 이상으로 넓게 시공이 돼서 전동휠체어 여러 대가 마주와도 안전하게 비켜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 수변공원과 바로 연결되는 실내 관람시설, 합덕수리민속박물관과 또 합덕재 생태관광체험센터의 내부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1: 네, 합덕재 바로 앞에 위치한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은 선조들의 수리 농경 문화를 미니어처 또 디오라마, 실제 농기구 유물로 세밀하게 재현해서 아이들과 어르신들 모두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박물관 주 출입구는 단차가 없고요. 또 내부 전시실 역시 계단이 없는 단층 구조와 매끄러운 평지 통로로 설계가 되어서 휠체어 이동에 제약이 없는 편입니다.
0: 네.
1: 또 바로 옆에 있는 합덕재 생태관광체험센터 역시 가상현실 VR 체험 등을 장벽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한 무장애 동선이 확보되어 있고요. 또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자동문이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람료와 주차료가 모두 무료고요. 대형 관광지에 비해서 이 관람객이 붐비지 않아서 휠체어 이용자분들이 좀 여유롭고 쾌적하게 초여름 실내 나들이를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0: 그렇군요. 두 번째 명소는 이국적인 감성으로 가득한 아미 미술관인데 그 폐교를 개조한 곳이라 그 단차가 많을 것 같은데 보행약자들의 접근성 어떻습니까?
1: 네, 이 순성면에 위치한 아미 미술관은 폐교된 농촌 분교를 작가들의 손길로 재탄생시킨 살인 미술관입니다.
0: 네.
1: 반쟁의 덩굴이 뒤덮인 붉은 벽돌과 초록빛 잔디밭이 어우러져 한 포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과거 오래된 학교 건물은 이 높은 문턱과 계단이 많아서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이 아미 미술관은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주요 출입구마다 이 완만한 목재 경사로를 또 단단하게 고정 설치하면서 문턱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0: 네.
1: 교실과 교실을 연결하는 내부 복도 역시 단차 없이 매끄러운 목재 바닥과 또 콘크리트 평지로 마감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도 작품을 관람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고요. 6월이면 야외 정원에 이제 수국과 다양한 야생화들이 화사하게 피어나는데요. 매표소에서 전시장 본관까지 이어지는 이 메인 관람로가 이 거친 흙길이 아닌 고른 흙포장 으로 평지로 정비가 되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보행약자 가족들이 조용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기에도 아주 훌륭한 명소입니다.
0: 그렇군요.
1: 올해의 메인 전시는 집 공간에서 삶으로인데요. 궁극적으로 집이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고 해요. 이 전시가 모두에게 각자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성장에 가는 궤적을 반추하는 사유의 장이 되길 바라며 기획한 전시라고 하니까요.
0: 네.
1: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0: 그렇군요. 아미 미술관 내부의 전시 환경과 또 장애인 편의 시설은 어떻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1: 미술관 내부의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6월의 자연광과 현대 미술 작품들이 조화를 이룹니다. 작품들이 너무 높지 않은 성인 눈높이에 걸려 있어서 휠체어 앉은 시선에서도 왜곡 없이 온전히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숙직실이나 교무실로 쓰이던 공간을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 공간과 또 카페 지베르니 역시 입구에 턱이 없고 내부에 휠체어가 진입하기 편한 오픈형 뭐 입식 테이블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네. 관람 후에는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쉬어가기도 좋습니다. 미술관 야외 광장 한편에는 베리어프리 기준에 맞춘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주차장 또한 내표소 바로 앞 평지에 이 장애인 전용 구역이 지정돼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세 번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적한 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바다 코스라고 하는데 한진포구 해상 데크길의 진입로와 주행 환경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1: 네, 많은 분이 서해 바다를 보러 대형 해수욕장을 찾으시지만 복잡한 인파와 이 모래사장 푹푹 빠지잖아요.
0: 네.
1: 부담스러워서 이 송화읍에 위치한 한진포구 해상 데크길이 또 완벽한 대안입니다. 이 한진포구는 과거 조선시대부터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둔포와 연결되던 큰 나루터인데요.
0: 아, 예.
1: 현재는 고즈넉한 어촌마을의 풍경을 간직한 곳입니다. 최근 이 포구의 울창한 수림이 우거진 이 절벽 아래에 해안선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거대한 보행교 형태의 해상 데크길이 완공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입로의 경우 포구 광장 주차장에서부터 이 해상 데크길 입구까지 계단이나 단차가 전혀 없는 평지형 진입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또 데크 상면의 틈새가 촘촘하고 매끄럽게 마감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동 휠체어 바퀴가 얇은 바퀴들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고요. 어르신들 지팡이 짚더라도 끼일 염려가 없는 아주 좋은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한진포구 해상 데크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위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이 해상 데크길은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나가다가 해안선을 따라 수백 미터로 쭉 이어지는데요. 전 구간이 단차 없는 평평한 목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데크길 중간에는 이 갑판처럼 넓게 조성된 대형 광장형 전망대 공간이 두 군데나 마련이 되어 있어서
0: 오.
1: 중간에 휠체어를 멈추고 안전하게 바다를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이곳에 사면 아산만의 푸른 바다와 함께 이 서해의 거대한 대동맥인 서해대교의 장엄한 전경이 이 시야방에 역시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0: 예.
1: 특히 6월에 선선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어선들이 드나드는 포구의 활기찬 모습을 감상하기에 최적입니다. 데크길 곳곳에는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곳 또한 저녁 시간에는 서해대교의 화려한 야경을 장벽 없이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는 야경 명소이기도 합니다.
0: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장소는 당진의 대표적인 종합휴양지 삽교호 관광지인데요. 여기 바다공원 구역은 보행 환경이 어떻게 정비되어 있나요?
1: 네, 삽교호 관광지는 서해대교 건너 당진의 관문에 위치한 곳입니다. 거대한 퇴역 군함과 해양공원, 놀이공원이 한 곳에 모여있는 종합휴양지인데요. 이곳은 과거에 갯벌이었던 해안을 매립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전 구간이 경사가 없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동약자들에게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0: 네.
1: 특히 바다와 맞닿아 있는 삽교호 바다공원 전체가 이 화강석 블록과 또 평지 매트로 고르게 포장되어 있거든요. 유아차나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 아주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0: 예.
1: 공원 중심에서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 일직선으로 길게 뻗어나간 해상 산책로는 폭이 한 3m 이상으로 아주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이 교행하기도 자유롭고요.
0: 네.
1: 난간의 높이가 적절해서 휠체어에 앉은 높이에서도 이 아산만 바다와 서해대교 그리고 멀리 영웅바위까지 아주 시원한 뷰로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화진 활동가와 함께 충남 당진 여행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죠. FM 104.9MHz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혜림이 부르는 날 위한 이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판사복을 벗은 뒤에야 깨달은 것들. 정재민 지음, 성우 김용효 읽음. 가령 누군가와 대화하며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폭우에 불어난 계곡물처럼 늘어나 콸콸 소통이 될 때, 만나면 늘 30년 전으로 돌아가 장난을 걸고 싶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여행을 떠날 때, 직경 6.6cm의 연두색 테니스 공을 향해 라켓을 휘두르며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9년째 그만두지 않고 있는 독서 모임 엉그독에서 같은 책을 읽지 않았다면 동네 축구처럼 느슨했을 대화의 텐션이 책을 읽은 덕에 프로 축구처럼 올라갈 때, 허름한 동네 식당에서 별 생각 없이 먹은 자잘한 파가 촘촘히 박힌 따뜻한 계란말이와 묵은지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가 어릴 적 어머니가 집에서 해주신 것처럼 맛있을 때, 길 가다 처음 만난 강아지가 내 앞에 드러누워서 무방비 상태로 배를 내놓을 때, 내가 변호한 분이 내게 변호사님이 제 변호사라서 너무 든든해요 라고 말했을 때, 공직을 마치자마자 유튜버가 되어 첫 채널 서초동 아고라를 운영해 보았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한 문장씩 써내려갈 때 나는 사는 듯 산다고 느낀다. 삶은 두 가지 국면으로 이루어진다. 혼자 사는 국면과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는 국면. 혼자 살 때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자기 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믿음이 있다. 자신을 믿어야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타인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야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 돌아보면 나도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 오디오 북.
0: 법대를 간 것도 판사가 된 것도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남들이 좋다고 해서 간 길이었다. 좋다는 길을 따라간 덕분에 나이와 깜냥에 비해 좋은 대접을 받고 손해도 보지 않았지만, 그런 삶이 그리 만족스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았다. 그렇게 남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애써왔다. 그래서 불어 선배도 친구도 우근도 없는 낯선 직업 경로로 들어서서 혼자 힘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 했다. 그 결과 포르쉐를 타는 삶을 산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 돈 내산 자전거의 페달을 내 두 다리의 힘으로 밟으며 살아간다고는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걸로 족하다. 그러나 그 사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은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다. 혼자 있으면 편할 뿐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인데도 그저 편안함에 안주할 때가 많았다. 20여 년을 공직에 있으면서 사람을 가려야 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것을 오랜 세월 숙성시키는 일이 마감 바느질이 어딘가 매끄럽지 못한 옷처럼 어색하고 서투를 때가 종종 있다. 생각해보면 그중 가장 큰 서투름은 사람을 어떤 경우에 얼마나 믿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서투름이었다. 불행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타인을 믿지 않으면 불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대를 늘 의심하고 경계하면 사랑을 주고받고 행복을 느낄 기회도 봉쇄된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지인들에게 사람을 얼마나 믿냐고 물으면 답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이는 아예 안 믿는다고 답하고 어떤 이는 7알, 어떤 이는 5알을 믿는다고 한다. 나는 공무원으로 일할 때까지는 8, 9알을 믿었던 것 같은데 법정 밖 관계에서 말이다. 변호사가 되어 사기 사건들을 많이 맞고 나 자신도 수차 속다 보니 이제는 3알도 안 믿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정도가 사는 듯 사는 삶을 사는데 최선인 것인지 불신의 가드를 더 올려야 할지 아니면 타인을 더 믿어주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지난번 낸 에세이 혼밥 판사가 혼자 사는 삶의 국면에 대해 말했다면 이번 에세이에서는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는 삶의 국면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특히 사람들 사이의 믿음과 불신의 양상에 대해 믿음과 불신이 전방위적으로 작동하는 변호사의 일을 소재로 삼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 책의 사례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쓴 것이다. 판사로서 재판을 할 때는 재판받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다는 느낌이 없었다. 그저 마지막에 선택적으로 한쪽을 신뢰하거나 불신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니 믿음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접착제가 없다면 의뢰인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과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나는 가족 못지않게 온 힘을 다해 그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 대리운전하는 변호사는 그렇게 믿음의 접착제로 연결된 의뢰인을 뒷좌석에 태우고 경찰, 검찰, 법원을 돌아다니며 우리를 믿어달라고 호소한다. 한 곳씩 들릴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믿는다거나 못 믿는다는 채점지를 내민다. 이 책에서 작가로서의 나는 택시를 타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이 모든 믿음과 불신의 관계를 관찰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형성되는 신뢰 또는 불신의 기류, 또 신뢰로 한편이 된 변호사와 의뢰인이 경찰, 검사, 판사를 만났을 때 촉발되는 신뢰와 불신의 화학작용을 관찰했다. 이 글의 카메라는 변호사 사무실, 경찰서, 구치소, 법정을 비추지만 보다 깊은 층위에서는 법조계를 떠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언제 신뢰가 생기는지 왜 믿거나 믿지 않는지, 타인과 세상에게 어떻게 신뢰받을 수 있는지, 그 결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말해보려는 것이다. 혼자서가 아니라 독자들과 함께. 오래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듯 편안하게. 라켓으로 테니스 공을 칠 때처럼 집중해서 자잘한 파가 촘촘히 박힌 따뜻한 계란말이와 묵은지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처럼 맛있게. 서로의 말이 불신 없이 상대의 마음에 가서 닿으리라는 100%의 확신으로 그렇게 폭우에 불어난 계곡물처럼 콸콸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는 듯, 사는 듯이.
1: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2: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어느 피의자의 긴급 체포부터 구속까지. 어느 날 오후 늦게 재판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분 좋게 저녁 약속 장소를 향해 운전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1: 정재민 변호사님이죠?
0: 젊은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1: 제 남자친구가 방금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어서 잡혀갔어요. 남자친구가 자기가 혹시 잡혀가거든 변호사님을 찾으라고 미리 연락처를 주었거든요.
0: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위급할 때 펴보라고 장수들에게 남긴 비단 주머니 안에 내 연락처가 있었다는 것 같아 신기하면서도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으려는 이제는 뭔가 수상했다.

0: 남자친구의 이름을 물었더니 그녀는 박준규라고 답했다. 모르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를 어떻게 알죠?
1: 아, 그건 저도 몰라요. 남자친구 아빠가 평소에 변호사님 말을 많이 했대요. 믿을만한 분이라고.
0: 그녀는 이어서 체포한 경찰 수사관에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며 문자메시지로 연락처를 보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경상남도 창원에서 박준규를 체포해 경기경찰청으로 데려가고 있단다. 밤 9시부터 조사를 할 예정이니 변호인도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박준규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내게 도움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다. 수임료를 준다는 말도 없었다. 그날 저녁에는 간만에 옛 판사 시절 동료들과 식사 약속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박준규와 그 여자친구가 다급히 도움을 청하고 경찰도 당장 밤 9시까지 수원으로 오라는 것이다. 저녁을 먹으며 잠시 고민하다 결국 가기로 했다. 여자친구의 눈물 섞인 절박한 목소리도 한몫했지만 박준규의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었다는 말이 걸려서였다. 아버지와 자식이 그렇게 나를 믿어주었는데 나는 계속 의심만 하고 외면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았다. 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잘 아는 분일 수도 있는데 도와주러 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누군지 알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지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밥값을 내고 일어나 차를 몰고 수원으로 출발했다. 가는 길에 긴급 체포처럼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경찰에 도착해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 나는 수사관에게 잠시 박준규의 단독 접견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사관이 가리킨 어느 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박준규가 양쪽에 한 명씩 형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팔뚝과 목덜미, 반바지를 입은 다리에 용문신이 그려져 있고 조끼 100kg을 훌쩍 넘길 정도로 체격이 컸다. 수갑을 풀어준 형사들이 떠나고 책상 앞에 앉자마자 그는 나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말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부친의 이름을 말했다. 이름을 듣자 박준규와 닮은 그 부친의 얼굴이 기억났다. 고향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알았던 10살 남짓 많은 형님이었다. 순간 그 형이 10여 년 전에 내게 연락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오토바이 절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며 도와달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사정을 들어보니 억울한 부분이 있어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를 일부 써주고 담당 검사에게 사정 설명도 해주었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 그때 그 아들이 바로 박준규였다. 준규는 그 당시 기소유예를 받게 도와준 삼촌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기를 빼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자친구에게 미리 내 이름과 연락처를 일러둔 모양이었다. 나는 준규에게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의 총책이 맞는지 물었다. 접견 직전에 수사관에게 준규의 혐의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그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준규는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사기 조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내가 그런데 왜 경찰이 너를

0: 총책으로 지목했겠냐, 무슨 근거가 있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지만 중규는 한사코 아무런 증거가 있을 수 없다,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영장 단계, 법원 단계마다 자백과 부인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면 불이익이 크고 변호사에게는 솔직하게 말해야 방어를 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준규는 사기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로서는 더 할 말이 없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길을 조언하되 선택은 의뢰인이 하는 것이고 선택 이후에는 의뢰인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곧 조사가 시작되었다.
1: KBS 오디오북. 야.
0: 수사관은 이미 구속된 5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박중규를 총책으로 지목했다고 했다. 특히 리더격인 L이 모든 지시를 중규에게 받았고 중규가 허락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중규의 지시를 받는 또 다른 인원을 통해 돈 세탁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마련한 돈은 중규가 지정한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중규가 가져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규는 L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아도 긴급체포 이틀 전 L의 모친에게 연락이 와 자신의 아들이 적어도 상중하 중에 상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어서 기분이 쎄해서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중규를 긴급체포할 당시 중규의 차에 1억 원 상당의 현금이 있었는데 조직의 금고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다른 조직원들이 중규가 한 번씩 포르쉐를 타고 와서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중규는 자기가 포르쉐를 타고 다니긴 했지만 자신은 그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돈은 20살 때부터 했던 음식 장사로 모은 전재산이라고 했다. 경찰은 중규에게 휴대폰은 왜 두 개씩 들고 다니느냐, 긴급체포 당시에도 텔레그램 수신이 잦던데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중규는 휴대폰 중 하나는 이미 경찰에게 비밀번호와 함께 제출했고 다른 하나는 주운 것이라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했다. 중규가 범행을 부인한 채 조사는 마무리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민 변호사의 에세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용효였습니다.

0: 뭐야? 왜 이래?
1: 웃어. 2층 올라가자, 효석아.
2: 란주는 얼굴이 새빨개진 효석과 꼭 팔짱을 낀 채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 조용했다. 운 좋게도 범초본의 계단과 복도에는 아주 많은 화분이 있었다. 란주는 효석과 함께 중앙 계단 말고 또 다른 계단이 있는지 찾아봤다. 범초본에는 총 3개의 계단이 있었다. 중앙 계단과 건물 양쪽에 있는 계단 2개. 란주는 효석과 함께 맨 오른쪽으로 향했다. 2층 맨 오른쪽에는 요원실과 방문객용 접대실이 있었고 거기서 작은 복도로 걸어 들어가면 본부장실이 있었다. 그 근처에서 헤매는 것은 크게 오해를 사지 않을 거라고 란주는 생각했다. 가는 동안 두 번 정도 요원들과 마주쳤으나 요원들은 효석과 란주의 목에 걸려있는 비지터 S 명찰을 보고는 고개를 돌린 채 자기 할 일에 몰두했다. 맨 오른쪽 계단을 타고 란주와 효석은 지하 1층으로 내려왔다. 란주는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볼 수 있는 모퉁이에 효석을 세워 망을 보게 한 뒤 자신은 그곳에 있는 화분에 손을 댔다. 누군가 오면 효석은 크게 헛기침을 하기로 했다. 란주는 커다란 화분 옆에 쪼그려 앉아 화초와 난과 나무들의 기억을 읽기 시작했다. 다리가 저릴 만큼 기억을 읽었지만 체령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란주가 다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날 때였다.
3: 이봐, 학생.
1: 네?
3: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2: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인상을 팍 쓴 채 란주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란주는 말문이 막혔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 란주는 애먼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할 말을 찾고 있었다. 그때였다.
0: 저희 S인데요.
3: 뭐?
0: 저희 S라고요.
2: 어느새 란주 옆에 다가온 효석이 비지터 S 명찰을 자랑스럽게 남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있었다. 남자는 당당한 효석의 모습에 기막혀 하다가 명찰에 적힌 S를 보고서는 휙 돌아섰다.
3: 잘 사는 집 놈들이란. 아, 애들 진짜 싫은데 좀 회사에 못 돌아다니게 할 수 없나? 아이고.
0: 아저씨! 그거 청형이거든요? 청소년 혐오라고요!
2: 효석이 가운 입은 남자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높이는 동안 란주는 길게 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0: 네? 성란주, 왜 이렇게 쫄았어?
1: 생각해봐. 여기 체령이 끌고 가서 실험을 해버리는 곳이야. 안 떨리겠냐? 잘못 걸려나 싶어서 무서웠다고.
0: 에이, 걱정 마. 안 잡혀가. 내가 있잖아.
1: 너의 그 뻔뻔한 발랄함이 도움이 될 때가 다 있네.
2: 란주의 말에 효석이 해벌쭉 웃었다. 란주는 효석이 내민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0: 여기 돈 많은 집 애들은 견학 오면 그냥 S 준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진짠가 봐.
1: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구나. 근데 안내표에는 지하 1층까지밖에 없는 것으로 적혀있는데 계단이 하나 더 있지 않았어?
0: 그러게.
2: 두 사람은 명찰에 S가 잘 보이게끔 목에 걸고 비상구를 열었다. 과연 한층 아래로 향하는 계단이 눈에 띄었다. 란주와 효석은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문을 열자 위층보다 어둑한 조명이 두 사람을 맞았다. 란주는 비상구 앞에 작은 복도에 있는 큰 아레카 야자를 봤다. 효석이 망을 봐주는 사이 란주는 아레카 야자 곁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댔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란주는 좀 더 오랜 기억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 란주가 찾던 장면이 있었다. 지난번에 숲속에서 마주친 범쳐본 남자와 그 남자에게 질질 끌려가는 채령의 모습이. 남자는 채령과 함께 작은 복도 끝에 있는 문 너머로 자취를 감췄고 잠시 뒤 혼자 그곳을 빠져나왔다.
1: 효서가 저기야. 저 안에 채령이가 있어.
0: 어떻게 들어가지? 안에 지금 사람 있는 거 아니야?
1: 잠시만.
2: 란주는 다시 아레카야자 위에 손을 얹었다. 채령이 사라진 문으로 누가 가장 최근에 오갔는지를 확인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 하나가 최근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여자 한 명이 들어간 뒤 나오지 않았다.
1: 안에 여자 한 명 있어.
0: 들어갔는데 채령이 없으면 어떡하지?
1: 들어간 건 확실한데 나오는 건 못 봤어. 저기서 나가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채령이는 저 안에 있어.
0: 아, 야. 아, 이제 나도 떨린다.
1: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일단 들어가서 여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지?
0: 어떻게든 되겠지. 들어가 보자.
2: 두 사람은 작은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 랩 제로라고 적힌 명패가 걸린 문 앞에 멈춰섰다. 란주는 문 손잡이를 잡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가장 떨리는 순간에 연휴와 유라, 현우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1: 세 사람이 함께 했더라면 더 자신 있었을 텐데.
2: 란주는 짧게 숨을 뱉었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열었다. 랩실 안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 한 명과 묶여있는 채령이 있었다. 두 사람을 알아본 채령의 눈이 커다래졌다.
4: 아니, 너희들 누구?
2: 여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란주가 여자에게 달려들었다. 란주는 연휴의 오빠들에게 배운 대로 여자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입을 막았다. 채령의 입을 막은 것과 똑같은 청테이프가 컴퓨터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효석은 잽싸게 청테이프를 뜯어 여자의 입을 막고 한 번 더 테이프를 뜯어 등 뒤로 돌려둔 여자의 두 손을 둘둘 감았다. 여자를 포박하는 두 사람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여자를 채령의 옆에 앉게 한 두 사람은 채령의 입에 붙은 청테이프를 뜯어냈다.
1: 세상에, 여길 어떻게 왔어요? 말하자면 길어. 일단 얼른 나가자.
5: 아니, 잠시만요. 저 컴퓨터 안에 중요한 거 있어요.
2: 두 사람이 대화하는 사이 효석은 낑낑대며 채령의 손에 묶여있는 노끈을 잘라냈다. 채령은 곧장 달려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뒤에 있는 여자가 안 된다는 듯이 입이 막힌 채로 소리를 냈지만 세 사람은 여자를 헐끗 쳐다보기만 하고 컴퓨터로 고개를 돌렸다.
1: 뭔지는 몰라도 기밀사항인가 보네.
5: 네, 여기서 다 봤어요. 실험할 때마다 일지를 적는데 그때그때 대기업에서 실험비 받은 거 장부에 기록하더라고요. 이거 다 불법일 거예요.
2: 채령은 책상 서랍을 뒤져 USB를 찾아냈다. 그것을 컴퓨터에 꽂고 실험 일지와 장부를 모두 옮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었다.
1: 넌 그걸 어떻게 다 알아?
5: 옆에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자세한 건 나가서 이야기해줄게요.
1: 잠깐만, 무슨 소리 안 나요?
2: 세 사람은 숨죽인 채 밖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로 저벅거리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 란주와 효석은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채령을 바라봤다. 그러나 채령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얼굴이었다.

0: 란주와 효숙의 이야기 두 번째. 잠깐 실험실을 둘러보던 최령은 이내 뭔가가 떠오른 듯 실험실 안쪽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작은 병에 담긴 혈액을 들고 와 바닥에 붓고는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포박당한 것처럼 등 뒤로 돌렸다.
1: 언니! 오빠! 거기 컴퓨터 책상 아래 숨어요. 거기면 안 보일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0: 란주와 효석은 자신들이 묶어놓은 여자를 잡아 끌고 문 뒤편의 컴퓨터 책상 아래에 숨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채령이 악을 쓰기 시작했다.
1: 안 돼! 들어오지 마요!
2: 왜? 또 무슨 일이야?
0: 남자가 문을 벌컥 열었다. 란주는 등 뒤에 바짝 붙은 효석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자신만큼이나 효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남자가 문을 열자 채령은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붉히며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듯 행동했다. 남자는 채령의 다리 아래 고여있는 붉은 피를 보고 꽤나 당황한 듯 했다.
1: 혹시 여성용품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수건도 같이요. 그리고 배가 너무 아파요. 약도 좀 주세요.
2: 그래. 알겠다. 미안하다.
0: 말까지 더듬으며 대답한 남자는 문을 닫고 나갔다. 거참 하는 소리와 함께 걸음소리가 저 멀리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란주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효숙과 란주는 컴퓨터를 보았다. 파일을 USB에 옮겨 담는 작업은 98% 정도 완료돼 있었다.
1: 효숙 오빠, 응? 나 좀 도와줘요.
0: 채령은 종이 상자들이 쌓여있는 곳에 가서 효숙을 불렀다. 상자를 치우자는 채령의 말에 효숙은 상자를 들어 옮겼다. 대부분 빈 것이어서 두 사람은 순식간에 상자를 치웠다. 상자가 놓여있던 곳에서 문이 나타났다. 채령은 여자의 가운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잠겨있던 문을 열었다. 안은 거대한 창고였다. 이 창고에서 실험을 당하고 종종 갇히기도 했다는 채령의 말에 란주와 효석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3: 아, 그 사람 네 친아빠 아니야?
1: 우리 아빠는 목표가 있으면 가족이든 뭐든 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도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0: 채령과 효석은 발버둥 치는 여자 연구원을 들어서 창고 안에 넣었다. 효석은 나오기 전 연구원의 목에 걸려있는 사원증을 빼앗았다. 크기가 방문객용 명찰과 똑같아서 쓸 데가 있을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문을 닫은 뒤 상자를 다시 쌓아 올렸다.
1: 얼마나 남았어요?
3: 다 됐어! 나가자!
0: 효석은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채령은 물티슈를 꺼내 무릎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두 사람과 함께 랩실 밖으로 나갔다. 랩실 바깥으로 나온 것까진 좋았지만 안전하게 채령을 데리고 범초본을 빠져나갈 일을 생각하니 란주는 눈앞이 캄캄했다. 효석은 자기 명찰을 채령에게 걸어주고 빼앗은 연구원의 명찰을 뒤집어 목에 걸었다. 세 사람은 종전걸음으로 비상계단을 타고 1층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1층 비상계단 출입구는 잠겨있었다. 란주는 효석의 얼굴을 쳐다봤다.
3: 어쩔 수 있냐. 2층에 가서 내려와야지.
4: 거기 다 특수부 사람들 아니야?
1: 특수부 사람이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날 알아볼 거예요.
3: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잖아. 지하 중앙 계단에서 올라가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0: 란주는 한숨을 쉬었다. 라투스를 잡을 때보다 더 긴장되고 떨렸다. 채령이 옆에서 손을 꾹 잡았다. 며칠 못 본 사이 통통했던 채령의 얼굴은 여위였고 팔에는 주사 때문에 피멍이 들어있었다. 란주는 채령의 손을 맞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효석의 뒤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효석은 손에 난 땀을 바지에 닦은 다음 조심스레 2층 문을 열었다. 그런데 고개를 내밀던 효석이 화들짝 놀라며 문을 닫았다.
4: 어? 왜 그러는데?
3: 본부장 아저씨랑 눈 마주쳤어. 본부장 아저씨 지하 랩실로 갈 생각인가 본데?
0: 란주의 입이 딱 벌어졌다.
3: 야, 지하 1층으로 가서 맨 왼쪽 끝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와. 나는 여기서 나가서 본부장 아저씨랑 대화하면서 시간을 좀 벌다가 그리로 갈게.
0: 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채령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다. 효석은 심호흡한 뒤 비상문 두 개를 차례대로 열다가 본부장의 가슴팍에 얼굴을 부딪혔다.
5: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군요. 효석 학생을 본 것 같았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었죠?
0: 호랑이 같은 본부장의 눈빛에 효석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6: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겠어서요. 팀장님 기다리다가 찾으러 나왔어요.
5: 화장실은 저기 중앙 계단을 지나 반대편에 있어요. 오늘 윤 팀장 외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자 왔나요?
6: 아니요. 란주랑 둘이 왔는데 역시 유라를 설득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 두 사람도 우리 범초본에 꼭 필요한 인재지만 유라가 범초본에 함께 와준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군요. 친구를 잘 설득할 수 있겠어요?
6: 네.
5: 만약 오지 않으면 범초본 조사 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친구에게 알려줘요. 좋은 친구라면 옳은 게 뭔지 알려줘야지. 안 그래요?
6: 네.
0: 효석의 대답에 양원혁 본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격려하듯 어깨를 툭툭 치더니 비상구 문 너머로 사라졌다. 효석은 제발 란주와 채령이 안전하게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빌며 2층 맨 왼쪽 계단으로 걸음을 옮겼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네 가슴 속에 품은 희망이 무엇인지.
1: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화랑도 풍월주야 따놓은 당상이지요.
2: 제가 풍월주가 되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1: 모자라는 사람들끼리 등 좀 대주며 삽시다, 풍월주.
0: 삼국통일의 여권이 되고 싶습니다.
3: 골치문덕이라고 들어보셨슈?
2: 외계인이란 소문이 있던데

0: 너들 사이에서 한동안 가장 핫한 화제가 됐던 당시의 인물 월지문덕.
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의 을지문덕이라.
2: 응? 을지로 아님. 응? 출생지, 출생연도, 가족관계 모든 게 비밀에 붙여진 인물이요.
3: 신비주의 장가요.
1: 연예인이야? 신비주의는 무슨?
4: 아유, 그게 아니고요. 그 2차 고수 전쟁에서 고구려의 영웅이 됐지만 그동안 중국과의 크고 작은 전쟁에서 고구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2: 을지문덕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요.
4: 아, 그 나도 그 소문으로 들은 얘기야.
1: 합리적인 추측이야. 1차 고수 전쟁에서도 수나라는 막강한 화력과 병력을 가지고도 예상과 달리 고구려에 패했어. 전략의 귀재가 고구려에 있었단 얘기지.
3: 아, 저기요. 그 고수 전쟁이에요. 그 설마 그 월남 국수에 넣어먹는 그, 아, 저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 호불호가 그 그렇게 갈린다는 그 고수 전쟁 말하시는 건가요?
2: 그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이 고수 전쟁이란 말이요.
1: 아무튼. 을지문덕은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전략가임에 틀림없어. 그런 장수가 신비주의다.
2: 진짜 옐로우 블러드 외계인 아니용. 근데 또 이름은 딱 토종이용. 문덕.
4: 아, 그 을지문덕은 누가 뭐래도 고구려의 장수야.
2: 고구려 군사인 줄.
4: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0: 을지문덕이 화제가 됐으니 자 여기서 잠깐 을지문덕을 털고 가보자.
1: 진격하라!
0: 612년 수나라의 제2대 황제 수양제는 고구려를 침공한다.
1: 나 수양제는 수나라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0: 아버지 수문제와 형을 죽이고 헐 챔피언 벨트를 찬 수양제는 세계 제패를 꿈꾸던 야심가였다.
2: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0: 수나라에 국대급 맞냐 너희들?
3: 땅 따먹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0: 고구려의 국대급 군사들.
2: 무슨 땅을 먹으러 왔느냐 왔느냐.
3: 니네 땅을 먹으러 왔지로 왔지로. 안 내면 친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2: 응 내가 쳤다.
0: 겁도 없이 걸핏하며 선을 넘어 중국 땅을 넘보던 고구려.
4: 그래서 또 졌어?
5: 아쉽게 양상 반갔는데 양.
4: 뭔 했어?
5: 가위.
4: 아유 이 남자는 무조건 주먹이잖아 진짜.
5: 아유,
4: 고구려가 또 주먹 내고 이긴 거 아니야? 야 심유전이 그렇게 어렵냐?
5: 아유 죄송해요. 육탄전 나 익숙해서.
4: 이번에는 내가 직접 출동한다.
5: 왜요?
0: 수양제는 세계 정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가까이 있는 말 안 듣는 동네 아는 동생 같은 고구려를.
4: 양꼬치 같은 놈들.
5: 양꼬치?
0: 양아치 아냐 너? 제거대상 1호로 지목.
4: 심리전으로 밀리면 쪽수로 승부를 봐야지. 애들 다 집합시켜.
5: 어? 다요? 아?
0: 수나라 황제 수양제 지휘 아래 1년이 넘는 전쟁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612년 1월
1: 진격하라!
0: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

0: 나름 밀리터리 전문가로 라디오 방송에 초대된 패널 1과 패널 2.
1: 와, 이건

0: 말발굽은요, 말 그대로 지축을 흔드는 말발굽 소리 아닙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자, 1차 고휴전쟁에서 휴양기 아버지 주문제가 대규모의 휴나라 병력을 동원하고도 네, 내용상으로는 네. 고구려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0: 그렇습니다. 어이없는 패배였죠. 랭킹 상위를 차지하는 황제였지만 수문제도 문제가 있었죠.
1: 아니, 아무튼 이번에는 그 휴양제가 고구려를 굴비 바르듯이 발라버릴 각오를 단단히 했다. 저는 뭐 이렇게 보는데요.
0: 네, 그래도 그렇지. 동네 아는 동생 하나 꼴리는데 애들을 너무 많이 끌고 나온 거 아닙니까? 113만 5238명.
1: 이야, 그걸 또 다 세셨네요.
0: 그렇습니다. 전투병만 110만이란 얘기는요, 보급부대, 수송부대까지 합해서 300만
1: 2790만명.
0: 정확하십니다. 수나라의 군사들이 차례대로 북경에서 출발하는데만 무려 40일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1: 아, 그 고구려로 진군하는 휴나라 군사 행렬은 400km가 넘었다고
0: 예.
1: 하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0: 그렇습니다.
1: 그 진짜 스케일은 짱이네요.
2: 20세기 이전의 전쟁 중에서 가장 많은 원정군이 동원된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구려와 휴나라의 고슈 전쟁.
0: 아무리 고구려 군사들이 멘탈 갑이라고 해도 이건 어렵겠죠.
1: 아이 정도면 거의 반칙이죠. 네. 대국의 황제가 해도 너무 오네요.
0: 무려 원정군 300만.
1: 아, 고구려군은 한 100만 됐나요?
0: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요, 고구려 병력 20만.
1: 아, 200만 아니고요?
0: 네, 그렇습니다. 20만 대 300만.
1: 아, 이게 정확한 통계라고 그 믿어도 되는 겁니까?
0: 아, 제가 뭘 알겠습니까?
1: 아니, 무슨,
0: 카도라 통신에서는요.
1: 아, 카도라가 누구죠?
2: 당시 전쟁의 승패를 놓고 내기를 했던 세계의 승부사들 역시
3: 수나라의 승리를 확신하며 나는 노래했네.
1: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2: 싶은데.
4: 너희들은 고구려의 방탄소년단이다. 우리가 누구? 야!

0: 너희가 누구?
1: 진격의 방탄!
0: 따라한다. 진격의!
1: 진격의!
0: 방탄!
1: 방탄!
0: 한 번 더. 진격의!
1: 진격의!
0: 방탄!
1: 방탄!
2: 그렇게 공력 군사들을
0: 레드 썬!
1: 레드 썬!
2: 방탄소년단으로 세뇌시키는 장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 을지문덕.
0: 마지막 너희가 누구?
3: 진격의!

0: 레드 선.
1: 용감하지? 용감한
2: 방탄소년단 인기격시 용감하게 612년 4월 수나라의 대군은 요하를 건너 요동성 근처에 도착한다.
3: 지금부터는 내 말만 듣는다.
4: 배야, 전장에서의 동솔과는 전문가 장수에게
3: 내가 배하야, 내가 짐. 이 지휘봉 안 보여?
2: 각 부대 지휘관들의 작전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수양제는 세계적인 첨단 무기 강국이었던 수나라답게 최신식 공성 무기를 투입.
3: 발사!
2: 수차례 요동성을 공격한다. 그러나 고구려 군사들이 성벽 30m에 달하는 철옹성과 같은 요동성에서 전원 수비 태세에 들어가자.
3: 야 뭐야? 야 누구야 너? 야 누가 내 발목을? 야 놔라 야!
2: 많은 화력을 쏟아붓고도 요동성 함락에 실패하며 발목을 잡히는 수양제.

0: 폐하 그 오래 창모가 예년보다 빠를 거라고
1: 일기예보가 그러면 늦는단 얘기야.
2: 우리가 원정군입니다 폐하.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상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세.
1: 알아 알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아유 짜증나.
3: 모를 것 같은 수나라의 황제이자 수장인 수양제. 예상과는 달리 요동성 공격이 장기화되자 원정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보급 문제와 곧 시작될 우기로 인해 수나라는 위기에 봉착한다.
1: 공격! 공격! 공격! 야! 공격! 공격!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쉴 정도로 요동성 공격에만 집착하는 수양제.
0: 동지군은 작전을 바꿔야 합니다.
2: 벌써부터 군량 속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난 요동성만은 포기 못해.
0: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구먼. 그럼 그 요동성과 고구려 수도 평양을 동시에 공격하는
2: 건 수도만 함락하면 요동성은 도랑치고 가지잡듯이
1: 요동성과 평양성을 동시에?
2: 꽉 먹고 알맞듯이 누이 좋고 매부 좋듯이 얼마 되지도 않는 평양으로 두 곳을 수비하다 보면 곧 백기투항할 거야.
1: 당장 별동대를 조직해 평양에 투입한다.
2: 예, 폐하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0: 바람직스러운 장군으로다가 새로 보내주세요. 부탁드려요. 이자요.
1: 아니 그 체면할 때 레드썬 그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군. 과연
2: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볼까. 지금 픽 웃으시는 분들 나이대가 을지문덕 박영재였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있는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을 찾아갑니다. 남원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김병종 미술관은 전망이 좋은 한적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단순히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공이 주는 편안함을 모두 느낄 수 있도록 꾸며진 미술관입니다. 따라서 김병종 미술관에 오면은 먼산이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에서 모처럼 독서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문을 연 김병종 미술관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남원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문화명소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병종 미술관은 남원 출신의 화가인 김병종 화백이 기증한 작품들 위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획전을 통해 다른 작가들의 회화, 조각, 사진 등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병종 미술관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편하게 앉아서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층에 있는 갤러리는 김병종 화백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를 하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 김병종 화백의 다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의 아이라는 제목의 김병종 미술관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병종 미술관 1층 한켠에는 북카페인 윤술이 있습니다. 이 북카페에는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인문학과 관련된 도서 수천 권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차를 마시면서 편안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김병종 화백 가면 가장 먼저 화첩기행과 바보예수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생명연작이 김병종 화백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연작이 탄생하게 된 다음과 같은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1989년의 어느 날, 김병종 화백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서 생사의 기로에 섰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 일로 인해 김병종 화백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주 작은 미물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이 그의 작품의 소재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김병종 화백의 생명연작 가운데 하나인 화홍산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붉은색 꽃이 주는 화려함보다는 오히려 경건함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김병종 미술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곳이 치밀하게 기획된 자연 친화형 미술관이라는 점입니다. 주변에 다른 건물이 없다는 점이 그렇고요. 독특한 형태의 깔끔한 미술관 건물이 자연과 잘 어울린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스코프를 닮은 미술관 2층의 대형 유리창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 창을 통해서는 매번 다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제목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그리고 바람의 세기에 따라 창밖 풍경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김병종 미술관 근처에는 춘향전을 주제로 해서 꾸며진 춘향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관을 둘러본 후에 걸어서 춘향 테마파크까지 간 다음 남원 최고의 관광 명소인 광한루원까지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있는 김병종 미술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0: 전율이 느껴지는 역전승이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체코를 꺾고 북중미 월드컵 순풍에 올라탔습니다.
1: 월드컵 첫 경기 승리는 16년 만입니다. 먼저 짜릿한 승리 장면 함께 보시죠.
2: 2016 FIFA 북중미 월드컵 첫 번째 경기가 펼쳐질 과달라라 스타디움 잔디를 받겠습니다.
3: 자, 열렸어요.
2: 이강인! 골키퍼 터치!
3: 약간 멀기는 했지만 이 돌아서자마자 이강인 선수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왼발.
2: 손흥민!
3: 자, 열렸어요! 하는 슈팅을 시도했었는데
2: 자 조우팔이 또 한번 롱슛입니다. 자 체코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1대 0으로 체코가 앞서갑니다.

0: 자 이강인 살짝 찔러줍니다. 황희범이 전진합니다. 오연규입니다. 깊게 올라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위험해요. 안 돼요. 막았어. 김성규의 슈퍼세이브.
1: 자, 경기 끝났습니다.
0: 대한민국이 제꼬리 상대로 역전승을 가져갑니다.
2: 네, 한국 축구 역사를 빛낼 멋진 경기였습니다. 대표팀은 부상을 극복한 황인범과 고열에도 몸을 불사른 오현규 선수의 연속골로 32강 진출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3: 마치 홈경기를 연상시키는 뜨거운 분위기 속에 대표팀은 점유율을 높이며 체코의 뒷공간을 노렸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기회를 놓친 뒤 찾아온 위기에서 긴 수로 인해 허를 찔려 크레이치의 헤더에 먼저 실점했습니다. 대표팀은 비록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22분 황인범이 절묘한 개인기를 뽐내며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1: 골키퍼의 각도를 피하기 위해서 살짝 볼을 띄우면서
4: 이영표 KBS
1: 강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곡선으로 정확한 궤도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3: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빼고 오연규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통했습니다. 오연규는 후반 35분 황인범의 크로스를 짜릿한 역전골로 연결하며 자신을 향한 믿음에 화답했습니다. 경기 막판 골키퍼 김승규가 결정적인 선방으로 2-1 역전승을 지켜낸 덕분에 우리나라는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무려 16년 만에 월드컵 1차전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5: 우리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은
4: 대표팀
5: 저희 팀한테는 굉장히 더 큰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해요. 우리 선수들한테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3: 과달라라를 약속의 땅으로 만든 대표팀은 다시 이곳에서 펼쳐질 2차전에서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또 한 번 기적에 도전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2: 네, 탁월한 개인기를 보여준 중원사령관 황인범 선수는 두 번째 골까지 도우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생애 첫 월드컵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오현규 선수는 4년 전 다짐을 실현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패스 가장 긴 중원의 사령관 황인범은 체코전에선 슈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상대의 골문을 두드리며 예열을 하던 황인범은 위기의 순간 마침내 팀을 구했습니다. 발재간을 뽐내며 상대 수비와 골키퍼를 무너뜨렸고 재치 있는 슈팅은 절묘한 곡선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사랑의 하트 세리머니를 뽐낸 황인범은 이번엔 장기인 정확한 크로스로 오연규의 득점까지 도왔습니다. 체코전에서 자신의 월드컵 통산 첫 골과 첫 도움을 모두 올린 황인범은 경기 최우수 선수에도 선정되며 기쁨이 두 배가 됐습니다.
7: 동료 선수들도 제가 슈팅할 때마다 많이 비웃고
4: 황인범 선수
7: 슈팅하지 말고 패스만 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제가 형들이랑 선수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서 다행이고
6: 활용 정점은 오연규가 책임졌습니다. 첫 월드컵 출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오연규는 교체 투입된 지 단 11분 만에 역전 결승골을 폭발했습니다. 4년 전 등번호도 없던 예비 선수가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연규는 4년 전 일기장에 꼭꼭 눌러 쓴 다짐을 완벽히 현실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꿈만 같습니다.
8: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제가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4: 오현규
8: 어떤 상황에서 골이 들어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영상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6: 황인범이 살리고 오연규가 끝낸 짜릿한 역전승이었습니다. 16년 만에 월드컵 1차전을 잡은 대표팀은 32강 진출에 청신호를 켜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과달라라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2: 이렇게 골을 넣은 선수들 못지않게 수비진도 체코의 거센 공격을 틀어막으며 승리에

0: 기여했습니다. 특히 골키퍼 김승규 선수는 놀라운 선방수로 승리를 지켰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후반 36분 역전골 직후 맞이한 동점골 위기. 첫 실점의 악몽이 되살아나려는 순간 들어갈 것만 같던 공이 골라인 앞에서 튕겨 나옵니다. 수문장 김승규가 집중력 있게 쫓아가 반사적으로 공을 걷어낸 겁니다.
2: 맞았어요.
3: 김승규의 슈퍼세이브.
2: 와,
3: 후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 동점골을 노리는 체코의 공세는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거세졌지만 김승규 중심의 효과적인 후방 빌드업으로 체코의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좋은 코스로 날아온 낮게 깔린 슈팅도 김승규 옆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3: 조심해야 돼요.
2: 자, 조심해야 돼요.
3: 김승규! 김승규입니다.
1: 조현우와의 치열한 주전 경쟁 속 선발 장갑의 이유를 증명한 김승규.
4: 월드컵이 어떻게 될지가 조금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첫 경기를 꼭 이기고 이제 다음 경기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뭐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1: 두 차례 무릎 수술을 이겨내고 돌아올 정도로 강인한 정신력을 갖춘 김승규는 체코전 숨은 MVP로 손색이 없는 완벽한 선방쇼를 선보였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0: 대표팀의 중심 손흥민과 이강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근성과 투혼으로 경기장을 누볐고 이강인 선수는 패스 성공률 100%란 경이로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하무림 기자입니다.
5: 응원단을 향해 손뼉을 치며 더 큰 호응을 유도한 손흥민. 과감한 중거리 슛으로 체코의 골문을 위협한 데 이어 수비수를 따돌리고 회심의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아쉽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이재성의 기막힌 침투 패스를 받아 절호의 기회를 잡은 순간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장면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2: 자, 손흥민 선수가 좋은 움직임과 이 원터치 패스로 지금 상대의 수비 조직을 깨고 있거든요.
3: 네.
5: 이후 오영규가 교체돼 한국 선수 최다골 신기록은 다음 기회로 미뤘지만 양팀 최다 6번의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6: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잘 실행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득점감이 굉장히 감독입니다.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앞으로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5: 중원의 핵심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무려 100%로 거리와 높이를 가리지 않는 재능을 뽐냈습니다. 특히 황인범의 선제골을 도운 송곳 같은 패스가 악골이었는데 겸손한 모습까지 돋보였습니다.
7: 너무 움직임이 좋았어요. 너무 움직임이 좋아서 뭐 인범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흥민이 형이 나오면서 끌어주고 그런 모든 부분이 팀에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5: 험난한 승부가 예상되는 멕시코와 2차전은 대표팀의 중심 손흥민과 이강인의 발끝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0: 오늘 선수들이 뛰는 그라운드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심판이 바라보는 장면을 그대로 전하는 레프리캠 영상을 통해 좀 더 역동적으로 경기를 즐겨보시죠.
2: 자, 지금 레프리캠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와, 저것을 반대쪽 대각선으로 슈팅을 했다라면 자, 뒤쪽에서 뛰어들어오는 이 크레이치 선수를 순간적으로 놓치면서 자, 올 시즌 PSV에서 0.84의 실점률을 기록했던 이 코바르시 우연규의 왼발

0: 네, 이번 대회에선 전후반 중간에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이 새롭게 도입됐죠. 홍명보호는 사실상 작전 타임인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1: 경기 시작 22분이 지나자 휘슬이 울리고 선수들이 벤치로 향합니다. 전반 22분, 후반 22분쯤 각각 3분 동안 주어지는 의무 휴식 시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입니다. 북중미 더위를 고려한 조치인데 선수들에겐 물을 마시면서 숨 돌릴 시간이, 감독들에겐 사실상 작전 타임이 생긴 셈입니다.
2: 이 시간 전후로 경기력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1: 전반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홍 감독은 이강인과 서령우 등 오른쪽 측면 라인에 세밀한 지시를 내려 경기 흐름을 바꿨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수분 보충 타임에 열변을 토하듯 선수들과 의사소통을 나눴고 한편의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3: 충분히 골 넣을 수 있으니까 계속 우리 플레이를 하도록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포지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어서 포지션을 지키면서 좀 더 볼을 잃지 말라고.
1: 미국의 포체티노 감독이 노트북을 꺼내들고 작전을 설명하는 진풍경을 연출하는 등 농구와 같이 4쿼터 축구가 된 월드컵 수분 보충 타임이 새로운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0: 고지대 적응에 온 힘을 쏟은 전략도 통했습니다. 이 고지대 준비에 정반대 전략을 선택한 한국과 체코. 결과는 우리 대표팀의 경기 장악이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2: 고지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마지막 4쿼터가 됐습니다.
4: 후반에 접어들며 체코 선수들은 눈에 띄게 움직임이 늘어졌습니다.
5: 체코가 고지대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후반전 70분 혹은 75분 이후에 상당히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4: 실제로 사실상 4쿼터인 후반 중반 이후 우리 대표팀이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골 점유율도 꾸준히 절반 이상을 유지했고 결국 2대 1, 한편의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해발 1570m에 위치한 과달라하라 경기장. 한국 대표팀은 3주 전부터 고지대 적응에 주력했지만
6: 나만 힘든 것 같아.
4: 고지대를 최대한 회피한 체코는 하루 전날에야 들어왔는데 한국의 전략이 적중한 셈입니다.
7: 체코 선수들이 후반전에 조금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도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었고 저희 선수들은 반대로 굉장히 그 시간대에 체력적으로 더 상대를 몰아치고 그다음에 더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번 고지대의 훈련이 저희들한테는 아주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 유비무환의 자세로 착실하게 준비한 홍명보호. 32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상쾌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0: 이렇게 운명의 1차전을 이긴 건 짜릿한 승리를 넘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 월드컵에서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을 때 한국 대표팀은 새 역사를 써내곤 했습니다. 문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대한민국의 역대 월드컵 성적을 보면 1차전 결과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번 대회전까지 우리 대표팀은 역대 월드컵 1차전에서 3승 3무 5패를 기록 중이었는데 1차전 승리가 새 역사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한민국은 폴란드와의 1차전에서 48년 만에 월드컵 본선 첫 승을 거두며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후 히딩코는 파죽지세로 16강에 진출했고 결국 월드컵 4강 신화라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2010년 남아공 대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둔 대표팀은 사상 첫 원정 16강이라는 또 하나의 이종표를 세웠습니다. 반면 1차전 패배 시 100% 토너먼트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을 정도로 1차전 결과가 대회 최종 성적을 좌우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1차전에서 승리했기에 선수단의 사기도 크게 올랐습니다.
9: 승리한 좋은 흐름대로 그리고 겸손하게 네, 멕시코 홈인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상대 분석 잘해서 100% 그 이상 쏟아낼 수 있도록 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06년 1차전 승리 후 16강 진출에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 지금과는 규정이 달랐습니다. 48개국 체제의 이번 대회는 다음 라운드가 32강이기에 설사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지더라도 32강에 진출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차전부터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든 홍명보호가 또 한 번 한국 축구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문혁입니다.
10: KBS 이영표 해설위원은 이번에도 명불허전이었습니다. 핵심을 짚는 해설과 함께 승부 예측도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인기 방송인 이경규 씨도 족집게 예언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11: 한 달 전 체코전 2대1 승리를 예측한 이영표 의원.
12: 만약에 우리가 이기게 된다면 한 점차 정도, 한 2대1 정도의 승리가 나지 않을까.
11: 경기 후반 체코가 선제점을 얻자 이번엔 역전승을 예언합니다.
5: 대한민국이 이 월드컵 역사에서 지금까지 선제 실점을 하고 난 이후에 역전승을 했던 기록이 딱 세 번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그 네 번째 경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11: 후반 동점 상황, 득점 찬스가 찾아오자 선수처럼 긴장했던 이영표 의원은
5: 태어나서 청심환을 한 번도 안 먹었는데
2: 네.
5: 지금 갑자기 청심환이 확 땡기네요.
2: 아.
11: 대표팀이 역전을 이뤄내자 선수들과 한 마음으로 뒤늦게 기쁨을 만끽합니다.
13: 저희 직전에 만나서 와 우리 대화 나눴잖아요. 골 넣을 것 같다 너. 넣고 말게요. 와 그 약속을 지켰어요.
11: 그라운드에 나타난 인기 예능인 이경규 씨도 유쾌한 농담으로 경기 전 월드컵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14: 말이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15: 네.
14: 승패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5: 정말 승패를 떠나도 됩니까?
14: 아닙니다. 이겨야죠.
11: 경기 전 이경규 씨가 콕 집은 주목해야 할 선수는 누구였을까?
15: 오늘 경기 키플레이어 누구로 예상하시나요?
14: 미드필더의 황인병 선수.
15: 네.
14: 중거리슛 오늘 장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6: 대한민국 파이팅!
11: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10: 우리 상대였던 체코 대표팀엔 경기 전 악재도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 이동에 문제가 있었고 단 한 번뿐인 현지 훈련에 차질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멕시코 사포판 스포츠 아레나 입구에 꽉 낀 채 멈춰선 버스 한 대. 대형 버스가 도로 한복판을 막아서자 뒤따르던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이 뒤엉키며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이 버스엔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현지 훈련에 나섰던 체코 대표팀 선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ESPN 멕시코 등 해외 매체는 운전기사가 버스를 빼내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대표팀은 버스에서 내려 훈련장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훈련 시작이 10분 정도 늦어지며 일부 차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베이스 캠프를 둔 체코 대표팀에겐 이날 훈련이 한국전을 앞두고 이뤄진 처음이자 마지막 현지 훈련이었습니다. 3주 전부터 현지 적응에 돌입했던 한국 대표팀과 달리 비교적 늦게 현지 적응에 나선 데다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겹친 셈입니다.
18: 그렇게 일정과 이동 계획이 짜여졌고 물론 우리도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로슬라프 쿠베크 체코 감독입니다.
17: 4개 나라 중 우리나라가 이동 거리가 가장 짧은 일정이어서 여러모로 호명보호의 순항엔 운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10: 우리와 같은 조인 멕시코와 남아공은 개막전에서 맞붙었습니다. 멕시코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골을 넣은 키뇨네스와 히메네스, 이 두 선수가 우리의 경계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201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알리는 첫 골의 주인공은 멕시코의 키뇨네스였습니다. 전반 9분 남아공의 수비 실수를 틈타 키뉴나스가 때린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 다리 사이로 지나가며 골망을 가렸습니다.
20: 키뉴나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호날두를 제치고 득점 왕을 차지한 그런 골 결정이 있는 선수입니다.
19: 이후 남아공의 퇴장을 유도해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답답한 흐름을 이어간 멕시코. 일부 홈팬들의 야유와 조롱 속에서 이번엔 후반 22분 라울 히메네스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히메네스의 발끝에서 시작해 키뉴나스와 알바라도를 거쳐 다시 히메네스의 머리로 이어지는 완벽한 득점. 자신의 네 번째 월드컵에서 첫 골을 터뜨린 히메네스는 석 달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기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 팀 합쳐 무려 3명이 퇴장당하는 개막전 진기록 속에서 2대0 승리를 따낸 멕시코. 멕시코의 김민재라고 할 수 있는 주장 몬테스의 퇴장은 5개치로 남았지만 전체 슈팅의 절반 이상을 책임진 키뉴나스와 히메네스의 위력을 확인하며 자신감을 채웠습니다.
18: 4대0이면 더 좋았겠지만 2대0 승리도 만족스럽습니다. 어쨌든 월드컵의 첫 단추를 끼웠고 긴장감도 털어버렸습니다. 소중한 승점 3점을 땄다는 게 중요합니다. 멕시코 감독의 얘기입니다.
3: 없고 기분 좋은 개막전 승리를 거둔 개최국 멕시코는 곧바로 2차전 우리나라와의 맞대결을 준비합니다. 멕시코시티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0: 한편 월드컵 개막식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이 드러났습니다. K-POP 대문헌터스로 전 세계 인기를 끈 가수 이재가 무대에 올라 한국어 가사가 담긴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열창했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경기장에 월드컵 참가국의 국기를 든 기수들이 한 명씩 입장합니다. 지구 모스베의 무대를 48개국 국기가 에워싸고 이어 월드컵 공식 주제가 DNA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가 먼저 포문을 열자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로 글로벌 스타돔에 오른 가수 이재가 이어 부릅니다.

0: 눈길을 끈 건 우리말 가사,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담은 건데 가수 이재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월드컵은 단순한 경기를 넘어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DNA라는 점을 강조한 노래입니다. 노래는 이재의 우리말 가사로 마무리됩니다. 이외에도 블랙핑크의 리사가 LA 개막식에 오르는 한편 BTS는 다음 달 월드컵 결승전에서 사상 최초로 열리는 하프타임쇼 무대에 오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1: 멕시코 현지에선 태극전사들과 함께 붉은 악마도 같이 뛰었습니다. 또 멕시코 축구 팬들도 한국의 승리를 응원했는데요. 붉은 함성으로 가득했던 과달라하라 경기장, 이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기 시작 전부터 과달라하라 경기장 주변은 코리아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태극기를 든 붉은 악마들이 멕시코 연주에 맞춰 흥을 돋우고 초록 옷을 입은 멕시코 팬도 한마음으로 한국을 응원합니다. 황희찬 선수 가족들도 힘찬 응원으로 승리의 기운을 더합니다.
3: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희찬이 파이팅!
4: 다치지 말고 후회 없는 경기하길 바랄게. 파이팅!
2: 멕시코 팬도 한국 승리를 확신합니다.
5: Today the game, I think
6: 오늘 게임 2-0으로 한국이 이깁니다.
2: 경기가 시작되자 붉은 악마의 함성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황인범의 동점골에 이어 오현규의 역전골이 터지자 멕시코 과달라하라 경기장이 붉은 악마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축구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오늘. 뜨거운 함성과 함께 12번째 선수로 뛴 붉은 악마의 축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1: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도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응원전을 펼치며 첫 승리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붉은 물결, 유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월드컵.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응원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8: 북도 치고 애국가도 들리고 약간 심장이 뜨거워지는 느낌입니다.
7: 후반전 체코의 선제골을 내주자 탄식이 터져 나왔지만 기다렸던 동점골이 나오면서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던 역전골이 터졌고 2-1 역전승이 확정되는 순간 현장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9: 첫 1차전 승리! 너무 기분이 좋고 2차전, 3차전 다 잡고 조 1위로 올라갑시다!
7: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부터 치킨에 맥주, 치맥이 등장했습니다.
10: 회사 단체로 이렇게 응원 왔는데 한국이 이겨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선수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7: 기분 좋은 승리로 첫 경기를 마친 대한민국.
11: 고산 디지대에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집중해서 투혼을 발휘한 선수들이 너무 고생했고
12: 32강, 16강에서 높이 높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화이팅!
7: 오늘 하루 도심 곳곳이 월드컵 열기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1: 이런 붉은 물결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전통시장부터 기차역까지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현경주 기자입니다.
13: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공연장으로 들어서는 시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보탭니다.
14: 좋은 경기력 보여주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3: 선취점을 내줬지만 동점골에 이은 짜릿한 역전골에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5: 대표팀의 극적인 승리로 끝난 이곳 응원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13: 전통시장 한쪽도 붉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형 태극기가 응원단을 타고 흐르고 시민들은 온몸으로 응원봉을 흔들며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실어보냅니다.
16: 그때 그 끈끈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길거리 응원 정말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3: 역 대합실도 응원장으로 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붉은색 옷을 맞춰 입고 치맥 응원을 펼쳤습니다.
17: 저희 6년 전에 중학교 강당에서 황인범 선수랑 단체로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황인범 선수가 골을 넣어줘서 정말 좋았고
13: 조규성 선수의 모교인 광주대 등 대학가에서도 열띤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전국을 달군 응원 열기, 19일 멕시코전에서도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넘쳐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1: 세계 곳곳의 교민들도 태극전사들에게 열띤 응원을 보냈습니다. 가슴 철렁했던 실전 위기부터 짜릿했던 승리의 순간까지 교민들도 함께 호흡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이 전합니다.
18: 체코전이 열린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경기 시작 전부터 교민들의 축제장이 됐습니다.
19: 대한민국 화이팅!
18: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와 32강 진출을 손꼽아 기원합니다.
20: 오늘 한국이 꼭 이길 것 같아요. 네, 이겨가지고 미국 LA에서 노는 거 우리 미국에서 다시 만나요.
18: 월드컵 결승전의 도시 뉴욕에선 밤늦은 시각에도 교민들이 한데 모여 응원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엔 탄식을 쏟아냈지만 동점골에 이어 역전골까지 터지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6: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기업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적죄를 모두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중동전쟁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가 급등하며 사흘 만에 8천선을 회복했습니다. 24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개장 직후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한 중동전쟁 영향 평가를 하방 위험 대신 불확실성으로 언급하며 넉 달 만에 표현을 다소 누그러뜨렸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이 신용대출 문턱을 일제히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증시 호조에 따른 투자 열풍이 B2, 즉 빚내서 투자하기로 이어져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육체노동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시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하고 번듯한 직장만 선호한다는 편견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건설 현장에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진지하게 일하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배윤술 씨는 보다 오래 일할 수 있고 나만의 기술을 갖기 위해서 도배일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도배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지만 자신이 도배한 멋진 공간을 보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는 청년 도배사 배윤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배윤술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0: 네, 네. 아, 저는 텔레비전에 예전에 한번 출연하신 것도 보고, 예, 기사를 통해서 뵀습니다.

0: 이제 도배 경력이 몇 년 되신 거죠?
1: 제가 올해로 횟수로는 8년 차 도배사입니다.
0: 와,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베테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만하세요? 어떠세요?
1: 일단은 일 자체에는 그래도 많이 익숙해져서 네. 일을 하면서 막 아주 힘들다거나 뭐 몸이 너무 힘든 거는 없지만 이 도배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로운 영역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은 끝없이 배워가고 예. 기술을 익혀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저는 그냥 도배는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그 맨 처음에 뭐 풀 쓰고 바르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좀 기법이 좀 달라지나 보죠?
1: 네, 아무래도 벽지도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벽지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집의 형태도 달라지고 네. 또 소비자들의 눈도 높아지면서 그런 예.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우고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0: 이제 8년 되셨으면은 이제 독립할 그 여건이 주어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제 사업체를 하나 내셨습니까?
1: 네, 제가 작년 5월에 사업자를 네. 내서 지금은 때로는 이제 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다른 일에 지원 가는 또 일당 받는 사람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자영업자이기도 하면서 또 어디 소속돼서 또 일을 하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도배도 아무래도 성수기 비수기 있을 것 같아요. 이사철 그 직전이 좀 제일 바쁘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 도배는 대부분 필수이기 때문에 네. 이사를 많이 가는 경우 도배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닐 때는 집이 이제 활발하게 네. 집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도배 일도 많아지고 그런 게 조금 줄어들 때는 도배 일도 줄어드는 편입니다.
0: 네네. 근데 이제 저도 편견이 좀 있나 봐요. 이게 도배하시는 분이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했던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젊은 청년 이 이렇게 딱 들어오시니까 사실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떤 일 하셨었죠?
1: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는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네. 2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0: 아 사회복지사 요즘 많은 분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1: 네.
0: 예. 근데 그쪽 일의 전공도 그쪽이고 네. 아마 좋은 대학도 나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뭔가 자기 장래 희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언제부터 이렇게 도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1: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사회복지사를 꿈꿔서 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했고 대학교를 다니는 4년 내내도 저는 계속 복지 현장에 꼭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노인복지관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0: 예.
1: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께 도움드리고 어르신들이랑 소통하는 일 자체는 제가 되게 좋아했고
0: 예.
1: 보람도 많이 느꼈는데 아무래도 이게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조직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과 제가 어르신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0: 네.
1: 또 조직의 순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면서 제가 정말 어르신들께 해드리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드리지 못하는 거에서 이 직업의 좀 이상과 현실을 깨닫고
0: 네.
1: 그때부터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고민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0: 네.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해보니까. 네. 근데 왜 도배였어요?
1: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예. 고민을 시작을 해봤는데 어떤 직업을 가져야 제가 조금 더 지속 가능성 있게 오래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고
0: 네.
1: 그랬을 때는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가치를 느껴야 되잖아요.
0: 예.
1: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분야에서 저를 좀 필요로 해주기를 바랬고 또 제가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0: 네.
1: 기준으로 좀 여러 직업군들, 그 외에도 조금 더 세세한 기준들을 두면서 여러 직업들을 좀 탐색하고 찾아봤을 때 기술을 배우고 싶다. 기술을
0: 예.
1: 가지고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이 직업을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0: 있었고요.
1: 네.
0: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콘텐츠가 되게 많잖아요. 직업 관련된. 그 당시에는 그런 콘텐츠는 많이 없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좀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 도배사 중에는 여성 기술자분들이 많다라는 네. 걸 접하고 한번 뛰어들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도배사로서 베테랑이 되고 책도 냈잖아요. 몇 년 전에 청년 도배사 이야기 출간해서 이 책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런 거 보면은 글도 잘 쓰는 것 같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좋은 학교 나온 우리 예쁜 딸이 좀 편안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좀 걱정하시거나 이러지는 않는지. 예.
0: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를 그만두고 도배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릴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큰 성인이었기 때문에 뭐 허락을 받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이거를 좀 잘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퇴사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이제 퇴사하는 이유와 도배를 시작하고 싶은 이유와 그런 내용들을 좀 나름대로 고민해서 적어서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1: 야 그냥 말로 때운 게 아니네요. 아 이러면 진짜 내가 부모라도 조금 믿음이 가긴 하겠네요.
0: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그 당시에 도배라는 일을 잘 모르시지만 제가 좀 진심으로 해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알아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응원하고 지지해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걱정은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혀 모르는 분야이고 어떤 사람들이랑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가 부모님도 상상이 잘 안 되시니까
1: 그렇죠.
0: 걱정을 많이 해서 맨날 너 일할 때 옆에 누구 있니?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와줄 수 있니?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그런 거 걱정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도 사실 몸이 많이 상할까 봐 그런 네. 걸 제일 많이 걱정을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1: 도배하고 나서 굉장히 일의 성취도나 만족감이 크다면서요?
0: 네. 그 우선은 제가 일한 결과물이 제가 작업한 결과물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 오는 어떤 1차적인 보람이나 뿌듯함이 있고 또 지금은 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집 전체를 하나를 맡아서 딱 예쁘게 완성을 했을 때 정말 내 노력의 결과로 누군가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1: 네.
0: 보람이 큽니다.
1: 혹시 그 식구들, 가족들 저기 도배도 해준 적 있으세요?
0: 네, 해준 적 있는데 그때 네. 제가 초보일 때 해가지고
1: 그때 네. 좀 원성을 샀나요?
0: 좀 부모님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제가 했다고.
1: 지금 하면 완전히 너무너무 잘할 텐데.
0: 네, 지금 하면 훨씬 더 예쁘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저도 막 잘 모르고 막 붙였더니 막 들뜨기도 예. 하고 막 이래가지고.
1: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 초보의 시절, 시행착오의 시절을 겪어서 또 베테랑이 되는 거겠죠. 8년째 지금 도배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여쭤봐서 그런데.
0: 예. 우선은 제가 처음 이 직업을 다시 생각했을 때 세웠던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 정말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1: 아 일단 수입은 사회복지사 때보다 훨씬 좋은가 봐요. 제가 지금 보니까
0: 약간 들쭉날쭉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일을 한 날수만큼 일당으로 받는 거다 보니까
1: 일한 만큼
0: 네, 네. 그렇지만 저는 그게 정당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 네. 거에서 만족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도배라는 일은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진행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1: 네.
0: 이게 뭔가 변수도 많고 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어떤 그 작업 내용이나 작업 순서를 계속해서 바꿔가야 되는데 그게 저의 성향에 아주 잘 맞지는 않아요.
1: 아.
0: 저는 계획 세우고 그 계획대로 딱 진행되는 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1: 완전 T 같아요. 제가 보니까
0: 완전 J.
1: 아 예, 아,
0: 네
1: 예.
0: J.
1: 아, 죄송합니다. J 완전 네. J. 예.
0: 근데 이 도배라는 일은 도배뿐만 아니라 집을 만드는 여러 공정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변수도 많고 변화도 많고 당황스러운 상황도 되게 많아서. 처음에는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를

0: 8시 사이에 출근을 하고요.
1: 네.
0: 보통 12시까지 일을 쭉 합니다. 중간에 한 10시쯤에 한번 쉬고
1: 네.
0: 12시까지 오전 일과를 하고 점심을 1시간 먹고 또 1시부터 대여섯시까지 쭉 아. 오후 일과를 하고 있습니다.
1: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0: 쉬는 시간은 한 번씩 가죠.
1: 뭐 커피 타임?
0: 네. 커피 타임 가집니다.
1: 가지고 그래도 아침 한 7시 뭐 이렇게 출근을 한다는 게 아침잠 많은 사람은 일단 안 되겠어요.
0: 네. 저도
1: 네.
0: 좀 그럼 안 되네. 지각을 안 하는 게 매일매일의 다짐이에요.
1: 지각하지 말자. 네. 그러면요. 이 사실 육체노동이기 때문에 체력이 엄청 소모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체격 조건 같은 것도 가령 저같이 좀 키가 작은 사람은 도배하기에 좀 불리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0: 사실 도배하기에 뭐 적합한 체형이나 체력이 당연히 있고
1: 네.
0: 또 예를 들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기 힘든 것도 있고 반면에 또 너무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기도 해서
1: 네.
0: 사실 체력도 좋고 체격도 좋으면 좋겠지만 이게 결국 반복해서 하는 노동이다 보니까 그 각자의 체형이나 체격이나 주어진 신체 조건에 맞추어서 하는 요령을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어때요? 도배 현장에 젊은 여성들은 좀 많이 있습니까?
0: 사실 제가 처음 도배를 시작하던 8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이 없었고
1: 네.
0: 그래서 제가 도배를 하러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저를 궁금해하고 좀 특이하게 보는 시선이 많았다면 근 몇 년 사이에는 정말 많아졌어요. 젊은 청년들 그리고 특히나 여성들이 도배라는 일에 뛰어드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
1: 그게 배은술 씨가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0: 제 생각에는 이 직업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AI도 그렇고 이제 평생 직업이라는 게 없기도 하고 직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많이 하는 청년들이 저랑 비슷하게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실력도 쌓고 또 그 보상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기술, 도배 말고도 기술을 배우는 청년들이 네. 많아진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 AI가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넘볼 수 없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도배는.
0: 네. 아직까지는 그렇죠? 미래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예. 사실 이 손발노동을 정교하게 하기에는
1: 네.
0: 어려우긴 합니다. 어렵긴 합니다.
1: 그래서 이런 노동과 기술에 대해서 요즘 좀 새롭게 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치가 좀 인정이 되고. 예. 이제 사장님도 하시면서 직접 팀도 꾸리고 또 가서 또 이제 일당 받고 일도 한다고 그랬는데 직접 팀 꾸려서 가면 비용 책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0: 보통은 이 총 비용으로 제가 저에게 일을 주는
1: 네.
0: 고객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데 뭐 사람이 4명이 들어가냐, 뭐 6명이 들어가냐, 10명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인건비와
1: 네.
0: 또 벽지를 제가 만약에 구입해서 가져가면 벽지 비용이랑 그 외에 필요한 풀, 실리콘, 본드 같은 부자재 비용을 합산해서 청구를 하면 제가 그 총 금액을 받아서 이제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1: 아무래도 사장님 할 때가 수입이 더 낮겠죠?
0: 근데 이게 많이 더 일당보다 더 벌 때도 있지만 때로는 손해를 봐서 마이너스일 때도 있습니다.
1: 오히려
0: 네.
1: 예, 어떨 때 그래요?
0: 주로 사람을 가르쳐야 될 때 이제 완전 초보인 친구가 왔을 때 저희가 그 친구를 가르쳐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 팀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하기가 또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1: 네.
0: 그냥 제 일당에서 이렇게 일당을 주기도 하고
1: 네,
0: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이게 호황양성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0: 네.
1: 근데 8년째 계속하는 걸 보면은 적성에 맞나 봐요. 그리고 이 직업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속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0: 네. 어려움도 있지만 상당히 매력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배도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0: 발전하고 저도 계속해서 그걸 따라가면서 실력도 이제 기술 다 배웠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계속 새로 생겨나는 새로 발전하는 기술들 배워야 되고 더 꼼꼼해져야 되고 몸도 계속해서 이 동작들을 더 익숙해지기 위해 연마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되게 힘들면서도 이 뭔가 한 단계를 넘어섰을 때 주는 그 보람이나 매력이 있습니다.
1: 예, 그 요새 트렌드는 뭐예요? 도배 트렌드는?
0: 요즘에는 그 아파트나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몰딩이랑 걸레바지라는 게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 거를 없애서 벽과 천장이 하나처럼 보이고,
1: 아, 옛날에는 다그 경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걸 없애버리는
0: 네, 그래서
1: 거군요.
0: 문도 이렇게 보면 문틀이 있는데 문틀도 없애고 다 도배로 하고 또더 넘어서는 문까지 도배로 해서 약간 이 집이 좀 넓어 보이고 약간 일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게 조금 유행입니다.
1: 아, 도배의 영역이 더 넓어졌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저희 때는 한참 뭐, 띠벽지, 포인트벽지 유행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기를 막 누르면 저쪽이 볼록 튀어나오고, 이쪽을 막 열심히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와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느꼈었거든요. 초보 때좀 실수 같은 거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0: 초보면 사실 실수를 안할 수가 없고,
1: 예.
0: 실수를 해서 사실 많이 혼나기도 하고, 되게 주눅들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이걸 수습할 수 있지? 막 고민하기도 하는 시간을 저도 가졌습니다.
1: 제일 큰 실수는 어떤 거였어요?
0: 제일 큰 실수는 이게 저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때 제가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였는데,
1: 예.
0: 거기에는 이제 난방 시설이 없거든요. 뭐 히터나 보일러가 없이.
1: 아직 완공
0: 네.
1: 전이니까.
0: 그래서 겨울에 날이 엄청 추운데 이제 벽지를 저는 붙이라는 지시를 그런 작업 지시를 받고 벽지를 붙였는데 붙이고 퇴근한 사이에 그 풀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밤 사이에. 그래서 아침에 왔는데 벽지가 다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1: 아니, 그렇게 추울 때는 그러면 공사를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0: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하도 이런 건설 현장에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제 보일러가 깔려 있긴 하거든요. 보일러를 약간 약하게
1: 예.
0: 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열풍기나 이런 좀 온열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좀 그렇게 얼지는 않게끔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좀 그런 게 미비했었는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1: 그 배은수 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0: 근데 제가 그거를 만약에 제가 조금 더 경력이 있고 상황
1: 예.
0: 판단이 됐으면 이거 안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냥 붙이고 퇴근을 해버렸던 거죠.
1: 아, 그렇게 경력이 있었으면 헌일을 안 했을 텐데.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한기 혹서기에 도배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0: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는 이제
1: 네.
0: 당연히 겨울에는 난방기구가 없고 여름에는 냉방기구가 없고 제가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나와서 가정집을 도배를 하고는 있지만
1: 예.
0: 그래도 여전히 사실 에어컨을 켜고 도배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1: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
0: 네.
1: 같네요. 예.
0: 그래서 겨울에는 그래도 몸을 움직이면 덜 추운데 여름에는 몸을 움직일수록 덥잖아요. 저는 되게 많이 지치고 또 이제
1: 예.
0: 팀원들끼리도 더우면은 서로 또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그런 분위기도 잘 봐야 되고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도 잘 살펴야 돼서 이런 계절에 어떻게 뭔가 좀잘 대응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 있는 그대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한다라는 게좀
1: 예.
0: 어려움입니다.
1: 뭐 여름에 35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은 뭐 다른 문제들도 좀 생기지 않나요?
0: 사실 도배 작업에 있어서는 추울 때 조금 더 문제가 많이 생기고
1: 네네.
0: 이제 사람 컨디션은 더울 때좀더 많이 지치는 문제가 있는 것
1: 예전에 집에서 도배하고 그럴 때는 풀다 쓰고 그랬거든요.
0: 같아요.
1: 요즘에 이게 제품이 잘 나오죠?
0: 네, 나와서 이제
1: 예.
0: 풀이 나오면 이제 그거 완전 되직한 풀로 나오면 이제 물에
1: 예.
0: 개서 사용합니다.
1: 용도는 조절을 해서.
0: 네.
1: 옛날에는 사실 도배일을 배운다고 하면 이게

0: 따라다니면서 도제식으로 배웠었는데 요즘에 가르쳐주는 전문기관들이 있나요?
1: 요즘에는 학원이 있기는 해요.
0: 아.
1: 도배 학원이 있지만 사실 저도 학원을 다녔고 학원에서 네. 아주 기초적인 것들.
0: 학원은 몇 달 정도?
1: 저는 한 달 20일을 다녔습니다.
0: 예, 아, 짧게 다닌 거네요.
1: 근데 매일매일 가서 이제 20일 동안 배우는데 학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가르쳐준다기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 뭐 원리라던가 앞으로 나가면 무엇을 하게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밑바탕을 깔아주는 곳이고 사실 어차피 시간을 들여서 몸으로 익혀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학원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까 말씀하신 도제식처럼
0: 네.
1: 잘하는 기술자에게 그 기술을 좀 전수받고 배워서 기술자가 되는 방법을 아. 아직도 네, 사용하는 것 같아요.
0: 그럼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 데려다가 일만 하면은 오히려 막 신경 쓰이고 잘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전을 하셨어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팀을 연결을 해주는 학원을 가서
0: 네.
1: 그 학원에서 연결해준 팀에서 3년 동안 도배를 배웠습니다.
0: 3년?
1: 네.
0: 아, 그러니까 배우는 기간이 3년 되는 거네요.
1: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무조건 네. 3년을 배워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다행히 처음 만났던 저 소장님 팀에 있었는데 소장님이 좋은 분이시고
0: 예.
1: 기회도 많이 주셨던 분이어서 그 밑에서 3년 배우고 독립을 했습니다.
0: 3년 동안은 인턴 월급인 건가요?
1: 월급이 이제 보조 월급부터 일당부터 시작해서 8만 네.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0: 하루에 8만
1: 네.
0: 원.
1: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 만 원씩 일당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 단계를 밟았습니다.
0: 제가 이런 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좀 기술이 높은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1: 이것도 이제 회사가 아니어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요즘에는 뭐 27만 원, 28만 원 정도
0: 하루에?
1: 받고 있습니다. 네.
0: 오, 많은 분들이 나도 도배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사실.
1: 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0: 예.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1: AI라던가 이런 게 아직까지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을 잘 배워놓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 것? 정말 노력한 만큼 버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0: 예.
1: 정말 많은 도배사들이 생겼고 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0: 경쟁이 이것도 치열한가요?
1: 네, 경쟁이 치열하고 이제 마케팅 경쟁까지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예. 열심히 하실 마음으로 뛰어드시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팀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0: 젊은 친구들?
1: 네, 젊은 친구들인데 예.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 03년생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0: 이야, 진짜 젊은 친구들이 네. 이제 20대 초반에.
1: 네.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시작했던 나이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고민하고 찾고 또 용기 있게 도전하는 거를 보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매너리즘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그 생각이 예전에는 조금 더 새롭고 신선한 시선으로 이 일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맨날 반복해서 하는 일이지라고 바라보던 이 시선을 조금 반성하면서
0: 네.
1: 좀 초심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가졌던 그런 흥미와 열정과 의욕을 한번 되새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어때요? 앞으로 내 인생의 승부를 도배로 걸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꿈을 좀 꾸고 계시는지요?
1: 사실 이런 부분,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종종 주변에서 물어보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전 정말 오랫동안 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실이 달랐고 도배라는 일도 지금은 만족하고 있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지만 미래에는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리고 요즘에는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이 없는 또 시대이기도 해서 뭐 미래 나는 그만둘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미래에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는 이 생각은 놓지 않고 늘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0: 사실 이제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청년의 나이시지만은 이제 요즘은 오래 살기도 하고 인생 2모작, 3모작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여러 가지 또 그 선택지 중에서 아, 이런 일도 할 수가 있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멋진 도배사로 예, 뭐 예쁜 집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청년도배사 배윤슬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 내륙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주변 도로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서해상과 남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유입되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3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6도에서 32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며 대체로 청정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4도, 현재 습도는 62%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편리해진 만큼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되는데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보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낭독과 확대 소프트웨어, 점자 정보 단말기와 점자 출력기를, 지체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특수 키보드와 마우스, 터치 모니터를, 청각 언어 장애인에게는 영상 전화기와 언어 훈련 소프트웨어, 소리 증폭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기들을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경기도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과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입니다. 신청은 오는 6월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해서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선정 결과는 7월 16일 성남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개별 문자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잘 이루어져서 일상 속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제도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에서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한시적 제도인데요. 그동안 도서벽지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됐고 2024년 11월부터는 인력 연계가 어려운 대상자에 한해 적용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고요. 관련 의견은 오는 6월 22일까지 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전통 민화의 아름다움과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감성을 함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세택에서 오는 14일까지 대한민국 민화 아트페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 예술가 25명이 참여해서 자신만의 시선과 감성을 담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가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을 통한 자립의 기회를 넓히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음악으로 소통하는 공연 우리 동네 사람들 시즌 6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선보이는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 시리즈는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지난 2019년 첫 무대 이후 매 시즌 새로운 주제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고요.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무대를 통해서 문화예술이 가진 공감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1: 오늘은 시청각장애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지원사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예, 활동지원사. 사회활동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확대가 되고 있죠. 이분들로
1: 네.
0: 인해서.
1: 예. 네. 우리가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장애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제 자립하고 사회 활동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시청각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적인 장애보다는 이제 사실은 사회적인 장애에 더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양성되고 있는 활동 지원사분들은 사실은 어떤 특정 장애를 이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장애 영역이 15개 영역이 있는데요. 이제 그 15개 영역에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활동 지원사분들이 양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이 어려운데 사실 이동에 대한 거는 활동 지원사분들이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은 이 활동 지원사분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이제 의사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 양성 교육 과정을 보면 그냥 장애에 대한 그 15개 영역에 대한 장애에 대한 그냥 개괄적인 그 내용만 이렇게 그 가르쳐주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장애 각 장애마다 맞는 그러한 이렇게 이제 방법을 익히고 있는 활동지원사분들이 많지 않다. 특히 이제 우리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는 의사소통이 참 중요한데 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네. 못한 상황이군요.
1: 네.
0: 그러면 시청각 장애인들은 어떻게 지원 지원을 받고 있나?
1: 일단은 똑같이 일반 장애인들하고 똑같이요. 이제 그 활동 지원법에 근거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그러면 이제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와서 이제 점수를 이렇게 환산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그 활동 지원사를 매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청각 장애가 먼저 등록이 돼 있잖아요.
0: 예.
1: 네. 그러면 사실은 활동 지원사 이렇게 점수를 내가 활동지원사를 쓰고 싶다. 그래서 그 제도를 신청을 해도 이렇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활동지원사가 매칭이 될 수가 있고 예. 이제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특히 저시력자분들, 저청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복장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시각장애는 좀 중하게 쳐주는데 청각장애는 경안장애 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기

0: 기반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활동 지원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점수가 안 나와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런 활동 지원 제도에 신청을 해서 점수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활동 지원 센터에다가 이제 이렇게 부탁해서 신청해서 매칭해서 활동 지원사를 이제 이렇게 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1: 이용인과 활동 지원사 간에 뭐 오해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다고요.
0: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아. 특히 이제 농아인 분들도 수어가 수어로 하지만 수어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생겨서 사실은 이렇게 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시청각 장애인 분들은 촉수화를 쓰니까 더 오해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활동 지원사가 이제 수어를 전혀 모르게 되면 이제 주로 손바닥에 글씨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활동 지원사가 시청각 장애인의 손에 손바닥에 글씨를 써주면 당사자는 잘 알아듣지만 또 이분이 대답을 하려면 특히나 이제 농아인 기반의 시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어를 써도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글씨로 써줘야 되는데 그 글씨를 잘 못 알아들어서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이 예를 들면 뭐 나는 병원에 가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뭐 동사무소를 간다든가 이제 이래서 막 화를 낸다든가 이제 이러는 그런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또 이제 그 시각장애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내가 놓은 위치에 그게 딱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활동지원사분들이 이제 가사일도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 청소를 하다가 이거를 좀 옮겨놓는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얘기를 안 해주면 이제 활동지원사가 그거를 훔쳐갔다. 이렇게 도둑으로 이제 의심받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으시기도 하고 참 그래서 의사소통에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사례를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제가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그 시청각 장애인분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이셨어요. 그리고 요리사로 이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 때문에 시각과 청각을 나이가 많이 한 40대 넘어서 시각과 청각을 갑자기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약간 이제 약간 저시력이고 이제 저청력이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만날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집에서 막 유부초밥도 만들어 오시고 막 이러셨었어요. 모임에 오실 때. 근데 이분이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그 상태가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킨슨씨 병까지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육병에 파킨슨씨 병에 이제 또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약간의 그 이명이라든가 환청 같은 것들도 좀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활동지원사분을 한 거의 한 그 자기가 시청각 장애인이 되고 나서 활동지원사로 이제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했던 좋은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의심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분이 내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다. 활동지원 자기가 돈을 못 찾으니까 활동지원사한테 돈을 찾아달라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의심 때문에 다른 활동지원사로 바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활동지원사분이 남자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사일 같은 거는 이분이 혼자 살고 계신데 가사일 같은 거 전혀 안 해주시고 또 이제 소통도 의사소통도 전혀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나중에는 장애가 너무 심해지셔서 안 보이고 안 들리시게 돼서 이제 거의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야 될 수준이 되셨거든요. 근데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도 가족분들이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족분들하고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러셔서 이제 집에서 계시다가 어느 날 활동지원사분이 활동지원하려고 가보니까 돌아가 계셨어요.
1: 아이고.
0: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군요.
0: 네, 그렇죠.
1: 자,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스위스 어로우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발달장애인들의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2: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달장애인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크게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의사소통이나 사회성, 학습능력 등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을 보면 무엇을 못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일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할까?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0: 배우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과 강점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재능은 미술, 음악, 스포츠, 뭐 컴퓨터, 요리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1: 네.
0: 먼저 미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 자폐성 장애인 청년의 사례가 있거든요.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보다는 그러니까 많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집중력이 좀 부족한 학생으로 오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미술 선생님은 이 학생이 그린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시죠. 학교 운동장을 한번 보고 그렸는데 운동장 주변의 나무 위치나 건물 구조, 창문의 모양까지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후 부모님과 교사들이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미술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놀랍게도 이 학생은 복잡한 건물이나 도시 풍경을 한 번만 보고도 거의 사진처럼 기억해서 그릴 수가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여행 중에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면 몇 분만 살펴본 뒤 세밀한 그림으로 그대로 재현하기도 하고요. 특히 건축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 전시회나 이런 데 작품을 출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의사소통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림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세상과 나누고 있는 거죠.
1: 예, 시각적으로 우수한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진 기억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시각적 기억이 우수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자폐성 장애인들이 특히 많고요. 또 다른 사례로 음악적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 소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어릴 때 말을 시작하는 시기가 또래보다 늦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서 부모님이 많이 걱정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죠. 부모님은 처음에는 단순한 흉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실제 멜로디를 거의 정확하게 연주하고 있었어요.
1: 네.
0: 이후 여러 음악을 들려주었는데 한 번 들은 곡을 대부분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요뿐 아니라 클래식 음악도 상당 부분 그대로 따라 연주를 하고요. 전문가의 평가 결과 뛰어난 청음 능력과 음악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음악 수업을 받으면서 실력은 더욱 발전을 했고요. 지금은 작은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열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은 이 소년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 거죠.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진심을 느끼게 되고요.
1: 흔히 말하는 절대 음감도 있고요. 청각 기억이 매우 훌륭하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또 숫자와 계산에 특별한 능력을 보인 사례도 있어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어떤 청년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려운데 숫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거죠. 어릴 때부터 달력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특정 날짜를 말하면 무슨 요일인지 즉시 대답할 수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2005년 4월 16일은 무슨 요일이니? 하고 물으면 바로 몇 초도 되지 않아 정확한 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도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정확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셨다고 하고요. 달력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판, 버스 노선 번호도 쉽게 기억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는 데이터 입력과 문서 정리 업무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높은 집중력이랑 정확성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숫자 오류도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례를 보면 발달장애인의 강점이 어떤 직업 능력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예, 숫자를 잘 이해하고 기억을 한다면 업무 능력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0: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지적장애인 여성도 있는데요. 이 여성은 이제 학교 공부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강아지,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다고 하고요. 동물의 또 행동을 관찰하는 걸 즐기고 아픈 동물을 보면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서 보살펴주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단순히 이제 동물을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내 성장하면서 특별한 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다는데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작은 행동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거죠. 예를 들어 강아지가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거나 밥을 먹지 않으면 금방 이상을 발견하고요. 동물병원에서 직업체험을 하면서도 수의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변화를 이야기해 놀라움을 주고요. 이후 반려동물 돌봄 관련 직업 훈련을 받았고 현재는 반려동물 보호시설에서

0: 일하며 동물들을 좀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바로 그 능력을 강점으로 발전시킨 거죠. 또 요리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례도 있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이 청년은 집에서 어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항상 좋아했는데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한 재료 손질부터 시작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레시피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따라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드러났어요. 특히 반복적인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같은 크기로 재료를 썰거나 정해진 순서대로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매우 꼼꼼하게 해낸 거죠. 직업훈련 기관에서 제과 제빵 교육을 차분히 받은 후에 빵집에서 이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1: 예.
0: 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제빵 과정에서 그 성실함, 집중력이 아주 큰 장점이 된 거죠.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예, 일단 성실하고요. 반복된 업무도 성실히 해나가는 모습은 정말 큰 장점이겠는데요.
0: 네, 맞아요. 컴퓨터 분야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재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한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를 좋아했는데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어려워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어요. 특히 프로그램 오류를 찾는 작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지나치는 작은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지루해하지 않고요. 결국 정보기술 관련 교육을 받은 후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그의 꼼꼼함과 집중력을 높이 평가해서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적절한 환경에서는 강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좀 공통점이 있어요. 발달장애인들의 재능은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된 것이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기다림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교사, 직업훈련 하시는 선생님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그 발달장애인의 장애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좀 강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재능이 좀 더 꼽힐 수 있었거든요.
1: 네.
0: 또한 모든 발달장애인이 특별한 천재성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천재적인 재능이 없더라도 누구나 어느 정도 자신만의 강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실함이 강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절함이 강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반복적인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이 또 뛰어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장애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개성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발견해 나가는 것일 것 같습니다.
1: 예,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발달장애인의 재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상배가 부릅니다. 안 돼요, 안 돼.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자,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는 건강상식, 벌써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나요?
1: 네, 오늘은 발가락 가위바위보 운동을 좀 알려드릴까 싶습니다.
0: 손가락 아니고?
1: 손가락 아니고 발가락 같이 하셔도 됩니다.
0: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떤 운동인가요?
1: 자, 발가락을 가지고 이 가위바위보 모양을 만들면서 운동을 하시는 건데요. 예. 혹시 청취자분들 바닥에 앉아 계신다면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0: 예.
1: 이렇게 이 발가락 가위바위보는 사실 이제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워서 밖으로 나가기 싫으신 분들 또 사무실에 오래 앉아 계셔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이 다리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인데요. 우리가 이제 손바닥을 그 종아리 앞면 전경골근이라고 하는 그 종아리 앞쪽 바깥쪽에 있는 근육에다 이렇게 살짝 대시고 이 발가락 가위바위보를 하시면 다리 근육이 얼마나 움직이는지가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발가락을 이렇게 쫙 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위로 이렇게 딱 제쳐주시는 거죠.
0: 고개 가위.
1: 네, 그게 쫙 제쳐주시고 밑에 발가락 네 개는 안쪽으로 싹 모아주시면 가위 모양이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바위는 주먹이니까 발가락 그러니까 5개, 10개를 전부 다 꽉 모아주시는 거예요. 꽉 오므려주시고 그다음에 보는 발가락 10개가 정말 사방으로 쫙 나갈 수 있게 쫙 펴주시는 이 발가락 가위바위보인데요. 안 하시던 분들이 이걸 하시게 되면 근육이 이제 안 움직이던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발가락에 쥐가 나요, 발에 쥐가 나요, 다리에 쥐가 나요.
0: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쥐가 날 것 같네요.
1: 쥐가 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 처음부터 강하게 안 하시더라도 엄지발가락이 올라갈 수 있나? 한번 제쳐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네 발가락은 안으로 모아주시고 또 주먹처럼 이렇게 발가락 10개를 전부 다 안쪽으로 쫙 모으셨다가 쫙 펴주는 연습을 천천히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고 이거를 정말 하루에 100개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다리 운동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방금 전까지 한번 따라해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100개요.
1: 물론 처음부터 100개를 할 수는 없겠죠.
0: 예.
1: 네, 오늘 적어도 한 5개를 하셨다고 그러면 내일은 한 6, 7개로 늘려보시고 조금씩 늘려가신다고 하면 내 인체의 그 기능을 좀 살리는 역할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병원에 이 내추럴이나 내경색으로 아예 그냥 누워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병문안을 가면 이 발가락 가위바위보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내려와서 걸으실 수도 없고 처음에는 말씀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듣기만 하시는 분들일 경우에 제가 생각 속에서라도 발가락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갈 때마다 본인이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도 좀 도와드리고 이제 본인이 하실 수 있게 해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그냥 누워 계시다가 보면 벌써 일주일이 지나면 다리 근육부터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을 움직이실 수 있는 방법이라 환자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무실에서 오래 계시는 분들도 책상에 앉으셔서 신발 잠깐 벗고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다리 근육을 움직여주시게 되면 우리의 혈액순환을 조금 더 이렇게 증진시키는 역할이 될 수 있거든요.
0: 재활하는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는군요.
1: 재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예. 자, 이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발목, 다리와 관련된 운동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1: 아, 그래 볼까요? 자, 먼저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잠시 멈추시고 이 첫 번째, 발을 쭉 뻗은 상태에서 이 발목을 두 개를 붙이신 상태에서 발을 앞쪽으로 이렇게 양발을 다 쭉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내려서 한 10초, 15초. 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는 그 신전시켰던 것을 내 얼굴 쪽으로 발가락을 이렇게 쭉 향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0: 반대로?
1: 반대로 쭉 한번 당겨주세요. 굴곡 운동인데요.
0: 네.
1: 사실 발목이 삐시는 분들 보면 이 발목의 유연성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발목을 거의 안 삐시는 분들과 삐시는 분들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유연성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발목이 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어도 삐끗하셨어도 거뜬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몇 가지 운동이 발목 유연성도 올려주고 발목 피로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발 두 개를 같이 붙여서 쫙 펴는 신전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저희 얼굴 쪽으로 쫙 잡아당기는 굴곡 운동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0: 그 동작만으로도 발목의 유연성이 길러지는 건가요?
1: 그렇죠.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거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신전을 시켜서 한 10초, 15초 잡고 굴곡을 시켜서 10초, 15초 잘 잡는 것을 예. 그냥 1초, 1초씩 왔다 갔다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의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을 같이 붙인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른쪽 발은 땡겼으면 왼쪽 발은 늘리고.
0: 아, 이번엔 반대로.
1: 네, 반대로 굴곡과 신전을 같이 해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을 거고요.
0: 예, 발가락을 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1: 발가락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발목이 발목을 이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 발목을 돌리고 난 다음에 발가락을 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위바위보 말고 자 발가락을 일단 다리를 한 다리를 반대 무릎에다 올려놓으시고
0: 예.
1: 손으로 발가락 전체를 이렇게 잡으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이제 왼쪽 다리를 올렸어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왼쪽 발가락 다섯 개를 이렇게 전체를 잡아서
0: 움켜잡고
1: 이렇게, 네. 발등 쪽으로 제쳐주고 발바닥 쪽으로 제쳐주고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또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도 발가락을 살짝 이렇게 돌리실 수 있어요. 전체를 다 잡으셔서.
0: 예.
1: 그래서 발가락 운동을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발가락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이렇게 끼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0: 깍지 끼는 것처럼.
1: 그렇죠. 근데 예. 사실 이게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발 속에서 발가락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생활하시죠.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사이가 다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피곤하신 상태인데 그거를 오늘 집에 가셔서 샤워하시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한번 다 한번 끼워보세요. 손가락 네 개를 전부 다
0: 예.
1: 그 사이에 끼시면 굉장히 아파지는데요. 그 아픈 상태를 서서히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발가락 사이사이도 벌어지면서 아까 우리 가위바위보 중에 보호가 훨씬 더 잘 예. 되실 수 있겠죠.
0: 그렇군요. 또 다른 배울 만한 동작이 있을까요?
1: 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양손으로 발바닥에다가 이렇게 작은 원들을 좀 만들어주면서 발바닥에 이 피로를 좀 풀어주시는 운동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바닥

0: 해주는 것만 생각을 하시지 내가 내 발에 선물을 준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살고 있어요.
1: 예, 오늘은 스스로 발에게 선물을 하는 하루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황가람이 부릅니다. 나는 반딧불.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 무장애 관광 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6월이 되니까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커지는데요.
2: 네.
1: 이번에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2: 네, 초록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죠.
1: 예.
2: 바람은 시원하고 햇살은 따뜻한 요즘. 집 안에만 있기엔 너무 아까운 날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춘천으로 떠나봤는데요.
1: 예.
2: 저는 두 바퀴 대신 전동일체 네 바퀴로 의암호를 따라 달려봤습니다. 어머, 눈이 시릴 만큼 푸른 하늘과 거울처럼 맑은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1: 자, 그러면 저희 그 코너 제목대로 네 바퀴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
2: 네.
1: 자, 그러면 춘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가셨나요?
2: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의암호 스카이워크였고요.
1: 예.
2: 춘천

0: 지역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투명한 유리 바닥 그 아래로 의암호가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전망 명소입니다. 발 아래 펼쳐진 푸른 물결을 이제 보니까 마치 호수 위를 걷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날씨도 좋아서 햇빛을 받은 물결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는데요.
1: 예.
0: 의암호가 왜 춘천을 대표하는 풍경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 의암 스카이워크는 어떤 곳인가요?
0: 스카이워크는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전망이 뛰어난 곳이에요. 전망대에 서면 의암호와 그 주변 산세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특히 맑은 날에는 호수와 하늘의 경계가 흐려질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1: 예.
0: 이제 휠체어 이용자도 진입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잠시 이제 멈춰서서 바람을 맞으면서 풍경을 감상하기에 참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1: 스카이워크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나요?
0: 함께 간 친구가 그 유리바닥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무섭다면서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 모습에 예. 이제 모두 웃음이 막 터졌습니다. 또 이제 전망대 그늘에서 이제 먼저 쉬고 계시던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쉬어가요 하시면서 자리를 내어주셨는데요.
1: 예.
0: 왜 여행을 하다 보면 멋진 풍경도 좋지만 그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1: 맞아요.
0: 의암호의 윤수와 함께 그 다정한 순간도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1: 예.
0: 스카이워크를 지나면 그 소양강 처녀상이 보이는데요. 강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바람에 흩날리는 치맛자락과 애틋한 표정이 춘천의 오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1: 예.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을 하셨나요?
0: 네, 소양강 처녀상을 이제 지나서 조금 더 달리다 보면 춘천 사이로 248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 예.
0: 그 의암공원과 공지천 유원지를 연결하는 다리인데요. 의암호와 그 춘천대교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정말 멋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반가웠던 것은 작년에는 한쪽 엘리베이터만 이용할 수 있어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1: 예.
0: 이번에 가보니까 양쪽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이용객들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뭐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동 동선을 크게 바꾸는 반가운 개선이었습니다.
1: 작은 변화가 정말 큰 변화가 됐군요.
0: 그럼요. 이제 달리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잠시 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상마당이라고 있어서 그곳에 들렸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이 인상적인 문화 공간인데요. 시원한 음료 한 잔을 마시면서 의암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행의 여유가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1: 예.
0: 이제 한참을 달리다 만난 쉼표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1: 그리고 삼악산 케이블카 그쪽에 생기지 않았나요?
0: 네, 맞아요. 삼악산 케이블카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케이블카인데요. 장애인과 고령자에게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탑승이 안 되더라고요. 전동휠체어를 맡기고 수동휠체어로 갈아타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1: 그러면 수동휠체어로 갈아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0: 비장애 입장에서는 단순히 옮겨 타는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요. 이제 저같이 전동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자립성과 안전이 걸린 문제예요.
1: 예.
0: 이제 전동휠체어는 단순한 이동수 단이 아니라 그 신체의 일부와도 같은 거거든요.
1: 예,
0: 저도 수동휠체어는 혼자서 구동할 수가 없어서
1: 예.
0: 이동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국내외 다른 케이블카에서는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사례도 있는데요.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1: 예, 모두가 탑승 가능한 환경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0: 네, 그래도 이번 여행은 아쉬움을 달래준 것도 있었어요. 이번 여행의 최고는 의암 뭐 킹카누 체험입니다.
1: 카누요?
0: 네. 사실 이제 전동휠체어를 탄 채 카누에 올라탄다는 것이 처음에는 걱정되기도 했는데요. 혹시 균형 잃지는 않을까?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현장 그 직원분들이 안전하게 탑승을 도와주시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1: 그래도 걱정은 조금 하셨죠. 실제로 타보니까 어떻던가요?
0: 예, 정말 좋았습니다.
1: 예.
0: 이제 굳이 힘껏 노를 젓지 않아도 그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었는데요. 물살이 스치는 소리, 바람 소리,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붕어섬 주변을 천천히 이제 둘러보니까 마치 물 위를 그

0: 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기분이더라고요. 오, 예. 예, 특히 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물 위에 가만히 떠있는 물멍의 시간은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1: 예, 의암호 킹카누. 전동 휠체어 이용하는 분들도 안전하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용 방법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0: 네, 전동 휠체어를 탄 상태로도 탈 수 있다는 것이 참 매력적인데요. 한 대의 카누에 네 대의 휠체어가 탑승 가능합니다. 전동 두 대와 수동 두 대, 그 외에 비장애인이 함께 탑 탑승 가능하고요. 특히 반가운 소식은 6월부터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그 관광 바우처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예. 지원 기간 동안에는 정상가의 그 50% 할인된 15,000원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부담이 좀 덜 되는 금액으로 체험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다만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가 될 수 있고요. 할인 혜택은 1인당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약은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의암호 킹카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날짜와 인원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1: 예, 자 끝으로 교통과 편의시설 정보도 알려주시죠.
0: 용산역에서 ITX 청춘열차를 이용하거나 경춘선 전철을 타고 춘천역에 내리시면 되고요. 나는 라이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강원도 통합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77-2014이고요. 의암호 라이딩 코스 주요 지점마다 장애인 화장실과 편의시설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하면 닭갈비 빼놓을 수 없잖아요.
1: 네,
0: 곳곳에 휠체어 들어갈 만한 식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춘천 의암호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 무장애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의 독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자 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데이지 파일을 귀로 듣기도 하고 사람이 직접 낭독한 오디오북을 듣기도 하죠. 또 저시력인 분들은 큰 글자 도서를 읽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유형의 대체 도서로 마련된 책 중에 오디오북으로 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신간 오디오북을 몇 권 소개합니다. 책 자체는 고전입니다만 최근에 오디오북으로 제작된 건데요. 고전 보급에 힘쓰고 있는 비영리단체 올제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빈철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해서 경북 점자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소설책이나 에세이, 오디오북은 다른 점자 도서관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고전은 귀한 자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책들 경북 점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웰북 사이트에서 읽어볼 수 있거든요.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054-277-2998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12일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윤상이 부릅니다. 한 걸음 더.

0: 네, 안녕하세요. 플라멩고 댄서 양서연입니다. 사실 저는 약간 잔존시력이 있는 약식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춤을 추기도 했고 지금 장애인 모델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요가를 하면서 이제 몸을 다지고 제가 이제 뭔가를 몸으로 쓰는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시각장애인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또 그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삶을 새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시작은 했는데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해볼까 하고 있어요. 요가 클래스가 있고요. 워킹 클래스가 있고 댄스가 있고 이제 플라멩코 같은 경우에는 배우고 싶다 하면 또 그분들을 중심으로 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제 생각 중에 있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와서 몸을 한번 쓰고 하면 기분이 달라지고 또 내 스스로 처음에 안 됐던 게 나아지는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성취감 그런 거를 한번 느껴보았으면 해서 제가 19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과정이 있잖아요. 삶이 좀 달라지거든요.
1: 플라멩고 댄서 양서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춤을 추는 일도 했고 장애인 모델이나 요가도 해왔던 걸 바탕으로 댄스, 워킹, 요가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뭔가 배우면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삶이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 중도에 실명한 분들 중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하면서 더 이상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분들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걸 배우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기초 재활 교육 꼭 받으시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재능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트와이스가 부르는 알콜 프리, 태연이 부르는 위켄드.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합니다.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좋아하게 되면 그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 좀 식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네.
0: 신세미 씨는 어떠세요?
1: 네, 저도 그게 제 고질병일 정도로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 마음이 확 식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0: 그거 어떻게 고치지?
1: 그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 사람을 이제 다시 좋아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0: 그냥 어떻게 보면 빨리 질리는 게 아닐까요?
1: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혹시 그러면은 나만 좋아하는 가수, 나만 감춰두고 몰랐으면 좋겠다.
1: 네.
0: 있어요?
1: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물상자에 이제 꽁꽁 감춰두고 저만 즐기고 싶은 가수들이 한 세네 팀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오늘 그 알려주시는 거예요?
1: 아닙니다. 오늘은 또 비밀로 하고 제가 조금 더 이 가수들이 유명해졌을 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아, 내가 이제 그 보물상자에서 꺼내도 될 때?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사실 노래를 듣기 전에 이제 노래의 곡 제목만 봤을 때 이 곡이 어떤 내용이겠구나, 또 어떤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곡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짐작이 될 때가 있는데요.
0: 있죠.
1: 약간 단서처럼 그쵸, 제목을 그쵸. 보게 예. 되는 거죠. 근데 가끔 같은 제목을 가진 곡인데 서로 막상 내용물을 들여다봤을 때 분위기가 전혀 다르거나 뭐 가사가 전혀 다르거나 이럴 때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제목 다른 노래를 주제로 음악 골라봤습니다.
0: 제목은 같은데 완전 다른 분위기, 그죠?
1: 네.
0: 그런 노래들인데 첫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아무래도 제목부터 먼저 얘기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곡으로는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당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 이런 굉장히 로맨틱한 네네. 그런 사랑 노래인데 빌리 조엘이 73년도에 피아노맨으로 크게 히트를 하고 나서 77년도에 이제 두 번째 초대형 히트곡을 갖게 해준 곡입니다.
0: 진짜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Just the way you are. 있는 그대로

0: 대로에도 네. 예,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맞죠?
1: 맞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사실 제목부터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겠구나. 그 여인을 위해서 쓴 곡이겠구나 이런 건데요. 빌리 조엘의 당시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0: 잠깐만요. 당시 부인?
1: 네.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아, 예, 예, 예. 예, 부인이 더 있습니다.
0: 아, 순간 걸려가지고. 네. 예, 예, 예.
1: 이 당시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웨버라는 인물을 위해서 이 곡을 썼는데요. 이제 두 사람은 73년도에 결혼해서 이제 82년도까지 약 10년 정도를 살았고요. 사실 빌리 조엘이 그 이후에 세 번이나 더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이 엘리자베스 웨버라는 인물은 이제 빌리 조엘의 전성기 시절을 이끌어준 매니저이기도 했고요. 예, 또 아내였다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특별합니다.
0: 그러면은 이제 세 번을 더해서 총 네 번 했으니까 이제 Just the Way You Are가 네 개 1, 2, 3, 4가 있나? 네, 죄송합니다.
1: 정말 그런데 명곡이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그렇죠. 이 한 곡으로 남긴 것 같아요.
0: 주인공은 한 명이 확실하고
1: 맞아요. 네. 게다가 뮤즈도 이 엘리자베스 웨버가 한 명인데요. 이 곡을 뮤즈로 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빌리 조엘이 자신의 아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이 곡을 써놓고서는 녹음하고 나니까 막상 이 곡에 확신이 안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묵혀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주변에서도 곡이 너무 서정적이지 않아?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당시 아내이자 매니저였던 그 엘리자베스가 이 곡은 될 거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이 결국에는 스트레인저라는 앨범의 두 번째 싱글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이 곡이 발표되자마자 진짜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빌리 조엘의 가장 큰 히트곡 중 하나가 되는데요. 이렇게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리 조엘은 엘리자베스 웨버랑 이혼 후에 이 곡을 거의 20년 가까이 라이브 무대에서는 부르지 않았던 네, 그런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
0: 와, 그 와중에 아 그렇군요. 빌리 조엘이 또 진심이었네요.
1: 네.
0: 근데 제 노래에는 죄가 없는데 그죠? 라이브 무대에선 듣지 못했던 그 곡 오늘 들어보시죠. 빌리 조엘이 부릅니다. Just the way you are.

0: 그러니까 이게 20년 동안 못 불렀잖아요.
1: 네.
0: 왜냐면 그 뒤에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결혼. 왠지 좀 그 현 부인들이 싫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0: 네, 네, 네, 네. 다음은 또 어떤 노래인가요?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1: 네.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Just the Way You Are이라는 제목을 가진 또 다른 곡을 들어봐야겠는데요. 아. 브루노 마스의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예.
1: 네,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은 2010년에 나온 브루노 마스의 심지어 데뷔곡이었는데요. 사실 브루노 마스는 좀 약간 좀 반전이 있거나 아니면 복잡한 가사보다는 좀 처음부터 곡의 핵심을 이제 들려주는 그런 곡들을 좀 쓰고 싶었다고 해요. 네. 이를테면 에릭 클랩튼의 Wonderful Tonight이라는 곡. 이나 네. 아니면 조카커의 You Are So Beautiful 같은 곡들을 자신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제 탄생한 곡이 바로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Just the Way You Are이라는 곡이고요. 사실 브루노 마스가 과거에는 이제 꿀성대라는 또 별명으로 불렸었는데
0: 아, 지금은 아닌가요?
1: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장르 음악의 대부로 불리더라고요. 네. 이런 브루노 마스의 달콤한 목소리랑 만나서 신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곡이 또 차트 1위까지 오르는 그런 기염을 보여줬고요.
0: 네.
1: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토이의 뜨거운 안녕이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의 제목을 보면 안녕이 언제 가장 뜨거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0: 뜨겁다.
1: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인이 이별하는 순간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0: 아, 저는 만나는 그 순간을 생각했는데
1: 그러니까요. 아. 어떤 순간이 될 수 있을까 좀 상상을 하게 중간. 되는데
0: 네네.
1: 아무래도 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하는 날
0: 무슨 눈물 흘리며 이별을 욕을 하면서 이별하지 서로
1: 하지만 이 곡에서는 네. 너무나 착하게도 이제 우리의 아름다웠던 추억도 상기하면서 이제 눈물로 삼키면서 보내준다 이런 메시지를
0: 네.
1: 또 담고 있는데
0: 다르게.
1: 심지어 이 곡은 또 반짝거리는 이런 신디사이저 연주를 써가지고 슬픔보다는 좀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어떤 소중함, 고마움을 더 부각시켜서 좀 아름답고 찬란한 느낌이 동시에 드는 곡입니다.
0: 네, 들어보시죠.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토이의 뜨거운 안녕 이어서 듣습니다.

0: 네, 방금 토이의 뜨거운 안녕을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곡과 제목이 같은 다른 곡을 준비하신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잔일이의 뜨거운 안녕 준비했는데요. 네. 이 곡의 가사가 참 절절해요. 사랑하지만 기어이 가신다면 헤어집시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서는 굉장히 남성다운 그런 남성의 시점에서 쓰여진 이별곡인데요.
0: 자, 제 남성의 입장에서 네. 남성분들 들으시는 분들 진짜 이래야 됩니다. 네.
1: 네, 정말 이별의 정석을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곡인데 사실 이 곡을 나눔가 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우림의 김유나 씨가 부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성의 전유물처럼 느껴진 그 뜨거운 안녕이라는 곡을 정말 여성으로서 멋지게 소화를 했는데 이 당시 이 곡을 어떻게 편곡했냐고 얘기했을 때 자신은 이제 마치 독주를 마시는 느낌으로 이 곡을 해석했다라고 밝힌 게 인상적이었어요.
0: 살짝 소름 돋네요.
1: 네. 이제 독주를 마시면 속이 타는 것 같지만 삼키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뜨거운 눈물을 삼으면서 안녕을 말하는 그런 남자의 마음이 이제 느껴졌던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혹시 이어서 들어볼 곡도 뜨거운 안녕인가요?
1: 맞습니다. 네. 이어서 감상할 곡 역시 뜨거운 안녕이라는 제목을 가진 곡인 인데 네. 이번에는 밴드 크라잉넛의 곡이에요.
0: 느낌 완전 다르겠네요. 네,
1: 이 앞선 두 곡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에서는 이 헤어지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고 발걸음이 가벼울까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0: 안 좋은 관계였나 보다. 네,
1: 그리고 심지어 아까 하신 말씀대로 네. 헤어지는 마당에 사랑한다, 보고 싶단 말이 무슨 소용이냐, 그건 그렇죠. 다 헛소리다 라고 맞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크라잉넛다운 그런 이별 노래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강한 부정은 좀 오히려 긍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헤어져서 막 기쁘다고 하는데 조금은 슬퍼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0: 없지 않아요. 네. 자, 잔일이의 뜨거운 안녕 그리고 크라잉넛의 뜨거운 안녕 같은 제목의 두 곡 이어서 듣습니다.

0: 밴드 멤버들이 마트 직원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다들 좀 권태롭게 동태눈을 하고 뭐 계산도 하고 가격표를 붙이다가 그중에 한 멤버가 곰돌이 탈을 쓰고 전단지를 나눠주다가 갑자기 탈을 벗으면서 이 클로저라는 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음악과 이 사랑의 힘으로 모두가 생태눈으로 돌아오는 그런 좀 잔잔하지만 재밌는 내용의 뮤직비디오인데 이게 마치 이 곡과 좀 비슷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들어볼 곡은 니오의 클로저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또 마성의 여인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 끌린다 이런 내용의 댄스 곡이고요. 사실 이 곡을 니오가 실제로 런던에 갔을 때 클럽 몇 군데를 방문을 했는데 연기가 자욱하고 어두운데 그 와중에 신비로운 분위기가 풍기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클럽의 에너지를 좀 이 곡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진짜 그렇게 느껴지는지 이제 들으면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트래비스의 클로저, 니오의 클로저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와, 제목만 같이 이거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네. 진짜 예, 재밌습니다. 다음은 또 누구의 노래 들어보나요?
1: 네, 이번에는 One More Time이라는 제목을 가진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년 전인 여름에 데뷔한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이라는 곡 먼저 듣겠습니다. 이 아이돌 그룹으로서 이제 혼성 멤버를 가진 그룹이 나와서 오?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고
0: 되게 드문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예. 게다가 이 5명 멤버들이 다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네, One More Time이라는 제목을 가진 곡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네. 많은데 이 올데이 프로젝트라는 그룹이 부르는 One More Time은 이제 이 그룹이 청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청춘의 느낌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0: 네, 바로 들어보시죠. 올데이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

0: 자,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 고뮤직. 오늘은 같은 제목 다른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했는데요. 벌써 마지막 노래 들을 시간입니다. 네.
1: 네, 벌써 마지막 곡인데요. 마지막 곡은 전설의 전자음악 듀오인 다프트 펑크의 One More Time 준비했습니다. 이 곡이 5분이 넘는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 한 번 더 축하하자. 그리고 계속 춤을 추자. 멈추지 말자. 이런 내용인데 진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좋은 음악은 복잡하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제목처럼 한 번 더 듣고 싶어지는 굉장히 매력 있는 곡인데 네. 2000년도에 발표됐을 당시에 전자음악이지만 영국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랐던 곡이기도 합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다프트 펑크의 One More Time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당신이 까칠하면 뭘 하겠는가? 초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은가? 제가 신세미 평론가에게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매일 하는데 늘 재밌게 대답을 잘 해주시죠. 그런데요, 만약에 대학 면접이나 취업 면접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우리 신세미 평론가도 당황하고 머리가 좀 아파질 겁니다. 어떤 말들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마련이니까요. 너 왜 그래? 뭔 일 있어? 라는 질문이 귀찮지 않고 불쾌하지 않게 마음 따뜻하게만 느껴지려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해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학래와 임철우가 함께 부른 내가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 또 어떤 상황에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하는 대답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이런 말도 항상 날 편안하게 대하는 사람이 한다면 진짜 걱정스러워서 묻는다고 생각하겠지만요. 다투던 중에 한다면 왜 나한테 괜히 시비야? 뭐 기분 나빠?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떠십니까? 제가 하는 말들 모두 따뜻하고 편안하게 듣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K-POP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로도 찾아갑니다. 현경과 영애의 참 예쁘네요 듣고 송창식의 맨 처음 고백 이어드리죠.

현경과 영애 참 예쁘네요. 그리고 송창식의 맨 처음 고백.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서영주님, 저는 아침으로 뼈째 썬 흔히 새꽃이라고 하는 자리돔 회를 먹고 있어요. 통영에서 사온 회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용치 놀래미도 먹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자리돔 회라니. 저는 그래서 자리돔 회 드신다고 해서 혹시 제주도에 사시나 하셨어요. 통영에 다녀오셨나 봐요. 서영주님. 여름철에 먹거리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잘 아시죠? 많이 남은 회들 부지런히 드셨기 바랍니다. 공은집님께서는 다치셨나 보네요.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서 소독받았습니다. 집에서 소독 가능하면 셀프 소독 잘하라고 하시네요. 회복까지는 대략 2주 정도 예상된다 하시고요. 라는 사연을 주셨거든요. 어쩌다가 다치셨을까요? 공은지님. 아유, 더운데 고생하고 계시네요. 지금쯤은 많이 나으셨으려나요? 회복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K-POP의 모든 것으로 이어가죠. 지니의 뭐야 이건? 그리고 패닉입니다. 왼손잡이.

레드글이 다운돼 있어.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없는 지난 시절의 K-POP들 그리고 요즘 막 사랑받는 K-POP들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곡은 2011년에 발표된 현아의 버블팝입니다. 중독성 있는 댄스 비트가 여름날에 청량하고 핫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남자친구가 자기 행동에 자꾸 제약을 두니까 너에게 너무 맞추라고 하지 말라고 아주 당차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노래입니다. 스포티하면서도 건강미 넘치는 안무가 발표 당시에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 노래를 발표하고 난 다음 해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여자 입장에서 부른 노래인 오빤 딱 내 스타일이라는 곡을 현아와 함께 작업하면서 해외에서도 현아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덕분에 버블팝의 인기도 다시 올랐죠. 2015년엔 솔로 여가수론 처음으로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아의 버블팝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노래는 비스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입니다. 그룹 비스트에서 이름을 바꾸고 2017년 하이라이트로 처음 발표한 노래죠. 하이라이트의 데뷔곡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사실 팀 이름을 바꿔서 나온다는 거 큰 모험이죠.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꿔야만 했던 멤버들에게 팬들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더욱 사랑했고 뭐 딱히 그게 아니더라도 노래가 좋습니다. 이 곡은 당시 각종 음원 차트와 음악방송 1위를 휩쓸면서 하이라이트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화려하게 장식해줬습니다. 그럼 두 곡 듣겠습니다. 현아의 버블팝, 이어서 하이라이트의 노래입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지금 막 사랑받고 있는 두 곡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먼저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10년 만에 돌아온 IOI의 갑자기입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그리움과 추억을 노래한 곡인데요. 멤버인 전소미가 직접 만들어서 그 애틋함과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전소미는 이 곡을 발표하기 전까지 아주 많이 긴장하고 조심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음원이 발표되기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다른 출연자들이 노래를 한 번만 듣고도 금세 따라하는 걸 보면서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사실 이 곡은 그 전에 IOI가 들려줬던 곡들과는 느낌이 사뭇 다르죠. 그래서 좀 낯설어하는 팬들도 있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중독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상승세를 타고 결국 음원 차트 1위까지 휩쓸었습니다. IOI의 갑자기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 노래와 함께 들을 곡은 샤이니의 신곡 엔모스입니다. 샤이니 여섯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이죠. 엔모스, 증기, 호흡을 뜻하는 그리스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공간이나 상황에 풍기는 특유의 분위기나 기운을 말하죠. 노래는 몽환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샤이니의 이번 미니앨범 수록곡은 지난달 말에 있던 콘서트 때 팬들에게 먼저 공개했는데 당시에 아주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고 하네요. 내놓을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는 샤이니의 신곡 엔모스 함께 들어보죠. 먼저 IOI의 갑자기 그리고 샤이니가 부릅니다. 엔모스.

미래.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선 현아의 버블팝,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IY의 갑자기에 이어서 샤이니의 엔모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이연경의 사랑한 할래, 그리고 박준희가 부릅니다. 눈 감아봐도.

0: 아티스트의 진심이 더 느껴지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무인도에 딱 한 명의 연예인과 갈 수 있다면 신세미 평론가는 누구와 가고 싶으세요?
1: 아, 플레임을 얘기해도 되나요? 약간 이름에 욕설이 섞여있어가지고 허키 예. 라는 분과 이제 같이 가고 싶은데 이분이
0: 왜요?
1: 프로듀서이자 예. 또 음악가이기도 한데요. 예. 아 정말 나눌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기도 해서 영화 얘기도 할 수 있을 예. 것 같고 또 음악가이기도 하니까 음악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힙합 프로듀서이기도 하니까 힙합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0: 무인도에서의 무료함을
1: 예.
0: 너무 피할 수가 있겠네요. 이분과 함께라면 그렇군요.
1: 아유.
0: 다방면에 아는 활동을 하면서 네. 아는 게 맞나 보군요.
1: 그냥 팬입니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오늘은 BTS 멤버 정국의 첫 솔로 앨범 골든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솔로 앨범은 그간 이제 정국이 BTS 멤버로 오랜 기간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좀 흡수하고 경험한 그런 음악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좀 취향 그런 관점들이 생긴 거를 이제 보여주는 앨범이었는데요. BTS가 사실 K-POP 정수로 세계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정국은 솔로 앨범에서는 완전히 미국의 팝음악의 일부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그냥 팝의 음악의 어떤 스타일만 취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팝컬처 일부로 들어갔는데요. 예. 이 앨범에 참여한 작곡가들도 굉장히 훌륭한 팝 스타들이에요. 에드 시런이나 션 맨데스나 메이저 레이저 같은 이제 팝음악 시장에서 한자리하는 그 뮤지션들과 또 곡 작업을 했고요. 1번 곡부터 마지막 11번 곡까지 진짜 지금까지 남성 솔로 팝 가수가 해온 모든 스타일의 그 팝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마치 이제 본인이 팝 음악을 제대로 알고 임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11곡의 화려한 팝 음악 중에 오늘은 Yes or No라는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0: Yes or No요?
1: 네, 이 곡은 에드 시런이 작사, 작곡에 모두 참여한 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록곡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영국의 팝 음악 스타일이 조금 느껴집니다. 약간 쪼개진 비트에 리듬을 타면서 빠르게 불러야 되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곡인데요. 정국이 굉장히 멋있게 소화하고 있고요. 들을 때마다 이 곡은 그냥 참 좋은 곡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조금 더 알려졌으면 하는 정국의 수록곡 중에 하나입니다.
0: BTS 정국의 Yes or No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1: 감사합니다.

정국이 부른 Yes or No,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득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담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듣고 왔습니다. 주은수님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뭐 저 같아도 서운하겠습니다. 우리 신랑이 며느리 될 아이에게는 예물로 명품백 해준다는데 28년 동안 살면서 저는 비싼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지만 왠지 서운하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셨거든요.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을까요? 서운하신 게 당연하죠. 어떤 집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남편이 아내분에게 그동안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선물을 해준다고 하던데 주은수님 남편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있을지도 모르죠. 주은수님 속으로만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남편분에게 말씀하세요. 갖고 싶은 거 있다고. 네.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괜히 서운해만 하다가 예. 마음 알리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한번 직접 말씀하십시오. 사연 고맙습니다. 주은수님. 오늘 끝고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전국 곳곳에 마음이 훈훈해지는 특별한 버스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는 학생 전용 통학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에는 간식 바구니가 있어서 아침을 거르고 나온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여러 농어촌 지역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장애인들을 위해 대형 세탁 장비를 실은 버스가 마을을 찾아갑니다. 또 버스 정류장이 먼 시골 마을에 주민들이 부르면 언제든 집 앞까지 달려가는 수요응답형 효자버스도 운행되고 있다고요. 참으로 고마운 버스들이죠. 자, 벌써 금요일인데 오늘은 추억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특별한 버스를 이용해 보시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버스가 오늘도 여러분 계신 곳까지 찾아가겠습니다. 장유정의 노래입니다. 정류장.

네, 오늘은 이기헌 시인의 시 아내의 빨래 공식을 소개합니다. 아내의 빨래 공식은 늘 일정하다. 물 높이 중간에 놓고 세탁 10분, 헹굼 3번, 탈수 3분 후에 다시 헹굼 1번. 그러나 간혹 공식이 파기될 때가 있다. 남편 잘 둔 친구를 만났다던가 나의 시선이 그녀를 빗나갔다 싶은 날이면 아내의 빨래 법칙엔 밟아 빨기가 하나 추가된다. 그런 날이면 나는 거실에 앉아 아내가 세탁실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린다. 잔소리가 어디서부터 터질 것인지 마음 졸이며 지켜보다가 거실을 정리하다가 하지도 않던 걸레질을 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고 온 날에도 아내가 빨래하는 시간만 되면 늘 긴장한다. 예정된 공식대로 세탁기가 돌아가면 그제서 오늘의 스포츠 뉴스를 본다. 네, 김세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네, 봄, 가을만큼은 아니지만 6월도 여행하기 꽤 좋은 시절입니다. 봄꽃이 지나간 자리에 짙은 초록이 차오르고 땡볕 더위는 아직 오기 전이어서 밖에서 시간 보내기에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여행지도 시간에는 이맘때 한번 다녀오면 좋을 만한 곳 강원도 동해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동해 하면은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떠올리시겠지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곳은 바다가 아닙니다. 산속에 위치한 독특한 곳인데요. 바로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무릉 별류 천지입니다. 최근에 동해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지요. 하늘 아래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이라는 무릉계곡 암강문의 글귀에서 이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곳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년 가까이 석회석을 캐던 광산이었습니다. 채광이 끝나고 버려진 폐 광산을 동해시에서 복합관광지로 새롭게 꾸몄지요. 산을 깎아내면서 생긴 웅장한 석회암 절벽과 채석 과정에서 형성된 웅덩이에 지하수가 고여 만들어진 두 개의 인공호수 청옥호와 금옥호가 독특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바위에 남은 석회물질 덕분에 물빛이 투명한 에메랄드빛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곳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지요.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무릉 별류 천지 라벤더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지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라벤더 축제에서 즐길 만한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금희의 노래 즐거운 데이트, 홍성원의 행복한 순간, 그리고 트윈폴리오의 축제의 노래 세 곡입니다.

네, 노래 세 곡 들으셨는데요. 이금희의 즐거운 데이트, 홍성원의 행복한 순간, 그리고 트윈폴리오의 축제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내일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강원도 동해의 무릉 별류천지 라벤더 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초에서 중순 무렵이 되면 호수 주변에 조성된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야외 정원에 잉글리시 라벤더가 만개합니다. 하얀 석회암 바위산과 옥빛 호수, 그리고 짙은 보라색의 라벤더 밭이 아주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지요. 축제 기간엔 단순한 꽃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우선 호수 주변에서는 버블쇼와 꿈보라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들이 열리고, 나만의 라벤더를 그려보는 상상 드로잉, 라벤더 클래스 같은

체험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밤 10시까지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면서 달빛과 야간 조명이 어우러진 보랏빛 정원을 산책해 보시죠. 아주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걷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무료로 운영하는 무릉열차를 이용해 보시지요. 열차를 타고 편안하게 호수와 라벤더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짜릿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호수 위를 날아가는 스카이 글라이더나 산등성이를 내려오는 알파인 코스터 같은 체험거리도 있는데 축제 기간에는 이용료 30% 할인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먹거리 중에 특이한 게 있는데 먹거리 존에 가면 다양한 푸드트럭이 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시멘트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눈에 띄더군요. 흑임자로 동해의 대표 생산품인 시멘트 색깔을 낸 아이스크림인데 떠먹는 숟가락도 작은 삽 모양이라고 합니다. 깨알 같은 아이디어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강원도 동해에서 열리는 무릉 별류천지축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수첩 만나보시죠.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그리고 김상희의 관광열차.

0: 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받는 선물은 바로 이름입니다. 평생 그 사람을 상징하는 세 글자 내외의 이름. 어떤 이름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요. 저는 이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수첩.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단장님 성함의 뜻을 지난주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1: 아, 그럴까요?
0: 예.
1: 그 제 이름에 동격동자가 있어서 예. 시작하는 해가 이렇게 쭉 한 장에 뜨잖아요.
0: 매일. 동쪽에서 뜨죠.
1: 그렇죠.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0: 제자는 그러면은 무슨?
1: 있을 제자.
0: 있을 제자. 네. 아, 동쪽에 존재하라.
1: 네.
0: 동쪽에서 오신 귀인이네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1: 늘 깨어있어라. 예. 정신 차려라.
0: 멋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0: 본인 이름이 늘 마음에 들었습니다.
1: 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조금은 재동아 이러면 애들 이름 같기도 하고 좀
0: 애들
1: 그래서.
0: 이름 같은. 예. 우리 아이동자랑 네, 있잖아요. 네. 또. 예.
1: 우리 송혜 선생님이 맨날 그렇게 불렀어요. 예, 재동아 예. 뭐 이래가지고 다들 그런데.
0: 그분한테는 아이죠.
1: 그렇죠. 예.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예. 너무 애 같지 않나. 근데 되게 좋아요.
0: 네. 부르기도 좋아요.
1: 네, 네.
0: 예, 몽글몽글하고 발음상
1: 친근감 있고.
0: 예.
1: 그렇습니다.
0: 제 이름은 받침이 많아가지고요. 이거 하나쯤 없어야
1: 근데
0: 되는데.
1: 근데 좀 뭐라 그럴까?
0: 아니,
1: 가벼워 보이진 않아요. 이름이
0: 가볍진 않죠.
1: 이러니까
0: 네, 격하잖아요, 좀 느낌이.
1: 아니 격하다기보다는 장관이나 뭐 이런 정계나 이쪽의 이름 같은 느낌.
0: 아 그래요. 예. 네. 연예계에도 뭐 그 유명한 석현 회장님도 계시고 물론 본명인지 모르겠지만.
1: 네. 예. 그렇지.
0: 정계에도 뭐 동명 2인까지는 아니고 성원 다른 네. 예.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만. 예, 저도 뭐 마음에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멋진 예명을 쓰는 가수들의 노래들 선곡하신 거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아무래도 뭐 가수들은 예명 쓰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1: 아, 뭐 대충 보니까 한 12명이면 진짜 거짓말 한 6, 7명은 거의 예명이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1: 본명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예.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가수부터?
1: 네, 말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강진.
0: 강진.
1: 전남 강진 하면 생각나는 가수 있습니다.
0: 예, 예. 예,
1: 가수 강진 씨가
0: 네. 예,
1: 본명은 사실 이분이 강옥원 씨예요.
0: 아, 성 씨는 강 씨가 맞군요.
1: 네, 네. 옥자 원자.
0: 오, 예. 성함도 좀 아주 개성 있는 이름인데.
1: 네, 강진 씨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강옥원 씨입니다. 이거 좀
0: 강옥원 발음하기 예, 좀 힘드네요.
1: 발음도 어렵고.
0: 예. 고향이 진짜 강진입니까?
1: 아니요, 이분은 저 전라남도 영암군이.
0: 아, 영암.
1: 뭐 전라도 분은 맞는데
0: 네.
1: 사실 강진으로 알아요, 그죠? 웬만한 사람들은.
0: 강진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요?
1: 아마 그럴 거예요. 홍보할 때 제가 강진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몇 번 들었어요, 제가.
0: 아, 네. 뭔가 고향이 강진입니다.
1: 득을 보기 위해서라든가.
0: 그렇게 멀지 않으면 뭐.
1: 예. 그렇죠, 뭐 거기서 거기니까. 예.
0: 아, 영암도 좋고 강진도 좋습니다. 체격이 참 우리 신재동 단장님하고는 비슷한 면모가 있는 게 아주 호리호리하고 날렵하고 군살도 없으시고
1: 그렇습니다.
0: 인물도 좋으시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여성 팬들이 참 많으시죠.
1: 관리 참 잘해요. 이분이.
0: 맞아요.
1: 네. 네. 이분이 그 1987년도에 나훈아 씨가 작사 작곡한 그 땡벌이라는 노래를
0: 아.
1: 리메이크를 하면서
0: 예, 예.
1: 2006년에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에서 조인성 씨가 운전하면서
0: 예, 그 노래를 불러 느꼈죠.
1: 이거 쫙 부른 다음에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0: 이 노래가 뭐냐 해가지고 뭐
1: 네.
0: 엄청난 역주행 히트를 했죠.
1: 그러니까. 근데 예. 하여튼 그 강진 씨 하면 가벼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0: 네.
1: 또 호소력은 뭐 역시 물론이고
0: 네.
1: 되게 섬세한 그런 노래를 하는 분이에요.
0: 또 귀에 쏙쏙 꽂히죠.
1: 그렇죠. 그리고 예. 되게 리듬감 있고 곡 초이스 할 때 엄청 까다로운 분이에요.
0: 아,
1: 글을 되게
0: 생김새와 비슷하시구나.
1: 네. 글을 되게 성정. 이게 중요하게 여기고
0: 예.
1: 곡을 찾을 때 상하 엄청 까탈스럽게 하시는
0: 아.
1: 그만큼 또 음악적인 뭐 욕심이 있다는 거겠죠.
0: 그 원칙주의자 같은 면모가 있으신가요?
1: 그런 거 좀 있어요.
0: 예. 네. 자기 관리도 철저하시고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런데
1: 예.
0: 이 곡을 받기 위해서 원곡자인 나훈아 씨를 직접 찾아가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그 전에 사실은 이 곡을 그 부인 그분도 원래 부인 가수 출신이잖아요.
0: 아.
1: 당신 이거 땡벌 해야 이 노래.
0: 아.
1: 근데 처음에는 아 뭐 당연히 뭐야 이 노래가 땡벌이 아쉬워 막 그랬다는 거예요.
0: 품이 떨어져.
1: 어, 근데 이제 그 이 부인께서 아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있다.
0: 예.
1: 어. 그래서 가봐라 한번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뭐 이래가지고 가서
0: 예.
1: 한 게 기가 막히게 그냥 난리가 났던 거죠.
0: 그러면 이게 발표하자마자 인기를 좀 얻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그 비열한 거리 영화에 나오면서 그때까지는 뭐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던
1: 거죠. 그렇죠.
0: 건가요?
1: 그 전에는 그냥 나훈아 씨의 효과라는 것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훈아 씨한테 그걸 받았대. 뭐 이렇게 해서 그런지 약간은 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술렁술렁했는데 본격적으로 영화에서
0: 맞아요.
1: 그 영화가 또 누아르라 그러나요? 뭐
0: 그렇죠.
1: 그런 종류인데.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 조인성 씨가 그때 당시에는 또 탑스타니까.
0: 그 당시에 참 재밌게 봤죠.
1: 거기서 불러주니까 뭐 그런 복이 없죠. 예. 예.
0: 하긴 뭐 그전에도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 곡을 초이스했겠죠. 영화에서도 말이죠.
1: 그럼요. 그럼요. 예. 예.
0: 자, 그러면 이어서 준비한 노래 또 하나 있죠. 어떤
1: 네. 이 노래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0: 아.
1: 조용한 밤이었어요.
0: 소녀와 가루등.
1: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나 이 너무 좋았어요.
0: 진미령 씨와 연배가 좀. 어떻게 됐어요? 단장님하고.
1: 저는 그분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나 여자분들 나이를.
0: 실례죠.
1: 그렇게 실례기도 하고.
0: 알려고 하는 게 실례.
1: 저보다 아마 위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0: 조금 위이신 것 같아요. 예. 예.
1: 근데 뭐 지금도 뭐 관리 잘하시고.
0: 이 노래 국제가요제 출전하면서 이제 부른 것인 건데 그 당시에 거의 소녀 같은 이미지였고.
1: 맞습니다.
0: 어리셨잖아요.
1: 그때는 이 진미령 씨 하면 생각나는 게 하얀 민들레라는 노래도 하얀 민들레. 있어요. 근데 네, 항상 나올 때 보면 그 정장을 입고 나왔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넥타이 매고 근데 네. 그게 너무 저는. 멋있었어요. 딱 나는데 설레었어.
0: 치마 대신에 바지 정장.
1: 꼭 바지 정장을 입었어요.
0: 예. 네. 또 이 노래는 또 소녀와 가루등은 장덕 씨가 만든 거잖아요.
1: 천재죠, 천재. 예. 진미령 씨가 사실은 원래 그 김미령 씨더라고요.
0: 아, 본명이 김미령. 예. 예명이군요.
1: 그래서 그 외할머니 분이 성씨가 진씨 성을 가지셨어요.
0: 외할머니 좋아하셨나 보다.
1: 할머니 성을 따서. 네. 예. 진미령으로 바꿔서 소녀. 근데 정말 이 노래도 되게 크게 히트를 쳤었어요.
0: 그럼요. 예.
1: 장덕 씨 오빠하고 그죠?
0: 네.
1: 같이 정말 천재.
0: 현이와 덕이.
1: 네, 천재 그 뮤지션들이에요. 사실.
0: 이혼의 남매죠.
1: 이 노래를 네. 중학교 2학년 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천재죠, 진짜.
1: 이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0: 장덕 씨가
1: 그때 75년 작사 작곡을 다 해가지고. 서울 가요제 출품곡이에요.
0: 77년도.
1: 그러니까 77년도.
0: 그 어린 장덕 씨가 화가들이 쓰는 빵떡모자라고 하는 빵모자
1: 맞아요.
0: 쓰고
1: 맞아요.
0: 지휘했던 네. 장면이 아주 두고두고 회전했던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이런 쪽도 굉장히 뛰어났고
0: 네.
1: 오빠가 이름이 장현 씨인가요? 예. 좀 필요한 사람들은 일찍 모셔가나 봐요. 아유, 하늘에서.
0: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멋진 예명을 가진 두 가수 강진의 땡벌 그리고 진미령의 소녀와 가로등 들어보시죠.

0: 네, 소녀와 가로등 진미령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강진의 땡벌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멋진 예명을 가진 가수와 그 가수의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자녀들 이름을 직접 지으셨나요? 아니면 뭐 장명소에서 받아오셨나요?
1: 네, 제가 큰애가 딸이고 딸은 제가 직접 지었어요.
0: 돌림자를 썼습니까? 아니면 보통
1: 돌림자 쓰면서.
0: 아, 쓰면서.
1: 직접 짓고. 예. 아들은 돈을 드리자.
0: 아들 이름은 투자를 하고
1: 받아왔는데.
0: 아니, 좀 형평에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1: 아, 집안에 이제 어른들이. 예, 예. 첫 번째 이름은 네. 집안에 어른이 지어주셨어요. 아~ 조금 뭐 이렇게 글을 이렇게
0: 한학을 하신
1: 아시는 분이라서. 예. 근데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예. 다시 지었어요.
0: 그래서 보통 여러 개를 주죠, 이렇게 보면.
1: 예. 그래서 다시 지었는데 네. 저는 다시 지은 이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름이 네. 어떨 땐 이렇게 불고 어떨 땐 저렇게 불고 그래요.
0: 어? 이름이 두 가지입니까?
1: 두 개니까 그러니까 본적에는 그렇게 올라가 있고.
0: 아, 집안 어른이 지어주는 아, 이름으로 본적에 올리고. 아, 네. 그렇군요. 주민등록상 이름은?
1: 이제 집안 어른이 지어준 이름.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그거 바꾸기 쉽지 않던데요.
0: 아, 그래요?
1: 뭐
0: 그 그럼 본인은 헛갈리겠네요.
1: 이제 뭐 그렇게 개의치 않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아, 어려서부터 이제 그 불렀던 호적 이름을 예, 예. 지는 그냥 그렇게 알고 이제 저는 제가 지은 이름으로 장명소에 이름 부르죠.
0: 사회생활은 당연히 호적상 이름으로
1: 그러겠죠.
0: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아, 참 우리나라 참 이름 참 중요시하니까 너무.
1: 맞아요.
0: 예, 맞아요. 예. 자, 작사 작곡가나 프로듀서가 신인 가수에게 예명을 그 선물해 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단장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후배 가수들이나 신인 가수들에게 지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1: 저도 그 신인 가수들은 항상 지어달라 그래요.
0: 아, 그래요.
1: 이제 근데 사실 제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운명이
0: 가수의 운명
1: 그렇죠 걸린 아. 문제잖아요.
0: 예, 예, 근데
1: 제가
0: 예.
1: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뭐 해봐 이렇게 갖고는 그게 그럴 건 아닐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0: 예.
1: 네.
0: 아, 신중하게
1: 그래서 저는
0: 어지 웬만하면 좀 사양하시는군요
1: 그냥 알아서 잘 해봐 뭐 예. 그냥 말죠
0: 아. 네. 뭐 그것도 뭐 적절한 예. 네.
1: 아니 괜히 해줬다가 예. 이름 때문에 안 됐다는 등 뭐 이러면
0: 아, 그렇죠
1: 어우, 그 나중에 무슨
0: 잘 되면 좋지만
1: 원망 듣잖아요
0: 예. 잘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 예. 다음은 어떤 분입니까
1: 네 신유 씨입니다. 신유 씨.
0: 신유 씨.
1: 신유 씨의 꽃물이라는 노래인데
0: 예.
1: 우리 신유 씨는 또 본명이 신동자룡자입니다.
0: 동자룡자요?
1: 그래서 신동룡.
0: 흔치 않은 이름이네요. 네. 그 동쪽에서 나타나는 용입니까?
1: 그러니까 이 이름도 괜찮은 것 같은데.
0: 신재동 단장님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1: 그러니까. 근데 신유로 바꿨어요.
0: 예,
1: 신유. 부모님의 이름을 지어 주셨대요. 이게 어머니가 특히 어머니가 이제 이 노래로
0: 네.
1: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라.
0: 아, 치유할 때 유자.
1: 그렇지. 그래서 신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불렀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예. 신유 씨가 데뷔 당시에 참 가요계의 왕자님으로 통했죠.
1: 정말 좀 약간 부티났어요.
0: 예, 예.
1: 얼굴이 하얗고 뽀얗고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고 그 좀 정말 그 여성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0: 그렇죠.
1: 이제 힘 있는 미성 보이스, 힘 있는 미성,
0: 네.
1: 힘이 없는 미성이 아니고
0: 네.
1: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결의 작사 정유성 씨가 작곡을 해서
0: 꽃물
1: 그렇죠 2012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0: 네네.
1: 이거 되게 그 좋아했었어요 대중들이 그래서 우리 노래자랑에서도 많이 불렀고 그랬던 곡입니다.
0: 네, 네. 사랑이 가슴에 꽃물처럼 스며든다 뭐 이런. 시적인 비유가 있는 가사죠.
1: 그렇습니다.
0: 자, 그 노래 듣겠습니다. 신유의 꽃물.

0: 신유의 꽃물 들으셨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멋진 예명을 가진 가수들의 노래들 듣고 있는데요. 국민 MC 유재석 씨가 한때 잠깐 이벤트성으로 트로트 가수로 활동한 게 있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때 유산슬
1: 이런 예, 맞습니다.
0: 독특한 맞습니다. 이름을 썼는데 참 그 예명이 멋진 예명도 있지만은 좀 개성 있는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예명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딱 들으면 딱 그러니까 각인되는. 네. 혹시 아나운서들은 예명 같은 거 안 쓰십니까?
0: 없죠.
1: 그래요?
0: 아나운서 중에 혹시 연예계 생활을 병행한다, 뭐 노래를 낸다 이러면은 예명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본 적은 없어요.
1: 아나운서는 사실 본명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0: 아, 당연하죠.
1: 아나운서가 나와서 예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0: 아니 자기 이름 있는데 왜 굳이 예명을?
1: 그러니까. 예.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0: 아니 그 아나운서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전현무 아나운서도
1: 예, 예. 그 본명이
0: 본명을 쓰고 있잖아요. 굳이 연예계 진출했다고 예명을 달지 않고 자기 이름을 잘 쓰고 있죠. 이미 그 생긴 인지도가 있으니까.
1: 그렇죠.
0: 전현무라는 인지도.
1: 이미 그 이름으로 떴으니까.
0: 그렇죠.
1: 굳이 쓸 예. 일은 없죠.
0: 네.
1: 그러네요. 괜한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0: 예. 어쨌든 그 재밌는 예명도 참 많은데 오늘 마지막 그 골라오신 분은 평범한 예명 같아요, 좀.
1: 그렇습니다. 이제 한예진 씨인데.
0: 한예진.
1: 예.
0: 그냥 본명 같잖아요.
1: 그래,
0: 예명이었어요.
1: 저도 본명인 줄 알았어요.
0: 예예예. 예, 예.
1: 어, 근데 본명이 한명숙 씨라고.
0: 아, 그 원래 원로 가수가 계시니까.
1: 그렇죠. 옛날 아.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0: 예, 뭐 예.
1: 그 불렀는데 그래서 사실 이름이 똑같잖아요.
0: 오.
1: 그래서 바꿨다고 합니다.
0: 그래서 이건 좀 어찌 보면 이제 후배의 예의죠.
1: 그렇죠.
0: 네.
1: 어쩌면 좀 얹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렇잖아요. 그죠?
0: 본명을 네. 고집하면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1: 네.
0: 그 대선배 이름을 갖다.
1: 뭐 새로 들어온 아나운서가
0: 예, 예.
1: 원숙현이라든가 뭐.
0: 아, 그건 상관없어요.
1: 괜찮아요. 원삭현이라든가 뭐.
0: 아니, 그 아나운서실에도 비슷한 이름 가진 분, 네. 친구들이 참 많아요.
1: 그래요? 많아요?
0: 한때 그 지원이란 이름을 가진 아나운서가
1: 지원이?
0: 4명이에요. 지금 4명. 4명이 였어요.
1: 아 그래요? 그
0: 예. 성은 다 다르고
1: 그냥 본명 드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0: 본명이죠. 예.
1: 그러면 못 바꾸지 아나운서니까.
0: 예, 예. 아. 다행히 성이 달라서 물론 동명이인도 있고.
1: 그렇네.
0: 예. 가끔 아, 그렇습니다.

0: 이런 사케는 좀 이상하다.
1: 아유, 왜 그러세요?
0: 원숙이, 아니, 근데 이게 그 연예계 보면 많아요. 뭐, 천록담 씨는 이정, 분명 이정이고, 마이진 씨는 뭐, 김화진. 그죠? 애녹 씨는 또 뭐, 고향이 충남 서산인데 어떻게 애녹, 어디 저 외국에 사는 줄 알았는데.
1: 오늘 성서에 나오는 이름이라고.
0: 충남 서산이랍니다. 서산.
1: 이 예명들은 이제 아주 기억에 딱 남는.
0: 그렇죠.
1: 개성 있는 예명들이죠.
0: 정용. 예. 그래서 이제 한혜진 씨가 제가 이거 이 노래는 정말 이제 제 작품 중에서 제가 굉장히 아끼고.
1: 신재동 단장님의 작품이군요.
0: 네네. 그 사랑스러워. 뭔가 작아 이 노래는 그렇게 애정이 가는 작품이에요.
1: 제목이
0: 좋은 날.
1: 좋은 날.
0: 이게 그 코로나 시기 굉장히 소상공인들 어렵고 이럴 때 이제 만들었던 거 윤율이라는 그 작사가가 만들었는데 이 한혜진 씨가 이 노래 부를 때 사비 부분만 가면 한 여섯 번을 녹음을 하다가
1: 사비가는 그 후렴구죠.
0: 네. 거기만 가면 울음이 터져나와 가지고
1: 좋은 날인데 왜 울어요?
0: 그때 이제 자기 어떤 그 배경과 힘들었던. 뭔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1: 생각나서
0: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올랐던 거죠.
1: 예, 예.
0: 그래서 아마 그 글도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만 있자.
1: 네.
0: 반드시 좋은 날 올 거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돼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데 이걸 잘 안 해. 노래가 너무 어려워요.
1: 어려우니까 많이 못 부르시는 거예요. 노래교실에서 많이 불러줘야 되는데.
0: 거의 한 옥타브 정도 차이가 나서.
1: 그래요.
0: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게 좋은데 뭐. 한 옥타브가
1: 일단 좋은데. 가수가 가창력이 되니까.
0: 그러니까.
1: 네, 그렇게 높이신 건데.
0: 예.
1: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따라 부를 수 있게. 네,
0: 조금
1: 쉽게 만들어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한혜진의 좋은 날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겠네요.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선곡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있죠. 바로 응원가인데요. 그 안엔 우리 국악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고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축제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부르던 우리 민요가 시 공간을 넘어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로 힘과 연대의 에너지를 전하는 거죠. 응원가로 많이 불리는 민요로는 아리랑과 닐리리아 같은 것이 있는데요. 월드컵이 펼쳐지는 이때 경기장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익숙한 노래를 같이 부르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 되는 순간 더욱 힘찬 응원 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첫 곡은요, 여성 5인조 현대국악팀 퓨전국악 비단의 연주입니다. 아리랑

당신에게 피리로 스며들고 싶다는 밴드 유피리 밴드의 연주로 닐리리아 들으셨고요. 앞서서는 오늘 첫 곡 아리랑 퓨전 국악 비단의 연주였습니다. 흥겨운 장단 속에 응원의 기운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좋은 에너지로 전해졌길 바랍니다.

산이 갈라지듯 푸른 강물 세차고 바람이 회오리쳐 저녁 햇살 더뎌라. 물결 치는 그 사이로 백조 두 마리 나 돌아올 때 기다린 듯. 조선시대 박세당의 시 대탄 큰 여울이었습니다. 마치 산이 갈라지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는 물결이 회오리치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백조 두 마리가 보였는데요. 선비의 도포를 입은 것처럼 하얗고 여유로운 자태가 세찬 강물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박세당은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왜 이제야 왔냐고, 어서 자리 잡고 풍류를 즐기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만 같았던 거죠. 평주 수룡음 락, 이결의 대금 김형섭의 가야금, 정택수의 장구반주입니다.

이결의 대금과 김영섭의 가야금, 그리고 정택수의 장구반주로 평조 수령음 락, 예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유가 이호연의 소리입니다.

선유가 이호연의 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천이 작곡한 관현악 합주곡 8번 서곡 음양의 조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전통 음악 가운데 대취타가 있습니다. 소취타와 구별되는 큰 취타를 의미하는데요. 크다는 의미가 악대의 규모인지 악곡의 크기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취타 연주는 군대 행진 때 했는데 임진왜란 후에 만들어진 군영의 취고수와 취타 내취가 연주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군영이 철폐되면서 궁중음악으로 편입돼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죠. 조선 후기 군영의 모습을 소리로 담아낸 대표적인 음악입니다. 대취타는 또 무령지곡이라고도 합니다. 군인과 임금의 발걸음이 편안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대취타를 보면 시작할 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명금일하 대취타 하랍신나. 대취타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는 집사가 하는 말인데요. 징을 한번 울린 다음 대취타를 시작하는 뜻입니다. 또 집사는 이때 지휘봉 역할인 등체를 머리 위로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음악을 마칠 때도 다시 등체를 들면서 음악을 끝내란 뜻으로 헌화금이나 허라금을 외칩니다. 지금 연주하는 대취타는 나각, 나발, 태평소, 징, 자바라, 용고 같은 7종의 악기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태평소를 중심으로 호쾌한 선율을 펼치는데요. 악곡은 모두 7장입니다. 행진이 끝날 때까지 7장 끝에서 1장 3박으로 돌아가 반복하는 도들이 형식으로 연주하죠. 그럼 대취타를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취타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유태환이 작곡한 Be of One Mind, 마음을 같이하다 앙상블 연애 연주입니다.

앙상빌 연애 연주로 유태원이 작곡한 Be of One Mind, 마음을 같이 하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2016 북중미 월드컵은 현지 시간으로 6월 11일에 개막을 해서 7월까지 계속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기는 12일을 시작으로 6월 19일과 25일에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KBS와 함께 대한민국을 하나로 더욱 힘찬 응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스스로 즐기면서 하는 음악이란 뜻의 그룹이죠. 자락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유용재가 작곡한 하나 된 열정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시대별로 가로수 수종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잎이 큰 플라타너스가 많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은행나무가 많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벚나무가 늘더니 요즘은 잎함나무 천지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배롱나무도 있고 메타세코이아도 등장했는데 다 그 시대에 가장 유용한 나무를 심기 때문입니다. 70년대엔 빨리 자라서 큰 그늘을 만드는 플라타너스가 안성맞춤이었다면요, 90년대엔 매연에 강한 은행나무가 환영을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기 좋은 벚나무에 이어 병충해에 강해서 민원도 없고 관리에도 편한 잎함나무가 그 자리를 잇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어떤 가로수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나 녹지를 위해서나 도시에서

가로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지난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기도 하죠. 특히나 이문세의 이 곡을 들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로수 아래에서의 추억이 가장 많이 생각나시나요? 그 추억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억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완벽한 토요일로 꾸며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시작해보죠. 이정현의 그 누구보다 더, 이어서 황규영입니다. 나는 문제없어.

0: 준비 같은 건 없어. 그저 믿고 뛰어내리는 거야.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능력을 통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마일스가 자신이 스파이더맨이 될 준비가 됐는지 언제 알게 되냐고 물었을 때 피터가 하는 말이죠. 완벽한 타이밍이나 100% 준비된 상황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때론 자신을 믿고 과감하게 먼저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완벽한 토요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요즘에는 이 슈퍼히어로 무비가 좀 뜸한 것 같은데.
1: 그렇죠. 마블 영화 인기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0: 한 뭐 십몇 년 가까이
1: 그러니까요.
0: 대세를 잃었었죠.
1: 네.
0: 많은 슈퍼히어로 뭐 슈퍼맨, 아이언맨, 배트맨, 뭐 앤트맨 등등 있는데 이대화 평론가는 어떤 캐릭터 가장 좋아하세요?
1: 어렸을 때는 슈퍼맨 말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영화관에. 그래서 그런지 슈퍼맨 막 이런 장면 있잖아요. 지구를 막 거꾸로 돌려가지고 시간 돌리는 그런 거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캐릭터를 좋아하다가 나중엔 아이언맨을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0: 아이언맨이 사실 갖출 거 다 갖췄잖아요.
1: 네, 그리고 그 영화 시리즈 내에서 예. 네, 정말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언맨 많이 봤던 기억나요?
0: 저는 그 영화 속의 그 캐릭터와 네. 배우 간의 그 싱크로율, 최고의 싱크로율을 꼽으라면 저는 아이언맨 같아요.
1: 아, 잘 어울리죠.
0: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그 아이언맨 자체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다른 배역이 네.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로.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근데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하고.
0: 네. 네. 너무 잘 소화해냈는데 자, 오늘 이제 우린 영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만나볼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1: 네, 오늘은 드라마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드라마 보디가드 기억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0: 아, 있었죠. 드라마 보디가드.
1: 네, 여기에 차승원 씨도 나왔었고.
0: 맞아요. 여자 배우는
1: 한고은 씨.
0: 기억난다.
1: 네. 네. 한고은 씨가 경원 선배였고 네. 차승원 씨가 나중에 들어온 후배였죠.
0: 그랬나요?
1: 아. 네. 경원들의 삶을 그려서 그 자체로도 상당히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인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다시 보다가 발견했는데 신인 시절에 현빈 씨가
0: 나왔었어요?
1: 네, 여기 스토커로 나와서
0: 정말요? 아,
1: 차승원 씨랑 같이 막 액션 연기를 선보이더라고요.
0: 우와, 처음 듣는 얘긴데 이거.
1: 네. 또 가수 마야 씨가 여기 연기자 나와서 아, 재미를 줬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차승원 씨가 네. 경탁이란 이름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수입니다. 고졸학력 덕분에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이력서를 내밀었다가 네. 친구가 아, 이 정도 학력으로는 요새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 네. 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 네. 상해서 뭐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톱스타 신혜가 괴한에게 인질로 잡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0: 네.
1: 근데 그때 마침 근처에 있던 이 경탁이 괴한을 진압했고요. 그 톱스타 신혜를 구하게 되는데
0: 그럼 이제 특차해야 돼야죠. 특차.
1: 그렇죠. 경탁의 재능을 알아본 경호회사가 예. 경탁을 영입하고요. 그렇게 한고은 씨가 있는 그 회사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다는 내용입니다.
0: 네.
1: 비하인드를 찾아보니까 원래는 그 청와대 경호실 소속의 잘나가는 경호원 이 얘기를 좀 다루려고 했대요.
0: 예.
1: 그러니까 아마 경호원들의 멋진 삶을 예. 아주 멋있게 다루는 뭐 트렌디한 드라마 예. 이런 걸 기획했던 것 같은데 근데 차승원 씨가 보기에는 조금 비현실적인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본 수정을 부탁을 했고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 백수의 역할로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0: 아, 예.
1: 그래서 그 경탁이라는 역할을 예. 보면 어머님이 감자탕집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취업준비생으로 나오죠.
0: 마야는 어떻게 하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1: 원래는 보디가드의 주제가를 부르기로 했대요.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역할 하나 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성사된 네.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드라마 PD분하고 만나서 면접 비슷한 걸 보는데 네. 자기는 가수니까 네. 드라마 PD분한테 굳이 뭐 엄청 잘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0: 편하게 얘기했나 보군요.
1: 네. 그래서 연기도 배운 적 있다. 실제로 서울예대 연극과 출신이시거든요.
0: 아, 연기 전공을 했었군요.
1: 네. 그래서 예. 캐스팅이 됐다고 하고요. 차승원 씨의 여동생으로 나와서 좀 말괄량이 스타일의 재밌는 연기를 선보였죠.
0: 마야의 노래 기억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1: 네. 여기에 쿨하게라는 곡이 삽입이 됐는데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마야 하면 떠오르는 곡은 진달래꽃이었습니다.
0: 네.
1: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터프한 스타일의 여성 락커가 그때 좀 사라진 상태였어요. 근데 마야 씨가 워낙 좋은 가창력을 가지고 그걸 멋지게 보여주니까 그 좀 튀어 보여서 예. 상당히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마야 씨가 이 쿨하게라는 곡으로 또 자신의 히트곡을 하나 추가했죠. 또 김효진 씨의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라는 곡도 삽입이 됐는데
0: 김효진요?
1: 네. 제가 김효진이라고 예. 얘기를 했지만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재하 씨. 재하 씨의 본명이 김효진입니다.
0: 재하가 김효진이에요?
1: 네. 아마 부하걸 색깔하고
0: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1: 네.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0: 우와, 그렇군요.
1: 이렇게 본명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앞서 얘기한 쿨하게가 좀 신나는 락 음악이에요. 네, 그래서 경원을 다룬 드라마 색깔과 잘 어울린다면 이 노래는 좀 슬픈 발라드여서 드라마 속의 러브라인이나 네. 아니면 뭐 감성적인 장면과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0: 네. 배우 현빈이 악역으로 여기서 데뷔했다는 것도 참 네.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드라마 보디가드에서 두 곡 듣죠. 먼저 김효진이 부른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이어서 직접 출연까지 한 마야의 신나는 노래죠. 쿨하게.

0: 드라마 보디가드에서 김효진이 부른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마야가 부른 쿨하게 클럽 믹스 버전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는 완벽한 토요일. 자,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 뭘까요?
1: 비의 드라마 데뷔작입니다.
0: 비의 데뷔작이요?
1: 네, 상두야 학교 가자 준비했는데요.
0: 화제작이었죠.
1: 그렇죠. 시청률이 20%를 넘기기도 했고요. 상당히 많은 팬들을 보유한 드라마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M본부에서 대장금이 방영될 때 같이 경쟁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았는데,
0: 그럼에도 시청률 20% 넘게 나왔다면
1: 그러니까요.
0: 아주 잘한 거였죠.
1: 그렇죠.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B씨가 기억이 조금 희미해졌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가수로서 이렇게 톱을 찍지는 못하고 있었을.
0: 완전 당시에요. 탑은 아니었죠.
1: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어서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스타가 됐는데, 비의 그 시기, 예, 그 시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0: 상두의 학교 가자 기억납니다. 비가, 아니, 비가 연기도 잘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런 네. 작품이에요.
1: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두, 비 씨가 연기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제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약간 네. 건달이었다는 그런 네. 느낌이 남아 있었는데.
1: 네, 그렇지만 꼭 나쁜 캐릭터라서 그런 것만은 예. 아닌데요. 예전에 자기를 따라다니던 사람하고 하룻밤 실수로 예.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이가 선천적으로 몸이 아픕니다.
0: 네.
1: 그래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비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예. 잘생긴 외모, 춤 실력 이런 걸로 이제 사모님들의 돈을 받아서 아이의 치료비로 쓰는 이제 그런 캐릭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어렸을 적의 첫사랑인 은환, 공효진 씨를 만나게 되는데 네. 보니까 은환이 학교 선생님이 되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학교에 복학해서 학생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고요.
0: 그래서 상두의 학교 가자였군요.
1: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은 지금은 학생하고 선생님이지만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예전 느낌이 떠오르는 겁니다. 첫사랑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히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 머무르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 밖에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0: 비가 가수니까 OST도 뭐 직접 불렀나요?
1: 그럴 법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는 정철이라는 가수의 노래가 전면에 나섰는데.
0: 정철이요?
1: 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은 My Love라는 곡이고요.
0: 예.
1: 네, 약간 아름다운 미성?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는 R&B 발라드고, 근데 정철이 누구냐? 아마 기억하는 분도 계실 텐데 가수 남희 씨의 아들입니다.
0: 아, 예. 네,
1: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중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 나중에 이제 너목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마일러브를 들고 나와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그 정철 씨 노래 정말 잘하거든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노래랑 같이 역시 상두의 학교 가자에 들어갔던 내 안의 다짐, 이것도 역시 정철 씨가 불렀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드라마 상두의 학교 가자에서 최정철의 노래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마이 러브, 이어서 내 안의 다짐.

0: 드라마 상두야 학교 과제에서 최정철이 부른 OST 두 곡 My Love 그리고 내 안의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인기가요 완벽한 토요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끝으로 만나볼 작품은 뭡니까?
1: 2001년 작품인데요. 당시 한국에서 정말 크게 흥행했던 영화입니다. 조폭마누라.
0: 조폭마누라. 네. 웃음부터 나옵니다. 그치? 코믹. 그렇죠. 예, 코믹.
1: 이 시기에 그 한국에서 조폭 영화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0: 그랬어요. 맞아요.
1: 왜냐하면 그 이전에 친구라는 영화에서 장동건 씨, 유호성 씨 정말 엄청난 연기 선보여서 진짜 크게 흥행했는데 예. 그 이후로 보시면 신라의 달밤, 예. 달마야 놀자, 가문의 영광, 두사부일체, 조폭 마누라까지
0: 그러네요.
1: 정말 그 당시에 조폭 영화들이 많았어요.
0: 예.
1: 네. 조폭 마누라는 그 중에서도 히트했던 작품이고요. 신은경 씨 주연의 작품이었죠.
0: 뭐 속편도 나왔었을 거예요.
1: 워낙 히트해서 3편까지 제작이 됐습니다.
0: 그랬군요. 예.
1: 배우 신은경 씨가 액션 연기를 선보인 영화이기도 한데요. 15cm 하이힐을 신고 돌려차게 하는 장면 막 이런 것도
0: 세상에,
1: 있었고
0: 예.
1: 근데 그 장면을 찍다가 깨진 유리 위로 넘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조폭이니까 막 그 등에 문신 같은 것도 네. 있겠죠. 그런 거 분장하는데 막 30시간 가까이 분장하기도 하고 신은경 씨가 상당히 애써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0: 줄거리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1: 신은경 씨가 차은진이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고아 출신입니다.
0: 네.
1: 그런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 부두목까지 오른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생리별한 언니를 만나게 됐는데 언니가 알고 보니까 위암 말기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0: 네.
1: 마지막 소원이 동생이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언니의 소원을 거짓으로라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순진한 동사무소 직원 한 명하고 조폭임을 숨기고 결혼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와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0: 이 영화 속에 흐르던 OST 중에는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1: JK 김동욱 씨가 편지를 리메이크해서 실었는데요.
0: 와, 영화 분위기하고 좀 안 어울리는지 않나 싶은데.
1: 굉장히 진지하고 네. 좀 감미로운 그런 발라드인데 코믹 영화랑도 어떻게 잘 어울렸습니다. 어니언스의 고전이죠. 이제 그 편지를 리메이크했는데
0: 네.
1: 나중에 김동욱 씨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어니언스의 버전이 워낙 예전에 사랑받았던 곡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탔을 때 기사분들한테 예. 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아 원곡을 망쳤다 하면서 되게 싫어하는 분도
0: 이게
1: 계셨다고.
0: 리메이크의 부담이죠.
1: 그런 재미있는 후문도 들려오는 곡입니다. 김동욱 씨 뭐 편지뿐만 아니라 미련한 사랑까지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사운드 트랙으로 정말 대성하게 됐죠.
0: 그러네요. 그럼 영화 조폭마누라의 OST, JK 김동욱의 편지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와는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영화 조폭마누라에서 JK 김동욱의 편지, 오늘 완벽한 토요일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전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남기셔도 되고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박선주와 조규찬의 소중한 너 함께 듣죠.

박선주와 조규찬의 소중한 너 듣고 왔습니다. 애청자 이민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제 고모네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고모 모시고 예쁜 카페도 가서 폭풍 수다 떨고 왔네요. 어제는 서방의 날이라고 고모부 현서방, 고종사촌언니네 오서방, 우리 남편 서서방이 뭉쳤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가족 분위기 참 단란하고 좋네요. 어떻게 뭐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따로 시간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셨나요? 네, 아무튼 뭐 행복한 기운이 물씬 풍기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이민희님. 오늘 끝곡 여행 스케치의 운명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비만 역시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라면 장기적으로 약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비만은 항생제를 먹고 나면 상황이 종료되는 감염병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혹은 다른 여러 만성질환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즉,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워싱턴 체중관리 및 연구센터의 소장인 도메니카 루비노는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를 비만의 영구적인 완치제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렇다면 평생 이 약을 끊지 못하고 고용량으로 맞아야 한다는 뜻일까? 꼭 그렇진 않다.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면 그때부터는 전략이 바뀐다. 전력 질주가 끝나고 유지 관리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ABC 뉴스의 의학 전문 기자이자 비만 전문의인 제니퍼 애슈튼 박사는 장기 복용 시에는 의사와 협력하여 용량을 낮추거나 투여 빈도를 줄이는 개인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환자가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의사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좋아요. 이제 용량을 낮춰봅시다. 그 다음에는 투여 간격을 늘려보는 거죠. 매주 맞던 주사를 2주에 한 번, 즉 한 주는 맞고 한 주는 쉬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러한 격주 투여 방식은 앞으로 공식적인 유지요법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약에 의존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약을 도구로 삼아 내 몸의 상태를 조율하는 것이다. 만약 앞서 말했듯 이 약이 하이엔드 영양제나 노화 방지제라면 그래도 논리는 같다. 그때 평생은 질병관리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 유지가 된다. 우리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평생 로션을 바르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운동을 한다.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고 주름을 펴기 위해 보톡스를 맞는다. 누구도 로션을 한번 발랐는데 왜 평생 발라야 하냐고 따지거나 운동을 멈췄는데 왜 근육이 빠지냐고 화내지 않는다.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 약이 비만 환자에게는 생명줄이고 일반인에게는 젊음의 구동료라면 중단한 뒤 효과가 사라지는 건 약의 결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평생 맞는 게 문제인가가 아니다. 평생 사용할 만큼 이 약이 안전하고 내 삶에서 그 값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여야 한다. 저울질. 누구를 위한 약인가? 이제부터는 약이냐 영양제냐의 이분법 논쟁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약이 합리적 선택이냐의 문제다. 같은 약이라도 누구에게는 생명줄이고 누구에게는 사치품이며 누구에게는 회색지대의 도박이 된다. 결국 답은 숫자와 맥락의 조합으로 갈린다. 현재 식약처가 허가한 처방 기준은 명확하다. 초기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혹은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다.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는 세 가지 저울질을 해볼 수 있다. 첫째,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의 심혈관 질환이 함께 있다면 저울은 한쪽으로 확 기운다. 혜택이 대가를 압도한다. 이 구간은 공식적인 치료 영역이다. 특히 BMI 27 이상이면서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은 단순한 체중 감량제가 아니다. 주요 심혈관계 사건, 즉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막아주는 생명줄이다. 메스꺼움이 불편하고 근 손실을 막기 위해 운동과 단백질 전략이 필요하더라도 얻는 편익이 너무 크다. 이 사람에게 위고비, 마운자로는 미용약이 아니라 질병을 꺾는 치료제다. 답은 명확하다. 써야 한다. 둘째, BMI 27 미만이며 건강한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떨까? 의학적 가이드라인의 관점에서는 결론이 명확하다. 처방 기준 바깥이며 건강상 이득보다 부작용과 비용이라는 대가가 더 크다. 얻는 것은 체형의 미세 조정뿐인데 치러야 할 근 손실이나 장기 복용의 불확실성은 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논리는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오태가 살아나는 기쁨이나 자기 만족이라는 주관적 편익이 잠재적 부작용이라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이미 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의학이 아니라 미용의 논리로 이 약을 구매하고 있다.
1: 요즘은 거의 디자이너 오젬픽 같은 사례를 보고 있어요. 고도 비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보다는 마지막 10에서 20파운드, 약 4.5에서 9kg만 더 빼고 싶다는 사람들이죠.
0: 뉴욕 맨해튼의 성형외과 의사 앨런 마타라소, LA타임스와 인터뷰 중. 문제는 셋째다. BMI 27에서 30이며 내장지방이 많고 가족력이 있고 혈압, 혈당, 지방 간이 경계선에 걸쳐있는 사람들. 여기가 가장 넓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시점이다. 혜택과 대가가 비슷하게 맞선다. 의학은 쓸 수도 있다고 말하고 경제는 부담된다고 말하며 개인은 가치관에 달렸다고 답한다. 바로 이 회색지대가 약이 영양제의 영토로 넘어오는 순간을 만든다. 치료와 향상의 언어가 겹치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회색지대가 커질수록 약은 처방이 아니라 구독의 상품이 된다.
2: 오디오 북.
0: 비만약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질문은 단순했다.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가? 하지만 대사 리모델링, 장수약물 같은 언어가 등장한 뒤 질문은 바뀌었다. 정상인도 더 건강해지기 위해 써도 되는가? 선을 어디에 그을까? 아니, 애초에 선을 그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선을 그어야 할까?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이미 향상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인은 집중력을 올리고, 니코틴은 긴장을 풀고, 보톡스는 얼굴을 바꾸며, 레이저는 피부를 재설계한다. 운동, 단백질, 수면, 루틴, 앱, 웨어러블. 우리는 이미 평생을 바쳐 자신을 최적화하고 있다. 비만약은 그 흐름을 단지 한 단계 더 밀어붙였을 뿐이다. 영양제가 하던 일을 약이 더 확실한 효과로 실현해버린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약은 치료제로만 읽으면 계속 어긋난다. 이 약은 이제 명백히 향상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장인 니르 바질라이 박사는 위고비 같은 약이 미래에는 마치 사람들이 일반 영양제를 챙겨 먹듯 질병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건강한 사람들이 노화를 늦추기 위해 비타민이나 영양제, 특히 항산화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비록 그 효과에 대한 실제 연구 결과가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이미 보편적인 관행인 것처럼 위고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1: 이 약, GLP-1은 내가 원래 하던 것,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것의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줬어요.
0: 테니스 챔피언 세레나 윌리엄스, 피플즈와 인터뷰 중. 결국 이 저울질의 끝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익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익은 사망과 심혈관 사건 위험을 낮추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태와 자존감이며 누군가에게는 어제보다 더 완벽하게 튜닝된 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죄가 될 수 있는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앞서 나열한 오젬픽 페이스, 근손실, 소화기 장애 같은 부작용들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 약이 주는 유익이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인류는 언제나 더 건강하게, 더 잘 작동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자신을 개조하고 싶은 욕망을 품어왔다. 그동안 우리는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비타민을 먹고 콜라겐을 바르고 홍삼을 다려 마셨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양제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거나 불분명했다. 그런데 이제 그 욕망을 확실하게 실현해줄 강력한 약이 등장했다. 이 약은 단순히 살을 빼주는 것을 넘어 심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없애며 노화를 지연시킬지도 모른다. 효능이 불확실한 영양제의 자리를 효능이 확실한 약물이 대체하는 건 시간 문제다. 사람들은 기꺼이 약간의 메스꺼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나은 나를 위해 지갑을 열 것이다. 이것이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진짜 이유다. GLP-1 약물 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대니얼 드러커 토론토대 교수는 이 약이 뇌, 심장, 혈관, 간, 신장 및 전신에 미치는 광범위한 이점으로 인해 공중보건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약의 사용 범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의학적 질문이 아니라 도덕적 질문이다. 아픈 곳이 없는 정상 체중의 사람이 단지 더 완벽한 몸을 갖기 위해 이 강력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누군가는 이를 두고 노력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한다. 땀 흘려 얻지 않은 건 가치가 없다는 오래된 신념이다. 반면 누군가는 과학의 힘을 빌려 자신을 최적화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옹호한다. 우리는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을 두고 속임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살을 빼는 유일한 방법이 로키 발보아처럼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뿐이라고 믿지 마세요.
0: 버지니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중. 우리는 지금 치료와 향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의 최전선에 서 있다. 약이 영양제의 영토를 침범했을 때 우리는 이 현상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인간성의 상실로 경계해야 할까? 이 딜레마 위에서 사회는 이미 분열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처방 기준을 넓히자고 말하고, 누군가는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누군가는 SNS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리며 욕망을 증폭시킨다. 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2: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3: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필수 영양제라는 신화. 매년 1조 원어치의 비타민을 삼키는 이유. 모든 것은 비타민에서 시작되었다. 비타민제는 영양제라는 거대한 세계관의 시초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템이다. 202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조 9,626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기능성 원료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종합비타민, 단일비타민, EPA 및 DH 함유 유지 오메가3다. 이들의 합산 시장 규모는 3조 368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언뜻 보기엔 홍삼이 독보적 1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종합 비타민과 단일 비타민을 합치면 비타민제 시장은 1조 원을 넘는다. 숫자만 놓고 보면 홍삼보다 커진다. 우리는 매년 1조 원어치의 비타민을 삼킨다. 골고루 먹어야지 라는 밥상머리 잔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일까? 성인이 된 우리는 스스로 지갑을 열어 농축된 영양소를 구매한다. 왜 이토록 비타민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진짜 결핍일까 아니면 불안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1조 원이라는 숫자를 잠시 지우고 비타민이 생존 그 자체였던 시대로 시계를 돌려보자. 죽음의 항해와 오물 파티.

키가 크고 힘이 장사처럼 보였으며 덩치가 육중하고 피부는 호두껍질처럼 검게 그을린 남자였다. 때 묻은 푸른 코트 어깨 위로는 타르가 묻어 끈적한 따은 머리가 늘어져 있었고 손은 거칠고 흉터투성이었으며 손톱은 까맣게 부러져 있었다. 그리고 한쪽 뺨에는 검게 베인 흉터가 더럽고 시퍼르죽죽한 흰색으로 가로질러 나 있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에서 주인공 짐 호킨스가 해적 빌리 본즈 선장을 묘사한 장면이다. 거친 바다 생활과 위험한 전투를 거친 무시무시한 인물이다. 하지만 본즈 선장이 실존 인물이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무너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빨이 빠지고 잇몸이 부풀어 말을 제대로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는 사람. 긴 항해는 몸을 안쪽에서부터 허물어뜨렸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과거의 역사 기록 덕분이다. 1602년 멕시코 태평양 연안을 항해하던 스페인 함대의 선원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다. 원정대의 사제 안토니오 데 라 아센시오는 공포에 질려 당시의 참상을 기록했다. 첫 증상은 온몸의 통증으로 몸의 손만 대도 아파한다. 보라색 반점이 허리 아래쪽부터 온몸을 뒤덮기 시작하고 잇몸이 너무 부어서 이를 담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오직 마실 수만 있고 결국 말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다. 당시 그들은 이 병의 원인을 몰랐다. 훗날 밝혀진 원인은 단 하나.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괴혈병이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아센시온이 기록한 그 끔찍한 증상들의 핵심 원인은 콜라겐 생성 중단이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다. 비타민C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의 콜라겐조차 유지하지 못해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은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약보다 영양제를 더 신뢰하게 된 문화적 배경을, 2부에서는 GLP-1 계열 약물이 치료제를 넘어 향상도구로 소비되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3부와 4부에서는 비타민과 기능성 식품, 음식과 약의 경계를 짚고, 5부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인공지능 기반 맞춤 영양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제 1516편 군신 간의 대립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조.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3년 4월 3일에 효종이 윤선도를 승정원의 동부승지로 임명하자 사관원과 사원부 등 양사의 간관들이 일제히 윤선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관직을 내려놓겠다고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방송했었죠. 그러자 효종도 물러서지 않고
2: 비록 윤선도에게 이런저런 잘못이 있었다고는 하나 임금이 허물있는 사람일지라도 거두어서 관직에 기용한 자가 어디 한두 사람인가? 그런데 어찌하여 유독 윤선도 그 사람에게만 굳이 너무나 심한 논의를 들이대는 것인가? 사관원 정원 이만웅을 간관의 직책에서 채차하라!
1: 이렇게 맞대응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4월 4일에도 3사 언관들의 윤선도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는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홍문관 수찬 민정중이 상소를

0: 주상 전하, 승지 윤선도는 평소에 몸을 삼가지도 않았고 아무렇게나 처신하여 의리를 멸시하였으며 처지에 걸맞지 않은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유교의 명분에 용서받기 어려운 바이옵니다. 처음에 주상 전하께서 그를 조정으로 불러올리라는 명을 내리자 식자들은 전하가 실수를 하셨다고 여겼사온데 거기 더하여 승정원의 승지로 발탁을 하자 조정 여론이 크게 반발을 했사옵니다. 어찌 전하의 옛날 사부라고 하여서 사대부의 반열과 승정원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신은 우선 사헌부와 사건원 등 양사의 논의를 기다리기로 하고 그를 탄핵하지 않았었는데 윤선도가 대간의 탄핵에 항거하여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변명하고 나올 줄 어찌 알았겠사옵니까?
1: 다음은 엿새 뒤인 4월 10일에 올린 사헌부 장령 권영의 상소입니다.
2: 전하, 윤선도는 패악스럽고 탐악하여 세상에 버림을 받았사옵니다. 병자년에 난리 때 처녀를 겁탈하여 섬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란하고 사치하는 생활을 즐겼사오며 선왕의 국상 때는 달려와 문상도 하지 않는 등 전후에 걸쳐 저지른 잘못을 모두 입에 담을 수조차 없사옵니다. 그런 자에게 전하께서 너무 갑자기 절차를 뛰어넘는 관직을 제수함으로써 전하의 사사로운 은혜를 지나치게 베푸셨사오니 이렇듯 무리가 들끓고 있는 것이옵니다. 또한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윤선도는 마땅히 황공해하며 자신의 허물을 살피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도 그러기는커녕 망령스럽게도 전하의 은총을 믿고서 지레 먼저 상소를 올려 대간을 비판하는 작태를 현저하게 드러냈사옵니다. 마땅히 그의 관직을 삭탈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1: 자, 그런데요, 삼사의 관리들이 열을 올려서 윤선도를 비난하기는 하지만 그가 지난날에 도리에 어긋난 행실을 보였다는 정도이지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나라에서 정한 어떤 일을 맡았다가 실패했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잘못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선도가 당시 집권 세력이던 서인이었더라도 이런 비난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입니다.
3: 선왕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분곡하지 않았다. 여러모로 기민하게 눈치를 살피면서 행동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윤선도 가문 자체가 해남 일대의 대부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점들이 서인 집권 세력들이 보기에는 좀 눈엣가시처럼 보였던 것이 아닌가. 즉 인조의 상중에 분곡하지 않았다는 탄핵 그 문서를 읽어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윤선도가 해도를 점유하여 호부함을 즐겼으며 나라에 국상이 있는데도 감히 마음대로 편안함을 즐겼다. 뭐 그런 내용이 있다거나 그의 교만스럽고 세상을 농락한 정상이 얄밉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 정치인으로서 어떤 뭐 정책상의 문제가 갈등이 되었다기보다는 윤선도란 사람의 개성과 기민하지 못한 처신들 그런 것들이 좀 모여서 미움을 사게 된 것이 아닌가.
1: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록에는 짤막하게 이렇게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4: 윤선도가 여러 번 상소를 올려서 동부 승지의 직을 면직시켜달라고 청하니 임금이 결국 허락하였다.

0: 이번에는 승정원의 승지들마저 임금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섭니다.
1: 효종 3년 4월 10일 승정원의 승지들이 임금을 향해 양사의 간관에게 내린 채직의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화가 나서 말했다.
2: 지금 뭐하라 하였는가? 과인은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결코 군소배들에게 제재를 받을 수는 없느니라! 그대들은 이 점을 명심하라! 편전에서 썩 나가지 못하겠는가!
0: 여기서 말하는 무리군자의 작을 소자의 군소배는 달리 표현하면 소인배 무리라는 뜻입니다. 유학자들 사이에

0: 그래서 소인배는 모욕적인 호칭이죠. 효종은 간관들의 간언을 두고 소인배 무리가 임금인 나에게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 이렇게 공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단 물러나왔던 승지들은 효종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한참 뒤에 다시 편전으로 들어갑니다.
1: 주상 전하! 승정원 승지들이 들어싸옵니다.
2: 들라하라.
3: 전하, 대간이 편전에서 논의드린 일은 단지 전하께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시도록 의견을 냈을 뿐이옵니다. 하운데 전하께서는 삼사의 언간들을 일컬어 군소의 무리라 하시었사옵니다. 오늘날 윤선도에 대하여 의견을 낸 자들이 어찌 모두 편견에 사로잡힌 군소배 들이겠사옵니까?
4: 그리고 주상 전하, 또한 전하께서 말씀하신 제재를 받는다는 하교는 신하로서 차마 듣지 못할 말씀이옵니다. 어느 누가 주상 전하를 감히 제재한다는 말씀이옵니까? 대단히 간특한 자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을 말씀이온데 승지의 인사에 관하여 논의를 한 신하에게 어찌 그런 하교를 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더 맑게 하시고 반성하시옵소서.
2: 알았으니 다들 나가보라.
0: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죠.
5: 서인 계열 살림이 독점을 해버리면 효정은 좋을 리가 없죠. 그럴 때 그러면은 유일한 대안 카드가 남인 쪽 인물들을 올리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명이 윤선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부였으니까. 올리는데 윤선도가 또 워낙 할 말 다 하고 좌충우돌하는 사람이니까 당시 대간을 장악하고 있던 서인들이 윤선도가 승지로 들어오는 거를 견제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효정 입장에서 보면은 아 내가 이제 즉위한 지 벌써 3년이나 되고 이 나라의 왕으로서 승지 한 명도 내 마음대로 임명할 수가 없단 말인가. 그래갖고 처음에는 윤선도를 험담을 하면서 윤선도는 안 돼요 이렇게 했던 대관들을 강한 어조로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거죠.
0: 지난번 금군의 재편 과정을 다룰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신의 사부를 승지로 임명했다가 서인 신료들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것을 보면 이 시기 효종의 왕권이 매우 취약했음을 알만하죠. 그런데요, 국왕에 대한 대소신료들의 관직을 내건 직언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효종이 일부 간관들에게 내린 채직의 명령을 모두 거두어들이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효종이 그들의 간언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군소배 무리 등 매우 거친 언사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의 항의하는 상소와 주청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6: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 윤강이 편전에 들어서는 윤선도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스스로 채직해 줄 것을 청하였다.
7: 전하, 대사헌 윤강이옵니다. 윤선도가 절차를 뛰어넘어서 승정원의 승지에 제수되더니 장황한 말로 상소를 올리는 등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지 못하기에 그를 논핵하려고 했사옵니다. 그리하여 동료와 함께 상의하여 탄핵 상소문을 대강 엮어놓았사온데 사헌부 집이 심로가 처음에는 그 상소문을 읽어보더니 말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였사옵니다. 윤선도가 혼조 때 절개와 의리를 굳세게 지켰으므로 가상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그 상소문을 조금 순하게 고치려고 하였는데 하운데 전하, 원소를 찾아보니 이른바 윤선도가 저리를 세웠다는 상소 내용은 대개 유이분에게 빌붙어서 이첨을 공격한 것이었사옵니다.
0: 앞에 나온 혼조 때라는 말은 폭군이었던 광해군 때를 의미합니다. 광해군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6: 광해군 8년인 1616년에 윤선도는 성균관 유생 신분으로 대북파의 영수이자 권력을 독단하던 이이첨의 간악함을 비판하는 탄핵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0: 광해군은 이 상소를 도리어 흉서로 규정하여서 윤선도를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 보냈으며 이 사건으로 윤선도는 6년 4개월 동안이나 길고 긴 귀양살이를 해야 했다.
1: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대사헌 윤강은 당시 윤선도가 올린 상소문의 원문을 찾아보니 유생신분으로 권력자인 이이첨을 용감하게 공격한 것은 맞는데 광해군의 처남인 유희분에게 빌붙어서 이이첨을 비판한 것이었으며 내용도 실상과는 달랐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대간에서 윤선도를 비판할 거리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강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 전하께서는 윤선도 그 사람에게 대체 무엇을 취할 것이 있다고 그를 편애해야 하는 하교를 그리 자주 내리시는 것이옵니까? 그리고 전하께서 승정원에 내리신 비답을 보아하니 그 내용이 전하의 진심이라면 신의 죄는 만 번 죽어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하오니 신의 관직을 박탈하시옵소서.
1: 효종이 소인배 무리가 임금을 제재하려고 한다라고 말한 데 대하여 그렇다면 나도 큰 죄를 진 셈이니 파면에 달라 이렇게 말한 셈이죠. 대사헌 윤강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김시진을 비롯한 홍문관 관원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3: 전하, 신들이 삼가 윤선도와 관련하여 전하께서 승정원에 내리신 비답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신하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사옵니다. 신은 그 말씀을 접하고 나서 대단히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4: 주상 전하, 신들이 지난날 상소에서 윤선도의 사람됨이 가증스럽다는 것을 힘껏 변론하였으니 결과적으로 전하가 말씀하신 군소배 무리에 신들 역시 해당되옵니다. 신들이 어떻게 감히 얼굴을 들고 관직에 버티고 있겠사옵니까? 신들은 홍문관에서 전하를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도 조그마한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열흘 사이에 세 번씩이나 죄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니 신들의 죄가 크고도 크옵니다. 전하께서는 신들을 가차없이 파직하시어 영원히 물리치시옵소서.
1: 삼사가 총출동하다시피 하여 윤선도를 비방하는 한편 효종이 군소배 운운했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임금을 끝없이 공박해 대고 있었으니 속되게 표현해서 효종은 죽을 맛이었겠죠. 더구나 사헌부와 사간원의 간관들에 이어서 홍문관의 관원들까지 나섰으니 말입니다.
5: 좌충우돌 할 말을 다 하는 윤선도를 중앙정계 그것도 승정원의 승지로 끌어들이니까 대간에서는 일단 반대를 하는 거죠. 의뢰하듯이 반대를 했는데 효종이 너무 강하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간도 난리 나지만 이럴 때 이제 항상 의뢰 그랬듯이 대간과 왕이 약간 충돌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면 홍문관이 개입을 하는데 당시 대간도 서인 중심이었고 홍문관도 서인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홍문관은 당연히 대간의 편을 드는 것이고 그러면서 대간이 했던 말과 비슷한 강도로 효종한테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한때 사부 좀 했다고 저렇게 자격 미달된 자를 어떻게 승정원 승지에 앉히려고 합니까? 전하, 당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럼 효종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1: 사헌부, 사간원 양사의 간관들과 국왕이 서로 대립하여 갈등 양상을 보일 때면 홍문관에서 개입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이 상리였는데 이 시기에는 홍문관마저 서인 세력 일색으로 채워지는 바람에 군신 간의 대립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 계승범 교수의 의견이 그러합니다.

0: 효종 3년 4월 11일
1: 주상 전하, 사헌부 장령 심세정이 들어싸옵니다.
2: 들러.

0: 알아.
1: 주상 전하, 신 사헌부 장령 심세정이옵니다.
2: 그래, 먼저 사헌부와 사관원의 간관들은 지금 어찌하고 있는가?
1: 예, 대사원 윤강을 비롯하여 사헌부 집이 심로 등은 모두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갔사옵니다. 전하, 윤선도는 하자가 있어서 조정 여론의 버림을 받았는데도 뜻밖에도 전하께서 그를 총애하여 발탁하였을 뿐 아니라 윤선도 자신이 선제적으로 상소를 올려서 남을 현혹시키고 있는 터에 대관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사옵니까? 설령 윤선도가 광해군 때 한번 올린 상소가 공적인 마음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 잘한 일을 가지고 평생 허물을 덮을 수는 없사옵니다. 대사원 윤강은 도로 출사하도록 하시옵고 사원부 집의 심로는 제차토록 하시옵소서.
2: 그들이 원한다면 모두 직을 내려놓고 물러가라고 하라. 또한 과인이 제차하라고 명했던 사헌부와 사관원의 간관들과 홍문관의 관원들도 모두 관직을 내려놓고 물러가라 이르라.
3: 이어서 사관원 사간 심지한과 사헌부 헌납 홍처대가 편전에 들어서 또다시 윤선도의 허물을 말하면서 자신들도 채직시킬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왕이 그들을 말렸다.
2: 그대들은 사직하지 말라.
4: 그런데요, 넉 달 뒤인 효종 3년 8월 11일 실록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 임금이 이응시를 사관원 대사관으로, 민응형을 예조참판으로 삼고 특별히 윤선도를 예조참의에 제소하였다.
4: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16편 군신 간의 대립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을지문덕은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전략가임에 틀림없어.
1: 을지문덕은 누가 뭐래도 고구려의 장수야.
2: 나 수양자는 수나라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3: 전투병만 110만이란 얘기는요, 보급부대 수송부대까지 합해서 300만!
2: 진격하라!
4: 너희들은 고구려의 방탄소년단이다. 우리가 누구?
5: 진경이!

와이파 한국인 184번째 풍월주 김유신 20번째

0: 요동성 공격이 고구려 수비에 막히자 별도의 작전을 수행할 별동대를 조직한 수양제는
1: 나는 이곳에 남아 계속해서 요동성을 공격한다. 우문술!
2: 예, 폐하! 우문술입니다.
0: 기대 승률 9할 오픈을 자랑하는 수나라의 레전드급 장수 우문술.
1: 다음, 우중문!
3: 우중문!
0: 우중문은 탁월한 전투력으로 수양제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장수다.
1: 자, 그래. 믿음직한 너희 두 사람에게 별동대 30만의 군사를 주겠다.
0: 나는 별로 믿음직하지 않던데. 별동대의 군사가 무려 30만. 그야말로 최고의 병력 플렉스.
1: 30만의 별동대와 함께 고구려의 수도 평...

0: 동양으로 진격한다. 문제는 속도인데 속도는 역시 5G지.
1: 아저 배하, 이 30만의 별동대와 보급부대까지 이끌고 그 5G 속도로 평양에 진격하는 건 말이죠.
2: 모든 정도 속도면 가능합니다.
1: 아, 그런가?
0: 그래. 아, 그럴 줄 알고 몸집을 줄이기 위해 이번 별동대는 보급부대 없이 진격한다. 자, 따라한다. 미션!
1: 미션!
0: 임파서블!
1: 뭐라고요?
0: 진행시켜!

0: 별동대와 함께 고구려의 수도 평양 진격을 앞둔 지휘관 우문술과 우중문은.
1: 아, 이거 봐. 내가 좀 지판에 좀 써볼게, 이거. 아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말이야, 이 군장의 무게가 안 나와. 어. 아니. 이 나와도 너무 나와.
2: 예. 전투 식량만 무려 100일치예요. 거기에다가 무기, 갑옷, 생활복, 텐트, 세면도구, 또 마스크.
1: 플러스 방탄 무게. 야, 방독면까지. 아유.
0: 지금도 중국의 어느 연구소에서는 당시 수나라 별동대 군사들이 감당해야 했던 군장의 무게를 연구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2: 자, 출동에 앞서 특별군법을 발표한다. 이동 중에 식량과 보급품을 버리는 군사는 그 자리에서 그냥 현장 접수.
3: 난

0: 정보에 의하면 이번 수나라의 별동대는 보급부대 없이 이동했다. 이동하는 동안 군사들이 무거운 군장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군량을 버렸을 가능성이 커. 아니, 확실해.
1: 하지만 잘못된 정보라면...
0: 그래서 내가 직접 적진에 들어간다.
1: 장군!
0: 작전을 펼치기 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들고 있는 패를 알아야 해.
1: 간복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2: 아닙니다. 제가 커지투왕의 적진에 침투한 후 정보를 빼내겠습니다.
0: 아니야. 괜찮아. 가만히 있어. 됐어. 별동대의 적장은 우문술과 우중문이다. 수나라 간판급 장수들이야. 너희 같은 일개 군사의 거짓투왕으로는 어림도 없어. 그래서 이번 주연은 내가 맡는다.
3: 총사령관으로서 적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거짓투항을 기획하는 을지문덕.
1: 하지만 총사령관께서 직접 적진의 심장부에 걸어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0: 그러니까 적들이 날 의심하진 않을 거야. 자, 문자로.
3: 문자로 수나라 별동대에 투항할 뜻을 밝히는 을지문덕.

0: 되었느냐?
1: 아, 예, 배하. 아유, 예, 아직 압록강도 건너지 않았는데 이게 벌써부터 적장이 투항할 뜻을 밝혀왔네요.
0: 적장이 누군데?
1: 을지문덕입니다, 배하.
0: 대박!
2: 을지문덕의 이름을 듣자마자 수양제가 대박을 외치는 걸로 봐서 이미 을지문덕은 수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명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알겠습니다, 배하.
3: 뭐라고 하십니까?
1: 아, 이거 봐, 이거 봐. 응? 일단 받고 말이야. 기회가 되면 고구려 왕과 을지문덕은 생포하라고 명하셔서.
3: 당연히 그래야지요.
1: 야, 이놈들이 시간을 끌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유, 을지문덕이가 알아서 길 줄이야.
3: 전투력은 물론 머리까지도 이상한 장수라고 들었습니다.
1: 비상한?
3: 실싸움에 피를 흘릴 만큼 멍청하진 않단 얘기지요.
1: 야, 이 드디어 코앞에서 말이야. 얼굴을 보겠구만, 을지문덕이.

0: 말이야.
1: 여기 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하얀 손수 검부터 챙기시죠.
2: 을지문덕으로부터 하얀 손수 하얀 손수건을 건네받자
3: 기회가 되면 말이야 고구려 왕과 을지문덕은 생포하라고 명하셨네.
4: 이놈을 내 손으로 생포하면 VIP는 내가 먹는 거야.
0: 여봐라, 당장 을지문덕을 체포해라.
5: 장군이 이건 반칙입니다.
1: 아니, 나는 투항을 하러 온 패장입니다.
4: 네 얼굴을 보자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너의 그 굵은 손목에 수갑을 채워야겠어.
6: 굵은 손목, 그건 문제가 된다. 국제적으로
5: 이런 아이고, 그런 괜한 일을. 투항하는 배장을 체포했다가는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4: 야, 니들이 개망신이건 소망신이건 전쟁은 무조건 이기고 보는 거야. 여기 오면서 군량하고 총알타 버리고 온 건 내가 모를 줄 아냐?
2: 수나라 별동대 군사들은 최소한 표준 군장 무게에 너댓배가 넘는 군장을 메고 이동하는 동안에
6: 버려. 굶어 죽기 전에 깔려 죽겠다 군장에. 버려.
2: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견할 때마다 군량을 버리거나
6: 파 삽으로 파 땅 파 땅 파
2: 잠을 포기하고 땅을 파 군량을 묻었다.
4: 저놈의 마음이 변해서 싸우겠다고 달려들면 니들 빈속으로 감동이 되겠어?
2: 감당이겠지. 자, 적군들이 속닥이는 소리를. 초능력을 발휘해 엿듣는 을지문덕 초능력이 있었구나.
4: 이제 곧 군량이 떨어질 텐데.
6: 일단 풀어주고 사고로 처리할까? 앞, 록, 강을 건너기 전에 잡아서.
2: 바로 그때.
4: 야, 이게 무슨 소리야?
7: 불이야!
6: 불 화재.

0: 야, 야, 골랐어. 야, 일일사, 일일사.
1: 여기 고구려입니다.
0: 살수 잡, 어, 우리 살수 잡으라.
2: 원인 불명의 화재를 진압하는 우중문.
3: 장군, 응? 사라졌습니다. 뿅, 을지 문덕이. 장군.
0: 야, 당장 잡아!
3: 장군.
2: 을지 문덕은 화재로 아수라장이 된 적진을 빠져나간 뒤.
4: 장군. 자, 발바.
0: 네.
4: 아, 보고.

0: 을지문덕이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자.
1: 오토바이 달린다. 오토바이 총격이 시작된다. 두

0: 아, 오씨.
1: 뭐, 오씨? 하나, 장군.
0: 응?
1: 불 끄는 사이에 그렇게 놀라서 달아나는 법이 어딨나, 런투유.
0: 아이고, 투항하겠다는 패장을 체포하려고 한 사람이 누군데?
1: 아이고, 그거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수나라가 고구려에 당한 생각이 나서. 아니,
0: 음?
1: 아, 조용해. 내가 잘못했네.
0: 뭐라고?
1: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하겠네, 사과. 파인애플,
0: 아, 파인애플. 사과. 응. 그 사과 짝으로 줘도 못 받겠네.
1: 아이씨.
0: 이씨?
1: 아, 네? 내가 이씨야, 내가. 아, 저기, 아, 사나이가 왜 이러시나? 어? 한번 투항을 한다고 청기를 뽑았으면 올리고 저기.
0: 어? 잘 들어, 우씨. 네?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1: 어, 장군, 아니, 형님, 영재형.
0: 전쟁이야. 전쟁.

0: 우시성 가지신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을지문덕 박영재.
1: 아이 장군님, 그러니까 발을 왜 거기다 두시는 거예요?
2: 김재현.
3: 장군!
4: 멍군이야.
0: 유창이었습니다.
5: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태안해변길 5코스인 노을길을 찾아갑니다. 태안해변길은 태안반도의 해안선 가운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약 100km 구간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탐방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조성되었고요. 현재 태안해변길에는 파도길, 노을길, 바람길 등과 같은 여러 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이맘때 찾으면 좋은 탐방로인 노을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은 여름과 참 잘 어울리는 고장입니다. 들쭉날쭉한 바닷가를 따라 하감포, 신두리, 연포, 몽산포 등이 점점이 박혀있기 때문인데요. 모두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여름 여행지들입니다. 오늘의 여행지인 노을길 구간에도 백사장, 삼봉, 밭개, 꽃지 등과 같은 멋진 해수욕장들이 있습니다. 노을길은 대하와 꽃게로 유명한 백사장항과 낙조 명소인 꽃지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탐방로인데요. 일부 구간은 고갯길을 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체력과 취향에 따라 일부 구간을 선택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노을길 탐방로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구간은 삼봉 해수욕장에서 창정교까지 이어지는 사색의 길입니다. 약 2.6km 길이의 사색의 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탐방로인데요. 이 구간에는 약 600m 길이의 울창한 곰솔숲도 있습니다. 특히 사색의 길 구간에는 휠체어를 타고도 이동이 가능한 천사의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천사의 길 구간은 1004m입니다. 천사의 길과 곰솔숲은 태안해변길 전체 구간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곰솔숲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나무 데크길은 바닷가를 따라 기지포까지 그리고 기지포에서 창정교까지 이어지는데요. 나무 데크길을 걸으면서 사구식물인 해당화, 갯매꽃, 갯완두꽃 등을 관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노을길을 걷다 보면은 숲속이나 바닷가 곳곳에서 모래 포집기와 비오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모래 포집기는 파도에 밀려온 모래들이 바다로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가리키고요. 비오톱은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을 가리킵니다. 노을길이 끝나는 지점인 꽃지 해수욕장은 해질 무렵에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의 낙조가 변산반도의 채석강, 강화의 성모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낙조 명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해가 끝나갈 무렵이나 한여름 피서철에 꽃지 바닷가에서 멋진 낙조를 감상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서쪽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낙조도 멋지지만 꽃지 해수욕장의 주변 풍경 또한 낙조에 못지않게 무척 이국적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꽃지 해수욕장의 낙조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명물로는 할매바위와 하라비바위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할매바위와 하라비바위 그리고 이 두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낙조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꽃지 해수욕장 근처에서는 해마다 7월 중순 무렵에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는 모감주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감주 나무는 영어로 골든 레인트리라고 표기하는데요. 노란색 꽃이 질 때 마치 황금색 비가 내리는 것처럼 흩날린다라고 해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태안해변길 노을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임승천 씨 서해선곡 등대섬입니다.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임승천 씨 서해선곡 등대섬을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습니다. 여성과 비교할 때 증상이 좀 덜한 걸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호르몬의 변화는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길 수 있는 몸의 변화, 또 그로 인한 증상들 세심하게 살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남성 호르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B.O.B의 Nothing on You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적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도록 자극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테스토스테론은 평생 생산되는 걸까요? 남성들에게도 갱년기는 있는데요. 호르몬에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 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1: 네,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스토스테론인데요.
0: 네.
1: 이것은 이제 남성에게만 이제 고환의 그런 라이디 세포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0: 네.
1: 한 95%는 이제 고환에서 만들어지고 또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신장 옆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5% 정도 미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0: 네.
1: 또 이게 재밌는 게 이 여성 호르몬 이게 여성에게도 이 테스토스테론이
0: 네.
1: 난소에서도 소량이 생성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떤 방향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만들고 또 여성 에스트라디올이라고 여성 호르몬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화를 하거든요.
0: 네.
1: 구조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성에게도 여성의 호르몬에 영향이 있는 거고 남성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어떤 몸의 컨디션의 상태에 따라서 좀 변화를 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0: 전신을 돌면서 작용하는 거죠?
1: 그렇죠. 기본적으로 호르몬의 작용은 물론 그 타겟하는 호르몬, 작용하는 호르몬의 그런 목표 지점들이 있지만 호르몬을 섭취할 때는 혈액을 통해서 전신을 순환을 하다가 그 타겟이 되는 뭔가 리셉터가 있는 호르몬에 그 잡아주는 그런 부위에 가서 뭐 또는 근육이 됐든 뭐 뼈가 됐든 뭐 중추신경계가 됐든 또는 피부가 됐든 지방 조직이 됐든 또는 어떤 뭐 성 전립선이나 뭐 여성 성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하는 거는 근육에 작용하면은 단백질도 합성하고 근력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이 근육도 세고 힘이 세지게 되는 거고요. 또 아무래도 뼈를 봐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이제 뼈도 굵고 골밀도도 더 치밀하게 유지가 되는 것도 또 테스토스테론이 가서 뼈에 작용을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 조직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성기나 성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것들은 다 해당 부위에 대해서 가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사춘기가 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자극되기 시작하면 목소리부터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우리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남성에게서는 여러 가지들이 뭐 나타날 수는 있는데
0: 네.
1: 그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남자들이 뭐 변성기가 왔다. 목소리가 좀 변화됐다 하는데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가면서 이제 후두부에 있는 그런 모양이나 이런 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수염도 많이 발달하게 되고 또 체형도 어떻게 보면은 골격근이 굉장히 발달하고 어깨도 넓어지고 뭐 키도 커지게 되는 부분들 또는 이제 뭐 성기에 그때 어떤 성숙이 되는 부분들이 뭐 음모가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체모가 발달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는 게 그런 남성 호르몬의 이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같은 나이라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남성의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시기는 개인차가 좀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은 유전자나 또는 이제 영양 섭취나 그리고 또 인종이나 또는 어떤 체중이나 또는 이제 스트레스나 환경 요인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물론 정상적인 범위에서 2차 성징은 이제 뭐 9살 이후에서 한 14살 정도까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게 되고 그 시기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물론 우리가 똑같은 우리나라 이제 그 아이에 따라서도 영양이 좋거나 또는 뭐 식생활이 좀 균일하게 되거나 잠을 또 잘 일찍적 규칙적으로 자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이제 영양도 좀 나쁘고 또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거나 또는 다른 질환 때문에 있는 경우에도 오히려 좀 이런 부분들이 성장이 좀 지연이 된다든지 오히려 이제 남성에게는 뭐 9살 이전에도 2차 성징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뭐 그 성조숙증이 좀 왔다 뭐 이런 것을 좀 진단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것이 어떤 호르몬 변화나 또는 식생활이나 그런 생활 습관 이런 사춘기 여러 가지 그런 기능적인 부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제 좀 더 심하게 빠른 경우 나타나면은 어떤 다른 기질적인 원인에 따라서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성장 지연이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관찰하면서 남들 또래 집단에서 이제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뭐 목소리가 굵어지고 근육량이나 골격량이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성기능 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남성애들 남자애들에게 이제 2차 성징 이제 뭐 목소리 성대가 좀 이제 바뀌어지면서 뭐 성대 길이나 두께나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으로 갑자기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굵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근육도 어깨도 넓어지고 뭐 골밀도나 이런 것도 바뀌어지는데 당연히 또 이제 그런 뭐 체모 음모가 좀 생긴다든지 또는 뭐 고환이 발달을 한다든지 또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더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발달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한의학에서도 이런 때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정력이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신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안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기능이 좀 튼튼해질 때 2차 성징도 나타나고 체력도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테스토스테론은 평생 생산이 되나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은 이제 평생 생산은 되는 거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생산량이 계속 풍부한 거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유아기 때 뭐 이런 어떻게 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많은 건 아니고 사춘기 때 이제 급증하다가 20대 초반까지도 이제 최고초에 달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30대 이후부터 매년 이제 1%씩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30대부터 서서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70대 이상도 됐을 때도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는 아니고 20대 대비 한 30% 정도로 좀 감소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남성 호르몬이 계속 유지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작용하는 그걸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또 이상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체력도 있고 근력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점점 소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거 어떤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남성의 그런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의학에서도 신정을 아껴라 어떻게 보면은 잘 보존할 수 있게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신호가 오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 이제 30대부터 이제 서서히 남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감소한다고 하셨는데요. 언제부터를 남성 갱년기로 보면 될까요?
1: 그렇죠. 사실 여성들은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여성 갱년기라고 하는 시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명확한 차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남성들은 뭐 그런 생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모호하게 어떤 시기로 잡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대로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기본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 역할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러한 역할들이라고 기능들 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병으로 인해서 뭐 제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좀 피곤하거나 좀 일에 능률이 떨어지고 뭔가 좀 인지력도 떨어지고 우울감이 있는데 이게 뭐 15점과 10점 또는 뭐 20점, 30점 이렇게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에 조금 그런 게 좀 떨어지나 이런 어떤 사건, 사고, 이벤트들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되고요. 또는 어떤 이제 성적인 그런 뭐 쾌감이나 또는 성욕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도 다른 일과가 바쁘거나 하면 또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갱년기가 온 건지 아닌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서히 점진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그렇지만 이런 것이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른 질환과 연결되고 할 때에는 좀 검사를 해보고 요 시기 40이 넘어가서 50 전후 사이에서는 좀 한번 내가 이런 남성 갱년기는 아닌지 만약 어떤 다른 문제가 같이 올 때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나 검사를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그럼 증상으로도 남성 갱년기를 짐작할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남성 갱년기의 증상들은 이제 뭐 근육과 뼈의 밀도도 줄어들고 근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지고 뭐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뭐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뭐 복부 비만도 오게 되고 또는 이제 체모도 감소하고 이럴 수가 있고 또 이제 정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는 우울해지거나 결단력이나 집중력, 업무 능력이 굉장히 감퇴하면서 뭐 성욕이 좀 줄어들고 뭐 성행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뭐 성기능 저하에 대한 자신 자신감 결여 등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신체 전신적인 신체 변화들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0: 네. 뭐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떨어지고 뱃살이 늘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이런 증상들은 여성과도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고 남성 호르몬이 줄고 이 내분비계의 노화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결국 이제 호르몬이 줄어들 때 호르몬 종류가 이제 남성과 여성이 다른 거지 이 내분비계통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뭐 다 잠자는 거나 인슐린이나 도파민 스트레스 이러면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것들이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여성 갱년기가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 쪽에 에스트로겐이 저하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갱년기가 좀 늘어나면서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돼서 뭐 내장 지방도 생기게 되고 하는 거고 또는 남성에게서는 원래 있는 남성 호르몬이 또 많았었는데 그게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남성성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서 뭐 여성처럼 바뀐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팔다리에 있는 근력은 감소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은 늘어나게 되는 게 남성과 여성의 똑같은 이제 그런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갱년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외모적인 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 공통적으로 근력을 키우고 근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 지방이 쌓이지 않게 지방 대사를 잘 이제 좀 될 수 있게 오히려 식생활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꾸준히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0: 근력을 키우고 근력을 유지하고 또 내장 지방이 생기지 않게 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남성들도 건강하게 갱년기를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질환의 위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갱년기가 오게 되는 남성에게 있어서도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게 내분비계 시스템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내분비계 남성 호르몬이 딱 남성 호르몬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보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있고 뭐 스트레스 호르몬도 있고 또 잠을 못 자서 오는 뭐 도파민이나 뭐 세로토닌이나 이런 우울증과 관련되는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지방 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다 같이 시스템에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가 부족해지면

0: 위험도들이 높아지는 게 내분비 질환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갱년기가 되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또는 심혈관계통에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혈액에 관련되는 질환들이 생긴다든지 또 우리가 대사진이라고 하는 비만이나 당뇨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떨어지면서 인지기능도 저하되고 우울증의 위험도도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근육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그런 여러 가지 뭐 낙상고골절의 위험도 되고 체력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남성,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 폐경기 40에서 50이 되면은 평소에 건강검진을 좀 등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다른 근육량이나 골다공증이나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한 검사를 같이 하는 거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뭐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0: 그렇죠. 바로 이런 질환들이 대사질환들, 내분비의 그런 균형도가 깨지는 면에서 내분비 시스템의 변화가 와서 더 위험해진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약간의 그런 그 기초대사 이런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니까 또 지방은 잉여화되고 또 혈당 조절은 안 되고 그러니까 고지혈증도 오고 비만도 오고 또 심장 고혈압도 오고 이런 것이 그러면 또 다시 또 비만이 또 되고 또 어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또 에스트로겐이 좀 더 남성 호르몬이 좀 더 가속하게 되니까 줄어들고 계속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게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그런 대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의 그런 균형 있는 간 균형성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남성 대사증후군의 위험성들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 남성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서는 수치 변화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수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우리가 뭐 어떤 남성 호르몬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뭐 하루 중에서도 좀 수시로 변하는 게 남성 호르몬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전에 7시에서 11시 사이에 이제 검사를 받는 거를 이제 권한다고 해서 그 시기적으로 그때 가는데 물론 요 수치는 이제 3.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미만인 경우를 이제 남성 갱년기라고 해서 굉장히 좀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이제 수치만으로 진단이 되는 건 아니고 증상들이 또 이제 남성 갱년기를 나타나는 거하고 또 비교를 해서 맞춰 보는 쪽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런 건강보험 심사 평가에 이제 진단을 할 때 이제 3.5 이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럼 남성 갱년 호르몬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또 좋으냐?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보충 치료하는 게 어떤 좋으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논란도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 내과학회에서 기준에서는 이제 성기능 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를 보이지만 뭐 남성 호르몬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우울증이나 뭐 체력 증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좀 그런 영향들이 좀 효과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생활 관리나 운동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진단을 하고 수치를 보고 약을 복용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 생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뭐 수치와 증상을 함께 이제 보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30대 전후부터 해마다 약 1%씩 감소하면서 뭐 50대에서 70대에는 30% 이상 감소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식 기능이 떨어지기는 해도 완전히 소실되는 건 아닌 거죠.
0: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면 이제 배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게 되는데 이제 남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70대가 넘어서도 뭐 한 20, 30%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성욕이 줄고 성식 능력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이제 소실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은 단순히 이제 생식 능력이나 성기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성에게 있어서 체력이나 근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도 이제 보정해라, 정기를 좀 보존해라, 이런 것들이 좀 금욕적으로 살거나 또는 체력이나 규칙적으로 먹으면서 절제 있는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체력을 유지해야지 이제 건강하게 이제 그런 노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점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남성들의 갱년기 증상도 개인차가 클까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내분비 질환과 관련되는 거는 개인들의 생활 습관, 뭐 잠이 규칙적이냐, 뭐 운동을 했느냐, 또는 수면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는 당뇨나 비만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음주나 흡연, 또는 이제 굉장히 복부 비만이 특히 심한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남성 호르몬이 또 감소되는 게 이제 아주 또 빨라진다고도 볼 수도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존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생활 습관이 차이는 있는 거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이런 대사 질환이나 다른 질환들을 유지하면은 오히려 요즘에 뭐 60, 70대 되셨는데도 굉장히 뭐 청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런 건강하게 하면서 나는 갱년기 증상도 없고 여전히 활발하게 뭐 사회 활동도 잘 하는 것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 뭐 생활 습관과 운동 이제 관리에 따라서 개인차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요. 남성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런 호르몬 감소 외에도 다른 원인이 또 있는 걸까요?
0: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도 남성 갱년기가 좀 심해지는데 특히 이제 고혈압, 당뇨 또는 이제 간 질환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이제 스테로이드나 또는 이뇨제나 무좀약이 약물들을 좀 복용을 했을 때 오히려 좀 갱년기가 좀 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당뇨가 심한 경우들은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비만도 심하다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더 낮아지는 그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한 그 노후를 보낼지라고 할 때 복부 비만 주의하는 거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특히 이제 뭐 팔다리가 뭐 가늘어지는 것보다는 내장 지방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 시기들이 주로 밤에 주로 되기 때문에 숙면을 잘 할 수 있느냐. 밤에 잠을 잘 자고 밤에 자고 일어나도 이제 개운하고 잘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좀 잘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나 우울감 이런 부분들도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즐겁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면서 이런 우울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굉장히 남성 갱년기에 좋고 또는 이제 만성 질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개선을 시키고 관리를 잘 하는 것 치료를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어떤 이제 그런 나쁜 그런 흡연이라든지 뭐 음주 과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는 것이 남성 갱년기를 잘 지키고 남성 호르몬을 감소되는 것을 좀 천천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남성 갱년기가요 여성과 비교할 때 진행 속도가 좀 느린가요? 잘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지 않나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남성들은 여성의 폐경과 다르게 어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냥 아, 나 노화의 하나인가 보다 어떻게 보면은 체력이 어제보다는 좀 떨어져 있나 또는 뭐 간헐적으로 뭐 좀 깜빡깜빡 하는 게 좀 늘었나 이렇게 때문에 사실 남성 갱년기를 잘 관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이제 뭐 남성 호르몬을 뭐 매년 검사를 할 수 있진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남성 호르몬 수치나 증상들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자가 진단도 가능할까요? 점검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가 진단 표가 있는데 설문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꼭 이게 확실히 어떻게 뭐 진단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성욕감퇴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력이 없습니까? 세 번째는 체력이나 지구력의 감퇴가 있습니까? 네 번째로 키가 줄었습니까? 다섯 번째로 삶의 즐거움이 줄었다고 느꼈습니까? 여섯 번째 울적하거나 괜히 짜증이 납니까? 일곱 번째 뭐 발기가 예상보다는 덜 강합니까? 여덟 번째 운동 능력이 최근에 떨어진 것을 느낍니까? 아홉 번째로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을 빠집니까? 열 번째로 일의 수익이 최근에 떨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지 중에서 한 3개 이상이 좀 어느 정도 좀 되면은 갱년기 증상이 있다든지 앞에서 이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 좀 나타나면은 좀 갱년기에 좀 비슷한 증상이라고도 자가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좀 자가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성 갱년기로 일상이 힘들 때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0: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좀 치료를 잘했던 부분이죠. 옛날로 따지면은 뭐 아 정력제, 뭐 어떻게 보면 보양약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뭐 정력강화 또는 양생법, 늙지 않는 방법, 노화 방법 이런 허증들 또는 몸에 이제 따뜻한 온기를 넣어주는 이런 우리 한약제로 따지면 이제 복 간 기능을 좋게 하고 신기능을 좋게 하게 하는 그런 약제들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런 뭐 두충이나 이지나 뭐 이런 약제들을 보면은 뭐 우울증이나 생식 능력이나 뭐 근육이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약제들이 들어가는 처방들이 오히려 복용을 하면은 좀 뭔가 체력도 좀 올라가고 근육도 좀 튼튼하게 되는 그런 그런 약제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남성 갱년기에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생활 습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기본적으로 치료의 목적은 활력을 찾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뭐 성기능 쪽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근력도 좋아지고 심폐 기능들도 좋아지면은 당연히 성적인 부분들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골밀도도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일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해하는 과음을 하거나 또는 흡연을 너무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규칙적인 운동을 굉장히 하는 것이 특히 단순히 뭐 유산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근력 운동도 좀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대사증후군이나 질환들 관리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의 석봉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석봉아.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를 책으로 살펴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착한 염증, 나쁜 염증입니다. 염증에도 착한 염증이 있나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1: 사실 저도 염증 그러면 뭐 약간 부정적인 의미 아니냐라는 생각을
0: 아닌가요?
1: 하죠. 뭔가 병들었다라는 신호 같고요.
0: 네.
1: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염증에 대한 색다른 생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0: 네.
1: 우리 코너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뇌가 멈추기 전에 라는 책을 쓰신, 그리고 이 뇌졸중에 대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이승훈 교수가
0: 네.
1: 이번 책 착한 염증, 나쁜 염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모든 만성 질환의 근원이 염증이다. 그런데
0: 아.
1: 그걸 지금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로 30여 년 동안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 분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은 저자는 수천 명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0: 네.
1: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그럽니다. 뇌졸중,
0: 네.
1: 암, 치매, 당뇨 이런 치명적인 질병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몸속에서 시작된 염증, 미세의 염증이 축적돼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0: 네.
1: 저자는 사실 염증은 그 자체로 고마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염증은 우리 몸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면역 반응인 거죠. 그런데 이 염증이 나쁜 염증으로 바뀌는 이유는 사실 이제는 상황이 끝났어요.
0: 네.
1: 그런데 이 염증이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외부 침입자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이걸 지켜내는 착한 역할을 합니다.
0: 아.
1: 그런데 이것이 사실 침입자의 경고가 끝났는데
0: 네.
1: 공격이 끝났는데 임무를 끝내야 되잖아요.
0: 네.
1: 계속 임무를 하고 있어요. 만성화되는 겁니다.
0: 네.
1: 그때 이 염증은 나 자신을 공격하는 나쁜 염증으로 돌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 네. 저자가 신경과 전문이신데요. 뇌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많은 질환들이 염증의 결과물이라고 하셨는데, 염증은 그 자체로 고마운 현상,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1: 그러니까요. 책이 염증을 우리가 제거해야 할 적으로 대하지 말고
0: 예.
1: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 반응으로 이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0: 아,
1: 실제로 염증이
0: 네.
1: 우리 몸을 살리는 염증이 있고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염증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꺼지지 않는 염증은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0: 예.
1: 또 염증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저자가 뇌질환 전문가지 않습니까? 특히
0: 예.
1: 급성 뇌질환 전문가인데요. 이 환자들의 뇌를 살펴보면 우리 몸에 신비로움을 경험할 때가 많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0: 네.
1: 뇌경색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처음 이틀이 고비 라고 그래요.
0: 네.
1: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손상되고 반신마비나 언어장애가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0: 네.
1: 그런데 2, 3일이 지나면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세균이 하나 침입하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곤두박질 친다고 그럽니다.
0: 아.
1: 이때 죽은 뇌 조직이 부어오르고 염증 세포들이 그 자리를 파고든다고 그럽니다. 근데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0: 네.
1: 7일에서 10일이 지나면 이번에는 망가진 조직을 다시 재건하려는 다른 종류의 염증 세포들이 등장한다고
0: 아,
1: 그럽니다.
0: 그렇군요.
1: 참 신기하죠.
0: 그렇네요.
1: 같은 염증인데
0: 네.
1: 어떤 염증은 파괴를 하고
0: 아.
1: 어떤 염증은 치유를 하는 겁니다.
0: 네.
1: 참으로 역설적인 현상인데요. 염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면 이 염이라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0: 네.
1: 불난 상태입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근데 저자는 이 불난 상태는 선천 면역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불을 화염방사기를 쏟아붓고 있는 상태다라고 아, 이야기하고 있는
0: 그렇군요.
1: 겁니다. 외부에서 세균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침입이 일어난 부분에 네. 불을 내서 침입자를 태워버리면서 우리 몸을 지키는 게 선천 면역이고 이 반응이 바로 염증 반응이다. 염증은 그 자체로 착한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 네. 외부 침입자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 염증이라는 건데요. 파괴도 하고 또 치유도 하는 염증. 그렇다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1: 그렇죠.
0: 아닐까요?
1: 예를 들자면 뭐 칼에 베이거나 네. 못에 찔리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나죠. 빨갛게 불어오르고 열이 납니다.
0: 네.
1: 이게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또 통증이라고 하는 건 다친 부위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열이 나는 건 병원체의 활동을 억제하는 동시에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현상입니다.
0: 네.
1: 염증인 거죠.
0: 네.
1: 붓기 어디 막 붓잖아요.
0: 네.
1: 이거 역시도 면역세포와 치유물질이 손상 부위로 모이도록 돕는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염증은 적이 아니라 생존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0: 아, 그렇네요.
1: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예, 문제를 해결하고
0: 예.
1: 또 임무를 완수하면 깨끗이 회복되도록 원래 설계됐다고 그래요. 이게 면역세포입니다.
0: 예.
1: 근데 문제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0: 예.
1: 임무를 완수했어요. 그러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아...
1: 이러면서 이제 나쁜 염증이 시작되는 건데요.
0: 네.
1: 해결되지 못한 대사 노폐물,
0: 네.
1: 지속적인 자극이 우리 뇌와 심장의 혈관 속에 만성 염증을 고착화시키고
0: 네.
1: 결국 이 염증이라고 하는 면역 체계와 방어 기제가 나 자신을 공격하는 질병의 경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0: 아.
1: 저자는 바로 이 결정적인 연결 고리를 추적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물지 않은 염증이 혈관 벽에 만성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고 이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아.
1: 반복되는 세포 손상과 복구의 오류가 유전자 변이를 유도하면 이게 바로 암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책에는 아주 자세하게 알기 쉽게 이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0: 네.
1: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알려졌었던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암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 계속 쌓인 만성 염증 때문이다. 단 사실 이해하게 되면
0: 네.
1: 우리는 우리 몸속에 이 만성 염증 또는 미세 염증 꺼지지 않는 불씨를 어떻게 꺼뜨릴지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0: 네. 몸에 남아있는 만성 염증이 나쁜 염증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왜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
1: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0: 네.
1: 면역 체계가 고장

0: 요. 네. 뭐 웬만하면 다 염증 탓이에요. 피곤해도 염증 탓, 네. 살이 쪄도 염증 탓, 아파도 염증 탓. 네. 그러다 보니까 보면 요즘 항염 식단 이란 말부터 시작해서 항염 영양제, 네. 뭐 모든 건강 담론이 요즘 염증으로 규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실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0: 무조건 염증을 나쁜 것, 없애야 되는 것. 으로만 여기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염증의 본질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기전입니다.
1: 네.
0: 세균과 바이러스를 격퇴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아주 필요한 착한 염증 반응인 거죠. 문제가 바로 이 반응이 멈추지 않으면 발생한다. 라는 거죠.
1: 그렇군요.
0: 임무를 마치면 네. 염증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만성화되는 겁니다.
1: 아.
0: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나쁜 염증으로 돌변하게 되는 건데
1: 네.
0: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들이 그 뿌리가 통제력을 잃은 염증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1: 네.
0: 이 염증이 우리 몸을 파괴하는 공격자로 돌변하기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 이걸 포착해서 좀 치유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 네.
0: 무분별한 항염 처방 대신에 우리 몸의 방어군을 제대로 다스리고 균형을 찾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염증이 만성화되는 순간 나쁜 염증으로 돌변한다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0: 그렇습니다. 고통의 방어 기제가 급성 염증. 이게 이제 착한 염증이라고 하면
1: 네.
0: 꺼지지 않는 불씨, 만성 염증이 나쁜 염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생기는 미세 염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몸속에 장기 세포나 혈관 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으면 면역 체계가 이 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을 해요.
1: 아.
0: 그리고 이걸 태워 없애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작은 염증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1: 네.
0: 이런 반응들이 정상 세포까지 손상시키고
1: 네.
0: 잠재된 노화 유전자, 암 유전자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걸 나쁜 염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 네.
0: 착한 염증과 나쁜 염증이 이렇게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네요.
0: 이걸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고
1: 네.
0: 여기저기 쑤시거나 아픈 경험 또 명확한 외부적인 부상도 없어 보이고
1: 예.
0: 감기에 걸린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뻐근한 느낌이 있어요.
1: 네.
0: 또한 소화력도 예전 같지 않고 두통이나 근육통 같은 이상 증상이 가끔 찾아와요.
1: 예.
0: 근데 검진을 받으면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가면 문제 없다고 해요. 바로 이런 분들이
1: 예.
0: 만성 염증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기억하라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검사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데 내가 느끼는 증상들이 있다. 소화도 안 되고 몸도 무겁고 이런 흔한 증상들이 이어진다면 만성 염증에 대한 의심도 해야 한다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급성 염증은 우리 눈에 딱 보여요.
1: 네.
0: 막 붓기라든가 상처라든가 급박한 증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계속 미세한 염증들이 생기고 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저강도의 염증들이
1: 네.
0: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원인을 찾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몸에 경고가 있지만 무시해버리기 쉽고
1: 네.
0: 그러는 사이에 염증이 계속 깊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 나쁜 염증이 쌓이면 노화를 가속화하거나 각종 뇌질환을 악화시킨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1: 네.
0: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요. 단백질과 염증이 서로 얽혀 돌아가는 삼각구조가 특징이고요. 혈관성 치매 역시 혈관 손상과 염증이 반복되는 악순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출발점은 달라도 두 질환 모두에 염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염증이 직접적인 요인이나 주인공은 아닐지 몰라도
1: 네.
0: 무대를 어둡게 만들고 결말을 파국으로 끌고 가는 되게 중요한 증폭장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를 딱 잘라서 구분하기보다는 결국은 만성염증이 배경에 깔린 하나

0: 나의 치매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려는 흐름들이 최근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그럼 나쁜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책에서 알려주고 있나요?
0: 일단 염증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CRP라고 하는 건데요. 반복적인 염증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검사하면 이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아, 우리가 지금 지속적인 만성 염증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1: 네.
0: CRP 수치를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몸속에 염증이 있으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1: 네.
0: 특정한 질병이 없는데 CRP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세 가지가 주요 원인일 수 있는데요.
1: 어떤 건데요?
0: 첫 번째가 내장지방입니다.
1: 아.
0: 책에 의하면 복부 비만 네. 그 자체로 염증 공장입니다. 뜨끔하죠.
1: 네, 그렇네요.
0: 지방세포에서 염증 유도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1: 네.
0: 설탕, 액상 과당, 쌀밥, 가공육 역시 CRP 수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1: 네.
0: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간 베리류, 견과류,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CRP 수치를 낮추고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1: 네.
0: 특정 음식이나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생활 습관 전체, 이 반복된 생활 구조 전반에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도 여기에 작용을 하는데요.
1: 네.
0: 운동이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염 물질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운동을 하면 네. 근육세포에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1: 네.
0: 이게 나쁜 사이토카인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군요.
0: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그러고요.
1: 네.
0: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만성 스트레스로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면 면역세포가 사이토카인 조절 능력을 상실한다고 그래요. 이 밖에도 책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염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면서
1: 네.
0: 만성 염증, 미세 염증, 나쁜 염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 네. 책 착한 염증, 나쁜 염증 소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빅마마의 체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2026년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와 발달지연 영유아 보호자 그리고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발달 특성과 양육 방법을 이해하고 양육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마련이 됐습니다. 교육은 6월부터 10월까지 충주, 청주, 진천, 영동, 제천 등 충북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프로그램은 영유아 양육기술과 역량 강화 부모 교육, 통합교육 이해를 위한 보육교사 교육, 그리고 사례 중심의 양육 나눔 교육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교육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장애인부모회 043-847-0070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이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 모두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부모는 양육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 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김세환의 토요일 밤에.